0: 있습니다. And we'll be reading it soon, but there's that expression to go bananas, to be bananas, which means to be crazy.
1: I think in the first hour, one of our listeners actually in our 무모한 문장 said the crowd went bananas.
0: Oh, really?
1: When the song
0: did
1: played,
0: someone
1: I think
0: say that?
1: I saw I saw it somewhere on the boards.
0: Ah,
1: yeah,
0: 그렇군요.
1: Same meaning when you go bananas.
0: Go bananas, go crazy. Yeah.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뭐 잠시 후에 이 기사 제목에서도 이런 느낌의 bananas가 쓰이는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 영어에서는 crazy가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좀 귀여운 의미로 쓸 때도 있는데 그런 느낌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하나가 banana입니다.
1: Yeah, we're talking everything bananas today. They say bananas are the perfect food.
0: Really?
1: Because just nutritionally, it just has all the nutrients in it. You know, it's easy to eat. It's simple, and yeah, it's good for you.
0: It is. Yeah. It is. 맞아요. 운동할 때도, 러닝할 때도 바나나 먹으면은 참 좋다고 하잖아요.
1: A lot of potassium in it gives you energy.
0: 좋습니다. 바나나를 좀 들고 왔어야 되는 건데 아쉽네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Here's Owl City featuring Yuna, Shine Your Way.

0: Shine Your Way, Owl City, featuring Yuna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할게요. Shane, what's the title?
1: Everything's bananas. That's the title.
0: 굉장히 짧고 간단 명료하네요.
1: Right.

0: The world is bananas.
1: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It's it has two meanings, or as I sometimes like to call it, it's a double entendre. 하나의 의미는 그냥 모든 게 바나나다. 또 다른 의미는 다 미쳤어.
0: Yeah.
1: 이런 거예요. 그냥 crazy라는 뜻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영어에서의 요즘 그 crazy 미쳤어. 이거는 굉장히 또 귀여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즘에 우리도 그 좀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미쳤다 이런 말 요즘 쓰는 것 같아요. 그죠?
0: Yeah, of course.
1: 네,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so everything's bananas.
0: Yeah.
1: 모든 게 다 바나나야. 자, 바나나가 미국에서 제일 소비가 많은 과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바나나가 최근 미국 식음료계에서 새삼 인기 재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0: Things were looking grim for Tae Kim. Last year, over the course of a few months, nearly a dozen competing coffee shops opened near his business in the trendy Kearns neighborhood of Portland, Oregon. Kim's Korean cafe, Sorosoro Coffee and Dessert, an outlier when it opened in 2019, was suddenly surrounded. Sales plummeted. But there was a bright yellow spot. Banana-flavored drinks, which he'd long offered, suddenly began outselling everything else. A newer menu item, banana cream-topped matcha garnished with banana kick, a puffed snack from South Korea, buoyed business. It is now his most popular drink. Banana is familiar and approachable, Kim said, but still unique enough to stand out.
1: 미국 기사인데 한국의 스낵이 언급이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김태 씨의 상황은 암울해 보였습니다. 작년 오레건주 포틀랜드의 트렌디한 커니스 지역에 위치한 그의 가게 근처에 불과 몇 달 새 경쟁 커피숍이 10군데 이상 생겼기 때문이죠. 2019년 개업 당시 이 지역에서는 이색적인 존재였던 김 씨의 한국식 카페 서로서로 커피 앤 디저트는 그렇게 순식간에 경쟁 업체들에 둘러싸이게 됐고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도 있었는데요. 한 가지 노란색 희망이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판매해온 바나나 맛 음료들이 갑자기 다른 모든 메뉴보다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가게가 새롭게 내놓은 메뉴, 즉 바나나 크림을 얹고 한국 과자인 바나나 킥으로 장식한 말차 음료가 매출을 견인하게 됐고 이 음료는 이제 그의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주인 김 씨는요, 바나나는 친숙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이지만 여전히 눈에 띄기에 충분한 독창성을 지니고 있는 식재료라고 설명했습니다. Alright, so Tae Kim has a coffee shop and things were looking grim, things weren't looking good for a while, and then all of a sudden, sales went up.
0: Yep.
1: And it was because of a bright spot.
0: Yeah.
1: A bright yellow spot.
0: Literally a yellow spot because we're talking about bananas, right? If something's a bright spot, imagine a very sort of difficult, grim situation. But there's a little bit of positivity or a little bit of hope in that.
1: There's a bright spot. 그러면은 그래도 좀 좋은 점이 있어.
0: Yeah.
1: 희망이 있어.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서는 역시나 또 이중적인 의미로 썼어요. 바나나가 노란색이니까 a bright yellow spot. 아주 좋은 노란색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나나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 희망과 바나나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This snack, which everyone here knows, 우린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냥 그 브랜드 이름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사 속에서. 그래서 바나나 킥을 이용한 그런 디저트를 하나 만들었더니 This buoyed business.
0: Yeah, so buoy, B-U-O-Y. It's a funny spelling, right? Yeah. In North America, it's pronounced buoy. Think of the thing in the water that marks sort of territory or areas in the water. But if you buoy something here, that means you're supporting something. You're propping it up.
1: 그래요.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이제 비가 올 때만 아니면은 이 여름철에 해변 정말 많이 가시죠. 바다에 가면은 부표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0: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 안전하게 수영을 하셔야 되는데 부표 영어로 buoy. 또 다른 발음이 있어요. boy.
1: Boy.
0: 이건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남자 아이랑 이제 발음이 같으니까. 근데 boy라고 하기도 하고 buoy라고 하기도 하는데 스펠링은 buoy고요. 그 부표를 동사로 썼을 때는 뜨게 한다라고 해서 매출이 올라갔다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겠죠.
1: Yeah.
0: Business was buoyed. 해서 아주 갑자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1: Yeah, what's interesting though, pronunciation wise, a buoy has buoyancy or is buoyant, but in that case, you pronounce it boy. So even in
0: 맞네요.
1: North America.
0: 맞습니다. 명사 형태인 buoyancy 그렇게 뜨는 성질은 buoyancy라고 하지 buoyancy라고 하지 않아요.
1: No, you do not.
0: 그때는 발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 Alright, so bananas are all the rage in America, and this first example is a Korean business, actually,
1: Yeah.
0: very interestingly. 그래서 SORO, SORO 커피숍이라고 했는데 SOROSORO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발음이 될것 같은데 이게 우리말로 아마 서로서로 커피숍이었나 봐요.
1: Okay.
0: 그죠?
1: That's where it's coming from.
0: 네.
1: Gotcha.
0: 그뭐 근데 미국 관객들은 저기 미국 뭐라 그랬죠? 저기 고객들은 모르죠. 그럼 뭐 한글 실제 간판에 그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는
1: Well, you have to be careful
0: SOROSORO
1: because sorrow means, SORROW could, mean,
0: Oh,
1: it
0: sorrow.
1: means sadness,
0: Oh,
1: right? Yeah. It's
0: like the
1: pronounced the same.
0: sorrow of young Werther 이런
1: Yeah.
0: 것처럼
1: But
0: 그런 거랑
1: sorrow, sorrow.
0: 좀 이렇게 오해가 되면 안될 텐데.
1: Yeah.
0: 그래요. Exactly. So let's have a look at the next part. 다음
1: Okay.
0: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 Trending beverages have gone bananas. Banana is in matcha. Banana is in seltzer, soft and hard. Banana is in dairy-free creamer. Banana is in canned water. And despite its relatively low protein content, banana is now synonymous with liquid gains at Starbucks. Last fall, the company introduced banana protein cold foam. Not to be outflavored, Dunkin' released its own line of banana syrups and foams in March, calling banana the flavor of the season in a press release.
0: 네. 요즘 유행하는 음료들이 다들 바나나 열풍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Trending beverages, 유행하는 음료들이 have gone bananas. 미쳤어요. 근데 이제 정말 바나나 플레이버여서 이 표현을 골라서 쓴 거라고 볼수 있겠죠? 요즘에 바나나 말차 음료가 있고, 바나나 들어간 탄산수, 알코올, 무알코올, 다 나오고 있고요. 바나나가 들어간 비유제품 크리머도 있고요. 바나나 맛 생수 캔 제품으로 팔리고 있기도 합니다. Everything bananas. 자, 게다가 바나나는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타벅스에서는 액체 근육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Liquid gains. 지난 가을 스타벅스가 자사 음료에 바나나 단백질 아이스토핑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에 뒤질세라 던킨도 지난 3월 자체 바나나 시럽과 아이스토핑 제품군을 선보이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바나나를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맛이라고 선전했습니다. Alright, so the first expression is to go bananas.
1: Yeah, simply, we've been talking about it all morning, it seems like. It means you become extremely excited, right? Or enthusiastic. Or it could actually be the opposite, too. If you get angry, you can go bananas as well,
0: 다
1: right?
0: 돼요. 맞아요.
1: Or crazy.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분하다, 굉장히 열광하다, 아니면은 뭐 화내다 이런 의미가 다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다 crazy 되는 거니까 to go bananas. 근데 trending beverages have gone bananas.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바나나 음료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런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banana is now synonymous with liquid gains.
1: Yeah, so a lot going on here. Let's start with if you're synonymous with someone. We talk about synonyms a lot, right? When we're learning a language, that means two things are so closely connected that one could suggest the other thing. So you could say morning special is synonymous with longevity, trustworthiness, and excitement. It means it equals the same thing. You know, messy like is synonymous with greatness, you could say.
0: Exactly. Right?
1: Or you could be more literal, like cilantro is synonymous with coriander.
0: Coriander.
1: Right?
0: Yep. Yeah. Exactly. Synonymous with something. 뭐뭐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해석이 돼요. 다 되는데. 여기서 Banana is now synonymous with liquid gains at Starbucks. 자, 스타벅스에서 이 liquid gains라는 게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뭐예요?
1: Yeah, so liquid gains normally in a financial sort of context means any sort of profit you can make off of, you know, investments yep. that become liquid, like cash, right? Mm-hmm. But of course, we're here talking about a coffee shop, so these are, they sell liquids. So they're using sort of, you know, wordplay mm. here. So, you know, basically saying that this coffee shop is using this to gain popularity.
0: It's like a protein drink.
1: Yeah, exactly. Because normally in exercising, we talk about muscle gains.
0: 맞아요. Right? Yeah.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내놓고 있는 이 단백질 음료를 liquid gains라고 거기서 그렇게 불러요. 근데 원래 liquid gains는 경제학에서 유동 자산이라는 뜻이지만 자, 스타벅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요즘 스타벅스에서는 바나나 음료가 이렇게 단백질 음료의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운동할 때 정말 좋죠.
1: Oh, yeah. 네.
0: 자, 그리고 not to be out-flavored.
1: Yeah, so this is an interesting sort of expression because I think the normal expression is not to be outdone, right? So that means you're not going to lose to someone here, but they changed it to flavored. So you're seeing competition. Mm. So not to be outdone, but they changed it to not to be out-flavored.
0: 아, 그래요. 이제 스타벅스 얘기가 나왔는데 스타벅스의 경쟁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이제 던킨 도넛츠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t to be out-flavored 라는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보통 not to be out-performed or out-done 이렇게 out와 다른 단어들이 붙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맛에 대한 얘기니까 out-flavored 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전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Not to be out-flavored 라는 것은 우리도 flavor에 있어서 우리도 둘째 가면은 서러워라. 우리도 뒤질 수 없어.
1: Yeah.
0: 그러면서 던킨이 내놓은 게 바로 뭐냐면은 banana syrup, banana foam 이런 것들을 내놨다는 거고요. 아까 스타벅스의 liquid gains가 음료 자체가 아니라 그 음료 위에 올라가는 foam이라면서요.
1: Yeah, that's the 그래. banana part. Yeah,
0: 그래요.
1: The cold foam.
0: 아하. 그래서 바나나 음료가 아니라 바나나 foam을 이제 크림처럼 얹어가지고 이 단백질 드링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마셔보질 않아서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1: They often call it froth too, right? The foam.
0: Have you had the banana
1: no, I haven't.
0: liquid gain?
1: No, I'm boring. I just get Americano. So.
0: 나중에 우리 다 한번 조금 더 adventurous하게 이런 거 마셔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Next part.
1: More than 139 million metric tons of them are grown worldwide each year, making bananas the most produced, most consumed fresh fruit globally. They're reliably predictable, tasting the same in schools, delis, airports, and Walmart stores, where they are the most popular grocery item sold. And bananas are a foundational ingredient in vintage desserts like sundaes, puddings, and flambéed Fosters.
0: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3,900만 미터톤 이상이 생산되는 바나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또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신선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맛이 매우 일관적이어서 학교, 델리, 공항, 월마트 매장에서 모두 똑같은 맛을 느낄 수 있고 월마트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식료품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Sundays, 푸딩, 뭐 플럼베이 바나나 포스터 같은 전통적인 디저트의 핵심 재료이기도 합니다. 자, metric tons부터 좀 볼게요. 단위 할 때 metric 나오면은 뭐죠?
1: Yeah, so normally here in Korea and usually the rest of the world, when you say a ton, you're talking about 1,000 kilograms. But there are other tons. There's the long ton. And there's the short ton. In the U.S., they use, when you say a ton, you're talking about the short ton, which is 2,000 pounds. And it's about 900 kilograms. I believe in the U.K., they use the long ton, which is a little over 2,200 pounds, I think, a little over 1,000 kilograms, which doesn't make any sense.

0: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매트릭 시스템을 좀 통일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턴이라고 같은 턴이 또 아니랍니다.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턴이라고 하면은 1,000kg 말고 한 900kg 정도 해당되는 2,000pounds를 말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냥 많은 양이다. 지금 이렇게 일단은 생각할게요.
1: So in usage, we say it a lot, right?
0: Yes.
1: I have a ton of homework tonight.
0: Yeah,
1: Not
0: exactly.
1: literally, right?
0: 근데 metric ton은 뭐예요?
1: That's 1,000 kilograms. That's what we normally think of as a ton.
0: 아, 그러니까 metric라고 하면은
1: Metric
0: 보통
1: system.
0: 그 metric system 그러니까 그 단위를 말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이제 metric ton이 이제 1,000kg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군요.
1: And sometimes it's spelled T-O-N-N-E as well, but normally just T-O-N is fine.
0: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metric ton, T-O-N도 되고 T-O-N-N-E도 되는데 metric system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터법을 쓰는 시스템이에요. 미터법을 쓰지 않는 경우들은 뭐 feet를 쓴다든지 또 이제 무게 kilogram 대신에 뭐 pound를 쓴다든지 영국에서 또 stone 이런 것도 쓰고요. imperial system 뭐 이게 많이 단위들이 다양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metric system, metric to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미터법에 의한 톤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what about reliably?
1: Reliably means simply dependable or trustworthy if something is. Right? They're talking about bananas are reliably predictable because a banana in Korea tastes the same as a banana in the US, in the UK,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0: Reliably는 신뢰할 수 있게 라는 뜻입니다. If somebody is reliable, 그러면 신뢰할 수 있어요. 믿을 만해요. In this case, we're looking at the flavor of bananas. They are reliably predictable.
1: That's why they're so popular.
0: 그래요. 바나나의 맛은 어느 나라에 가나, 어느 가게에 가나 신뢰할 수 있어요. 예상하는 그 맛이에요. 그렇죠? 별로 다르지 않죠. 그다음에 뭐 flambéed Foster's 이거는 플람베이를 한 그러니까 이제 약간 토칭 태운 게 아니라 토치로 이렇게 살짝
1: And I
0: 이렇게
1: think
0: 불을 붙인 거죠.
1: the flambe, that's the cooking mat. I think they put a little alcohol in there too, and then they burn it with
0: 그래요.
1: rum.
0: 이게 어쨌든 디저트 이름입니다. 플람베이 포스터가. 그다음에 이제 선데이즈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썬디라고도 하는데
1: Or sundae.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1: No. 아니 I've seen
0: 아이스
1: sundae spelled like this, by the way.
0: 그래요? Sunday는
1: But
0: 아이스크림이에요.
1: in so it's sundae. But in English, you would read that as just like the week of the
0: Sunday.
1: month,
0: 맞아요.
1: Sunday.
0: 영어식 발음은 그냥 Sunday라고 발음을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다 바나나가 요즘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주시죠.
1: Okay,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dish made from bananas? Number one, banana bread. Number two, banana split. Number three, banana republic.
0: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 이용하시면 됩니다. Let's listen to Bananarama. I heard a rumor.

0: Bananarama, I heard a rumor 들으셨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미국의 식음료 업계에서 최근 들어 바나나가 인기 재료로 급부상했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 In a sense, America is catching up. This banana-flavored wave began in South Korea, where the fruit has long appeared in popular snacks and drinks. Last year, diners there recorded themselves mixing coffee and banana milk from convenience stores, kicking off a global social media trend. Banana's profile received another lift after Jennie Kim of the K-pop group Blackpink preached the banana kick gospel on the Jennifer Hudson show. After the episode aired in March 2025, exports of the snack to the United States jumped by 69%.
0: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유행을 뒤늦게 따라잡고 있는 셈인데요. 이 바나나 맛 열풍은 한국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바나나가 인기 있는 간식과 음료에 사용되어 왔던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의 식당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산 커피와 바나나 우유를 섞어 마시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올리면서 전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트렌드가 시작됐고 여기에 K-pop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제니퍼 허드슨 쇼에 출연하면서 한국 과자인 바나나 킥의 매력을 적극 홍보한 후 바나나의 인기는 또 한 번 급상승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3월에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후 이 과자의 미국 수출량도 69%나 올랐습니다. Okay, so let's have a look at the expression to kick something off.
1: Yeah, that means to begin, right? Like a soccer match, we call it kickoff.
0: Mm-hmm. Yeah. To kick off a global social media trend.
1: Yeah. A similar word we learned in the first hour, triggered, right?
0: Ah.
1: So this triggered this sort of global social media trend.
0: 그래요. 뭔가를 시작하게 하다, to kick something off. And to preach the gospel?
1: Yeah, that means you're sort of spreading whatever message that you want to be heard, or in this case, a trend. So Jenny sort of preached the snack gospel, right? And I don't know if she intended to do it or not, but inadvertently, at least. I don't think she got paid separately for it or anything, but in any case, she's preaching the gospel, not literally, because this is a religious term, right?
0: Right.
1: Christianity.
0: 맞습니다. 원래 표현 preach the gospel은 복음을 전파하다인데요. 여기서는 가운데 그 스낵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해당 스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의미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겁니다. So Jenny preached the banana cake gospel and then of course sales of this snack jumped by nearly 70%. Amazing. That's star power right there, isn't it?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 But this isn't another blip of relevancy, said Miriam Aniel Ovid of the research company TasteWise, which use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o analyze online menus.

0: of its milder flavor and starchy texture, which complements, well, everything.
1: 온라인 메뉴와 레시피, 소셜미디어 반응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하는 리서치 기업인 TasteWise의 Miriam Oved는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나나가 재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ved에 따르면 바나나는 기존의 이제 소위 전통 과일 범주에 드는 체리, 사과, 복숭아, 딸기 이런 과일들은 요즘에 이제 판단이나 우베이 같은 글로벌 인기 맛에 밀려서 입지를 잃고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나나가 그 맛이 좀 더 순하고 전분기가 있는 식감 덕분에 거의 모든 다른 맛과 잘 어우러져서 다른 과일을 제치고 혼자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lright, what's a legacy fruit? I know legacy television or legacy media.
0: Yeah, so anything traditional, right? Yeah. Anything that's old, handed down from the past, you know, literally things like, you know, property or wealth. Mm. This is called a legacy, right? Yeah. Or maybe your name could be a legacy, right? So people remember you from the next generation here.
1: Right. Well, I just mentioned legacy media earlier, but these days, because of social media and all the other types of media we have at our fingertips, the traditional television, especially, and maybe radio as well, they are maybe not dying out, but, you know, they're referred to as legacy media.
0: Right.
1: And they're not as big as they used to be.
0: Right. They don't have as much as influence as they used to be.
1: Yeah.
0: And oftentimes they call it legacy media. I've heard traditional media.
1: Yeah.
0: You know, I miss the days when our TV only had channel 6, 7, 9, 11, 13, like that.
1: Oh.
0: And 2. And that is such a simpler world.
1: What was 2? Oh, was that? Okay. Anyway.
0: 2 was the armed forces.
1: I see.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면은 특히 요즘에 이제 소셜 미디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요즘에는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고 뭐 정말 다양한 방송이 존재하고요. 그런 이제 소셜 미디어 덕분에 기존의 전통 미디어를 따로 이제 분류할 필요가 생겨서 그 전통 미디어를 영어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거든요. 원래 얘기하는 게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레거시 프루트는 그냥 그 어떤 전통 과일 늘 우리 곁에 있었고 그냥 과일 하면 떠오르는 가장 무난한 과일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사과, 딸기, 복숭아, 체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요즘에 그 글로벌 프루트라고 하는 소위 좀 인기 있는 좀 뭐랄까요 트렌디한 우베이 판단 판단은 어떤 거예요? 우베이는 아는데 그 보라색
0: 판단,
1: 거.
0: You see this a lot in Southeast Asia as well. It's sort of from a plant. It gives
1: what color is it?
0: It's green. It's like a bright green.
1: 아 그래요. 이런 초록색 보라색 이런 좀 유행하는 과일들의 전통 과일들이 밀려나는 상황에 있는데 바나나는 전통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엄청 인기라는 거죠.
0: Yeah.
1: 그래서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Okay, so these legacy fruits have lost ground to global flavors.
0: Yeah, recently. It's because they've fallen behind.
1: Yeah,
0: right.
1: Yeah, exactly. 그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건데요. 어떤 이제 세력이 약해졌다. Legacy fruits가 global flavors에 좀 밀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0: Whenever there's a competition.
1: Yes, they have lost ground to pandan and ube. But banana has pulled ahead.
0: Yeah, in a way, it's the opposite of losing ground, right? When you pull ahead of something, you move in front of it or you overtake it. Yeah.
1: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원래는 legacy fruit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바나나는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It's pulled ahead.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나나 얘기를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같이 들어봤습니다. That was today's news coverage. 자,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We have 5 and the first one is a bright spot.
0: Yep, a bright spot. For example, the company's profits fell this quarter, but online sales were a bright spot.
1: 뭐 좋은 부분, 괜찮은 거, 희망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bright spot인데요. 회사의 이익이 이번 4분기 때는 좀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출만 놓고 보면은

0: 는 아주 희망적이었습니다. Online sales were a bright spot. The next one is to go bananas.
1: Yeah, Dad is going to go bananas when he sees the huge electricity bill.
0: 여기서는 아빠가 진짜 화가 나실 거야 이런 yeah. 뜻이에요. 그래서 아, 이번 달 우리 전기세 얼마나 나왔는지 보면 아빠 와 진짜 go bananas 하실 것 같은데 What?
1: Not from excitement.
0: 그렇죠.
1: No.
0: Have you been keeping your lights on all night? I told you to go to bed.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좀 흥분하다 이런 느낌으로 go bananas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 reliably.
1: Yeah, the new vaccine has been shown to reliably prevent severe illness.
0: Reliably 그러면은 신뢰할 수 있게, 믿음직하게라는 뜻인데요. 새로운 백신은 이 심각한 질병을 아주 믿음직, 신뢰할 만하게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Lose ground.
1: Traditional retailers are losing ground as more people shop online.
0: 네, 어떤 지지 세력이나 기반을 잃게 됐을 때 lose ground라고 하는데요. 원래의 이제 도매상 is that right? Retailers 그들이 지금 온라인 상점에게 어떤 이제 기반을 잃고 있습니다.
1: 소매상.
0: 소매상. Sorry, yeah. 맞아요. 도매상은 Wholesalers.
1: Yes.
0: Oh, I got the two mixed up. Wholesalers, 도매상. 그 다음에 이제 소매상 is retailers. 그래요. 그래서 원래 소매 업체들이 온라인 업체들로부터 올 그 차지했던 그런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1: Mm-hmm.
0: They are losing ground.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인데요. To pull ahead.
1: Yeah, to pull ahead means moving forward. Funny enough, after months of trailing, the candidate has finally pulled ahead in the polls.
0: Trailing이라는 것은 좀 뒤처졌다는 뜻인데요. 수개월 동안 뒤처졌었는데 그 후보가 마침내 이제는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main expressions.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1: Yes, today's answer, quiz answer was number 3. Banana Republic is not something you can eat.
0: 네. 먹을 수 있는 거, banana bread 먹을 수 있고, banana split도 먹을 수 있지만, banana republic는 뭘 말하냐면은, 보통 진짜 이제 바나나라든지 이런 과일 수출에만 거의 의존하는, 주로 이제 열대 중남미 국가들을 약간, 조롱하는
1: It's derogatory.
0: 이런,
1: yeah.
0: 맞아요.
1: Yeah.
0: 약간 이제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Banana Republic. 바나나 공화국이냐 이렇게 하면서 teasing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표현으로
1: yeah.
0: 오헨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널리 쓰이게 된 표현인 거죠.
1: Yeah. Now I think it means just any government or country that's sort of corrupt. Is just called a banana republic or unstable.
0: 맞아요. Yeah.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좀 파생된 게 사실 이제 중남미 국가들 중에 뭐 부정부패 국가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mm-hmm. 부정부패 국가라는 의미로도 이제 좀 아주 크게 해석을 하자면
1: yeah.
0: 그렇게 banana republic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다 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Yeah. It's not just a clothing store either.
0: 아, yes. 브랜드 이름이기도 해요. Yeah. 네, 그거는 좀 별개고요. Alright,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Banana bread 뭐예요?
1: It's a sweet sort of bread that tastes like banana.
0: 맞아요. 저 굉장히 먹고 싶은데 지금 banana yeah. bread 이 굉장히 달달한 이런 바나나 빵이고 바나나 스플릿은요?
1: Yeah, banana split is also a dessert. Probably sweeter than banana bread, but it's like a sundae where there's ice cream and all sorts of toppings that are yeah. put on top of it.
0: 맞아요. 바나나를 길게 가르고 거기다가 아이스크림이나 여러 가지 견과류 토핑들을 올려놓은 디저트, banana split라고 합니다. 자, 3번이 정답이었는데요. 두 분 축하드립니다. 0094번 쓰시는 분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요. 윤종승님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Now let's listen to Dennis Brown, Things in Life.

0: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두다마니아 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만큼 클래식계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지휘자가 있죠. 2009년 불과 28살의 나이에 LA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발탁됐던 구스타보 두다멜입니다. 두다멜은 탁월한 지휘자인 동시에 음악이 사람을 치유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 기회를 넓히는 데도 꾸준히 힘썼는데요. 최근에는 특별한 자선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년간 함께했던 LA 필하모닉과의 마지막 무대를 원래는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꾸밀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조국 베네수엘라의 강진 피해가 발생하자 공연을 자선음악회로 바꿨습니다. 참 두다멜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큰 위로를 얻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월 20일 월요일 EBS FM 정경인 클래식 클래식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플리짱조 작품으로 55 영웅 중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구스타보 두다멘이 지휘하는 베네수엘라 시만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구스타보 두다멘은 베네수엘라 빈민가 출신이죠. 저소득층 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의 수혜자이기도 한데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휘자 중 한 명이 됐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음악적 고향인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와 매년 호흡을 맞추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두다멜은 17년간 LA 필하모닉을 이끌다가 올해 뉴욕 필 상임 지휘자로 둥지를 옮겼는데요. 토스카니니 번스타인의 계보를 잇게 된 겁니다. 그가 또 어떤 음악적 성과들을 이뤄나갈지 궁금한데요. 두다멜의 평소 지론대로 음악을 통해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의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드립니다. 11시를 기해 경남, 양산, 김해, 경북, 경산, 대구, 부산, 부산 중부, 부산 서부,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요. 충분히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경기권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남부지역은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두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규인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굳은 날씨에 모두 안전한 한 주 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달빛이 비치는 이탈리아의 밤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테너들이 즐겨 불러서 테너의 꽃처럼 여겨지는 곡인데요. 들어볼까요? 토스티의 라 세레나타, 테너 루차노 파보로티, 리차르 보닝이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토스트의 라 세레나타, 테너 루차노 파바로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로 감상하셨습니다. 유영준님,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에 구스타브 두다멜이 등장했는데 역시 폭발적인 에너지로 8만 관객을 사로잡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에 두다멜이 등장했는데요. 유일한 클래식 아티스트였죠. 아, 또 유영준님. 오늘 두다멜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7568 쓰시는 분, 지난 주말 서울 강남 QX로 가서 캐릭터 페어 구경하고 왔어요. EBS 인기 캐릭터 타요와 뽀로로, 그리고 나의 비밀 친구 해치까지 나와서 동심의 세계에 푹 빠졌는데요. 저도 귀여운 캐릭터를 하나 제작했어요. 푸른 고양이의 이름은 푸른양입니다. 아, 잊을 수 없는 이름인데요. 푸른양.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 궁금합니다. 그림도 한번 보내주시면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68님.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오페라 술탄왕제 이야기에서 발췌된 아주 빠른 관현악곡입니다.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스트라빈스키, 지옥의 춤, 2번 림스키 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영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새싹우대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처음이에요 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바흐의 협주곡 가운데서도 가장 밝은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던 바흐가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를 잘 담아낸 곡입니다.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바흐 작품으로 1042중 1악장 알레그로,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제프리 칸이 지시하는 로스앤젤레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 2번 2장조 바흐작 번호 1042종 희락장 알레그로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제프리 칸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문기쁨님 오늘 채널 싸움이 대단했는데요. 제가 이겨서 기쁩니다. 요란한 상업방송을 피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같아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승리하셨군요. 문기쁨님 축하드립니다. 두 시간 동안 클래식과 함께 하시죠. 예,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회사겠죠?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2부 첫 곡 여러분의 선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또 여러분이 듣고 싶은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브람스가 열정을 노래했다면 말년의 브람스는 침묵과 여운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화려한 기교 대신 깊은 사색이 흐르는 곡입니다. 브람스의 간주곡 작품으로 117-2 B플랫 단조 백건우의 절제된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3909님의 사연이네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몸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관객들은 그 사실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리사이트 무대를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바로 소프라노 박혜상의 공연이었는데요. 박혜상님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프라노 박혜상이 부른 한국 가곡 중에서 한 곡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연 초대권을 준비해서 우리 청취자 몇 분께 선물 드렸는데요. 3909님도 그중 한 분이셨군요. 이렇게 직접 다녀오신 감상까지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공연 관계자분들도 정클클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공연 선물에 당첨되신 분들이 노쇼가 거의 없고 공연도 정말 즐기시는 게 느껴진다고 늘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높은 공연 관람 매너에 제 어깨가 으쓱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공연들 엄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방송 말미에 귀 쫑긋해 주시고요. 가시고 싶은 공연은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그날 공연장에서 느꼈던 감동을 3909님이 다시금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곡 준비했습니다. 서정주 씨 김주원 곡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 베르트랑드 빌리가 시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서정주 씨, 김주원 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하는 빈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소연님, 그러고 보니 연꽃 피는 계절이네요. 최애 꽃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오미세님, 박혜상님, 저도 정극을 통해서 팬이 되었는데 공연 못 보러가 아쉬웠는데 신청하신 분 덕분에 저도 잘 감상하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조승희님 축하해주세요. 파리에서 공부 중이던 딸이 오는 8월부터 파리 국립 오페라단 정식 직원으로서 근무하게 되었네요. 직책은 셰프 피아니스트라는데 저희 집에 경사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오페라단 정식 직원이 되신 거니까 오페라 코치가 되신 거군요. 셰프 피아니스트는 아마 오타로 적으신 거겠죠? 예, 뭔가 정보가 있으면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페라 코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규의 클래식 클래스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이것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느낌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곡입니다. 연주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곡의 제목에 걸맞는 느낌을 만들어내는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스트라빈스키, 지옥의 춤, 2번 림스키 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볼까요?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4대의 더블 베이스로 위해 편곡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도미니크 와그너, 호세 토리고, 크리스토퍼 위머, 허버트 마이어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들어보시죠.

네대의 더블 베이스를 위해 편곡된 프레드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 도미니크 바그너, 호세 트리고, 크리스토퍼 위머, 허버트 마이어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을 알아볼까요? 김경민님, 2번 왕벌의 비행입니다. 아기랑 머리쿵 방지 보호대 벌 모양 더듬이 놀이하고 있는데 이 노래가 나와 신기합니다. 네, 노란색이 자꾸 뭔지 알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아이 머리는 소중합니다. 예, 잘 보호해주세요. 박야일님, 제 아들이 초등학생 때 리코더를 한참 연습했던 곡이네요. 끝내 성공하진 못했지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예, 아버님께서, 부모님께서 아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곡을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오늘 또 이 곡이구나 또 맞춰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입니다. 네메 예레비가 지휘하는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현지입니다.

늠식기 크로스커프의 왕벌의 비행, 네미 예레비가 지휘하는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랜드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하프타임 공연 보셨습니까? 전통적인 축구 결승전을 슈퍼볼 같은 상업적 이벤트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하프타임쇼의 목적 중 하나가 기금 조성이라고 하죠. 그 기금이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쓰인다고 하니까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게 되더라고요. 음악계 살아있는 전설들과 우리 BTS까지 총출동해서 꾸민 무대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오프닝에서도 언급했던 지휘자 두다멜도 동참해서 공연의 예술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런 대형 이벤트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스포츠와 음악이 가진 파급력을 잘 활용해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정클클이 선정한 불멸의 음악가 7월의 주인공 드뷔시를 만납니다. 지난 시간엔 빛의 작곡가라는 주제를 함께했다면 오늘은 꿈의 작곡가 드뷔시라는 주제로 그의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곡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2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1부 끝곡은 코른골트의 파이널 협주곡 디장조, 적모로 35종 희락장 모데라토 노빌레,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 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 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0: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9431님의 신청곡 배보이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사냥꾼의 합창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시하는 베를린 도이치오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9431님 메시지입니다. 배보이 마탄의 사수로 신청합니다.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시대별 작곡가와 제목을 외웠는데요. 한꺼번에 다 외우려다 그만 사탄의 마수라고 말해서 친구들은 깔깔 웃고 선생님께서는 정정해지셨던 기억이 납니다. 비 오는 오늘 사냥꾼의 사랑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신청해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9431님 저는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곡을 한꺼번에 외웠으니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이렇게 그 곡을 잊지 않고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신청도 해주셔서 함께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9431님의 소중한 추억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클클에서 선정한 7월의 불멸의 음악가 만나러 가볼까요?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음악가, 그들의 음악과 음악에 녹아든 그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불멸의 음악가.

7월 불멸의 음악가 그 주인공은 현대음악의 문을 연 클로드 드뷔시입니다. 드뷔시 음악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몽환적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의 음악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모호한 감정과 환상을 소리로 그려내길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치 꿈속에서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를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꿈의 음악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멸의 음악가 드뷔시 편에선 꿈의 음악가 드뷔시라는 주제로 그의 음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작품은 제목부터가 꿈인데요. 어떤 극적인 전개도 없고 그저 꿈속에서 떠오르는 한 장면처럼 아련한 감정을 담아낸 곡입니다. 전통적인 화성 진행이나 구조보다는 음색과 분위기, 그리고 순간의 감각을 중시했던 드뷔시의 미학이 잘 드러나는데요.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안 우리는 음악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하게 되죠. 잠시 현실을 내려놓고 드뷔시가 그려낸 꿈속 풍경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드뷔시의 꿈, 프랑스 음악 해석의 대가로 꼽히는 피아니스트 장이브 티보드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드뷔시의 꿈, 장이브 티보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불멸의 음악가 7월의 주인공은 드뷔시입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음악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문자 샵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프의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81 쓰시는 분, 클래식 잘 알지 못하는 저에게도 드뷔시는 익숙하고 아름답게 들려요. 네, 익숙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1281님 귀와 마음에 드뷔시가 아름답게 들리면 그것으로 클래식은 다 된 겁니다. 앞으로도 드뷔시 곡 계속 들려드릴 텐데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다시 드뷔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신 폴 브루제는 저녁노을이 강물위에 반짝이는 황혼의 풍경을 바라보며 인생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는데요. 시의 마지막 구절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하여, 우리는 무덤을 향하여. 드뷔시는 폴 브루제의 이 시에 곡을 붙여 아름다운 가곡 한 편을 남겼는데요. 그의 나이 겨우 17, 18 무렵에 쓴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20도 안 된 어린 작곡가가

인생 무상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곡에서 드뷔시는 황혼이 품은 몽환적인 분위기와 허물을 잘 그려냈습니다. 저녁이라는 하루의 끝을 통해 지나가는 시간과 젊음의 소중함을 담담하게 일깨워주는 곡인데요. 들어볼까요? 드뷔시의 아름다운 저녁,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루돌프 얀센의 편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뷔시의 아름다운 저녁, 소프라노 헨리 아멜링, 루돌프 얀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황재님 메시지 주셨네요. 드뷔시의 곡은 붓으로 마음의 수채화를 그리는 느낌입니다. 와, 근사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생각해내셨어요? 황재님, 대단합니다. 드뷔시가 하늘에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드뷔시의 곡 중에 플루트 독주곡의 걸작으로 꼽히는 곡이 있습니다. 1913년에 작곡된 시링크스라는 무반주 플루트를 위한 작품인데요. 시링크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숲의 요정입니다. 요정 시링크스는 목신 판의 구애를 피해서 강가의 갈대로 변하게 되는데요. 판은 그 갈대를 엮어 피리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펜플루트의 유래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드뷔시는 갈대 사이를 스치는 바람과 판의 애틋한 숨결을 음악으로 그려내는데요. 이 곡은 화려한 기교보다는 음색과 호흡, 침묵의 여백이 더욱 중요한 작품입니다. 단 한 대의 플루트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울림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물면서 우리를 고대 신화 속의 숲으로 이끌어줍니다. 드뷔시의 시링크스를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트 연주자인 엠마누엘 파이의 투명하고 풍부한 음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드뷔시의 시링크스, 에마누엘 파이의 플루티언즈로 감상하셨습니다. 7월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꿈의 음악가 드뷔시를 만나고 있는데요. 프랑스 작곡가 피에르 블레즈는 현대음악은 이 곡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음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품입니다. 바로 인상주의 음악의 출발점으로 불리는 목신의 호후 전주곡입니다.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호우에서 영감을 받아 쓴 곡인데요. 시가 불러일으키는 꿈결 같은 분위기와 감각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인공 목신은 반인반수의 모습을 한 그리스 신화 속 존재인데요. 낮잠에서 깨어난 목신은 요정들과의 만남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아련하게 떠올립니다. 드뷔시는 이런 모호한 의식의 흐름을 유려한 선율과 섬세한 음색으로 그려냈는데요. 특히 곡을 여는 플루트는 목신이 잠에서 깨어나는 신비로운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드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교한 앙상블과 풍부한 음색은 이런 드뷔시의 의도를 섬세하게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드뷔시의 목신의 호후 전주곡 만나보시죠.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클라우디 아바드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9292 번호 쓰시는 분, AI에게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와 어울리는 노래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드뷔시 느낌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드뷔시의 낭만과 음악에 푹 빠지신 것 같습니다. 9292님 반갑습니다. 드뷔시는 맛집만 찾아다니는 미식가에 유행에도 꽤 민감한 트렌드세터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화가들과도 교류하며 그들의 비싼 작품들을 사들이곤 했다는데요. 미술에도 조예가 깊었던 드뷔시는 화가 장앙뚜안 바토의 그림 시트르 섬으로의 출항에서 영감을 받아 기쁨의 섬이라는 곡을 작곡합니다. 곡은 조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시작해 점차 생동감과 활력이 더해지고 마침내 폭발적인 에너지와 함께 환희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마치 눈부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느낌이 들죠. 드뷔시 작품 중에서 비교적 밝고 생명력이 넘치는 음악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곡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뷔시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큰 논란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두비 씨는 아내 릴리 택시에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의 어머니이자 성악가인 엠마 바르다크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함께

얄궂게도 이 시기에 쓴 작품이 바로 기쁨의 섬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영감은 앞서 말한 바토의 그림이었지만 저지 섬에서 엠마와 보낸 시간 역시 이 작품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정서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스캔들은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과 환희를 드뷔시가 어떻게 음악으로 그려냈는지 함께 느껴보실까요? 드뷔시의 기쁨의 섬, 스티븐 오스본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뷔시의 기쁨의 섬, 스티븐 오스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1910년에 드뷔시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을 뒤로하고 아내가 된 엠마와 딸 슈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삶이 완전히 평온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고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몇 년 뒤엔 대장암 진단까지 받게 되죠.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그의 음악만큼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바로 이 무렵 완성한 작품이 전주곡 1집인데요. 그중 가라앉은 사원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이스의 전설에서 영감을 얻어 쓴 곡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다에 가라앉은 거대한 성당이 새벽 안개 속에서 잠시 수면 위로 떠올라 종을 울리고 성가를 들려준 뒤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진다는 내용인데요. 드뷔시는 화려한 색채를 자랑했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는 오래된 전설과 침묵, 시간의 흐름까지 음악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가라앉은 사원은 단순히 바닷속 성당을 묘사한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과 신앙, 그리고 시간이 남기는 울림을 담아낸 드뷔시 후기 예술의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뷔시의 전주곡 1집 중 가라앉은 사원,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있을 공연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8월 22일 토요일에 있을 김유빈과 리처드 이가 듀오 리사이틀입니다. 한국 관악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바로크 거장 챔발리스트 리처드 이가가 만나

독일 바로크 음악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 일요일 공연은 벤자민 리게티 오르간 리사이틀입니다.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 벤자민 리케티는 부천 아트센터의 카사방 프레즈 파이프 오르간으로 깊이 있는 오르간 음악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클클에서 선정한 7월 불멸의 음악가 드뷔시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세이렌에서 영감을 받은 곡입니다. 신화를 그대로 이야기하기보다 그 신화가 남긴 신비로운 분위기와 환상을 음악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꿈의 음악가 드뷔시의 예술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곡 남기면서 드뷔시와의 만남은 오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뷔시의 녹턴 중 제3곡 세이렌.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여성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낮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2: 카메론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내가 좋아하는 DJ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살인 청부가 가능한 샵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살인 청부였을 리는 없고 사진 첨부다. 사진 첨부가 가능한 번호로 사연을 보내라는 이야기. 아, 내 머릿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자, 이 사연을 이길 오타상 후보 또 있습니까? 저의 산문집 빈틈의 온기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식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슈퍼주니어가 부른 로쿠커 띄워드렸습니다. 거꾸로 들으면 더 재미있는 음악입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흐름 출판에서 나온 빈틈의 온기라는 산문집, 제가 우리 북카페 오가는 길에 썼던 에세이로 묶었던 산문집이죠. 거기서 문장들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의 오타상, 저도 뭐 건너뛰는 해도 있긴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워낙 희한한 말들을 이렇게 듣고 보고 잘못 말하고 하는 그 우리를 웃게 하는 귀여운 그 먼지 같은 오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하는 편이라서 올해 오타상을 드리곤 합니다. 그 상대방은 몰라도 제가 갑자기 올해 가장 최강의 오타상이 당신입니다 하면서 알려드리곤 했는데 오늘 우리 북카페 개근상 시상식 준비돼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미난 그 시상 수상의 경험을 좀 골라봤습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사진 첨부가 가능한 샵 드르르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우아한 목소리의 DJ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듣다가 저 혼자 사진 첨부를 잘못 들어가지고 오늘 문카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 혼자 깜짝 놀랐다가 아 맥락을 이해하고서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서 다시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가라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오늘 문카로 좀 깔아봤어요. 정현숙 님이 반짝반짝 개근 시상식 날 기대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3주간 북카페에서 12번의 생방 출석 이벤트 이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그동안은 2주 정도만 했었기 때문에 3주간 얼마나 출석하실 수 있을까? 출석이 문제가 아니라 출석 암호까지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할까? 너무 바쁜데 점심시간은 이 생각했거든요. 와, 기우였습니다. 한참 기우. 정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3주 출석을 해내시더라고요. 3주 개근을. 정경희님, 매번 문자 오타날까봐 천천히 읽으면서 적어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카페인님들이 사연 보내주실 때도 재미난 그 오타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오타네 하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가끔은 정말 절묘한 오타가 있어서 막 웃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너무 좋죠. 김현정님, 반짝 고우님 은빛 반짝 드레스랑 머리핀까지 너무 예뻐요. 시상식과 찰떡 하셨는데요. 네, 저 지금 보라로 보실 수 있나요? 카페인님들, 저 지금 위에 스팽을 가득 달린 그런 티셔츠 입었습니다. 네, 반짝반짝한 거고요. 그리고 머리에도 이렇게 핀을 꽂았습니다. 이 핀은 언젠가 북토크 그 오프라인 행사에서 카페인님을 만났는데 그 카페인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핀이에요. 예, 굉장히 화려해서 주시면서도 이거 한복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주셨는데 한복 입을지는 없지만 이렇게 요긴하게 첫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식의 드레스 코드를 반짝으로 예고해드렸죠.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 이 반짝이라는 드레스 코드로 뭔가 착장하셔서 아주 간단한 뭐 그런 뭐 팔찌 혹은 뭐 색종이 더미 뭐든 상관없습니다. 얼굴만 빼고 보내주세요. 얼굴은 가립시다 우리. 너무나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얼굴은 가리고 이렇게 반짝 드레스 코드로 착장하신 거 그 모습 찍으셔서 샵1045 유료 문자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부터 요것은 한 20여 분만 받습니다. 우리 소설 북클럽 시작하면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20분 정도만 좀 열어두겠습니다. 그 안에 보내주시면 오늘 그 중에 한 분께 베스트 드레서상 드립니다. 라디오 청취자의 그 착장을 가지고 베스트 드레서상을 준다는 것도 너무나 북카페다운 정말 엉뚱한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재밌잖아요. 시상식이니까. 그래서 샵 1045로 지금부터 한번 뭐 마음껏 하셔가지고 보내주시죠. 오늘 저도 입빈 꽂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시상식 가겠습니다. 3주간 모두 12번의 출석 개근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개근상도 이렇게 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이미지도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려둘 테니까요.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각자 다 보내드릴 순 없지만 이겁니다. 개근상 비가 오나 눈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2시부터 2시까지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출석하신 카페인님의 성실함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라디오에 누룽지 카페인으로 활약해주세요. 2026년 7월 20일 12회 12번의 개근 축하 상입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출석하셨는지 살짝 예고를 드리면 개근상은 모두 12명이 아니고요. 12명일 줄 알았는데 120명이었어요. 개근상 모두 120분이었고요. 아차상 한 번 빠진 분 아차상이 모두 4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62분께 랜덤 책 선물을 조만간 드릴 예정이고요. 요 개근상과 아차상 명단은 모두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청 선물방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꼭 확인하시고 댓글로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책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차상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송 중에는 개근상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근상 발표합니다.

먼저 휴대전화 뒷번호 41번 불러드릴게요. 17274구 9311 54389319 1869 1879 87 6298 8 7 9 8 3 0 8 3 7 3││ 05 0 20││ 5 9 9 4││ 7││ 7││││││││││││││││││││││││││││││││││││││││││││││││││││││││││││││││││││││││││││││││││││││││││││││││││││││││││││││││││││││││││││││││││││││││││││││││││││││││││││││││││││││││││││││││││││││││││││││││││││││││││││││││││││││││││││││││││││││││││││││││││││││││││││││││││││││││││││││││││││││││││││││││││││││││││││││││││││││││││││││││││││││││││││││││││││││││││││││││││││││││││││││││││││││││││││││││││││││││││││││││││││││││││││││││││││││││││││││││││││││││││││││││││││││││││││││││││││││││││││││││││││││││││││││││││││││││││││││││││││││││││││││││││││││││││││││││││││││││││││││││││││││││││││││││││││││││││││
모두 79명. 강택구, 고은진, 권성경, 권수현, 기윤덕, 김가현, 김경희, 김기은, 김도현, 김희향, 김성엽, 김성희, 김세진, 김연숙, 김영주, 김옥연, 김윤정, 김정옥, 김정중, 김주영, 김지연, 김지희, 김태윤, 김현정, 김혜란, 남승민, 노규용, 민경춘, 박가인, 박경민, 박경옥, 박기주, 박민경, 박선영, 박연경, 박은조, 박준섭, 박준용, 박진경, 박희영, 방향숙, 서명희, 서창민, 서창우, 서혜경, 송채원, 송현지, 신수아, 심수영, 염기지, 오정빈, 오현주, 유영주, 윤선미, 이근영, 이명선, 이서우, 이선희, 이성희, 이수진, 이승현, 이재웅, 임명순, 장수정, 장수진, 전순옥, 전승찬, 정경희, 조금주, 조연하, 조지현, 최윤경, 최종은, 하미경, 하승석, 한상현, 홍은심, 황재석, 황정희님까지입니다. 네, 지금 개근상 들고 있어요. 카페인님들, 제가 5분 걸릴 거라고 했죠? 지금 한 4분 걸린 것 같은데, 네, 시상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더 길게 갈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나 많이, 확실히 이제 챌린지 욕구가 정말 우리 카페인 분들은 정말 높으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름에 비가 오나는 가능한데, 눈이 오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도전하신 개근상 그리고 아깝게 하루 빠지신 아차상 받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꼭 북카페 홈페이지 가셔서 주소 연락처 꼭 바로 댓글로 남겨드리고요. 남겨주시고요. 네,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3308 쓰신 카페이님, 저도 개근했어요. 보내는 문자 양식 안내 못 들었는데 어떻게 보내면 되죠? 3308 쓰신 카페이님, 네,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로 오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선물방이 있습니다. 왼편에 쭉 보면 선물방 항목이 있어요. 당첨자 게시판이죠. 거기 들어가셔서 명단을 확인하시고 그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비밀 댓글이라서 본인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1817 쓰시는 카페이님, 우와, 개근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나름 쉽지 않은 환경에서 개근한 나 자신 칭찬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2284 쓰시는 카페이님, 2주간 열심히 출석하고 3주부터는 사건들이 생겼어요. 너무 아쉽지만 2주마저도 저한테 재미있는 추억이 됐습니다. 즐거웠어요. 다시 열심히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이 이벤트 가면 또 다른 이벤트 옵니다. 네,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참이서님, 어머, 축하드려요. 다음엔 저도 도전하셨습니다. 네, 재밌죠? 아기자기하죠? 다음에 꼭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쿨앤더갱의 셀러브레이션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재밌죠?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개근상 받으신 분, 아차상 받으신 분 사연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 놓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또 다음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에 함께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베스트 드레서 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라디오를 지금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터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각자의 자리에서 북카페를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반짝 드레스 코드를 지켜서 사진을 찍어서 20분 안에 보낸다 이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30분까지 열어두겠네요. 네, 베스트 드레서 상은 30, 소설 부끄럽 시작하기 직전까지. 그런데 이미 올라오는 사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 베스트 드레서 상은 여기에 한번 도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짝 이 드레스 코드입니다. 한희숙님, 아차차, 아쉽지만 아차상까지 주시는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손가락 잘못이지 제 귀는 완전 출석했었다는 것을 알려드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 오늘 사연도 올리고 방송도 들었는데, 아, 출석을 안 했네? 암호를 입력을 안 했네? 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북카페가 음악과 책 이야기로 워낙 또 혼을 쏙 빼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까먹으실 수 있죠. 다음번에 한번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이성희님, 저희 가족 4명 모두가 개근이네요. 반짝반짝 가족 이름이 나와서 너무 기뻐요 하셨습니다. 빠르게 이름하고 휴대전화 뒷번호 이렇게 불러봤는데, 그래도 내 번호, 내 이름은 쏙 들리기도 하죠? 들으셨으니 너무 좋습니다. 김지희님,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음악 나갈 때 띄워드렸던 개근 상장 이미지 보시고, 그 개근 상장 어떤 분 글씨체인가요? 하셨는데, 이 글씨체 보면 어때요? 느낌이, 되게 유연할 것 같죠? 생각이. 유연하다 못해 막 뼈대가 없을 것 같은 느낌처럼 날려쓴 춤추는 글씨체 바로 제가 쓴 겁니다. 개근상 하고 여기 윤고은의 EBS 북카페 도장 이미지는 우리 카페인들이 보내주셨던 그 도장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요. 네, 요 개근상 이미지 아기자기하게 그냥 올려봤어요. 우리 카페인 분들 한분한분 뵙고 두 손으로 상장 드리고 싶은 마음 담아서 이렇게 이미지로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베스트 드레서 상 사진 계속 기다릴게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새로운 주제 열어봅니다.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서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연일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한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칠 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얼음을 가득 채운 진한 커피나 혀끝을 톡 쏘는 화려한 색감의 달콤한 음료들을 찾게 되죠.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에는 마른 갈증이 모두 해소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강렬한 자극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이내 또 다른 갈증이 서늘하게 고개를 들곤 합니다. 무더운 일상을 지탱하느라 잔뜩 긴장했던 몸이 진짜로 갈구했던 것은 어쩌면 혀끝을 마비시키는 미각의 자극이 아니라 몸 구석구석을 적셔줄 투명하고 정직한 청량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의 책갈피를 가만히 뒤적여 유년 시절의 여름으로 돌아가 봅니다. 매미소리가 쨍쨍하던 뙤약볕 아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뛰어들어갔던 날들을 말이죠. 덜컥 냉장고 문을 열면 묵직한 유리병 겉면에 차가운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뚜껑을 여는 순간 구수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찰랑거리는 호박색 액체를 컵에 가득 따르고 단숨에 들이켤 때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던 그 서늘하고 청량한 감각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구수하게 볶아낸 보리와 맹물이 만나 맹렬하게 끓어오르고 다시 차갑게 식어

흘러가는 시간을 거친 보리차 한 잔. 거창한 이름표나 자극적인 단맛은 없지만 그 어떤 음료보다 우리의 뜨거운 갈증을 완벽하게 다독여주던 너그러운 한 모금이었습니다. 보리차의 맛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참으로 슴슴하고 담백합니다. 무언가를 강렬하게 주장하거나 입맛을 아사가지 않으면서도 땀 흘려 지친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잃어버린 균형을 조용히 되찾아주죠. 어른이 된 우리의 일상도 때로는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팍팍하고 고단한 삶을 견뎌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롭고 강렬한 자극들을 쫓지만 정작 바닥난 체력과 지쳐버린 마음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건 아무런 꾸밈없이 곁을 내어주는 무심하고도 꾸밈없는 순간들일 테니까요. 무더운 열기에 입맛마저 잃어버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복잡하고 자극적인 맛에서 잠시 비켜서서 가장 단순하고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들이켜보는 건 어떨까요? 어린 시절 냉장고 문을 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놓여있던 그 든든한 안도감처럼 잊고 있던 내 안에 고요하고 안전했던 여름을 묵묵히 되찾아줄지도 모릅니다.

네, 띄워드렸습니다. 아, 정말 이 추억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물병 안에 그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그 물병 안에 들어가 있는 슴슴하면서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그 음료들, 물 맛, 보리차도 그렇고요. 아,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덥고 너무 지치는 날들 속에서도 기댈 수 있는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또 진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일카 통해서 또 주변을 돌아보게 되네요. 시원하지만 내 몸에 딱인 그런 보리차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도 되고요. 우리 카페인님들 베스트 드레서 상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집안에는 금부치 사진들도 막다 보내신 것 같고요. 근무처에서 지금 근무 중에 뭔가 이런 장식들 찍어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사연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모두 다 공유할 순 없지만. 9110 쓰시는 카페인님, 지난주에 고은 작가님이 한복을 입어야 하나 고민하는 제 사연 읽어주신 덕분에 네, 지금 보라에 띄우고 있습니다. 사진.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래 잠들어 있던 한복을 꺼내서 바람 쐬어 주었습니다. 제 옷장에는 반짝반짝하는 의상은 없어서 그나마 제일 화려한 옷으로 시상식 참석합니다. 진짜 한복 입으셨어요. 와, 한복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을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갖고 있어도, 이렇게 또 단골 라디오에서 이벤트 한다고 해서 입는 사람보다는 안 입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9110 쓰시는 카페님 한복 이렇게 곱게 차려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시상식에 또이 품위를 한껏 높여주신 네, 이 작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116 쓰시는 카페인님 급하게 내 반짝이들을 꺼냈어요 하면서 지금 네 보라의 사진 보고 계신가요? 우리 카페인님들 네 지금 주렁주렁주렁 내 반짝이들이 지금 손가락 사이사이에 손가락에 다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와 어디 돌잔치 온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9347 쓰시는 카페인님 안녕하세요, 고은님. 목요일 방송에서 드레스 코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몇해전 남편이 선물해준 오래된 이 옷이 떠올랐어요. 방송 끝나자마자 내가 옷을 어디에 뒀더라? 기억을 더듬으면서 집안을 한참 뒤졌답니다. 한번 입고 좀처럼 다시 입을 일이 없어서 버리려다가 혹시 몰라 남겨두었던 옷인데 이렇게 다시 꺼내 입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하시면서 사진. 와, 지금 사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화보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카페인님들 곳곳에서 랜선으로 함께하는 이 시상식 재미난데요? 우리 이런 거 자주 해야 되겠어요. 네. 현자의 마음의 소리.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4392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이 옷이라면 진작에 다 버려서 포기했다가 한복도 괜찮다는 말을 생각난 게 한복이 하나 있었어요. 나름 반짝이는 천으로 만든 거라 친정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덕분에 잊고 있던 다른 반짝이 의상도 있더라고요.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여러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라에 띄우고 있습니다. 와, 이 가족 모두가 참여한 듯한 느낌. 대학 때 만든 미술 의상인데요. 그때도 반짝이는 추억, 시간 이런 걸 표현한다고 반짝이는 필름을 붙이고 해서 만들었어요. 저걸 몸에 끼웠다가 못 벗어서 식겁했어요. 크크크. 헐크 될 뻔. 딸아이 협조로 촬영해서 상은 바라지 않지만 보내봅니다. 2013년생 필름 보고, 이게 뭐야? 필름을 보고 2013년 출생인 아이는 그걸 놀랄 수 있죠. 이게 뭐야? 이렇게 필름이란 거다 설명해주면서 북카페 덕에 즐거운 시간 가졌네요. 노방이란 천이, 저 노방 좋아해요. 노방천 알아요? 노방이란 천이 햇볕에 가면 반짝이는데 햇볕 촬영은 어려웠어요. 안 버리고 뒀더니 이걸 이렇게 써먹네요.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원래 베스트 드레서 지금 이렇게, 상을 한 분만 원래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베스트 드레서 한 분을 선정을 하고 지금 소개해드린 사진을 함께 나눴던 나머지 세 분께도 책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북카페 또 이렇게 소개하고 하면 우리 또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네 분께 그러니까 모두 책 선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네 분은 바로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 명단 바로 올릴 테니까 거기다가 바로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스트 드레서는 이 지금 네 분 사연 중에서 한 분 선택할게요. 마지막에 소개했던 네, 이 가족 모두 이렇게 재미난 놀이로 활용하셨던 4392 쓰시는 카페인님을

0: 한국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앞에 이렇게 보라를 활용하면서 그냥 시상식을 좀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느낌이.
1: 드레스 코드요?
0: 예, 그냥 이런 분위기, 전반적인 진짜. 분위기.
1: 다들 동작하는 게 이렇게 워낙, 있으시구나.
0: 워낙 그리고 익숙하시죠.
1: 아, 그렇죠. 네.
0: 그리고 이런 것을 좀 조장하시는 분이시죠.
1: 저요.
0: 네.
1: 조장이요.
0: 손해 보니까.
1: 아, 저는 그냥 따라가는.
0: 네. 아, 따라가는.
1: 네, 따라가는 인간.
0: 네. 우리 이 3주간의 개근 이벤트를 했었는데
2: 네네.
0: 그 모든 것을 집계하시고 다 정리하신 또 수뇌부
1: 깜짝 놀랐습니다.
0: 노력, 예, 동민 작가님도 앞서서 해주셨는데
1: 네, 일요일 아침에 했는데 와 설마
0: 생각보다 정말
1: 네, 세 자리 수라니
0: 그렇죠
1: 네,
2: 세 자리 수였어요. 네.
1: 이전에가 80분 정도
0: 그리고 우리 2주간 했을 때 왜냐면 이게 암호를 정확히 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2: 대단하다.
0: 그래서 이제 좀 적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아차상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1: 네.
0: 네, 거의
2: 아차상도 있었어요.
0: 한번 빠진 거.
1: 빠진 거.
0: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약하잖아요.
2: 많이 있었어요?
0: 아차상보다 아차상. 개근상이 훨씬 많아요.
1: 그렇죠. 아차상도 40분 넘게
0: 네. 계셨고요. 맞아요.
2: 네. 대단하네요.
0: 카페인 분들 진짜 이 체력이 이벤트 체력이 좀 그러니까요.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 저는 약 먹는 것도 영양제 이런 것도 까먹거든요. 매일 아침 이렇게 챙겨 먹는 거 힘들잖아요.
0: 맞아요. 3주간 네. 빼놓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긴 하죠.
2: 맞아요. 요즘에는 뭐 식후 30분도 안 적어주신다면서요. 식후 30분도 너무 길어서 다들 깜빡하니까.
0: 아, 바로 그냥.
2: 그냥 밥이랑 같이 드셔도 된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그래서 사연들 보면 알람 설정하셨다고.
2: 아.
0: 왜냐면 이게 들으면서도 암호 입력을 까먹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알람을 심지어 듣고도
0: 듣고도
1: 아침에 달력에 써놓은 게 미리 알람으로 오거든요. 오늘
0: 네.
1: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체크하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까먹고 다음 날로
0: 액면만 해놓고.
1: 옮기고 알람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던데 이거는 진짜 의지와
0: 네.
1: 체력과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돼야지 또 가장 큰건 애정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을 하게
0: 맞아요.
1: 됩니다.
0: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다음에는 조금 더 길어질 예정이다. 개그
2: 점점 더.
0: 이벤트가 어디까지 갈수 있나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재밌잖아요. 네, 카페인님들도 기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2: 점점 진화하네요.
0: 그 진화가 맞을까요? 우리
1: 그러니까 이게
0: 집착? 진화? 다 좋아요.
1: 약간 자기 팔에 자기가 꼰다는 요즘 그 말이 있잖아요. 누가 먼저
0: 네.
1: 꼬일 것인가.
0: 아, 그러게요.
2: 네.
0: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베스트 드레서상 시상은 다 끝났는데, 아, 뒤늦게 또 이제 사진 첨부해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1: 아차상
0: 많이
1: 갑니까?
0: 있습니다. 요 경우는 근데
1: 네.
0: 우리가 그 너무
1: 아,
0: 많아가지고 지금
1: 맞아요.
0: 다 드리진 못하고 그냥 사연만 소개할게요. 292호 쓰시는 카페이님은 10살 딸과 제가 북카페 단골 청취자예요. 딸이 가장 아끼는 파티 의상 꺼내 입고 시상식 참석해요. 반짝이를 입을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때를 위해서 이 옷을 산 것이 아니냐고 꺼내 입었어요. 고님 깔끔하고 따뜻한 진행 고맙습니다
2: 우와.
0: 하셨는데 지금 네 우리 사진은 공유합니다. 그래서
2: 너무 귀여워요.
0: 보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진짜 저렇게 차려입고 왔는데 시상식은 이미
1: 그쵸. 그러니까
0: 끝났지만
1: 왕관까지 쓰고 있는데요.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가 얼굴만 가려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사연이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아쉽지만 이 우리 또 다음번 시상식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그때 이제 또 시상식은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12시에 문 열고 12시 반 안에 시상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왜냐면
1: 그렇습니다.
0: 우린 또 소설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 아, 안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0: 아이.
2: 이렇게까지 빗발치는 사진들을 더 보고 싶은데.
0: 아, 그렇죠.
2: 네,
0: 그런데,
2: 아쉽네요.
0: 네, 그런데 그냥 나중에
2: 네.
0: 보시고요. 우리 그래도,
1: 슬슬
0: 우리는
1: 곧장에
0: 또,
1: 지금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0: 네,
1: 다시 꺼내
0: 그럼요. 지금 이제 파장 분위기인데. 그리고 승소 작가님이 들고 오신 또 책을 꽉
2: 네.
0: 잡고
2: 아,
0: 계시고,
2: 더 놀고 싶었는데.
0: 네, 전기수의 얘기 또
2: 네.
0: 많은
1: 아,
0: 분들
1: 그쵸.
0: 기다리시거든요.
1: 네.
0: 네, 권성경님 사연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와, 사진 너무 보고 싶어서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보는지 막 구글링을 하셨대요. 오늘 처음 알아냈어요. 반디에서도 볼수 있었다니 너무 편하네요. 다들 진짜 대단하셔요. 북카페는 보이는 라디오 좀 활용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진
2: 또.
0: 보내주시면.
1: 그렇죠.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0: 네.
1: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7년 전만 해도.
0: 아, 그렇죠.
1: 네, 안 그랬던
0: 지금
1: 기억이
0: 저한테
1: 나는데.
0: 얘기하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아니요. 이것이 진화구나.
0: 아, 진화
1: 네,
0: 맞죠?
1: 다윈이 말했던.
0: 네, 동민 작가님. 갑자기
1: 네.
0: 그만두시고 그런 거 아니죠?
1: 처음엔
0: 네,
1: 갈라파고스 섬
0: 지금도.
1: 같았는데 지금은 대영제국 같은 느낌이 드네요.
0: 대영제국이요?
1: 네.
0: 네. 아, 우린 갈라파고스 같은 것도
1: 아,
0: 있어요.
1: 그쵸, 그쵸.
0: 있어요.
1: 네,
0: 근데
1: 그런
0: 이제
1: 것도 있고.
0: 너무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을 땐
1: 네.
0: 또 어떻게 이걸 또 보라가
1: 아,
0: 있으니까.
1: 그쵸. 있는데 안 쓰는 것도 좀
0: 그렇죠.
1: 아쉽죠.
2: 그렇죠.
0: 근데 물론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라 못 보시고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약간 그 재미난 페이지로 열어둘 수도
1: 네.
0: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오늘의 책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오늘 책도 이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책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오늘은 넬러리 퀸이 엮은 미스터리 걸작선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수전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0: 네, 수잔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이라는 단편으로 얘기하고요. 열림원에서 나온 미스터리 걸작선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엘러리 퀸이 엮은 책이고, 그래서 오늘은 말머리를 그러면 미스터리로 할까요?
2: 좋죠. 네.
0: 미스터리, 미스터리 이렇게 아니 이게 정확하게
2: 왜 그렇게 되는
1: 띄어쓰게
2: 거죠?
1: 해야 되나요?
0: 아니 이 말머리를
2: 네.
0: 정확하게 이제
1: 아,
0: 그 입력을
1: 미스테리라고
0: 해야
1: 쓸 수도 있고.
0: 그거 괜찮아요? 인정?
1: 안 됩니다.
0: 아 우리 그래요 정확하게 미스터 터널한테 터 리본한테 리 미스터리 미스터리이지만
2: 네.
0: 미스터리로 말머리
2: 잘
0: 하셔서
2: 쓰려다가도 헷갈리겠는데요?
0: 그러니까 저도
2: 너무 그러시면
0: 그렇죠 정확하게 하려니까 미스터리가 너무 미스터리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1: 네.
0: 그렇게 하셔서 책 받으실 주소 포함하셔서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추첨해서 또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할게요. 베스트 드레서상 도전했는데 놓쳤습니다 한다면 요거 도전하셔도 되겠죠. 네, 그럼 오늘의
1: 네.
0: 이야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네.

0: 이 책은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추리, 미스터리, 좀 스릴러 이런 것들 아주 오싹한 작품들 이야기해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수잔 글래스펠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수잔 글래스펠은 1882년생 작가네요. 이 작품은 1917년에 썼다고 합니다. 초기 페미니즘 미스터리 대표작 막 이런 수사가 얽혀 있고 이 소설의 원제가 또 헐피어스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서 그녀의 처음에는 또래라는 뜻인 줄 알고 그녀의 또래 배심원단들? 아니겠지? 친구 배심원단들? 뭐 이렇게 좀 원제를 파악해 보게 되다가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그냥 여성 배심원단 으로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내용이었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페미니즘 미스터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에 또 한국어 번역본에는 여성이 또 들어가다
1: 그렇죠.
0: 보니까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가 구조화되어 있고 미스터리가 붙으니까 또 어떤 좀 스산한 이야기, 음산한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줄부터 좀이 산한 느낌이 정말 가득해요.
1: 맞아요.
0: 때는 3월 초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3월의 아침이라고만 배경이 등장하는데요. 첫 문장이 이래요. 전문을 열자마자 날카로운 북풍을 온몸으로 맞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날카로운 북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어요. 하긴 우리나라도 3월 초라고 하면 좀 추워요. 그냥
1: 그쵸.
0: 아직 겨울이고
1: 맞아요.
0: 이 공기가 아주 차갑고 어깨를 감싸는 게 서늘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너무 춥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수잔 글래스펠 자체가 기자로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소설가 극작가로 변모했는데 작품 세계가 전반에 걸쳐서 미국 중서부 소도시의 공동체 문화를 다루고 있대요. 미국 중서부는 어떤 느낌일까를 좀 짐작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읽어 나가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장면마다 풍경 묘사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마치 지금 주인공 마사헤일의 좀 감정을 몰입해서 전문을 삐그덕거리면서 열고 있는 듯한 막 그런 좀 경험이 감각이
1: 맞아요.
0: 느껴져요.
1: 긴장하게 돼요.
0: 그래서 주인공은 지금 헤일 부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름은 마사인데 이 헤일 부인이 날카로운 북풍이 전문 열자마자 막 온몸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어우 춥다라고 하면서 집에 다시 들어가서 커다란 모직 스카프를 다시 두르고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직 스카프를 얼굴까지 막 둘둘 감싸 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마사라고 하는 여성 인물이 아, 마사의 집이 아니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사는 초반부터 그렇게 나오거든요. 일을 덜 끝낸 채로 내버려 두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래요. 그거 굉장히 꼼꼼하고 뭔가 한 가지 일을 붙들면 끝까지 마무리 짓는 타입인 거겠죠. 그러면서도 뭔가 이 눈앞에 벌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일이 벌려져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손으로 해낼 수가 없이 지금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이 부엌에 덧문을 열기 직전에 그 부엌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마사는 누구이고 마사는 도대체 이 차가운 북풍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그 궁금해하는 와중에 이제 남편이 짜증스럽게 마사 이름을 막 부르는 거죠. 아, 이 추운 날에 사람들을 밖에서 떨게 하지 마! 마사, 얼른 들어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옷깃을 단단히 여기면서, 여미면서, 너무 추우니까 좀, 좌석이 어디 있는지 살피면서 이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집 안에는요, 뭐랄까요? 좀, 너무, 너무 어지러워요. 마사의 눈에는.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부엌도 엉망진창이고 집안은 난로가 켜져 있지 않아서 너무너무 춥고 그런데 이 좁은 부엌 틈바구니에서

0: 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헤일 부인이 주인공이잖아요. 헤일 부인의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있고 이 보안관이 있어요. 보안관의 와이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 피어스 부인이라고 있는데 이런 이 보안관의 아내와 피어스 부인과 헤일 부인이 따로 이렇게 그 집안에 위치해 있고 그 남자들은 또 검찰, 보안관, 또 헤일 그 마사 헤일의 남편 막 마사 하면서 막 소리쳤던 그 남편이 웅성웅성대고 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렇게까지 번잡스럽고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집이 어디이길래 누구의 집이길래 이렇게 모여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마사 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의 문간에 발을 들인 후에도 도저히 문지방을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불길하고도 불안한 기분에만 휩싸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데 그 이상한 기분을 느낀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단한 번도 이 집에 온 적이 없다. 결정적으로 이 마사 헤일 부부는 지금 딱 이웃집에 온 거예요. 딱 이웃집에 왔는데 그렇게까지 뭐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집이지만 한 1년여 정도는 왕래조차 없는 이웃집이었고 그 1년여 전에는 사실은 이 마을에서 같이 자라고 성장하고 함께 이제 각각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아, 저 집, 저집 부인은 누군지 알지? 아, 젊었을 때 노래를 정말 잘했어. 아, 이집 부인 정말 젊었을 때 원피스, 하늘하늘한 원피스 입고 다니면서 합창단 활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의 뭐 아는 사람 정도인 거죠.
1: 그쵸?
0: 그래서 너무너무 친밀한 친구, 막 우정을 쌓아나간 막 이웃집 여성들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각자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서 어디에 위치해서 살고 있는지 정도는 그냥 다 두루두루 아는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도 이 마사로서는 이 집에 한 번도 발을 들인 적은 없었대요. 보통 미국 문화 뭐 자세히는 알수 없지만 대중매체에서 알려져 있는 바로는 막 파이 구워가지고 저녁
1: 맞아요.
0: 초대하고
1: 파티도
0: 그렇잖아요.
1: 많이 하고.
0: 파티하고 뭐 각자 아이들의 기념일 같은 거 있으면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렇게 바로 옆집에 살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는 척도 안 하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더긴 시간 동안에는 단한 번도 서로의 집에 왕래하지 않았다. 이런 설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1: 그러네요. 뭐 아주 대도시에서 익명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중소도시의 어떤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웃 간의 교류가 조금 더 활발했을 법도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의아하긴 하네요.
2: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게임 중에 레드 데드 리뎀션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1: 기억나요.
2: 이 시대를 다루는 게임이거든요. 1899년 막 이럴 때인데 서부 개척 시대로 돼서 서부로 계속 가고 있는 뭐 그런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 장, 그런 마을들이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중서부 지방의 마을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집들이 가까이 있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거리가 있고 우리처럼 바로 이웃집이라고 해도
0: 맞아요.
2: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왜냐하면 땅이 너무 넓고 사람은 적고 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그래서 왠지 교류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웃이어도 다 약간 뜨내기들인 거죠.
0: 아, 그럴
2: 이동
0: 수도
2: 중인
0: 있겠네요.
2: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이웃, 그냥 오래된 이웃이 아니라 약간 믿을 수 없는, 아직은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0: 하긴
2: 같아요.
0: 그러네요. 이 소설의 초반부에도 이웃집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마사가 창문 열고 너무 추워가지고 스카프 둘둘 말고 마차를 타고 언덕을 올라서 지금 이 집에 온 거거든요. 약간 물리적인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만은 않았겠네요.
1: 가장 가까운 집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거리가 좀 있긴 하네요.
0: 땅이
2: 그런가 봐요.
0: 너무 넓은 거군요.
1: 그러네요. 큰 깨달음 얻으면서 우리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하임이 함께한 곡 Nobody, No Crime 띄워드릴게요.

0: me get a boating license when I was 15. And I've cleaned enough houses to know how to cover up a scene.
1: 높은 산들로 빙 둘러싸인 강원도 화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마저 산 넘어 산인 이곳에 뜨문뜨문 오가는 대중교통 대신 어린이의 발이 되어주는 콜버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곧바로 달려오는 스마트 안심 셔틀. 학교와 돌봄시설, 집 근처 어디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데요. 여러 대가 동시에 운행되고 있어 여기저기서 호출이 와도 기다릴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동승 보호자가 있는 데다 셔틀의 실시간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부모들의 호응이 높은 건 물론이고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걱정 없이 돌아다니도록 돕는 일. 우리 모두의 세상이 한 뼘 더 넓어지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2: Mail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설 북클럽 최덕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 오늘은 열림원에서 펴낸 앨러리 퀸이 엮은 책입니다. 미스터리 걸작선에 수록된 소설 수전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5431 쓰시는 카페이님이 수전 글래스펠 소설 스토리 멘트가 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에 귀를 솔깃하게 된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음악 나가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이게 직접 읽으면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대사도 많고 등장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 설명할 때 좀 어버버한 게 있는데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0: 네, 이게 그 대사도 많아서 전달에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 책으로 읽으면 훨씬 재밌다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계신 거고요. 배정휘님은 저도 보라 볼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2: 오늘 이렇게 제가 홍보를 더 해야겠네요.
1: 보라 아직도 부족하네요.
0: 네, 보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익혔다, 알았다 하시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보라가 저희가 그냥 이름만 보면 보라는 볼 수 있어서 보라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색깔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래서 카피가 중요한가 봐요.
0: 그러네요. 네. 정말 우리 카페인님들 라디오는 들으실 수 있지만 북카페 생방일 때는 거의 대부분 월화수목은 보라를 항상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그 반디 앱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PC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활용해 주세요. 아무튼 배정휘님이 염승숙 작가님이 그 얘기해 주시는 목소리 정말 좋아해요. 오늘도 기대돼요. 목소리가 분위기가 있어서 교수님의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보라 보니까 저와 또래 같으셔서 더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수님은 조금 정말 노 교수 이런 이미지요?
2: 설마? 왜 목소리를 듣고 노 교수를
1: 목소리가
0: 아니요. 노 교수 아니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한 거 근데 또래 같다고 하니까
2: 좀 더 진지하고 이런 느낌을 그런가? 떠올리셨을까요?
0: 엄근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셨던 건가?
2: 지적인
0: 근데 승숙 작가님
1: 그러니까
0: 얘기하실
1: 진지하지
0: 때
1: 않고 지적이지 않다는
0: 얘기할 수 이상해지는데 지금
2: 어렵네요 이거.
0: 그러네요.
2: 네, 실제로 화면으로 봤더니 더 진지함만 있지 않고 뭔가 발랄함과
0: 귀엽다나,
2: 이런 것도 있다.
0: 이런 거잖아요 지금.
2: 좋은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댓글이 아닌 문제가 아니었을까.
0: 마음에 드세요?
1: 넘어가죠.
2: 방금 교수님 같았네요.
0: 교수님 같아 진짜. 교수님 같아.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자, 3793 쓰신 카페인님도 미스터리 말머리로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맞아요. 우리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미스터리라고 하셔서 주소 포함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3793님은 베스트 드레서 상 에서 탈락한 슬픔을 가슴에 안고 지금 탈락자가 맞습니다.
2: 맞아요.
0: 네, 다음번엔 출석 이벤트에 꼭 개근상을 타야겠다는 생각도 안고 도전합니다. 이글이글. 미스터리 책 정말 좋아하거든요.
1: 야심이 느껴지네요. 사연에서 이글이글. 네.
0: 다음번 이벤트 꼭 있어야 되네요. 이거. 자, 코난 아가스 크리스티, 히가시노 게이고 등등 영화는 물론 책도 거의 추리 미스터리물은 빼먹지 않고 모두 다 읽으려고 하고 꼭 보려고 합니다. 무서운 건 못 보는데 미스터리는 좋아해요. 이거 가능하죠. 네,
2: 저도 그렇습니다.
0: 맞아요.
2: 무서운 건 싫은데 미스터리는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0: 맞아요. 소설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스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사실.
1: 그렇죠. 미스터리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약간 조금 긴장감이 증폭되어서 막 심장박동이 올라가고

0: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 또한 또 서사를 따라가는 재미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궁금하니까 다음에 네. 어떻게 될지 맞아요. 궁금하니까
0: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맞아요. 모르니까요. 이 소설 도입부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다 낯선 집에 와 있는 거예요.
1: 네.
0: 검사가 한 명 와 있고요.
1: 네.
0: 검사가 와 있다는 건 이게 도대체 어떤 현장인 것이지라는 궁금함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 낯선 집에 옆집에 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진지한 왕래는 없었던 이웃집 헤일 부부가 네. 와 있고요. 그리고 보안관 부부가 와 있어요.
1: 네.
0: 이 마을의 보안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낯선 집에서 그 집 주인들은 없고요. 그 상황에서 이 집을 마치 탐문하듯이 조사하듯이 이 집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구석구석. 네. 근데 이 와중에 헤일 부인과 피터스 부인은 둘이 같이 몰려 있고요. 부엌에. 그 다음에 남자들은 2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창고로 가봅시다. 1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하면서 막 이 집을 헤집고 네. 다니고 있는 거죠.
1: 헤집고 다닌다.
0: 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집의 주인인데요.
1: 네.
0: 존 라이트라고 하는 농부가 살해된 거예요. 밧줄로 목이 졸려서 살해당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옆집의 이 헤일 부부는 왜 이 현장에 왔냐면 이 헤일 부부 중에 남편이 어제 아침에 이 집을 방문했었다는
1: 네.
0: 거예요. 그리고 그 존 라이트의 좀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검사가 그 남편에게 어제 무엇을 발견하신 거냐고 처음부터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 헤일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은 마사인데 마사가 초조한 거야. 내 남편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네. 그런 버릇이 있는데 좀 요점만 말해줬으면 하고 좀 속으로 바라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어제 내가 그 정신나간 프랭크 하면서 상관도 없는 얘기를
2: 벌써 느껴지네요.
0: 또 시작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1: 네.
0: 미리 말해주겠지만요. 어제 진짜 바쁜 날이었습니다. 정신나간 프랭크 또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서 마사가 속으로 저런 얘기는 다 쓸모없는 쓸데없는 네. 얘기인데 제발 질문에 대답만 하지 초조하게 막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아주 매너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말은 나중에 듣고요. 어제 아침에 여기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1: 네.
0: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그냥 왔을 뿐인데 문을 열었을 때 그 이 집의 집주인인 그 존 라이트는 보이지 않았고
1: 네.
0: 그 존 라이트의 부인인 미니 라이트만 이 거실의 한켠에 흔들어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근데 미니가 날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들어와요. 이런 말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하면서 또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는 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저런 말 말고 혼자 막 생각해요. 근데 그 와중에 자꾸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건 상관없고 어쨌든 내가 들어왔을 때 미니 라이트는 나를 반기거나 일어나서 들어오라고 따뜻한 난로 쪽으로 오라고 안내하지도 않았다.
1: 네.
0: 그냥 계속 흔들 의자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사의 남편이 물었대요. 존은 어디 갔냐고.
1: 네.
0: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일어났나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1: 이상하죠.
0: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존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라고 거듭해서 물었는데 그 미니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집에 없나요?
1: 네.
0: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존의 부인 미니가 집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근데 왜 만날 수 없죠? 내가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라고 남편이 얘기하니까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1: 이 대사들만 좀 접하더라도 호기심이 확 들잖아요. 이야기로서.
2: 그러니까요.
1: 무슨 상황이지?
0: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마사의 남편이. 네.

0: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마사 남편의 진술로 계속 몇 페이지씩 이어져 있고, 그 과정에서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에 있냐, 내가 올라가 보겠다라고 막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올라가 볼 생각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갔고, 2층에 침실이 있을 테니까 침실에 올라갔더니 밧줄에 목이 감겨서 죽어 있었다는 거죠.
1: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왕래가 별로 없었던 그 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너무 궁금하죠? 자, 1258 쓰신 카페이님. 10대의 언니와 저의 추억이 담긴 추리 소설 앨러리 퀸의 소설을 좀 많이 읽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앨러리 퀸이 엮은 소설집이니까 그의 취향을 또볼 수도 있을 것 같고. 3025 쓰신 카페이님. 비가 내리는 지금 사무실 창 너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흥미진진해서.
2: 네, 이런 월급루팡 행동. 네, 잡았습니다. 네.
1: 월급루팡인데.
0: 우리만 근데, 알고 있는 걸로.
1: 아, 그쵸.
2: 네,
1: 그건 너무
2: 우리끼리의
1: 카페인이고.
2: 비밀로.
1: 네. 잠깐 꿀리신 거니까요. 자, 0877 쓰시는 카페인님.
0: 네.
1: 그동안 몇 작품 읽어봤는데 승숙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더 재밌었어요. 이번 건 정말 책이 더 재밌을까요?
2: 아, 드디어 의심하시기 시작했네요.
1: 이건 진짜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 책이 더 재밌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2: 그쵸.
1: 책의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근데 대체로 이제 승숙 작가님이 진짜 재밌게 전달을 잘해 주셔서 책으로
2: 맞아요.
1: 읽었을 때 느낀 게좀 다를 때도 있죠. 둘다 좋아요. 네. 오늘 제가 말하는 것마다 수습이 잘안 되는 느낌이.
0: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1: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0: 네.
1: 잘하신다는
2: 그죠.
1: 거죠.
2: 승숙 작가님 항상 이런 말 하면 책이 훨씬 재밌다. 이렇게
0: 아니,
2: 겸양을
0: 책이
2: 또.
0: 재밌어서 말을 재밌게 할수 있는 겁니다. 일단.
1: 뭐 그런 면도
2: 네.
1: 있겠죠.
2: 근데
0: 네.
2: 그게 정답이지만
0: 네. 왜
2: 우리가
0: 이렇게 힘들어한 거예요, 표정이?
1: 아니, 책,
0: 네.
1: 자꾸 책 덕분으로 돌리시는데,
2: 맞아요.
1: 얘기도 진짜 너무,
2: 그쵸. 이게 또
1: 생방송에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2: 팬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안 들어오거든요. 네, 우리 작가님이 하는 거. 그건 다 좋아. 책이 더 좋을 리 없어.
1: 그렇지.
2: 이런 생각을
1: 맞아요.
2: 하잖아요.
0: 네. 이렇게 제 소설을 써야 될 텐데.
1: 왜 턱을 괴신 거예요? 지금.
0: 갑자기 경건해졌어요.
1: 아, 네.
0: 마음이 겸허해지네요.
1: 네.
2: 네.
1: 자, 보겠습니다. 정유영님. 염승숙 작가님 흥미롭게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몰입이 돼요.
2: 네. 사실 대사가 많은 작품을 하실 때가 사실 더 재밌을 때가 많은 게
1: 맞아요.
2: 연기를 워낙 잘하시잖아요.
1: 연기를
2: 네.
1: 잘해요.
0: 제가요?
1: 염승숙 작가님도 학창시절에 연극을 하셨고.
0: 아, 중학생 때요. 중학생 때 연극 그거
2: 그게
0: 몇번
2: 있었군요.
0: 노려먹는 거예요? 네.
1: 그 100번 할 건데요.
0: 네.
1: 지금 한두 번밖에 얘기 안한것
2: 그러니까 저
1: 같은데.
2: 처음 듣는데요, 저?
0: 아유,
1: 아니,
0: 참.
1: 저번에 한번
2: 네. 아,
1: 얘기했어요.
2: 그래요?
1: 아주 몇
2: 네.
1: 년 전에.
0: 네.
1: 그래서 그
2: 아,
1: 발성도 좋고
2: 그렇구나.
1: 무대 그 활용을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절 째려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이런 느낌 그대로. 자,
2: 네.
1: 우리는 너무 무서우니까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수잔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이라는 소설이 수록된 미스터리 걸작선입니다. 이걸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잠시 안내드리면 우리 명단에 또 개근상 한 네. 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인 문자를 주셔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이게 또 반디 오류에 의해서 이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헌권님까지 네. 추가된 걸로.
1: 그러니까 그때 네. 제가 봤었는데 이 아무만 네. 안 뜨더라고요. 다른 사연을
0: 맞아요. 봤었는데 지금 확인하니까.
1: 아무 글자만 딱 안 뜨는 거 보니까 뭔가 오타가 났거나 이러면 맞아요. 반디 시스템에서 네. 인식을 못해가지고
0: 맞아요.
1: 네, 그것만 안 떴 것 같아요.
0: 네, 네. 2900 쓰시는 장헌권님 네,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그 명단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 소설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지금 조금주님이 외출하고 들어와서 급히 켰는데 세 분 티키타카에 웃게 돼요. 읽어주시는 내용이 궁금해서 움직이면서도 귀는 라디오를 향합니다. 하셨습니다.
2: 네.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0: 그쵸.
2: 지금 그 마사의 남편은 약간 어리숙하면서도 엉성하고 뭔가 말은 많은데 조리 있게 얘기하지는 못하는 그냥 딱 시골 농부 스타일이잖아요.
0: 네.
2: 그 남편이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검사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마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니라이트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0: 네.
2: 남편은 죽어서 만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의자를 벗어나지 않고
0: 그러게요.
2: 있었다. 대단히 기이한 모습이었고 실제로 자기가 침실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조는 정말로 목에 밧줄이 감겨서 사망해 있었다. 너무 놀라가지고 사실 혼자 온 건 아니고 내 아들 해리랑 같이 왔었거든요
0: 네.
2: 라고 하면서 계속 증언을 이어가는 거죠. 너무 놀라서 해리를 2층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해리도 막 뛰어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사람이 자기 이웃집의 농부가 그 목에 밧줄이 걸려 있으니까 너무 놀랐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충격이죠. 일단 그 밧줄을 벗겨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밧줄에 손을 대는 순간 아, 내 아들이 말이죠. 이런 사건 현장은 손을 대는 게 아니랍니다. 라고 또 검사한테 얘기를
0: 네.
2: 하는 거죠. 그래서 손대지 않았고 우리는 아래층에 내려와서 신고를 했죠. 라고 이제 그간의 정황을 어제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계속 검사와 뭐 목격자, 뭐 증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오가는 거죠.
0: 네.
2: 보안관도 옆에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 보안관의 부인인 피터스 부인하고 이 어젯밤에 그 존 라이트의 시신을 발견한 남편의 아내 마사하고는 부엌 한켠에서 계속 이렇게 팔짱을 낀 채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0: 네.
2: 그 과정에서 너무 뭐랄까요? 부산스럽고 좀 살인사건 현장이잖아요.
0: 그쵸.
2: 그리고 이미 아내인 미니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금 붙잡혀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안관을 통해서 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웃집 부인한테 내가 평소에 입던 좀 검정 치마하고 또 이 방문에 걸려있는 아주 작은 따뜻한 숄하고
0: 네.
2: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받았다는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지금 마사로서는 그 미니가 요구한 물품들을 좀 챙겨야 하는
0: 네.
2: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하고는 다르게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된 이웃집 여성이 요구한 물건들을 좀 추스려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0: 네.
2: 근데 아무리 봐도 마사로서는 이제 남자들은 보안관, 검사 뭐 다 이러다 보니까 마구마구 몰려다니면서 여기 가봅시다, 저기 가봅시다. 아 창문은 왜 이렇게 열려있죠? 뭐 이런 식으로 막 탐정 수사하는 것처럼
0: 네.
2: 막 돌아다니는데 마사로서는 이제 그 보안관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아 이게 그 숄인가 봐요. 아 이게 그 치마인가 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물품들 요청받은 것을 챙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마사의 눈에 띄는 것은 너무 번잡스럽고 왜 이렇게까지 초라하고 차가운 부엌이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와중이었길래 찬장에 설탕병은 뚜껑이 닫히지도 않은 채로 다 벌려져 있고 네. 설탕, 소금 같은 것이 사실은 잘 마감되지 않으면 뭔가 뚜껑이 잘 닫히지 않으면 금방 눅눅해지잖아요.
0: 그렇죠.
2: 공기랑 결합하면 그 과정에서 이 많은 설탕 단지들 도대체 뭔가를 접시를 반쯤 닦다만 것 같은 왜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나 부산스럽게 다 벌려져 있고 아 그리고 마사가 계속해서 눈길이 갔던 거는 그 스톱이라고 하나요?
0: 네.
2: 빵도 구워 먹어야 되고 무슨 요리도 해야 그쵸. 되는 그 난로 스톱이가 네. 이상하게 고장 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대로 불도 켜지지 않고 아, 이 집 왜 이렇게 추워요? 추워 하면서 다들 돌아다니는데 불은 켜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고생했겠다. 이 스톱을 고쳐가며 계속 불 떼어가며 빵을 만들었을 미니의 네. 평소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죠. 마사로서는 1년 이상 이 집의 여주인인 미니와는 말 한번 섞어본 적도 없고 왕래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미니가 어떤 세월을 거쳐서
0: 네.
2: 이 집에 존 라이트라는 남자와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고 아이는 없었지만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왜 이 집에 이토록이나 발을 들이기가 싫었을까
0: 네.
2: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안관 부인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조금 와볼 걸 그랬어요. 내가 이 집이 너무 스산하고 차갑고 우울하고 아 맨날 쳐다보면 사실은 답도 없어서 이 집에 사실 들어오기도 싫고 그리고 사실 나 사는 것도 너무 바빴어요. 나는 애도 셋이고 이 집의 미니와는 다르게 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네.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좀 교류가 없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갑게 정말 춥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스토브가 좀 고장 났으면 나라도 와서 좀 들여다보고 빵은 어떻게 구워 먹는지 밥이나 끼니는 어떻게 챙기는지 그리고 남편인 존과의 사이는 어떤지 좀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 걸 이 부엌 꼴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막 한탄을 하는 거죠.
0: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2: 네.
0: 그 뭐 검사니 보안관이니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이 마사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거기에 눈길이 다 가는 거죠.
1: 그렇죠. 맞아요. 보안관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네.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러니까 증거만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죠 오히려.
0: 그렇죠.
1: 상황을 같이 봐야 되는데 상황을 보지 않은 네. 모습만 보이니까 이걸 보는 내내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거의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 씨가 했던 거죠. 딱 보면 아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나라는 네. 좀 답답함도 들고요.
2: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0: 지금 이 소설의 구조적인 얼개가
1: 네.
0: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이 시골 농부 존 라이트,
1: 네.
0: 유력한 용의자는 그의 아내 미니 라이트. 미니는 이미 붙잡혀갔죠.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범인 찾기가 아니라 점점 더왜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까에 초점이 맞춰서 서사가 이동하고 있는 것
1: 네.
0: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검사, 보안관, 그리고 이웃집 남성들이 도대체 왜 미니가 남편인 존을 죽였을까? 그 범행 동기와 결정적인 물증을 찾기 위해서 이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것과는 별개로 이
1: 네.
0: 마사나 이 피터스 부인은 그 미니 옷가지를 챙기면서 미니가 사용했던 생활용품들을 챙기면서 부엌이나 이 집의 살림살이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런데 병조림들이 왜 저렇게까지 다 깨어졌을까? 이런 것도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병조림 같은 경우는 뭐 체리나 뭐 이런
1: 복숭아나
0: 복숭아나
1: 그쵸.
0: 이런 과일들을 여름이나 가을에 이제 수확해서 겨울에 내내 저장해서
1: 네.
0: 먹으려고 통조림을 만드는 거잖아요.
2: 네.
0: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만들어낸 저장 식물들을 이렇게나 관리하지 못하고 다 깨어져 있는 상황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그럼
1: 이웃집
0: 네.
1: 사람의 시각으로
0: 그래서
1: 봤을
0: 뭐
1: 때도.
0: 검사나 보안관은 아우, 이집 여자 살림 정말 못하네.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와, 이 부엌 꾀죄죄한 거 봐. 이거 수건, 행주 이렇게 더러운 거 봐. 아, 뭐 역시 여자들이라고 다 살림을 잘하는 건 아니죠. 아유, 딴 데로 가봅시다. 너무 지저분하네. 뭐저 병조림 저렇게 관리 못한 거 봐요. 이렇게 추우면 다 병이 깨져버린다고.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살림살이나
2: 해본
0: 이런
2: 것처럼.
0: 요리 같은 거에 더 일가견이 있는 양 여성의 살림 능력을 폄하하고 이 용의자가 된 미니의 좀 면면을
1: 네.
0: 깎아내리는 거죠.
1: 그러네요, 진짜.
0: 그런데 그 안에서 마사나 이 피터스 부인은 아무 말도 못하죠. 계속해서 아뭐 행주 이렇게 더럽히는 게뭐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금방 빨아놔도 남자들은 농사일 짓다 오면 얼마나 손이 더러운지 아세요?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계속해서 받아치고는 있고
1: 네.
0: 이 마사나 이 피터스 부인이 하는 말만 들으면 이 남자들은 보안관 입내, 검사 입내 뭐 하면서 다 돌아다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여성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일에 좀 능숙해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1: 네.
0: 아, 거긴 부엌은 볼 것도 없어요. 아예 절로 가봅시다. 하지만 이제 마사나 피터스 부인은 무언가 미니가 이제 좀 돌봤을 법한 여기 새장 하나가 있는데 새는 어디 갔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있는 거죠. 새장만 덩그러니 텅 비어 있고 새는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 보자면, 너무나 이 여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놓치면 안될 단서처럼
0: 네.
1: 보이지만, 사실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했을 때, 그때는 부엌은 여자들의 공간,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기도 했던 그런
0: 그쵸.
1: 시대였던 거잖아요.
0: 그쵸. 마사와 피터스 부인이, 과일 병조림이 왜 저렇게 깨져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막 남자들이 너털웃음을 막 지으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 보안관 피터스 부인의 남편도, 아니, 지금 그, 한 여자가 살인 혐의로 붙잡혀 있는데 과일 통조림이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병조림을? 아휴, 여자들은 당해낼 수가 없다니까?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1: 이 상황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나라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증거와 결말에 집중하는 남성들과는 다르게 과정과 이야기에 집중하는 여성들의 서사가 흥미롭게 이야기를 끌고 갈것 같아요. 네.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 네네.
1: 진짜. 5431 쓰시는 카페이님, 멘트 중에 화면이 꺼지는 경우가 생기면 한마디 멘트라도 놓칠 수가 없어서 컴퓨터와 핸드폰 동시에
0: 네?
1: 열어놓고 양양이와 함께 보라에 빠져서 보고
0: 와,
1: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0: 세상에.
1: 집중하고 계신데요. 우리 음악 나가는 사이에는 또 오늘 시상식이라고 또 특별히 또 하늘공주님이
2: 네네.
1: 만들어주신 화면 이미지가 나갈 겁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즐기시고 돌아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아그네스 오벨의 리버사이드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과 함께 오늘 수잔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계속 얘기를 따라가 볼까요?
1: 그래서 지금 마사와 또 보안관의 아내인 피터스 부인이 계속해서 이 체포된 미니의 옷까지나 네. 용품들을 챙기면서 부엌이랑 좀 침실 같은 데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텅 빈 세장을 발견했단 말이죠.
0: 네.
1: 가만히 마사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에 이 마을에 세장수가 왔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때 미니가 그러면 새 한 마리를 샀던 건가? 좀 추측하면서 새가 어디 갔지? 고양이가 물어갔을까요? 떠도는 고양이가?
0: 네.
1: 근데 생각보다 고양이가 물어갈 리는 없을 거고 하면서 막 침실을 뒤지는데 어떤 작은 소녀들이 쓸만한 틴케이스가 네. 이제 침대 밑에서 나왔고 갑자기 마사가 미니가 아직도 이런 소녀소녀한 상자를 간직하고 있었네요. 아 역시 미니는 어렸을 때 정말 앙증맞고 귀여웠고

0: 인기도 마을에서 정말 많았고
1: 네.
0: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피터스 부인도 맞아요.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데요. 합창단 소속으로 진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잘 부르기도 했고요.
1: 네.
0: 라고 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0: 거죠. 네.
1: 그 순간 마사와 피터스 부인이 느낀 감각이 아주 동일했을 거예요. 아, 평소에 미니를 정말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정말 가정폭력이 너무 좀 위협적이었던 존을 떠올렸고 네. 그랬기 때문에 마사는 이 집에 발들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집이 풍기는 그 음울함, 우울함, 네. 음습함, 말 섞기 싫은 이 분위기가 이 존 라이트, 살해당한 존 라이트의 폭력성에 있었다는 것을 마사가 깨달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사와 피터스 부인 모두 아, 미니가 살해범이 맞구나. 남편을 살해한 것이 맞구나라고 확신을 하죠. 왜냐하면 그 새 자체는 이제 이 미니 라이트 자신의 거의 분신 같은 게 아니었을까 추정하게 되는 거죠. 뭐 이 까나리아 새를 죽인 건 당연히 존이었을 거고요. 네. 그 존의 폭력에 분노했던 미니가 참지 못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이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이 아니라 공감과 이 여성들만의 연대에서 가능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이 장치로서 쓰이는 네. 거죠. 이 죽어있는 까나리아 새
2: 그렇죠.
1: 그리고 밧줄에 목이 감겨 죽어있던 존 그리고 미니는 이 와중에 얼마나 불안해했을지가 미니가 평소에 하던 퀼트 바느질 함이 있었는데 그 바느질 함의 뚜껑을 여니까 네.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퀼트 조각보 마지막에 정말 불안한 손길의 바느질로 엉성하게 짜여진 퀼트 조각보가 덧대어져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살해한 직후에 미니가 얼마나 격렬한 공포심에 사로잡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물이었을 거고 그래서 마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지막에 엉성하게 바느질된 그 퀼트 조각보를 막 뜯어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걸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직감적으로. 했을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이 조각보를 뜯어내면서 미니의 어떤 좀 감정적인 결함 같은 것들을 좀 감춰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새마저도 새 죽은 새가 들어있는 틴 케이스마저도 감춰요.
2: 네.
1: 만약에 이러한 물증들을 보안관이나 지방검사나 남성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미니는 정말 남편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확정되고 복역하게 되겠죠. 네. 당연히 사실은 법적인 정의에 의한다면 미니는 당연히 이제 처벌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죠. 지금 마사라든가 피터스 부인의 눈에는 법적 정의와 도덕적 정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각자의 마음속에서의 어떤 판결이 있었겠죠.
2: 네.
1: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장치로서 이 소설에서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 전반에 걸쳐서 가사 노동을 폄하하고 어떤 여성의 능력이나 경험을 사회적으로 과소평가하는 남성들 네. 남성 인물들의 목소리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좀 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삶의 진실이 있고 그 진실에 연대하고 유대하는 여성 인물들의 행동이 정말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2: 그래서 제목이 여성 배심원단인
1: 네.
2: 거고요. 2729 쓰신 카페이님 완전 드라마 보는 이 기분 뭐죠? 라디오 듣는 중인데요. 역시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소설을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구상점으로 건너가면 또 재미난 얘기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연주곡 띄워드릴게요. 프라이 들으시면서 우리 출구상점으로 건너갈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수잔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 원단이 수록된 소설 미스터리 걸작선입니다. 2729 쓰신 카페인님 음악마저 미스터리예요. 처음에는 그냥 전향이다가 이제 너무너무 결말이 궁금한걸요. 결말 들을 수 있을까요? 소설 제목은 지금 얘기 드렸고요. 네. 수잔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 네, 결말은 뭐
1: 결말이 그거였어요.
0: 그쵸? 결말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1: 네, 바느질 네. 킬트 맞아요. 조각보 막 바느질 빼고 죽은 새를 감추면서 그쵸. 이 미니의 결정적 살해 증거를
0: 동기가
1: 되는
0: 거죠.
1: 네, 증거를 숨겨주는. 네.
0: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간 것은 이제 법

0: 법적인 판결과 네. 도덕적인 네. 판결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네. 가능성이었던 거고요. 이희자님 지금 나오는 곡 제목이 뭔가요? 하셨는데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연주곡이었습니다. 플라이 들으셨어요. 아, 지금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그 이야기와 음악이었고요. 이제 출구상점 입구로 왔습니다.
1: 네네. 여기서는 네. 뭐 네. 미스터리하게
0: 그러니까,
1: 감춰야 돼서 네. 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시크릿북 같은 걸 많이 파시더라고요. 이렇게 포장해놓고 아, 설명만 이렇게 적어놓고 이건 네. 어떤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골라서 팔리는 네, 그런 순위를 보면 또 재밌더라고요. 서점마다 비슷한 책을 갖다 놓고 해도 네. 팔리는 책의 순위가 좀 다르고 그래서 왠지 제주도에 가서 막 여행자의 입장에서 많이 사는 그런 곳에서 팔리는 것과 네. 또 이런 도심에서 팔리는 것과 이런 것들이 감춰놔도 좀 다르고
0: 다르죠.
1: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터리 작품을 봐도 저희는 보통은 닫힌 결말이잖아요. 미스터리는 네. 결론이 나고 범인이 누군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 뭔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언제 읽고 또 어떻게 읽고 또 어떤 감정에서 읽을 때 이런 게 또 다를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또 애거스 크리스티 작품이나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는 분들도 그래서 네. 읽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작품은 저는 오프닝부터 좋긴 했거든요.
0: 네.
1: 오프닝부터 되게 이게 페미니즘 미스터리의 뭐 시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너무 고스란히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딱 등장신을 보면 보통 영화나 이런 책을 보면 등장신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나오거나 범인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주인공이 나오면 보통은 형사란 말이죠.
0: 네.
1: 형사라거나 탐정이라거나 이 사건을 풀어낼 무언가 누군가 가 등장을 하는데
0: 그쵸.
1: 여기서는 마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첫 장면에서. 그런데 그럼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마사가 마사라는 탐정이 등장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제 사건을 풀겠구나.
0: 네.
1: 경찰이거나 아니면 검사거나 아니면 탐정이겠거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문 열리고 남편이 호통을 치죠. 그런 장면 자체가 그 굉장히 잘 비틀고 잘 꼬아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0: 그치.
1: 능력 있고 뭔가 어떤 주인공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는 그냥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아내 이런 걸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0: 네.
1: 거기서부터 뭔가 반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0: 굉장히 영리하게 배치한 것 같아요. 이 작가가
2: 네.
0: 감각이 있었거나
1: 네.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기도 했는데
0: 네.
1: 이분이 기자 출신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1900년에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0: 네.
1: 그 살인 사건이 지금 이 책에 담겨 있는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의 기사를 쓴 기자가 바로 수정 글래스펠 이 사람이었던 거죠.
0: 본인이 네. 접했던 그 취재했던 사건의 영향을 많이
1: 그쵸.
0: 받았겠네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정 글래스펠이 소속되어 있었던
0: 네.
1: 디모인 데일리 뉴스라는 신문사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신문 기사 스크랩을
0: 네.
1: 팔아볼까 합니다.
0: 네. 신문 기사 스크랩 궁금합니다.
1: 네, 이 기사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잔혹하게 누가 누구를 죽였다. 아내가
0: 네.
1: 남편을 죽였다. 그것도 도끼로 살해했다. 라는 이야기를 담긴 그런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알려진 게 그거밖에 없었고 이 수정 글래스펠도 직접 가서 취재를 했는데 취재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이 작품에 나온 것처럼 검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런 남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을 테고 법정에 갔을 때도 이 책의 제목은 여성 배심원단이지만 그때는 여성 배심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0: 그렇겠죠.
1: 왜냐하면 참정권도 없었기 때문에
0: 네.
1: 여성 배심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법정에서도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모두가 남자였던 그런 상황에서 이 살인사건의 이름은 마거릿 호색 살인사건이라고 명명되었다고 하는데요.
0: 네.
1: 남편인 존 호색을 죽인 마거릿 호색 의 살인사건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거릿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그런 법정에 서서 결국 심판을 받아야 됐다.
0: 네.
1: 그런 사건을 담고 있는 기사가 바로 이 디모인 데일리 뉴스의 기사로 등장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정 글래스펠도 이 당시에 상식과 이 당시의 정보로만 가지고 마거릿 호색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정말 앙심을 품고
0: 네.
1: 정말 잔혹한 범인을 저질렀구나 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고 해요. 근데 쓰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슬슬 밝혀지는 부분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알았던 부분들 그리고 마거릿 호색이 남자로만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학대받은

0: 그런 부분이라거나 외로웠던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그 과정을 겪어야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거세돼 버렸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뒤에 이 작품을 썼던 겁니다.
1: 16년이 지난 후에.
0: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의 처음에 기사를 썼을 때 자신을 약간 좀 반성하는 느낌도 있고 마거리토스에게 약간의 선물을 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뉘우침의 선물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선물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여성 배심원단이
1: 아,
0: 아니었을까
1: 마사와
0: 싶어요.
1: 피터스
0: 네,
1: 부인.
0: 물론 이 마사와 이런 친구들이 뭐 법정까지 가서 그런 과정까지 나오진 않았겠지만 나중 좀더 길게 쓴다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1: 그렇죠.
0: 시대는 어차피 여성 배심원을 뽑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 그것까지는 못하니까 그런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퀼트의 그런 모습이나 부엌의 그런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살인의 결과 말고 살인의 결과까지 가는 과정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춰준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들, 그런 의미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성 배심원단이 있었다면 할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수정 글래스펠이 이런 작품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갔더라면, 조금 더뭐 몇십 년이라도 더 뒤에 썼다면 실제 법정 장면까지 나왔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때는 여성 배심원단이 있었을 테니까.
1: 그쵸.
0: 그런데 아직은 없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작가적 상상력과 작가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기사 내용은 굉장히 잘못 쓰인 실수로 쓰인 기사 내용의 스크랩이지만 이 작품을 보면 그 기사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진화한 어떤 시대라든지 이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잘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작품과 이 기사를 같은 사람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1: 그쵸.
0: 너무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 기자였기 때문에 팬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워낙 잘 알았을 테고, 그리고
0: 그쵸.
1: 이제 자신의 기사로부터 출발한 이 소설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 어떤 뭐그 죄책감이랄까? 약간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도 크게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쵸.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2: 이 소설에서 마사가 계속 반복하는 대사도 그거거든요.
1: 네.
2: 내가 한번 들여다볼 걸.
1: 아,
2: 내가
1: 그쵸.
2: 한번 와볼 걸, 이 집에. 이런 어떤 마사의 죄책감, 죄의식이 계속해서 전반에 깔려 있어요.
1: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마사는 그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있었던 이웃 주민이었지만 거리상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 기자였다가 작가가 된이 수잔 글래스펠 같은 경우도 그 사건 근처에 있었던 거잖아요.
0: 그렇죠.
1: 지면 가까이에 그리고 그걸 다시 16년 동안 품고 다시 글을 썼다는 게 이게 정말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속죄 행위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2: 맞아요. 어떤
1: 들어요.
2: 작가의 어떤 인간적인 뿌리를 좀 발견한 듯한 그런 인상도 있어요.
1: 그쵸.
0: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신의 뭐 어쨌든 잘못을
1: 그렇죠.
0: 이렇게 책을 내면 당연히 그 사건이 조명이 될 테고 그러면 당연히
1: 그렇죠.
0: 자기가 썼던 기사도 드러나게 될 테고
2: 그렇죠.
0: 그러면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이겨내고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1: 이분의 다른 작품도 막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2: 그러네요.
1: 소설을 접하고 나니까. 5690 쓰신 카페님 수잔 글래스펠도 그 시대에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겠죠? 그래도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고민한 그 노력
0: 네,
1: 멋지네요. 라고
0: 맞습니다.
1: 하셨고요. 오늘 그래서 출구상점에서 그 1900년도의 기사 스크랩을 챙겨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 미스터리 걸작선 선물 받으실 분두 분, 사연은 아까 소개를 했었고요. 3793 쓰시는 베스트 드레서상 탈락한 슬픔을
0: 네.
1: 안고,
2: 이글이글.
1: 네, 이글이글, 네, 그분. 그리고
2: 네.
1: 7709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두 분입니다. 7709 쓰신 카페인님은 사연 이렇게
0: 네,
1: 주셨어요.
0: 중3 아들. 어제는 화냈다가 오늘은 기분 좋았다가 아까 짜증냈다가 5분 후에는 웃어요.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미스터리예요. 이런 아들과 같이 미스터리한 책을 읽고 싶네요.
1: 진짜
0: 네.
1: 딱인.
2: 이렇게 또 갈등을
0: 네,
2: 극복하는
1: 그러네.
2: 현명함도
0: 그렇죠.
2: 있네요.
0: 셜록이 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1: 그러네요.
0: 여기에 있죠.
1: 아, 이렇게 지금 한 줄로 요약하시니까
2: 네.
1: 무섭잖아요. 진짜 다채로운 이 감정.
2: 호르몬이 미스터리.
1: 호르몬이 미스터리 맞습니다. 우리 다음 주책 예고할까요?
2: 네, 오늘은 그 미국 중서부를 묘사한 수잔 글래스펠이었고 다음 주에는 미국 남부로 가보겠습니다. 플래너리

0: 코너의 단편이고요. 제목은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 네. 그리고 이 소설은 좋은 사람은 드물다라는 단행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 이 작품으로 플래너리 오코너 소설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제니퍼 로페즈의 브레이브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던 한 남자가 아내의 헌신적인 간병 끝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중국 허난성에 사는 자오진첸. 그는 2019년 창고 지붕에 갇힌 아이를 구하다가 추락하면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고요. 하지만 아내 숙메이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남편의 몸을 마사지하고 말을 걸고 간병에 힘썼습니다. 더불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손가락 발가락을 자극하는 요법도 병행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이 남편의 발가락을 깨물었는데 이 남편이 미세하게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 후 발가락 깨물기는 이어졌고요. 결국 남편은 식물인간 상태 7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다시 눈을 뜬 남편이 아내에게 처음 건넨 말은 숙메이 사랑해 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었고요. 첫 곡도 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내 숭메이의 속마음 같은 그런 제목이네요. 나는 기꺼이 I am willing 워유한이 페이웡의 노래였습니다. 현재 40대 중반의 나이라고 하니까요. 30대 비슷한 시기에 이런 사고를, 불행을 맞이한 두 사람입니다. 숭메이는 사고 이전에는 유치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했고요. 남편 자오 진첸 같은 경우는 지붕에 서 그 방수 기술자로 일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서 아이를 구출한 그 사연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터에서 벌어진 일이었나 봐요. 아이를 구했으나 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사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데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다는데 그 숭메이 같은 경우는 그 일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 형편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집에서 또 무료 미술 수업을 꾸준히 했다고 하고요. 자오 진첸 같은 경우도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간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정기 후원하는 등 선행을 생활에서도 직접 이렇게 보여주던 그런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런 자극, 뭐 신경 말단에 자극이 좋다 뭐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손끝, 발끝 자극을 꾸준히 하십시오라는 의료진의 추천에 따라서 하다가 어떤 연유로 물게 됐는지는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발견 이후에 그 이렇게 써 있네요. 그 음식물 담는 그 부엌에서 쓰는 주방에서 쓰는 그 플라스틱 백을 남편 발을 씌우고 깨무는 그 요법을 꾸준히 진행했다. 그리고 반응을 서서히 보이기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자 4시간 미만의 수면을 불구하고 꾸준히 요법을 그리고 노래도 했다 그러는데 어느 영화였던 것 같은데 어웨이크닝이라는 영화 생각납니다. 이 음악이 이런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외부 자극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노래도 해줬다 꾸준히 그리고 선행을 또 베푼 사람이 또 있네요. 그 큰일 날 뻔한 그 아이의 아버지도 이

좌우 인체의 치료비를 또 마련하고 모금하고 그래서 곁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느리지만 글도 쓸수 있고 제한적이지만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좋은 소식이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관련 음악 두 곡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올해 월드컵의 공식 테마곡이죠.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보첼리, 프랑스의 데이빗 게타, 한국의 이재, 미국의 메간 디 스탈리언이 함께 부르는 DNA, More Than a Game. 먼저 듣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테마곡 소말리아의 케이나안의 Waving Flag 두곡 듣고 오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스페인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결승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끝났습니다. 월드컵 관련 음악 두 곡 들었죠. 2015 남아공 월드컵 테마곡이었던 소말리 아티스트 케이난의 Waving Flag 방금 들었고요. 올해 공식송이었던 이탈리아 안드레아 보첼리, 한국의 이재를 비롯한 네 명의 아티스트가 함께한 DNA More Than a Game이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르 Zulu Blanc, 백인 Zulu족.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음악인 조니 클렉. 그를 이야기할 때 이명처럼 따라다니는 표현입니다. 줄루족은 한때 아프리카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제국을 건설했던 민족이라죠. 그러나 19세기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빈곤과 차별에 시달리는 식민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1948년 소수 백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이름의 인종격리 정책을 실시하면서 차별과 억압은 더욱 집요하고 공고해졌습니다. 영국인 아버지와 유대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7살에 남아공에 정착했을 때 조니 클렉은 남아공 줄루족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재즈 가수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재즈 음악을 들은 게 전부였죠. 하지만 14살 때 우연히 마주친 줄루족 음악인이 그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남아공 수도 요하네스버그 거리를 지나가던 조니 클레그.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홀린 듯 따라갔습니다. 한 아파트 건물 지하에서 줄루족 경비원이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답니다. 그 소리에 매혹된 소년 조니는 경비원에게 다가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남아공의 현실에서는 대담한, 아니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가 공고했던 때 백인이 흑인과 사적으로 교류하는 건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비원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그는 조니를 데리고 요하네스버그 곳곳의 흑인 노동자 숙소와 지하 음악실을 다니며 줄루족의 전통 음악과 춤 문화를 전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니 클레그는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가 매혹된 소리는 남아공 줄루족의 음악 전통과 식민 현실 속에서 흑인 노동자들의 음악이 만들어낸 새로운 거리 음악 음바칸가였죠. 조니의 스승은 찰리 음질라였습니다. 줄루족이 음악을 업으로 삼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된 탓에 음반 한 장 내지 못한 줄루족 거리 음악인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워킹 송스, 걷는 음악이라 불렀습니다. 조니 클레그는 줄루족 음악인들의 문화를 흡수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하죠. 줄루족과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체제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찰리 음질라와의 만남 이후 조니 클레그는 자신의 음악적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음박한가 그리고 아프로 재즈가 하나 되는 길, 스스로 일궈 나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조니 클레그는 또 다른 줄루족 음악인 시포 무츠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남아공 최초의 다인종 밴드 줄루카를 결성하죠. 첫 앨범부터 줄루족의 억울한 현실을 반영한 곡으로 남아공과 영국 음악 차트에서 기록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시포 무츠누가 팀을 떠난 후 새롭게 결성한 밴드 사부카를 거치며 조니 클레그의 사운드는 음박한가의 비트에 록, 댄스, 펑크, 레게를 접목하는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조니 클레그는 줄루족의 음악 전통을 이른바 서구화하는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남아공의 현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남아공 대중문화사에서 저항과 화해의 상징이 된 건 음악을 통해서 인종주의, 문화적 분리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을 온몸으로 보여준 결과입니다.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이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모든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기 위한 슬로건으로 무지개 국가 레인보우 네이션을 제창했을 때 조니 클레그는 초석과 같은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르 줄루 블랑크, 백인 줄루족이라는 별명은 타자의 문화를 이 외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백인과 달리 그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배우는 입장에서 동화화되고 수평적인 융합을 이루어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줄루족 문화의 전통음악 그리고 여기에 서구 록을 융합하고 아파르테이트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고 흑백의 평등한 통합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행동주의 음악인 조니 클레그를 만나봤습니다. 두 곡 소개했고요. 첫 곡은 조니 클레그가 그러니까 커리어상 줄루카라고 앞서 소개한 밴드로 데뷔를 먼저 했고요. 음악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새 음행을 통해서 조니 클레그가 함께 연주하는 밴드는 사부카로 잘 알고 있죠. 아, 오늘 첫 곡은 그 줄루카 시절에도 발표를 그러니까 먼저 한 거죠. 애초에는 줄루카 시절에 발표한 곡을 사부카로 재결성된 그의 활동에서

재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87년 재녹음 버전 들어봤고요. Scatterings of Africa.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지는 그 위정자

이 상황에서 이 억압수단으로 집회는 당연히 금지했고, 심지어는 뭐, 북을 치지 말아라. 이런 조치까지 내렸다라는 거, 남미였나요? 중남미, 카리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남아공도 당연히 이 인종 분리 조치로 인해서 뭐 어떤 형태의 이 유대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어려서 그랬는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인종 흑백이 함께하는 그런 밴드 활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숨어서 할수 있는, 뭐 여기 자료에 따르면은 대사관이나 또 교회나 대학교 시설에서 주로 당국의 눈을 피해 공연을 했던 그런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줄루카의 앨범이 발표되기 시작한 시기는, 그러니까 서구에서 폴 사이먼 같은 아티스트가 이 남아공 사운드에 관심을 갖고 그걸 수용한 앨범 그레이슬랜드를 발표한 1986년, 훨씬 전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서구의 이런 혼합의 결과물이 이미 조니 클레그와 줄루카에 의해서 소개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스캐터링스 오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였죠. 레인맨의 또 사운드트랙에도 소개가 됐었다고 합니다. 1988년 영화인데, 그레이슬랜드가 발표된 게 86년이니까, 예, 한스 지머가 영화 음악을 담당하면서 뭐 줄루카의 좀더 오센틱한 진정성 있는 그런 월드뮤직을 소개하고 싶었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또 소개되기도 했다. 두 번째 곡은 새음행에서도 종종 자주 소개했던 이 노래 부제가 만델라죠. 아심보낭가 줄루어로 우리는 그를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이 곡. 예. 그러니까 그때 뭐이 만델라가 27년 때 수감 중이었는데요. 그를 상징하는 뭐 사진은 물론이고 그림, 초상 이런 것도 금지된 그런 시절에서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이 사부카 시절부터는 조니 클레그가, 그러니까 나서서 반 아파르테이트 스탠스를 구축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하네요. 자, 뭐더 이야기할 재밌는 디테일도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곡 음악 더 듣고 오겠습니다. 프랑스의 레제크로의 아세딕, 실업급여 담당처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독특한 곡이죠. 그리고 신트팝 듀오 파라디의 렉토 베르소, 사랑의 양면성, 이렇게 두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엘리자가 부르는 루체 트라몬티아 노르데스트, 빛 북동쪽의 일몰입니다. 2001년 산레모가 이제 우승곡이죠. 6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또 최다 수상곡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별 후 세계에서 사라진 것 같은 연인에게 절실하게 말을 거는 화자의 이야기 낭독하죠. 말해줘. 나무 사이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말해줘. 땅에 말을 거는 하늘처럼 이제 나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난 자유로워지는 쪽을 택했어. 이제 중요한 건 진실뿐이야. 그러니 말해줘. 날 위해 애써줄 건지 내 말 들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간직해 줄 거니 내 이야기를 들어줘. 이제 난 울 줄 알게 되었지. 나에게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난 마음을 속이는 건 알지도 못해. 넌 내 곁에 있어. 숨결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지. 이렇게는 아픈데 잘못된 건 없어. 아무것도. 우리는 같은 눈물 속에 있어. 해와 달처럼. 한 방울 빛이 내 눈에서 흘러내려 내 고향의 노을 위로 내려앉으며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있어. 태양이 내게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달도 내게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그러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 너 자신의 목소리도 들어줘.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엘리자의 2001년 곡이었습니다. 루치의 트라몬티 앗 노드에스트, 빛 북동 쪽의 일몰, 노랫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한태인의 월드 차트죠. 기대해 주십시오. 브라질의 아스트루지우 베우뚜의 노래, 그리고 바우테르 반달레이의 오르간 연주로 So Nice Summer Samba,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잉글리시 썸머 스페셜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이 오늘 2부 첫 곡은요. 2000년 라틴 그래미 최우수 플라멩코 앨범상을 수상한 스페인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비센테 아미고의 음반에서요. Tres notas para decir te quiero 음표 세 개로 고백하는 사랑 들으셨는데요. 보컬 피처링은 브라질의 페드로 아스날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유영주 청취자께서 새음행 덕분에 월드컵송으로 월드컵 뒤풀이까지 알차게 잘 마무리했다 하시면서 노르웨이의 축구 영웅 엘링 홀란드와 친구들이 어릴 적에 만든 노래들 리믹스 버전으로 공개했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셨습니다. 어릴 때 이들의 그룹 힙합 그룹이었다는데요. 플로우 킹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모양이죠. 노르웨이의 프로듀서인 DJ 카이고가 이번 달에 리믹스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플로우 킹스의 카이고 요 리믹스라고 공개가 됐는데 그 음악 함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한태인의 월드 차트 이어갑니다.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서 안내해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시작하죠. 태인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 점점 주말에 더 바빠질 그런 뭐 운명이잖아요. 어차피 예, 공연도 주말에 더 많을 거고.
1: 보통 주말에 일이 많죠. 예. 그렇죠.
0: 그래도 뭐 가끔 그렇게 주말에 짬이 나면 스스로 이렇게 좀 방전의 의미로. 예전 달콤하죠. 뭐 네. 20대 때 일 시작하기 전에는 뭐 클럽도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1: 정말 제 취향이 아니고요. 예. 예, 클럽은 정말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랬을 때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DJ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그 친구들이 음악을 틀 때는 따라가가지고 이제 공짜 술을 줘요. 이제 진토닉 이런 거를 한 잔씩 웰컴 드링크로 막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저는 돈 내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저 뒤에 이제 그 기다리면서 그 친구들이 음악을 잘 트니까 네. 음악

0: 뜨는 거 이렇게 한 시간씩 구경하다가 얻어 마시고 그러고 이제 같이 택시 타고 새벽에 맥도날드에서 이제 햄버거
1: 야식
0: 먹고
1: 좀 먹고.
0: 예,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잠깐 같이 살았었거든요.
1: 아.
0: 그때 뭐몇번 가보고 이랬었죠.
1: 20대 초반에 이제 사회에 이제 갓또 발디디었을 때.
0: 맞아요. 그때는 그 친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글렌체크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1: 아, 꽤나 유망세가 있었을
0: 그쵸.
1: 텐데요.
0: 그때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서 뭐 DJ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혁준이라는 친구랑 잠깐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같이 뭐몇번 가보고 K 땡이라는 이제 클럽이 있어요.
1: 이태원에 있는 뭐
0: 네네 음악을
1: 모처에서.
0: 트는 그때 몇번 가본 게 그 이후로는 뭐
1: 그런 주말은 이제 뭐 요즘은 없겠네, 당연히.
0: 그렇죠. 제가 원체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시끄러운 그 좋아하지도 않고 갔다 오면 이제 피 하잖아요.
1: 그럼 요즘은 약간 수목원 이런 데 가야 되나?
0: 아니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저는 집이 좋아요.
1: 사찰에 가서 이렇게 또.
0: 아, 그것도 또안 좋아합니다.
1: 그런 것도
0: 대자연이 주는 공포감이 있어요. 묘한 공포감.
1: 공포감 뭔지
0: 그
1: 압니다.
0: 고요한 대자연이 주는 그 공포감을 또 제가 또 나름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 그것도 또
1: 아쿠아리움
0: 아쿠아리움 아 좋아해요. 그건 근데
1: 아,
0: 아쿠아리움도
1: 괜찮아요?
0: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굳이.
1: 다본 거니까.
0: 어렸을 때그 코엑땡 아쿠아리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1: 어마무시한
0: 제가 이제
1: 규모였네요,
0: 딩초였어요. 그래서
1: 그거.
0: 딩초여가지고 그때 가가 처음으로 방학 숙제 하려고 갔었는데 그 엄청난 사이즈의 규모에 압도당했던 막 상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거북이도 막 있고 그 엄청나게 그 실라켄스라고 하나요? 뭐 그런 되게
1: 그건 뭐예요?
0: 큰 물고기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랬었어요. 그때
1: 대왕 오징어
0: 당시에
1: 이런 건 없었나요?
0: 오징어는 없었던 것 같고요. 물고기인데 엄청 큰 물고기 막 이런 아마존 민물고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개장을 하는 거니까 약간 힘을 실어서
0: 피라니아 막 이런 것도
1: 막
0: 있었고
1: 희귀종들 막 갖다
0: 그랬던 것
1: 놨군요.
0: 같아요. 그막 불이 이만한 그 열대 우림에 사는 그런 새도 있었던 것 같고 왕큰 부리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기억력 좋네요.
0: 그때 어렸을 때 느꼈던 그게 처음 봤던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1: 아, 그러면 어쩌면 한태인의 어린 시절의 활동량이 더 주말에 많았고,
0: 그렇죠.
1: 지금은 주말에 시간이 나면
0: 집에 있는 게
1: 집에서 충전하는데 오롯이 써야겠네요.
0: 그렇죠. 여기 방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방전 또 필요합니다.
1: 그렇죠.
0: 방전이 싹다 돼야 깔끔한 새 전기로
1: 맞아요.
0: 재충전이 되는 게 아닌가
1: 또
0: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수면도 보충하고.
0: 그렇죠.
1: 자, 오늘 비가 좀 와서
0: 네,
1: 쌀쌀한
0: 맞습니다.
1: 날씨라서 오늘 옷차림도 좀 따뜻하게
0: 맞아요.
1: 입고 오셨어요.
0: 여름에는 이제 항상 이런 걸 하나씩 갖고 다녀요. 실내 에어컨이라든지.
1: 에어컨이 좀
0: 여러분들 이런 걸 조심하십시오.
1: 냉방병 조심해야
0: 네,
1: 됩니다.
0: 밖에 있다가 더웠다가 이제 실내 들어오면 그 땀이 에어컨 바람에 마르면
1: 이게
0: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1: 심리적인 게 무서운 게 내가 갑자기 막 오한이 느껴지는 거야. 저런 거 나도 입고 있어야 되는 거.
0: 그렇죠. 얇은 바람막이라든지 셔츠라든지 이런 걸 하나 챙겨 다니시면 상당히 좋다는 거.
1: 명심하겠습니다.
0: 겁쟁이 한태인이
1: 아, 저도 여기
0: 말씀드립니다.
1: 어딘가 그런 거 하나 구비해 놔야겠네.
0: 숨겨두시죠. 여기 지금 뭐 자리가 많은데
1: 붙여놓든가 이 테이블. 자, 오늘 차트 등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포티파이 글로벌과 스포티파이 재팬 일본 이렇게 두 차트를 살펴볼 텐데요. 첫 곡부터 그럼 만나볼까요?
0: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49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미국의 아티스트입니다. 그레이스 에이브람스입니다. 2016년 7월 17일 완전 최신곡이에요. 네, Daughter from Hell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Good Reason이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자, 좋은 이유. 이게 무슨 좋은 이유냐? 아, 이게 재밌더라고요.
1: 내용이 재밌어요?
0: 맞아요. 그레이스 에이브람스가 이제 좀 되게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드림팝이라든지 인디팝 그 뭐랄까 그런 공간감이 중요한 그런 음악의 경계에서 들려주는 아티스트거든요. 포크라든지 뭐. 되게 세밀한 베드룸 팝이라든지 인디 포크 이런 경계에 있는 음악을 들려주는 아티스트인데 이 앨범도 마찬가지 호흡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그 옛날 90년대의 매지스타 같은 그 Fade Into You 같은 그런 노래의 몽환적인 컬러감을 조금 더 입혔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Good Reason도 이 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아, 좋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도덕적인 이유라든지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사랑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나한테 엄청나게 노력해주고 이런 걸다 알아요. 근데 아 뭔가 헤어지고 싶은 거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유가 없는 거야.
1: 명분이
0: 명분이
1: 없네.
0: 없는 거야. 좋은 명분이 없는 거야.
1: 네.
0: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잖아요.
1: 네, 잔인하네요.
0: 근데 이거를 되게 개인

0: 적이고 세밀한 감정으로 풀어내서 그렇게 막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게끔 부르진 않아요.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도 되게 재미있다고 느꼈던 것들은 자기도 알아요. Good reason이 없다는 걸. 그래서 노래 제목이 Good reason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떠나면 이 사람은 얼마나 상처 입고 힘들겠어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good reason을 노래 안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게 또 재미있고 씁쓸한 포인트인 거예요.
1: 아,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할 좋은 이유를 찾고자.
0: 그 두 가지 good reason이 둘 다 있는 거예요. 남아야 할 good reason. 근데 떠나야 할 good reason도 없다. 너가 나한테 준 명분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했어. 뭐 바람을 피웠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엄청 잘해주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양쪽에 good reason 모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낸
1: 흥미로운데요.
0: 네, 흥미로운 주제에 되게 개인적인 그레이시 에이브람스의 노래입니다.
1: 지금 글로벌 차트 현재 4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레이시 에이브람스가 부릅니다. Good Reason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인 월요일에 만나는 한테인의 월드 차트 애니메이션 록 밴드 까시산의 싱어송라이터 한테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선곡으로 그레이시 에이브람스의 Good Reason 현재 글로벌 스포티파이 49위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정원 씨께서 바로 이 네포 베이비라는 딱지 요걸 또 딱 써주셨는데
1: 맞아요.
0: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 네. 이게
0: 아버지가 자본이 너무 많으니까.
1: 그렇죠. 이게 되게 많은 뭐 비평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도 결과물을 잘 내고 있고요.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 그 부도덕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0: 우리가 자본을 뭐. 신인들이 그 부각되려면은 홍보나 이런 캠페인 면에서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뭐 일반도 다 아는 얘기니까.
1: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제는.
0: 네.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네. 비 오는 날 토독토독 쏟아지는 빗소리랑 듣기 딱 좋은 분위기 노래예요. 커피 마시면서 들으니까 감성이 업 되신다. 굿바이 블루스카이 님도 잘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대인의 월드 차트 한 번 더 글로벌 차트에서 골라오셨죠?
1: 네. 예.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입니다. 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105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웨일스의 아티스트입니다. 보니 타일러의 83년 발매 앨범이에요. Faster Than the Speed of Night라는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Total Eclipse of the Heart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0: 네.
1: 이제 보니 타일러 선생님께서 이제 최근에 얼마 안 돼
0: 작고하셨죠?
1: 네, 작고하셨어요. 그래서 7월 8일에 포르투갈의 병원에서 작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제 영향과 여파로 인해서 또 이제 뭐 추모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0: 세우면에서도 소개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1: 보니 타일러의 음악을 다시금 꺼내서 들으면서 이 음악들과의 추억을 또 회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네, 네, 네. 그래서 글로벌 차트 105위까지 이 곡이 대표곡이거든요. 네, 네. 이 곡이 또 올라왔습니다.
0: 네네. 네. 네.
1: 어쨌든 보니 타일러라는 이제 뮤지션은 초반에는 이제 컨트리라든지 이제 컨트리 팝, 컨트리 록 이런 장르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점점 가면서 80년대의 어떤 그런 앤썸 이런 노래들을 좀 많이 작곡을 하고 이제 프로듀서들과 함께 하면서 덩치가 점점 커지면서 대중음악적 호흡 그다음 좀 뭐랄까요 과장된 파워 발라드 이런 양식들을 좀 확립해 나간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음악도 그렇고 서사도 그렇고
1: 맞아요. 네. 특유의 뭔가 보컬도 굉장히 허스키하고요. 네. 이런 이제 록 발라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음악들을 근데 그런 것들 이상으로 뭔가 파워 발라드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 한껏 과장되고 진짜 끝까지 가는 이런 송폼들 예. 사운드들
0: 예전에 어렸을 때 그 가요 프로그램에서 대형 가수 막 이런 표현 많이 썼었는데
1: 예, 재밌는 예. 표현이에요.
0: 처음에는 그 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네. 예. 그게 약간 그 파워 발라드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겠죠.
1: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예. 대형 가수라고 하면은 뭐 어떤 스타디움급의 가수다 이런 표현도 되고
0: 티켓 파워가
1: 예, 티켓 파워가 세다라는 의미도 있고 음악에 품이 크다라는 느낌도 되고요. 되게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대형 가수예요. 정말 대형 가수라는 표현이 딱 맞는 아티스트고요. 특유의 과장성, 그다음에 wall of sound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 예, 극단적으로 확장시키는 음악적 구조가 특징적인 80년대를 네. 어떤 대표하는 이런 파워 발라드 형 아티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도 뭐 영국 차트에서 뭐 2주간 1위도 하고 빌보드 핫백에서 4주간 1위도 하고 이런 식으로 80년대의 어떤 앤썸으로서 이런 빅 파워 발라드로서 한 획을 그었던 곡입니다.
0: 자, 스포티파이 데일리 글로벌 차트 105위 곡 보니 타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싱어송라이터 한태인 밴드가 지난해 한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 보니 타일러의 열창명 퍼포먼스로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 듣고 왔고요.
1: 네, 굉장히 뭐 네. 뮤지컬적인 호흡까지 느껴지는
0: 그러니까.
1: 네, 그런 극적인 뭔가 절 후렴 이런 느낌이 뭔가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극단까지 확장해 놓은 듯한 그런 구조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좀 끌릴 때가 있어요.
0: 너무 그 반복적인 뭐 아까 뭐라고 하셨죠?
1: 절 후렴
0: 이게 너무 지칠 때
1: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너무 너무 캐주얼하다고 느껴질 때는 가끔 이런 걸 찾아서 들으시면 아주 즐겁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0: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일본의 스포티파이 데일리에서 골라오신 첫 곡 만나볼까요?
1: 네, 일본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재팬이에요. 6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일본의 아티스트예요. 요네스 켄시의 2026년 6월 15일 발매 싱글입니다. 카라스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제 레이븐이에요. 까마귀. 네,
0: 까마귀. 네,
1: 까마귀를 얘기하는 노래고요. 2026년 NHK의 축구 테마송이기도 하고요. 이 요네스 켄시가 2026 FIFA 월드컵에 진출을 해서 이제 열심히 축구를 할 일본 축구 국가 대표팀을 위해서 만든 곡이다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게 제작 배경이 이제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축구팀 응원가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오 필승 코리아 아니면 뭐 붉은 악마 뭐 비더레드 뭐 이렇게 막

0: 단체성을 강조하면서 네. 약간 네. 그 와 소리도 막 지르고 이렇게 좀 네. 피가 끓어오르게끔 네.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진짜 정석적인 방법이잖아요.
1: 레시피가 있어요.
0: 그렇죠. 레시피가 딱 있죠. 예, 구조적으로 예. 뭔가 막 기타 리프 강해야 되고 예. 막 행진 드럼 막 들어가야 되고 합창 막 나와야 되고 그러면 막 내가 나가서 무조건 이길 것 같고 막 피가 끓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레시피인데 요거는 예. 조금 달라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좀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걸 좀 소개시켜드리고 갖고 왔는데 뭐 막 단결하라, 막 적에게 승리하라 이런 느낌으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개인을 강조합니다. 이거.
1: 네네네네.
0: 이 집단과 이 국가라는 이 파이팅 넘치는 이 상황 안에서도 각자는 개인의 꿈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추억과 서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인이다를 오히려 강조하는 좀 재미있는 호흡이 있었어요.
1: 네네네.
0: 우리는 하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지만 각자는 각자의 삶과 기억을 가진 개인이 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에요.
1: 일본스러운 거라고 해야 되나?
0: 뭐 상당히 이게? 일본스럽기도 해요. 네, 네. 어쨌든 개인주의를 좀 강조하는 일본의 어떤 맞아요, 그런 풍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있죠. 흔히 알고 있는. 예,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굉장히 이거는 일본스러운 응원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또 납득이 또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집단 안에서도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각자의 삶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만들어진 응원가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1: 네,
0: 상당히 재미있어요. 어쨌든 이 요네스 켄시라는 사람이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정형적인 멜로디라든지 이런 구성들을 너무나도 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래 응원가에 있어서도 뭔가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팝적인 그런 뭐 비우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채워야 될 곳을 좀 그래도 좀 정석적으로 채워놓은 느낌이 어쨌든 저는 들었거든요. 네,
1: 요 구상도 있었겠죠.
0: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어렵게 쓰지는 말아라. 네,
1: 이거 어차피 네. 응원가니까 좀, 네. 예,
0: 좀 사람의 향이 나게끔 써달라 이런 네. 요청이 있었겠죠. 이 아티스트의 기존 곡들이라든지 옛날 곡들을 들어보면 이제 리얼 보컬로 사람이 가창이 불가능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렇구나. 네.
0: 와다다다다다다 하고 멜로디도 너무 비정형적으로 흘러가다 보니 보컬이 악보를 받아보고는 이걸 어떻게 불러 할 만한 네. 노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 기계 시키세요 뭐 이래야 되나.
0: 그렇죠.
1: 이 뭐 네. 축구 협회 상징이 까마귀.
0: 아 맞아요.
1: 이거 얘기 안 하셨죠 아직?
0: 그 삼조고예요 원래 일본 삼조고. 축구의 이제 엠블럼 이제 상징이
1: 이 가슴팍에 이렇게 네, 맞아요. 붙어 있더라고요.
0: 새가 네. 이제 발색에 달린 까마귀 네. 삼조고인데 이제 그게 이제 일본 축구 이제 연맹의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네.
0: 어쨌든 그거를 처음에 제목으로 삼조고를 하려고 네. 했다가 네. 너무 이제 뭔가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 까마귀로 쓱 바꾸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또 바꿨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더 이 개인을 강조하는 느낌으로서의 노래 제목으로서는 이게 더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바꾼 제목이 낫지 않나라는 네네네. 생각이 또 들었네요.
1: 저 어차피 까마귀를 좋아해가지고
0: 저도 까마귀 네. 좋아합니다.
1: 그렇군요.
0: 까치, 까마귀 이런 네. 그 옷 잘 입는 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1: 네. 들어보죠. 스포티파이 데일리 재팬 일본 차트 6위 꽤나 높네요.
0: 네.
1: 켄시 요네즈의 레이븐 까마귀입니다.

0: 우리는 오늘 그저 한 마리의 꿈꾸는 까마귀가 되어 빛을 받으며 이어지는 이 길을 다시 찾아 걸어가. 가사 내용은 주된 내용은 이거 같네요.
1: 맞아요. 그러니까
0: 예.
1: 이게 그 월드컵 뭐 이런 거대한 경쟁 안에 우리가 있더라도 뭔가 우리가 꾸었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어왔던 최초의 어떤 이런 꿈이라든지 나 자신을 잊지 말 것이라는 게 어떤 주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또 응원가인 것 같아요. 못해서 지면 어떻게 돼?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0: 그러네.
1: 가져왔던 하나의 기억이라든지 우리가 스스로 꾸어왔던 꿈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온전한 개인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0: 거기까지 미리 딱 생각한.
1: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참 일반적인 응원 같진 않아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느꼈습니다.
0: 스포티파이 데일리 재팬 차트 6위고 켄시 요네즈의 카라스
1: 네.
0: 까마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재팬의 179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일본의 아티스트입니다. 쿠와타 케이스케의 2001년 7월 4일 발매 곡이에요. 나미노리 조니라는 곡입니다. 이게 이제 파도를 타는 조니, 뭐 서핑하는 조니, 뭐 이런 뜻이에요. 조니는 뭐 사람 이름이고요.
0: 예,
1: 흔히
0: 영어식 이름 조니.
1: 예, 영어권 이름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는 조니, 그냥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뭐딱 제목만 들었을 때도 서프록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서핑하는 조니인데 요게 당시에 이제 콜라 브랜드의 어떤 캠페인 음악으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발매 첫 주에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1위도 차지할 만큼 뭔가 되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곡인데 그냥 들었을 땐 쿠와타 케이스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산 올스타즈
0: 사산
1: 예,
0: 올스타즈
1: 사산 올스타즈 너무나도 자주 많이 소개해드렸던 그룹의 보컬이에요. 이제 거기 이제 솔로 프로젝트인데 쿠와타 케이스케 선생님께서 이제 혼자 하실 때는 이제 본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0: 쿠와타 밴드라고도 사람들은
1: 맞아요,
0: 잘
1: 맞아요.
0: 알고 있죠.
1: 예, 그래서 어쨌든 쿠와타 케이스케라는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음원을 발매하실 때는 이렇게 실명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서프록 같은데 서프록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서프록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치보이스 스타일의 어떤 클래식한 서프록들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랑은 좀 거리가 있고요. 그래도 일본스러운 음악이다. 제이팝스러운 음악이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서핑을 소재로 한

0: J-팝이다. 이렇게 좀 알아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서프록은 뭔가 좀 스프링 기타라든지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를 건 뭐 이런 기타라든지 뭐 빠른 핑 떠고떠고떠고떠고 하는 소리라든지
1: 그 전형들이 있죠.
0: 그것도 레시피가 있는 장르예요, 사실 서프록이라는 건. 근데 요거는 이제 피아노 중심적인 리프라든지 팝 멜로디 아니면 관악기, 뭐 스트링 레이어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쓴 보다 좀 규모가 있는 팝적인 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가사나 정서나 이런 것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서프록의 이미지는 또 차용을 했어요. 그 막 백사장이라든지 파도가 치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가져다가 이렇게 잘 버무린 그런 네.
1: 그러니까 그랬다. 아메리카나 미국의 그런 요소들 그런 향락 뭐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인 일본화된 그런 문화로 예,
0: 정확합니다.
1: 예, 자리 잡은
0: 예, 미국적인 이런 서프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일본식으로 버무린 노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서핑 같은 게 그 해안 도시에서는 상당히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대중적인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1: 섬나라고. 알겠습니다.
0: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노래고요. 핵심 정서는 어쨌든 이 여름 탁쇼 서핑을 하고 이 아름다운 눈부신 순간들 이것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눈부시지만 지금 치고 있는 이 파도는 다시 똑같은 파도는 오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 정서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지금을 소중히 하고 네. 네, 멋지게 보내야 된다.
1: 지금 아, 지금 아니면 없어.
0: 네. 네. 그러니까 사랑은 파도와 비슷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온 파도는 한번 놓치면은 같은 형태로 다시 오지 않잖아요. 사랑도 이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똑같은 사랑을 찾아오지
1: 않는다. 올라타야 돼.
0: 네. 파도가 왔을 때
1: 죽을 수도
0: 된다.
1: 있어. 아, 뭐 이런 거군요.
0: 아, 죽을 수도 있어 아니고 이 사랑을 놓치면 예. 다시는 같은 사랑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1: 알겠습니다. 케이스케 쿠아타 쿠아타의 이거 읽어주세요.
0: 아 나미노리 조니라는 곡입니다.
1: 파도타는 조니 듣고 오죠.

0: 일본 밴드 사산 올스타즈 출신의 코아타 케이스케이의 2001년 싱글 들어봤습니다.
1: 네.
0: 서핑 자니, 파도 타는 자니, 나미노리 조니였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도 역시 J-POP이죠?
1: 네,
0: J-FOK라 해야
1: 맞습니다.
0: 되나? J-POP? 네.
1: J-POP, 랩, 뭐 괜찮습니다.
0: 그거 소개하기 전에 혹시 케이스케 구아타 노래 뭐 소개할 게더 있었어요? 여기
1: 아니요,
0: 가사가 좀
1: 없습니다.
0: 번역돼 있네요.
1: 아, 가사요? 네,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가 푸른 백사장을 달리며 아까 막 사랑의 계절이 찾아오네. 이런 여름 정서를 쭉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랑은 아지랑이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여름에 대한 묘사와 사랑에 대한 묘사를 파도와 서핑에 비유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0: 네네네.
1: 네, 그런 겁니다.
0: 서핑 해보셨어요?
1: 전혀요. 저
0: 저는
1: 앞으로도 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0: 저도 앞으로도
1: 네. 역시 크로스
0: 크로스
1: 절대 할 생각
0: 잘
1: 없고요.
0: 맞아.
1: 네.
0: 자, 오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재팬의 185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일본의 듀오입니다. 코브크로의 2007년 발매 앨범이에요. 고니큐로쿠라는
0: 고니큐
1: 525296이라는
0: 5296
1: 앨범의
0: 아
1: 수록곡이에요. 네.
0: 5296
1: 네, 숫자입니다. 츠보미라는 곡입니다. 꽃봉오리라는 곡이에요. 코브크로는 이제 일본의 포크 듀오예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어쿠스틱한 포크 형식의 음악으로 활동을 쭉 이렇게 거리 공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온 밴드인데
0: 아 그래요?
1: 점점 뭔가 대중적인 품을 가진 발라드 넘버라든지 뭐팝 넘버라든지 이렇게 점점 음악의 품을 키워낸 대규모 J-pop 발라드 록 스타일까지도 확장을 해냈어요. 대중적인 호흡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0: 네네.
1: 그래서 이 음악도 마찬가지로 포크 발라드에서 오케스트라 팝까지도 좀 확장이 된 듯한, 그러니까 첫 작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크의 호흡으로 통기타 한 대로 한것 같은 호흡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편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대중적인 호흡으로 보다 신경을 쓰면서 품을 점점 넓혀 나간 그런 음악들이 잘 들려서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들을 포크 듀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런 음악의 호흡들이 이런 덩치가 커져 있는 편곡에서도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좀 했고요. 가사도 되게 낭만적이에요. 꽃봉오리라는 게, 아, 이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0: 아, 웃어서 미안합니다.
1: 네네네. 네.
0: 꽃봉오리
1: 네.
0: 소개해 주시죠.
1: 이게 어머니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래요. 일단 꽃봉오리라는
0: 아,
1: 게 이제
0: 네.
1: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이게 벌써 슬퍼.
0: 삼호곡이야.
1: 네, 그래서 벌써 슬퍼. 이게 어머니한테 보내는 회상과 감사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같이 피우지 못한 꽃봉오리라는 거죠. 꽃봉오리라는 게뭐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맺었던 뭐 결실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 하지 피우지 못한 채로 이제 떠나보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게 또 해마다 돌아오잖아요. 꽃봉오리라는 게 그런 걸볼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이런
0: 그러네.
1: 추억이라든지 이런 마음 아픈 이런 것들이
0: 왜 갑자기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려서
1: 예전 이게 뭔가 누구 죽은 얘기하면 이게 슬프단
0: 아,
1: 말이에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예요. 뭐 강아지 얘기라든지 뭐 어머니 아버지 얘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 이제 슬프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 되살아나는 계절마다의 기억, 꽃봉오리를 통한 기억으로 인해 부재를 표현한 그런
0: 네,
1: 곡입니다라고
0: 알겠습니다.
1: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1: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일본의 듀오 코브크로의 쓰보미 꽃봉오리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POP 뉴스 앵커 나캠드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K-POP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카트파운 연결됐나요?
3: 네, 여기 좀 봐주세요. 네, 조금만 더 가까이 서겠습니다. 손하트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2: 아니, 마카트파운 지금 사진 찍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취재할 시간이라고요.
3: 아, 짐작하세요, 캡는 씨. 지금 저는 세대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취재 중이라고요. 네, 대세가 그룹으로 자리 잡은 리센느가 카라의 명곡 프리티걸을 리메이크했다는 소식인데요. 카라의 니콜 씨와 그룹 리센느가 아주아주 특별한 합동 무대를 선보여 많은 케이팝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2: 와, 세대를 뛰어넘는 합동 무대! 왠지 뭉클한데요. 마카트파운, 여기에 또 특별한 리메이크 소식이 있다면서요?
3: 맞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멤버 김태래 씨가 산울림 데뷔 5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태래 씨는 산울림의 명곡 회상을 본인만의 감성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2: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명곡의 힘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김태리 씨 버전의 회상도 기대해보겠습니다.
3: 아, 그나저나 저 마카야도 캡는 씨에게 이어받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2: 아, 또 제가 댄서 실력 좋은 건 어떻게 아시고.
3: 아니, 그...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마카야.
0: DJ 나킴댄입니다.
1: Oh yeah.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산울림 회상이었습니다.
0: 네. 오프닝에서 어떤 소식을 전했죠, 마카야 씨?
1: So, girl group Lisenne has remade Kara's classic song Pretty Girl. And there's news that Lisenne and Kara's Nicole performed a joint stage together. Also, Kim Tae-rae, a member of Zero Base One, is said to be taking part in the 산울림 50th debut anniversary project.
0: 네, 첫 번째 소식으로 리센느와 카라 니콜 씨의 Pretty Girl 합동 무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2008년 카라가 발표한 노래를 2026년 리센느가 리메이크하면서 원곡 가수인 카라 니콜 씨가 지원 사격에 나섰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는 Zero Base One의 멤버 김태래 씨가 산울림의 회상을 리메이크한다는 뉴스를 전했습니다.
1: 네, 오늘 K-POP 뉴스에 리메이크 소식이 두 개나 들어왔네요.
0: 맞습니다. 리메이크의 매력, 같은 노래라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또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마카야 씨는 리메이크 해보고 싶은 K-POP 노래가 있다면 뭡니까? 하나, 둘, 셋!
1: N% 1 on and on!
0: N% 영어잖아요, 띵!
1: 이게 혹시 그 빈칸 채우기 코너인가요?
0: 빈칸 보고서요.
1: 뿅망치 맞아야 되는 거죠.
0: 아, 굉장히 장난 잡았습니다.
1: 아, 네, 그러면 저는 사실 N% 1은 장난이었고요. 네. 저희가 N% 1이니까

0: 아, 저는 저희 회사 직속 선배, 엠플라잉 선배님의 곡을 한번 리메이크해보고 싶네요.
1: 네.
0: 특히 옥탑방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엠플라잉이 누군지 알기 전에 이 노래 먼저 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이 노래를 제 호주에 있는 한국 교포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노래 좋다 해서 한국 왔는데 갑자기 FNC 들어오니까 엠플라잉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잠깐만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네, TMI이지만 재밌습니다.
1: 저는요, 빅뱅의 Tonight.
0: Tonight, 묻지 마라, where we go.
1: 아, 그 노래 아닙니다.
0: 죄송합니다.
1: 그거는 저희 노래고요.
0: 네.
1: 그 Tonight이라는 노래가 사실 예전에 약간 EDM적인 요소가 좀 있었어요.
0: 그쵸.
1: 예,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제가 매력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0: 오.
1: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한번 리메이크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0: 재밌을 것 같긴 해.
1: 네.
0: 자, 그러면 리센느 그리고 카라 니콜의 프리티 걸 컬래버레이션 무대.
1: 네.
0: 아, 보셨나요?
1: 네.
0: 프리티
1: 클립으로
0: 걸.
1: 봤습니다.
0: 프리티 걸. 사실
1: 되게, 뭔가 그 카라 니콜 님도
0: 네.
1: 뭔가 리센느의 같은 멤버인 줄 알았어요.
0: 그리고 잘
1: 그만큼 되게 잘
0: 어울리더라고요.
1: 어울렸고, 역시 그리고 원조는 다르더라고요. 역시 원조는 또 오리지널.
0: 자기 거니까 또
1: 네.
0: 이게 너무 찰떡이시더라고요.
1: 그니까 너무 잘
0: 물론
1: 어울리셔가지고.
0: 리셋은 너무 잘했지만,
1: 네. 네.
0: 확실히 자기의 노래인 걸 보여주는 카라니콜님. 아,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하고 싶은 콜라보 있으신가요?
1: 저 있습니다.
0: 누군가요?
1: 마카야 씨랑 하고 싶습니다.
0: 아, 진짜
1: 네.
0: 새삼스럽게. 아, 진짜, 진작 말하지, 그러면. 오케이.
1: 오늘 말을 했어요, 사실.
0: 오늘 말하려고
1: 네, 오늘
0: 했어요.
1: 라디오 끝나고 말을 했어요, 사실.
0: 그러면 제가 곡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1: 오, 진짜요?
0: 네.
1: 알겠습니다. 마카시가 다 준비하세요.
0: 네, 제가 준비할 테니까 결제만 해주세요.
1: 결제요?
0: 네.
1: 얼마예요?
0: 아, 그건 뭐 곡마다 다르죠. 아유, 한번 뭐 해보죠, 까짓 것.
1: 에이,
0: 네.
1: 가봅시다.
0: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아까 리셋는 무대 얘기했잖아요.
1: 네.
0: 거기 카라 니코님이 깜짝 등장했는데,
1: 네.
0: 그러면 혹시 캔디가 이벤트를 한다면 깜짝 서프라이즈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미리 좀 티를 내면서 챙길 건가요?
1: 이런 이벤트를 한다면요?
0: 네.
1: 아, 서프라이즈죠.
0: 완전 서프라이즈.
1: 네, 그럼 무조건 바이럴 됩니다.
0: 오.
1: 서프라이즈.
0: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친구 생일 서프라이즈 아니면 좀
1: 네.
0: 약간 티를 내면서 챙기기.
1: 아, 친구 생일이요?
0: 네.
1: 서프라이즈.
0: 서프라이즈 좋아하시네.
1: 네, 서프라이즈 좋아해요.
0: 서프라이즈가 좀 효과가 있긴 해요.
1: 네.
0: 근데 이 서프라이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보통 서프라이즈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1: 마카시 서프라이즈 좋아하시죠?
0: 저 서프라이즈 좋아하죠.
1: 네.
0: 그리고 전 슈퍼맨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슈퍼 앤 라이스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슈퍼 파이어도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이벤트를 받게 된다면 사람들을 앞에서 대형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미리 알고 받는 소소한 이벤트를 받고 싶으세요?
1: 아무래도 미리 알고 받는 소소한 이벤트가 좀 나을 것 같은 게, 이 사람들 앞에 있는 대형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0: 아, 진짜요?
1: 아니요?
0: 네? 뭐 예를
1: 근데 생각은
0: 들면
1: 아니다,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괜찮아.
0: 뭐 홍대가 좀 핫하나? 뭐 성수동?
1: 네.
0: 성수동. 아, 오케이. 성수동에 팝업 많잖아요.
1: 네.
0: 근데 그 팝업이 캔디 팝업인 거예요. 이제
1: 와!
0: 캔든
1: 아,
0: 생일 팝업. 네,
1: 그렇게.
0: 그래서 야,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캔든이의 생일입니다. 우리 모두 와서 축하 한 번씩 해주고 가세요. 아,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1: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
0: 아, 좋아요? 아, 갑자기 좋아요?
1: 네, 팝업이라뇨? 팝업 너무 좋잖아요.
0: 아, 그쵸, 그쵸.
1: 이게 웬 말이야?
0: 근데 나도 대형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처음엔 좀 부끄러워도 뭔가 되게 신날 것 같긴 해요. 되게
1: 그쵸?
0: 재밌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축하해 줄것 같으니까 오히려
1: 네,
0: 좋죠. 네,
1: 그쵸?
0: 좋습니다.
1: 네.
0: 아, 근데 진짜 어떤 이벤트도 좋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제로베이스원 김태래 씨가 산울림 데뷔 50주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1: 김태래.
0: 소식도 전했잖아요. 김태래 씨가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들어온 노래를 부르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산울림의 회상이 1982년도에 발표된 노래라고 하니까 사실 왠지 부모님과 들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캠디도 부모님과 함께 들은 노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웨스트라이프라는 가수분의 노래들 많이 기억하고요.
0: 오.
1: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니오 아시죠?
0: 니어 알죠?
1: 네. 니오의 첫 알게 된 이유가 저희 바로 부모님 덕분이었어가지고
0: 오.

0: 그 미스 인디펜던트도 좋고 아 그때만의 그 니오 감성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1: 되게 인상이 깊었나 봐요.
0: 네. 네, 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빠가 빌리 조엘이라는 분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0: 빌리?
1: 야, 엄청, 아, 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어렸을 때도 핸드폰에 있던 음악이 빌리 조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0: 빌리 조
1: 빌리
0: 좋죠.
1: 조엘 저도 최근에 다시 많이 듣게 된 아티스트인데, 개인적으로 뭐 리메이크를 하나 하자고 치면, 전 프레셔를 꽤 좋아합니다. 이게 약간 지르거든요.
0: 프레셔.
1: 프레셔! 막 이래요. 꽤
0: 꼭
1: 좋은데,
0: 그려주고 그러잖아요.
1: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노래 너무 좋거든요.
0: 네. 네.
1: 한번 제가 리메이크 해보고 싶네요.
0: 알겠습니다.
1: 캠디는 리메이크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0: 전 New is so sick.
1: So sick!
0: So sick of love songs.
1: 아, 그거요?
0: 네.
1: Now I'm so sick of love
0: 아, 맞아요.
1: songs. 아, 그 노래 너무 좋지.
0: 네.
1: 아, 그게 니오구나.
0: 맞아요.
1: 맞네. 오케이. 좋습니다.
0: 자, 그리고 산울림이 1977년 9월 데뷔라고
1: 이야, 저희
0: 했어요.
1: 태어나기
0: 네,
1: 전이네요.
0: 2027년 데뷔 50주년을 앞두고 4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1: 네.
0: 만약에 내가 데뷔 10주년을 맞는다면, 마카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세요?
1: 오케이. 데뷔 10주년 기념 N+1 전원 번지점프. 왜 반응이 없죠?
0: 번지점프.
1: 이런 거 보통 같이 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주년이면
0: 10주년?
1: 내가 몇 살이지?
0: 저 30살이에요.
1: 30살.
0: 앞자리가 바뀌어요.
1: 그럼 내가 27살이었는가? 번지점프는 좀 위험할 것 같기도
0: 그래요. 하지
1: 하고.
0: 맙시다.
1: 오케이. 그러면
0: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1: 오케이.
0: 저는요, 저희가 데뷔 때 앨범이죠. 데뷔 때 했던 곡.
1: 알죠?
0: 네,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1: 와, 똑같이 옷 입고.
0: 네, 제가 눈물 날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면.
1: 와, 근데 제 생각에 한 10주년 되면 일단 다 헬스를 좀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몸이 아마 좀 커져 있을 거예요. 그게 좀 낑길 수도 있어, 우리 데뷔 때 옷이.
0: 그쵸.
1: 재밌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아니면 저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가끔 새로운 댄스 영상 찍을 때가 있잖아요. 뭐 릴레이 댄스 느낌으로.
0: 아, 네네네.
1: 막
0: 새로운 형.
1: 의상 많이 바꿔 입고 막 그거 있잖아요.
0: 네.
1: 그걸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약간 우리만의 좀 나이 먹은 감성으로. 예, 좀 어린 느낌은 좀 벗어나고 그냥 좀 즐기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되게 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0: 네.
1: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주년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한 7년 넘게 좀 남았지만.
0: 그래서
1: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0: 네. 자, 한국인들과 50년 후까지 함께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or need someone to listen to Hired Daewin? Your friend is right here.
1: Hello, I'm right here.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d.
0: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 Dreams Come True 그리고 아이유 너의 의미 featuring 김창원까지 이어집니다.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K-pop 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2: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lyrics of K-pop song? Then this section is for you.
1: 가사 배우고 가자!

0: With their lovable charm and refreshing energy, the girl group Lee Sennu has written a reverse run success story. On the 8th of July, they released the remake single Pretty Girl. Pretty Girl is a song about embracing yourself as you are and shining with confidence. Kara's mega hit Pretty Girl, one of the defining songs of K-pop's second generation, has been reborn after 18 years with Lee Sennu's unique flavor and is receiving much love.
1: Pretty Girl은 2008년 카라가 발표해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원곡의 밝고 통통 튀는 분위기에 리센드만의 청량하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더해 새로운 매력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리센드 리메이크 싱글 발매를 축하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요즘 리센드의 인기가 정말 엄청난데요.
2: 네.
1: 자, 리센드 팀명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2: 어, 무슨 뜻인가요?
1: 자, 캠든 사전 출동.
2: 출동!
1: 자, 리센드는요, 바로 향기, scent, 그리고 장면, scene을 결합해서 향기로 다시 장면을 떠올린다. 그래서 다시는 re고 장면은 scene이잖아요.
2: 대박.
1: 그래서 re-scene을 해서 리센드. 로 이름을 지었고요.
2: 오,
1: 그래서 잘한다. 매번 앨범마다 향기의 콘셉트가 있습니다.
2: 진짜요?
1: 뭐 예를 들어서 Floral, 그리고 Ambergris, 비누,
2: 오우.
1: 비에 젖은 풀립, 그리고 베리향, 인센스, 자몽, 캠디향까지. 네.
2: 캠디향이요? 캠디향 뭐 바닐라 이런 거예요?
1: 어, 어떻게 알았어요?
2: 아, 딱 알죠, 전 뭐.
1: 자, 그러면 네. 우리 M%1 혹은 캠디막디를 향으로 표현한다면
2: 아이들 캠디가 무조건 바닐라죠.
1: 바닐라죠.
2: 네, 바닐라 향 너무 당연하고요.
1: 네. 저만 보면 이제 약간 바닐라가 떠오르나요?
2: 아, 네, 머리도 노란색이라서 완전 그 바닐라 그 자체입니다. 그냥 여기 위에 소프트 소프 그 콘만 붙이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캠디는 아 일단 그 바닐라 바디워시 새로 사가지고 그거 아 나 그거 써봐야 되는데 안 써봤네.
1: 쓰라고 못 써, 네. 써도 돼요.
2: 어, 써봐야겠다.
1: 네.
2: 아 일단 에, 완전 바닐라죠.
1: 네, 막디는요? 바닐라,
2: 음식도 바닐라 좋아하잖아요.
1: 오, 엄청 좋아하죠. 네. 초콜릿보다 바닐라입니다.
2: 저요? 저는 무슨 향일까요?
1: 근데 약간
2: 저도 모르겠어요.
1: 마카야는 근데 약간
2: 좀 흙냄새 나나?
1: 그거는 아닌데 약간 마카야 씨가 자주 사용하는 향수가 있단 말이에요.
2: 아 그렇죠. 그것도 있긴 해요.
1: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전 뭔가 마카야 씨 보면 근데 그 향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남자 향?
2: 아, 저도 그게 뭔 향인지 모르겠어요.
1: 네, 약간 남성적인 향이에요, 되게.
2: 그게
1: 무겁고.
2: 아.
1: 약간 되게 약간 그
2: 근데 우디까지는 아닌데.
1: 찜질방.
2: 아, 어, 찜 내가 찜질방 향도 쓴다고?
1: 아, 찜질방.
2: 아, 약간
1: 그러니까 찜질방이
2: 너무 꽃냄새도 아니고 너무 아, 너무 맞아요. 진한 막 컬러운 냄새도 아닌데.
1: 되게 무거워요.
2: 맞아요.
1: 너무 무거워 가지고 제가 이제 감당을 못 할 정도예요.
2: 아, 제가 좀 무겁긴 합니다. 예. 네. 아, 여기서 공개할게요. 향수 뿌리면 무거운 남자가 돼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리센의 노래 중에 네. 아, 특히 좋아하는 곡 있으신가요?
1: 아, 전 러브 택 굉장히 좋아해요.
2: 러브 택 요즘 어디 가든 이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1: 그러니까요.
2: 이 노래가 역주행을 너무 대박적이게 해 가지고 어디 가든 들리는데 저는 사실 저희랑
1: Runaway.
2: 한번 컴백이 그렇죠. 겹쳤었죠. 런어웨이 사실 제가 챌린지도 아유. 찍었는데 이 챌린지 찍으면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챌린지 찍은 거 봤는데 네. 아, 마카야 씨를 못 보겠더라고요.
2: 네, 어, 제가
1: 어,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2: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한번 챌린지 찍고 무대를 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2: 제가 어, 네, 이 노래 좋아합니다. 런어웨이. 근데 사실 리센의 노래 다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되게 아 근데 이제 생각해 다 되게 약간 향기롭다.
2: 맞아요. 되게
1: 뭔가
2: 보컬이 높은 음들도 많아요.
1: 맞아요.
2: 네, 여기 보컬 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1: 네,
2: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찜질방 같은 향기를 가진 막디와
1: 바닐라 향을 가진 캠디가 리센느가 리메이크한 프리티걸 가사를 번역해볼게요. 노래 신청은 아이디 beautifulwhynot0609a님이 해주셨어요.
2: Oh yeah.
1: 나와 맞는 옷에 또 받쳐주는 말투.
0: Outfits that suit my style and a matching tone of

0: voice. 센스 있는 포즈, 그냥 되지는 않죠.
1: Stylish poses don't just happen overnight.
0: 생활 상식은 기본, 시사 상식은 선택.
1: Common sense is a must. Current affairs are a plus.
0: 다 끊임없는 노력이죠.
1: It all comes down to constant effort. 오, 어, 되게 뭔가 딱 말할 거를 딱 말하네.
0: 네, 단도직입적으로 약간 말한 느낌.
1: 여기서 또 나와 맞는 옷에 또 받쳐주는 말투라는 가사가 있는데
0: 네.
1: 아, 말투라는 게 진짜 다양해요.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0: 맞아요.
1: 혹시 캠디의 말투는 어떤 편인가요?
0: 제 말투요?
1: 네.
0: 마카야 씨가 설명해 주세요.
1: 오케이.
0: 제 평소 말투. 우리... 지금 성대모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지금 성대모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말투가 어때요? 이거 아닌데.
0: 아니야.
1: 아니, 캠디 말투가 딱히 있나? 싶을 정도로 내가 너무 익숙해졌는데
0: 네.
1: 그래도 약간 머뭇거리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0: 머뭇거리는 거.
1: 약간 약간 고민을 해요. 말하다가 고민을 해.
0: 고민을.
1: 말하다가 아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런 게 조금씩 있어요.
0: 아, 약간 스탑을 좋아하는구나.
1: 네, 스탑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0: 마카야 씨 말 한번 따라해볼게요.
1: 오케이.
0: 제가 여기 마카야 씨 했던 말을 해볼게요.
1: 오케이.
0: 나와 맞는 옷에 또 받쳐주는 말투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나의 말투는 어떤 면이에요, 캠디?
1: 오, 똑같은 것 같은데?
0: 네,
1: 약간... 나도 나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오, 뭔가 되게 저런 느낌인 것 같긴 네. 해요.
0: 약간
1: 좀 공격적이네요.
0: 아, 구수하면서
1: 네. 네.
0: 구수하기도 해요. 얘 막 부산 출신이잖아요.
1: 그렇죠.
0: 되게 구수한 사투리가 좀 섞이면서 뭔가 아, 모르겠어요.
1: 그 약간
0: 이렇게까지
1: 그 약간 외국인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0: 약간
1: 말할
0: 있어요,
1: 때
0: 약간 있어요.
1: 약간 한국말을 그래도 잘하는 편인 것 같긴 한데
0: 맞아요.
1: 그래도 뭔가의 그 흐릿함이 약간 저의 매력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약간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0: 네. 네,
1: 듣고 싶으면 아이돌 한국어 EBS FM Korean.
0: 자 그러면 네. 다 끊임없는 노력이죠. 이 가사 눈에 띄는데요.
1: 네.
0: 이 가사처럼 그냥 되는 건 없고 다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 아 근데 맞아요 진짜.
0: 네, 근데 아무도 모르겠지만 내가 끊임없이 했던 노력이 있다면?
1: 아 끊임없이 했던 네. 노력이 하, 제가 예전에 아 우리 데뷔 초반 때 아 있죠 있죠 제가 또 저만의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0: 뭐예요?
1: Day 애교? One of Making Not Camden My Man. 제가 장난으로 한번 시작했던 게 있는데 저희가 처음 촬영 그러니까 셀프캠이라는 개념을
0: 일본에서,
1: 저희가 처음
0: 예.
1: 받았고 이게 어떤 걸까 어떤 걸 찍어야 될까 하다가 제가 하나 생각해낸 게 나캠든을 내 남자로 만들기 컨텐츠를 한번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0: 아, 근데 그 되게 반응이 좋았더라고요. 네,
1: 되게 재미 약간 재미로 되게 웃겨가지고 좋아하셨는데 되게 많은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계속 철벽이었거든요. 우리 캠디가 끊임없이 계속 뭐 사탕도 건네주고 빵도 건네주고 하다가 결국에는 성공을 못하긴 했어요.
0: 네. 근데 끊임없는 노력.
1: 끊임없는 아,
0: 노력은
1: 노력.
0: 하고 있다.
1: 노력은 했죠. 아, 네, 사실 계속 지금까지 노력하고
0: 네,
1: 있는
0: 노력은
1: 중입니다.
0: 언제쯤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응원하겠습니다.
1: 저 지금 같이 라디오 하면서 제가 네. 지금 많은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곧 네. 그 네. 층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1: 네. 우리 캠디 있으신가요?
0: 저도 끊임없이 했던 노력이 있다면
1: 방금 되게 끊임없었어요. 방금 끊임없이 그 음을
0: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1: 끊임없이 그거 패션 아이템을 찾으시잖아요.
0: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 패션을 계속 바꾸려고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앨범을 보다 보면 예전에 입었던 옷을 에? 내가 저런 걸 입었었구나.
1: 아 뭔지 알아요.
0: 네, 이런 근데 예뻐 보이는 거예요.
1: 아~
0: 근데 보니까 제가 계속 이 스타일을 바꿔주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계속 이미지 변신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꼭 그 옷들 다시 입길 응원할게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캠디만큼 예쁜
1: What?
0: Pretty Girl 가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녀, 예쁜 소녀, 예쁜 소녀.
1: Girl, Pretty Girl, Pretty Girl.
0: 조금도 망설일 것 없죠.
1: There is no need to hesitate.
0: 난 아름다운 소녀, 아름다운 소녀.
1: I'm a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0: 아름다워, yeah, yeah, yeah, yeah, yeah.
1: Beautiful, yeah, yeah, yeah, yeah.
0: 소녀, 예쁜 소녀, 예쁜 소녀.
1: Girl, pretty girl, pretty girl.
0: 그냥 되진 않는 거죠.
1: It doesn't happen overnight.
0: 난 아름다운 소녀, 아름다운 소녀.
1: I'm a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0: 예예예예 가보자 아름다운 소녀.
1: 예예예예 come on beautiful girl. 눈에 띄는 건 뭐 일단 beautiful girl 많이 나오네요.
0: 네.
1: pretty girl, beautiful girl.
0: 그쵸.
1: 엄청 아름답나 봐요.
0: 맞습니다. 여기서 또 조금도 망설일 것 없죠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건 정말 1초도 망설여지지 않는다 하는 게 있을까요?
1: 방금 망설이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때요?
0: 네, 뭐 있으세요?
1: 아니, 전 망설이는 걸 하면 1초도 망설이지 않는 거.
0: 네.
1: 음식 막상 나오면 바로 들어갑니다. 고르는 건 제가 되게 망설이거든요.
0: 네.
1: 근데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식 엄청 막 사진 찍고 막 엄청 각도 예쁘게 하고. 저는 일단 최근에 그래도 우리 팬분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0: 네.
1: 전 진짜 한 장, 한두 장 찰칵하고 바로 디긴 해야 됩니다. 너무 배고파요. 그 씻거나 녹으면 안 되거든요, 음식이. 그 시간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음식은. 좀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1초도 망설임 없이 먹습니다.
0: 오,
1: 네.
0: 저는 뭔가 무서운 거라든지 높은 거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선택까지는 좀 오래 걸리는 편인데요. 막상 그걸 하면 저 1초 만에 그냥 다 해버립니다.
1: 1초 만에
0: 피하려고.
1: 1초 만에 쓰러지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1초 만에 뭘 빨리 끝내려고. 롤러코스터도 그렇고 좀.
1: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0: 네, 타본 적 있어요.
1: 언제요?
0: 그 2020년.
1: 샤랍 2020년. 좋은 한 해였다. 아, 좋습니다.
0: 네. 아, 그럼 혹시 무언가를 망설였다가 방금 네. 망설인 거예요, 제가.
1: 아, 네. 이거 빌드업이었구나.
0: 아, 그냥 할 걸. 후회했던 순간 있으세요?
1: 그냥 할 걸. 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제가 그 옷 사는 어플이 있는데
0: 네.
1: 아, 되게 예쁜 잠바가 올라온 거예요.
0: 네.
1: 근데 거기서 네고를 할 수 있거든요.
0: 네고.
1: 네고.
0: 아, 네고.
1: 네고를
0: 아.
1: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그 매장에서 안 파는 중고 상품이어가지고
0: 네.
1: 약간 리셀 하는 거였어요.
0: 네.
1: 근데 그게 막 뒤에 숫자가 되게 사소한 게 많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한번 네고를 해보자.
0: 네.
1: 그래서 네고를 보냈는데 사실 그냥 사도 괜찮은 가격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아,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팔린 거예요.
0: 아.
1: 와, 그래서 내가 난 솔직히 그냥 결제했어도 됐었는데 굳이 내가 한번 네고를 도전해보겠다고 네고를 해가지고
0: 팔렸어요?
1: 네, 팔려가지고 너무 후회한 거예요. 아, 그냥 살걸. 그게 솔직히 가격도 괜찮았는데 그냥 한번 네고 해보고 싶은 마음에
0: 네.
1: 했는데 아, 너무 후회했어요. 아, 진짜 아쉽다. 아, 그 사실 최근에도 그 팔린 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0: 네.
1: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후회되더라고요.
0: 아,
1: 캠린이 있나요?
0: 무언가를 망설인 거요.
1: 네.
0: 저는 솔직히 망설이는 편이 아니라서요.
1: 좋습니다. 바로 이게 넘어갈게요.
0: 그럼. 네.
1: 다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난 beautiful girl 이 부분을 보면
0: 네.
1: beautiful girl은 외모보다 태도인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0: 아름다운 사람이요?
1: 네.
0: 저는요 솔직한 사람.
1: 솔직한 사람.
0: 네.
1: 하, 중요하죠.
0: 그리고 청결한 사람.
1: 청결.
0: 네. 저는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아름다움의 경지 이르는
0: 네,
1: 게 청결인가요?
0: 진짜, 예. 뭔가 깨끗해 보이고 호감일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1: 아, 동의합니다.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망설임 없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뭐 떨어뜨렸어요.
0: 네.
1: 앞에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몰라요. 근데 그냥 안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0: 그냥 그쵸.
1: 그냥 뭐 제가 떨어뜨렸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워서 아 저기요 혹시 이거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냥 이런 간단한 이런 뭔가 바로 도와주는 마음이 저는 참 뷰티풀한 것 같아요. 네, 리세느가 새롭게 부른 프리티 걸 가사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0: 네.
1: 한국인들은 이 노래 가사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신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일상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자, 그럼 노래 들으면서 잠시 쉬고 올게요. Listen, Pretty Girl.

0: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한국어 함께 배워볼까요?
1: 글로벌 한국인들,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0: 앞서 번역했던 Pretty Girl 가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생활 상식은 기본, 시사 상식은 선택!
1: The Korean word 선택하다 means to choose something needed from among several options and is similar to the English verb to choose or to pick.
2: Ping me, ping me, ping me.
0: 네, 오늘의 한국어는 선택하다입니다. 예시 문장도 만들어 볼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1: Life is a series of choices.
0: 오늘 점심 메뉴를 잘 선택한 것 같아.
1: I think I chose today's lunch menu well.
0: 나는 카페에 가면 늘 같은 커피를 선택하는 편이야.
1: When I go to a cafe, I usually pick the same coffee. 네, 그럼 오늘의 한국어 선택하다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물건을 고를 때, 아, 이거 밸런스 게임입니다.
0: 네.
1: 자, 1번. 나는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선택한다. 자, 아니면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나중에 선택한다. 아, 오케이. 이거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를 그냥 바로 오케이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고민하기 위해 선택하는 건지인 것 같은데.
0: 네.
1: 자, 하나 둘 셋 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하나 둘 셋 1번.
0: 오, 그래요?
1: 어, 바로 그냥 오케이. 네.
0: 아, 저는요 장바구니에 넣으려면 진짜 좋은 거여야 되는 거예요.
1: 저는. 어, 진짜요?
0: 네, 저는 웬만해서는 안 넣어요.
1: 오. 네. 어, 저는 장바구니는 파이널이 아니에요.
0: 아, 잠시만, 이거 온라인 말하는 거예요?
1: 아, 뭐
0: 지금 저는 약간 마트에 있는 장바구니 생각한 건데.
1: 뭐 둘 다 될 수도 있죠.
0: 아, 오케이, 오케이.
1: 뭐 다른가요?
0: 네, 온라인은 장바구니 좀 넣어도 돼요.
1: 온라인
0: 마지막에 결제할 때 이제.
1: 그렇죠, 그때 빼, 마지막 고르는 거죠. 네,
0: 빼고 빼고
1: 가격 보고. 네. 마트가 왜냐면 이게 손으로 집는 게 좀 좀 더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1: 마트 같은 곳에 가면 그래도 이게 무겁고 느껴지잖아요. 그 실제로.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막, 아, 굳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안 사자 이런 건데 온라인은 무게가 없어. 그래서 그냥 버튼 누르니까 장바구니에 담겨져.

0: 이게 사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면 마지막에 가면 아니 뭐 뻥튀기 돼가지고 갑자기 가격이 세네 배가 됐어요. 내가 쓰려던 것보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번 이게 하나씩 빼낸다.
1: 네.
0: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아, 저도 막 마트 갈 때는 장바구니에 그런 적은 좀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좀 많이 담아가지고 굳이 이 정도가 많이 필요할까 싶어서 다시 막 넣는 경우도 있고. 아, 자, 오케이. 다음 밸런스 게임. 식당 아니면 카페에서 주문할 때늘 먹던 익숙한 메뉴를 선택하는 편인지 아니면 새로 나온 메뉴를 선택하는 편인지.
1: 오케이, 이지.
0: 와, 잠깐, 나는 음료수랑 밥은 다른데. 오케이, 그럼 일단 식당이니까 식당 먼저 가볼게요. 하나, 둘, 셋. 1번.
1: 1번.
0: 익숙한 메뉴.
1: 네,
0: 예,
1: 무조건이죠.
0: 무조건입니다.
1: 네.
0: 저는 카페는 도전하는 편이긴 해요.
1: 아, 그래요? 뭐, 아, 그래요?
0: 특히나 요즘 신기한 음료수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1: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오죠?
0: 최근에 먹은 게 배랑 요구르트를 섞어서 만든 배맛 요구르트.
1: 어땠어요?
0: 맛있더라고요. 그거 맛있고, 확실히 요구르트가 유산균이 많아서
1: 네.
0: 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맛있었고,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말차랑 초코 뭐 이런 아이스크림 막 섞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도 먹어보고, 무슨 감귤, 리치, 무슨 에이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1: 네.
0: 제가 항상 그런 걸, 음료는 그렇게 좀 시켜요. 음료는 왜냐면 보통 맛있어요.
1: 그쵸,
0: 음료는
1: 그쵸,
0: 보통 맛있어. 근데
1: 그쵸.
0: 밥이 안 맞으면 되게 슬프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는 메뉴로 좀 가는 편이긴 합니다.
1: 오케이, 알겠습니다.
0: Yes, sir.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국어 선택하다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Pretty Girl 가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음은 예쁘게,
0: Keep your heart pretty.
1: 표정은 산뜻하게.
0: Keep your smile refreshing.
1: 하루를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죠.
0: As you begin each day, you mustn't forget these tips.
1: 두 눈을 깜빡이며 살짝 미소 지으면
0: Once you give a faint smile as you blink your eyes,
1: 이젠 모든 게 완벽하죠.
0: at last, everything is perfect.
1: 오.
0: Perfect. 자, 그리고 이젠 모든 게 완벽하죠? 라는 가사도 있는데, 자, 완벽의 기준은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1: 그쵸.
0: 완벽, 나만의 완벽,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의 완벽이 진짜 다를 텐데, 자, 캔디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일단 마카가 깨워주는.
1: 뭐 그것도 그 하나의 그거고요. 딱 하루 끝나고 침대에 누울 때 굉장히 몸이 으아 할 때.
0: 뭔지 알아요.
1: 딱 아니면 정신없다가 정신없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다가
0: 네.
1: 진짜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새벽이 됐을 때?
0: 완벽해요, 그게.
1: 네. 그럴 때 뭔가 벅차오릅니다.
0: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1: 네.
0: 전 개인적으로 일정이 없어. 그냥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막 딱히 막 정한 것도 없고, 전날부터 그냥 알람을 안 맞추고 자는 거죠.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1시쯤에 맞춰놓고, 혹시 모르니까 그때까지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서 밥을 먹어요, 일단.
1: 네.
0: 왜냐면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저는 아침을 일단 거르는 거죠. 나가서 점심을 먹고 뭐할거 있나 돌아다녀요. 날씨도 좋아야 돼요. 근데 너무 더우면 안 되고 너무 추우면 안 되고, 그냥 딱 반팔이랑 긴바지 입었는데 안 덥고 안 추운 날씨. 네, 그런 날씨에 좀 돌아다니고, 아, 또이 날에 제가 또 쿠폰이 있습니다. 네, 쿠폰이 있어서 밥 먹을 때또 이게 할인 받고, 뭐 영화 같은 거 보고 이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 에어컨을 켜놔가지고 방이 너무 시원하네. 아, 너무 좋죠.
1: 네.
0: 자, 그러면 침대에 딱 누웠는데, 아까 캠디가 말한 오늘 하루 좀 힘들게 이렇게 했으니까, 걸어 다니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누웠어요. 이불이 시원해요. 아, 이거지. 이불이 시원한데 베개도 시원해. 근데 베개에 좀 누워 있으니까 아좀 따뜻해졌어요, 베개가. 돌렸는데 더 시원해. 뭔지 아시죠? 이게 진짜 완벽한 하루입니다.
1: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한 완벽. 제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0: 오케이.
1: 자, 나는 사진 찍을 때 완벽한 한 장을 건질 때까지 찍는다. 아니면 적당히 마음에 들면 바로 오케이. 하나, 둘, 셋. 1번.
0: 2번. 어우, 다르군요. 저는 한 장을 찾는 게 아니라 보통 한 각도를 잘 찾으면 다 괜찮더라고요.
1: 아, 그건 뭔지 알아요.
0: 예. 네.
1: 아, 오케이.
0: 그래서
1: 그럼
0: 저는 그 각도만 찾아서 거기서 좀 찾고 찍고, 다른 각도 하나 찾아서 좀 찍고, 너무 한 장만 찾으려 하면 좀잘안 나오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0: 자, 그러면 여행 갈때 스케줄대로 딱딱 맞아야 완벽. 아니면 여행 중 예상 밖의 일이 생겨도 즐거우면 완벽.
1: 쉽다.
0: 자, 하나, 둘, 셋. 2번,
1: 2번.
0: 2번.
1: 예, 무조건 여행 갈 때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 여행입니다.
0: 그래요.
1: 예, 진짜 저희도 그때 멤버들끼리 여행 갔을 때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0: 네.
1: 그게 또 하나의 추억이 됐기 때문에 더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0: 네.
1: 좋습니다. 네, 이렇게 Pretty Girl 가사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리센의 Deja Vu.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한국인들은 언제나 pretty beautiful 하잖아.
1: It's time to read messages from our 한국인들 and chat about them together. Today we have received messages in advance through our social media.
2: 네, 아이돌 한국어 SNS를 통해 한국인들의 메시지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한국인들이 본인을 프리티걸 뷰티풀 보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자, AST 그리고 Arlie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가장 예뻐 보이는 순간은 머리를 피는 순간이에요. 저는 원래 곱슬머리거든요.
3: 오! 근데 이게 약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원래 머리랑 바꾸는 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저는 오히려

0: 그리고 곱슬머리 애들이 부러운데.
1: 그렇죠. 왜냐면 캠리는 원래
0: 너무
1: 일자로
0: 쉐이, 너무 쉐이.
1: 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스타일이 더 예뻐 보이는 것들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컬이 살짝 있긴 한데.
0: 네, 부럽습니다.
1: 저도 전 다 좋아요. 살짝 있어서 그런가? 약간 반반인 느낌?
0: 그러니까 딱 좋죠.
1: 근데 우리 알리님 둘 다 아름다우십니다. 둘 다 뷰티풀이에요. 네, 곱슬머리 and 핀머리. Yeah. 그럼 뮤직 AQ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분리수거 잘하는 나 뷰티풀 펄슨입니다.
0: 아이고 기특해라.
1: 저건 진짜 뷰티풀한 펄슨이에요. 왜냐면 우리 숙소에서도 하영이 분리수거를 되게 잘하거든요. 진짜 뷰티풀해 보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투아미가 코리아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오후 4시를 책임지는 캠디 막디라 뷰티풀 보이즈.
1: 오후 4시. 네. 4시. 4시를 책임지는 캠디 막디 뷰티풀 보이즈.
0: Yeah.
1: We are beautiful boys. Beautiful boys. Thank you.
0: Thank you. Thank you.
1: 투아미가 코리아나. 그리고 더운 여름엔 역시 아이스 핫초코. 아이스 핫초코 신기하네.
0: 뭐지?
1: 아니 근데 진짜 내일을 위해 얼음을 얼리는 나 뷰티풀. 왜냐면 얼음이 이거 바로 나오지가 않아. 이 친구가 좀 까다로운 게 좀 오래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내일의 나,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좀 투자를 하면 좋다.
0: 그렇죠.
1: 뷰티풀 이런 느낌입니다.
0: 네.
1: 아 진짜 저는 동의하거든요. 확실히 여름에는 시원한 핫초코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0: 네.
1: Yes, sir. 벌써 저희가 또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클릭비 백전무패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그럼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1: 안녕! Now that's what I call music.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두촌쿠, 버터, 떡, 소금빵. 유행 디저트는 몇 달 만에 휙휙 바뀌곤 하죠. 그런데 그 스쳐 지나가는 유행 속에서도 꾸준히 사랑받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카노. 네, 화제의 디저트들이 짧은 생명력을 보인 것과 달리 아메리카노는 뭐 어떤 디저트와도 어울리는 단짝 메뉴로 자리 잡으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해요. 실제로 최근 외식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메리카노 배달 주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나 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스테디 셀러 같은 거죠. 1등 베스트셀러도 좋지만요. 언제 찾아도 반가운 스테디셀러. 이브닝 스페셜도 여러분 곁에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 첫 곡입니다. Freddie Mercury, The Great Pretender.

0: Good evening, everyone. 7월 20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전국이 이제 촉촉합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내리고요. 이럴 때는 왠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딱인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저는 여전히 아이스드로 먹긴 하지만요. 아메리카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진짜 없으면 방송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는 이제 마시는 것 같은데 이 라떼가 솔직히 너무 땡겨요. 근데 마지막 남은 양심이랄까요? 네, 그래서 아메리카노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생각난 김에 우리 지금 한 분 이렇게 모셔야 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웬지 방송 오는 길에 마유한테 커피 사주겠다고 하셔서 오랜만에 녹차 라떼 당겨서 부탁했더니 건강 챙기라며 우유에 깻잎 몇 장 띄워주실 것 같은 그런 크리스틴 쌤입니다. 환영합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So good to see you all again.
0: 쌤, 그때 heavy, 약간 커피를 굉장히 heavy하게 드신다고 했었던가요?
1: Well, I just have in the morning, I brew my coffee at home.
0: Right.
1: I have about one or two cups. I would say it's about two cups, actually.
0: A day.
1: Yeah, a day. Uh-huh. And then on a special day, I like to have my ice decaf Americano.
0: Ooh.
1: Like around four, three, 4 o'clock.
0: When it's really hot and...
1: Yes, you know? Yeah, it's like my little treat.
0: Wow.
1: Yeah.
0: 그래서... 그냥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왠지 디카프만 드실 것 같다. 왠지.
1: Oh, no.
0: 그리고 한 잔도 많이 안 드실 것 같다.
1: Oh, no.
0: 아, 그렇군요. 하긴 책을 또 쓰시니까 항상
1: Oh, you need
0: you have
1: your coffee.
0: To stay awake, right?
1: You have to.
0: Okay. All right.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릴게요. Easy writing, easy English. 입이 트이는 영어, Power English,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한자리에 모여 특별 공개 방송을 엽니다.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 그리고 오디오 악당을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고요.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0: Spain's La Roja crowned themselves World Cup champions once again, edging out Argentina in a hard-fought battle. Ferran Torres broke the deadlock in extra time to seal a 1-0 victory, bringing the trophy back to Spain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1: 무적함대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연장 혈투 끝에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둔 스페인은 통산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0: 부산 takes center stage as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opens in South Korea for the very first time, bringing together global efforts to protect our cultural and natural treasures. Along with reviewing new candidate sites, high on the agenda is a crucial push to preserve sites in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in danger.
1: 인류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등재 심의와 함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의 보존 문제도 집중 논의됩니다.
0: United Airlines is shaking up the coach cabin with a brand new seating option, turning the dreaded middle seat into a shared table space. Hot on the heels of their lie-flat seat service, this latest move aims to tackle cramped quarters and the age-old battle over armrests.
1: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코노미석 가운데 좌석을 공유 테이블 공간으로 바꾸는 새로운 좌석 옵션을 선보입니다. 좌석을 침대처럼 펼칠 수 있는 서비스에 이은 좁은 기내 공간과 팔걸이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0: Heading into summer vacation season, solo dwellers are worrying less about full-on home invasions and more about porch pirates stealing packages from their doorsteps. As piled-up delivery boxes become the new giveaway that nobody's home, the playbook on summer security concerns is getting a major rewrite.
1: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집을 비울 때 1인 가구는 집안 침입보다 문 앞 택배의 도난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쌓여있는 택배의 상자가 집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새로운 신호가 되면서 휴가철 보안 고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많은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Spain's La Roja crowned themselves World Cup champions once again, edging out Argentina in a hard-fought battle. Ferran Torres broke the deadlock in extra time to seal a 1-0 victory, bringing the trophy back to Spain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1: 무적함대의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연장 혈투 끝에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둔 스페인은 통산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와, 결국 2026 월드컵 우승 트로피는 스페인이 가져갔네요. 그렇죠? 와,
0: yes.
1: 정말 잘하긴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 오늘 새벽 4시부터 펼쳐진 결승전에서요.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스페인이 진짜 완승을 거뒀죠.
0: I mean, this was a serious match between these two Spanish-speaking countries.
1: Right.
0: One from South America and Europe. It was like the battle of Europe and South America.
1: 최고들의 거의 게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I think so. And so what? And it was a really hard-fought battle because there were 0-0 for like. No, not for a long time.
1: The whole game, actually.
0: That the
1: right?
0: whole game, they got extra. They made that final in that extra time.
1: Right.
0: Otherwise, it would have been a match, like a yeah.
1: Right. 와, 그러니까 경기 내내 정말 점수가 안 나오다가 연장 후반 1분, 에 페란 토레스가 결승골로 팍 1-0 승리. 이거는 거의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Yeah, and so I think, you know, even though Spain did win, I think Argentina really, really did all that they could.
1: Right. 뭐, 워낙

0: 아르헨티나도 잘하는 또 팀이기도 하고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메시.
1: 예.
0: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월드컵 무대를 떠나게 됐잖아요. 이번 마지막으로.
1: Right.
0: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1: so.
0: 있어요.
1: 그렇죠? I think the whole country right. and a lot of his fans were rooting for him. Like let him go with yes. the final championship, you know?
0: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1: That's right.
0: 하지만 뭐 승패 관련 없이 이번 사실 월드컵 경기들은 다 정말 재밌었다.
1: Very
0: 하는 평가가 굉장히 많죠. Mm-hmm.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pain's La Roja crowned themselves World Cup champions once again, edging out Argentina in a hard-fought battle.
0: 무적함 대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페인의 La Roja 이게 이제 스페인 축구 대표팀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뭐 붉은 군단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쌤, Spanish에서는
1: see,
0: right? I was like, see what?
1: See,
0: right?
1: Hablo so, español.
0: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국어 중에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Spanish잖아요. 그래서 지금 la 그리고 다음에 roja인데 왜 roja라고 안 하고 roja라고
1: yeah,
0: 했던 것 같아요.
1: You 그렇죠? have to know that in Spanish the j is that h sound.
0: Right.
1: So it's not roja.
0: Uh-huh.
1: It's ro. Roja.
0: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캘리포니아 처음에 갔을 때 이런 발음 표기로 된 길 이름, city names가 너무 많은 거예요.
1: Yeah.
0: 근데 다 처음에는 저라고 잘못 읽었다가 나중에 조금 아는 척하면서 약간
1: That's
0: La
1: Jolla.
0: Right.
1: Yeah, right. It's La Jolla, oh, yeah. San Jose, but
0: yes.
1: it's not Jose.
0: Right.
1: Yeah.
0: 그래서 지금 이 그 스페인 축구 대표팀 별칭을 딱 얘기를 하면서 이 crowned themselves World Cup champions once again 드디어 또 월드컵 정상에 오르게 된 거죠. 근데 아르헨티나를 edge out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out 시킨다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1: yeah.
0: 느낌 자체가요.
1: Mm-hmm.
0: 그렇죠?
1: That's right.
0: right.
1: So they did win.
0: Mm-hmm.
1: But it was by very small amount.
0: 그러니까 1-0이었잖아요.
1: Yeah,
0: right?
1: So it was a very close win.
0: Okay.
1: Not an easy win
0: uh-huh.
1: or a big win.
0: Mm-hmm.
1: So basically you can imagine they just kind of pushed the Argentina
0: uh-huh.
1: to the edge.
0: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1: That's it.
0: 와,
1: yeah.
0: 느낌
1: edge
0: 좋아요.
1: out. So like here's
0: uh-huh.
1: the edge
0: uh-huh.
1: and they just push them over there and you're out.
0: 하면서 yeah. 그렇죠. So 이 끝에서 왠지 edge에서 out 시킨 거 툭 건드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0, 5-0 이렇게 이긴 것이 아니라 정말
1: yeah.
0: 1-0. 근소한 차이로 이긴다라고 할 때 edge를 verb으로 써서 edge out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근소한 차이로 쌤 반대로 졌어요. 아깝게. 그럼 그냥 they were edged out. 당했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1: Yeah, yeah.
0: Okay.
1: Yeah, they were edged out. Yeah, that's right.
0: Okay, mm-hmm. so 남을 edge out 시키거나 edged out 당하거나.
1: We were edged out, yeah.
0: Okay, mm-hmm. so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승패가 굉장히 아주 근소한 차이다.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n a hard-fought battle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 있잖아요, 축구에서는요. 툭하면 battle인 것 같아요.
1: Well, you know, the sports
0: right?
1: world is a battle.
0: Right?
1: It's a battlefield. The soccer field is a battlefield.
0: 그러면 이거 이 battle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뭔가를 좀 dramatic하게 보이고 싶은 걸 거잖아요.
1: That's right.
0: 솔직히
1: that's right.
0: 경기니까. Mm-hmm. 그러면은 fight 쓰면 좀 느낌 떨어지나요?
1: Yeah, well, uh-huh. that's why they put hard fought.
0: Okay.
1: Meaning they fought really hard.
0: Mm-hmm.
1: They did the best that they could do.
0: Right. 그러니까 hard fought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열심히 싸운게 됐네요. 근데 hard fought fight 하면 좀 뭔가 느낌 별로네요. Fight, fight.
1: Yeah, it's right? too fight. Too many fights.
0: 뭐 그래서 battle인 것도 있겠고
1: That's
0: 그리고
1: right.
0: 이 battl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전투, 강력한 전투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더 살려주기도 하고
1: More dramatic.
0: 뉴스에서도 진짜 약간 요즘에는 소설처럼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1: Well, I mean, that's the thing. A lot of journalists, they write in a way that sometimes literary.
0: Yes.
1: So it's like they...
0: 살짝 문학적 느낌.
1: Yes, that's right.
0: 오케이, 그래서 그냥 fight 이거 쓰는 것보다는 battle.
1: It's,
0: right, so, yes.
1: No jammy.
0: Right, no
1: jammy. No jammy.
0: Okay, no jam.
1: okay.
0: So, hard-fought battle. 이게 치열한 접전이 되겠습니다. 뭐, hard-fought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fierce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1: Yeah.
0: Right?
1: They had a fierce battle.
0: Right?
1: Mm-hmm,
0: 굉장히 치열한.
1: But in this case, it's like it really hard-fought, meaning both sides fought really hard.
0: 둘 다 양쪽이 굉장히 열심히 싸워줬기 때문에.

0: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Ferran Torres broke the deadlock in extra time to seal a 1-0 victory, bringing the trophy back to Spain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0: 연장 혈투 끝에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둔 스페인은 통산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 쌤이 너무 발음을 토레스 발음을 너무 페란 토레스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So he right broke the deadlock이라고 했어요. In extra time에 이 deadlock이라고 하는 것을 깼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deadlock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문을 여는 deadlock을 얘기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깼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1: Well, it's kind of like you're trying to open the door and it won't open. It's
0: right.
1: stuck.
0: Okay.
1: Right. So the idea of being in a deadlock is when it's like two sides are kind of stuck. They're not going anywhere.
0: 아, 거의 0-0으로 계속한 느낌?
1: Yeah, they're like going here and they're constantly just like this.
0: Okay. Uh-huh. All right. So 둘이 뭐라 그럴까? 막 아, 이쪽이 뭐 1점을 넣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양쪽에서 그냥 팽팽한 느낌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1: You know when you do a tug of war?
0: All right.
1: And it's like both are pulling really hard.
0: Yes, yes.
1: But the rope isn't moving.
0: isn't moving.
1: That's a deadlock.
0: 아, 오케이. 그래서 yeah. 줄다리기를 할 때 갑자기 또 스쿠이드 게임이 또 생각이 나는데 줄다리기 할 때 이쪽 양쪽에서 줄을 당기면 한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그 밸런스가 somehow 유지되는 그런 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break deadlock인데 그걸 깼다라고 하는 거 결국 1-0 골을 넣었다라는 뜻이.
1: That's right. Basically 되겠네요. that's what it means.
0: 아, 그 이런 것도 쌤 deadlock이에요. 뭐 시골길에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온 거예요. 근데 길이 한 대밖에 안 들어가요. 차가.
1: Who's gonna move? Who's gonna? I'm not moving.
0: Okay. Okay.
1: I'm not moving. Okay, you can move. No, I'm not moving. Well, you could be there for 15 minutes. That's a deadlock.
0: I don't care. 막 이러면서 서로 안 움직이는 상황, 어떤 길에서 그런 것도 이제 deadlock. 근데 그걸 깨버렸다. 말로 팽팽함, 뭔가 균형을 무너뜨리다. 될 수 있겠네요. 김정민님이요. 실제 경기는 스페인이 너무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1: I did too.
0: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다림님이요. 월드컵은 끝나고 애들 방학은 다가오고 낙이 없어요 하셨습니다.
1: I'm sorry, 다림님.
0: 아 정말 그 이모티콘이 눈물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pain's La Roja crowned themselves World Cup champions once again, edging out Argentina in a hard-fought battle. Ferran Torres broke the deadlock in extra time to seal a 1-0 victory, bringing the trophy back to Spain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Well, I'm sure Spain is very happy. So why don't we go ahead and listen to Pharrell Williams, Happy.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Busan takes center stage as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opens in South Korea for the very first time, bringing together global efforts to protect our cultural and natural treasures. Along with reviewing new candidate sites, high on the agenda is a crucial push to preserve sites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in Danger.
0: 인류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등재 심의와 함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의 보존 문제도 집중 논의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반구대의 암각화 현장을 찾았다는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이거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거죠?
1: Yeah, we actually joined the UNESCO committee in 1988.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However, this is the first time South Korea is hosting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n Busan. So it'll run for 10 days, starting July 20th. And there will be 3,000 participants from 190 countries.
0: Wow. 가입 자체는 유네스코의 1988년이면 와 거의 서울 올림픽 때인데요.
1: Yeah.
0: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이 이제 38년 만에 처음이다. 엄청나게 뜻깊은 행사가 되겠네요. 와,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7월 20일부터 열흘간 하게 되고요. 190여 개국 3천여 명이 참석을 한다고 하네요.
1: Yeah. Right. So they're going to be reviewing 29 candidate sites, 8 natural and 21 cultural.
0: Right.
1: So they're going to actually look at a lot of sites to see if they qualify.
0: 그러니까 많은 곳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1: Yeah, they're going to go around and see these sites.
0: 와, 지금 자연유산 8건 그리고 문화유산 21건의 신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이제 심의를 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좀 핵심일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이제 확대해가지고 등재하는 안건도 또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기후 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머리를 맞댈지 자, 이번 부산 회의가 좀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usan takes center stage as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opens in South Korea for the very first time, bringing together global efforts to protect our cultural and natural treasures.
0: 인류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부산이 뭔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1: Right? It is the main actor.
0: Right. Mm-hmm. 아니 쌤이 예전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쌤의 또 티칭 덕분에. 그래서 뭔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steal the show, steal the spotlight.
1: Yeah.
0: 이거 이제 제 주위에 개인적으로 학생분들 중에서도요. 쌤 설명 듣고 지금 이게 머리에서 안 나간다.
1: Are you serious?
0: 그런 분들 있어요.
1: Really?
0: Yeah.
1: That makes me so happy to hear.
0: 그런데 뭐

0: 오늘 딴 거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1: Oh. 네. Well, you know, the world is a stage mm-hmm. and Busan is right in the middle. Uh-huh. They are getting the main spotlight. Uh-huh. They are being most noticed, uh-huh. most important at this time.
0: 오, 그럼 약간 아이돌 세 명 이렇게 가수 있는데
1: It
0: 가운데.
1: It is kind of like Busan has become the idol group uh-huh. featured at this committee, this meeting.
0: 결국에는 또 진짜 사람들의 관심을 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 와 있게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쌤이 전에 설명해 주신 그 steal the spotlight이라든가 steal the show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네요. Take center stage. 오, 멋있는데요.
1: Yeah. And in some ways that is not only just getting attention, but it is kind of like the main focus and it is the most important.
0: 아, okay.
1: So there's a little bit of weight there.
0: 아, 약간 중요성이 확실히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네요. 그냥 사람들이 어, 저 사람 뭐야?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좀 공식적이고 그런 느낌을 더 실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1: Correct.
0: 자, 연결해 볼게요.
1: Along with reviewing new candidate sites, high on the agenda is a crucial push to preserve sites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in danger.
0: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등재 심의와 함께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의 보존 문제도 집중 논의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Along with라고 하면 뭐 함께라고 볼 수가 있겠죠. Along with reviewing new candidate sites 하는 거와 함께 다른 것도 뭐 있다. 이제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 어떨까? 여기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일 것 같거든요.
1: Right. So they're saying that they're candidates.
0: Okay.
1: The decision hasn't been made. Just like a job interview.
0: Okay.
1: We've got like 10 candidates.
0: Right.
1: And you choose two. So these candidates are basically these locations that are being considered for selection.
0: 아, 이것을 뭐 등재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몇 개 후보를 두는 거네요. 그러면 쌤, candidate 같은 경우에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도 쓸 수 있는
1: We
0: 거네요.
1: We can.
0: 오, 오케이.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약간... 될 수도 있어
1: yeah.
0: 이런 느낌. So 그래서 new candidate sites라고 얘기를 하면 새로운 후보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high on the agenda is a crucial push to preserve sites designate 뭐 엄청 길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잠깐만요. 뭔가 high on the agenda 이렇게 하면 뭔가 높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1: So first we need to know what an agenda is. Basically an agenda is used a lot in business
0: right.
1: or in politics and this is like a list of things that you have to discuss or do. Okay? It's kind of the schedule.
0: Right. 의제 okay? 같은 yeah. 거 그러니까 plan 같은 거 schedule 같은 거 얘기하네요.
1: It is. So if it's high on the agenda it means that it kind of has a priority.
0: Right.
1: Yeah. It's very important.
0: 그러니까 리스트 라고 거의 봐야 되겠네요. 어젠다가 뭔가 플랜이라고 하면 그 위에 쪽에
1: It's
0: 있는 거.
1: It's high on the list.
0: 아,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1: That's right.
0: 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Mm-hmm. Okay, so high on the agenda라고 얘기를 하면 주요 의제로 뭐 다뤄지는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하나의 플랜에서 정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건 뭐냐면 is a crucial push. 뭔가 push를 해야 된다. Mm-hmm. Right? Mm-hmm. To preserve sites. 사이트들을 좀 보존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World Heritage in danger로 designated 되어 있는 이것도 전에 쌤이 근데 맞아요. designated이 아니라는 거.
1: designated.
0: designated. If something is designated, what does that mean exactly?
1: Well, if it's designated, it's chosen to be a certain thing. So here it's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site. So things that areas that are chosen because they're in danger.
0: Okay. So 그런 것들을
1: we need to preserve,
0: preserve them. Okay. 그거를 하자고 푸시하는 거. 이게 지금 agenda의 위에 있다. 가장
1: That's
0: 먼저
1: right.
0: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허니킴 님이요. 부산 세계 유산 위원회의 엠블럼이 종묘라고 합니다. 오, 많이들 뭔가 인포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8133님이요. 전쟁이나 기후위기로 훼손 위험에 있는 유산들도 목록에 올릴지 고려한다니 더 의미 있는 행사 같아요.
1: That 그렇습니다. is true.
0: 맞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Busan takes center stage as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opens in South Korea for the very first time, bringing together global efforts to protect our cultural and natural treasures. Along with reviewing new candidate sites, high on the agenda is a crucial push to preserve sites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0: in danger.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United Airlines is shaking up the coach cabin with a brand new seating option, turning the dreaded middle seat into a shared table space. Hot on the heels of their live flat seat service, this latest move aims to tackle cramped quarters and the age-old battle over armrests.
1: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코노미석 가운데 좌석을 공유 테이블 공간으로 바꾸는 새로운 좌석 옵션을 선보입니다. 좌석을 침대처럼 펼칠 수 있는 서비스에 이은 좁은 기내 공간과 팔걸이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비행기 이코노미석의 이제 오래된 불만이죠. 좁은 공간 그리고 팔걸이 다툼.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도 길지 않은데 다리 공간도 굉장히 렉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희한한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샘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0: Oh, yeah.
1: 옆에 타면 처음에
0: The middle seat is the worst seat. Unless you've got two family members.
1: Right, right.
0: But if you're alone mm-hmm. and you're stuck in the middle.
1: Oh no.
0: And the and these people are a little bit bigger in size.
1: Right.
0: Then forget the armrest.
1: 그거는 이러 no 이러 more. 이러 yeah. 가야 돼요. 이러 가야 되죠. 저는
0: you
1: 이상
0: have to do...
1: 이 그 약간 좌석 운이 좀 없어요, 진짜.
0: Really?
1: 네, 그래서 저도 뭐 덩치가 좀 덩치가 있는 케이스인데 옆에 꼭 더 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 이거 거리 할 때부터 벌써 밀려요.
0: Forget
1: 처음부터.
0: it.
1: 네.
0: Yeah.
1: 자, 그런 것을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0: Mm-hmm.
1: Right?
0: So basically, what they're doing is if you look at the picture, mm-hmm. there are three seats,
1: right.
0: right? And what they're doing to the middle seat is mm-hmm. getting rid of the middle seat and putting a table.
1: Ah, okay. They are completely getting rid of them?
0: Well, so the
1: wow.
0: seat is there,
1: okay.
0: but they have a table there, mm-hmm. so no one can sit there.
1: Ah.
0: It's a permanent table.
1: 완전히 그냥 거기다가 permanently.
0: Yeah.
1: Okay, so 좌석이 예전에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다면 중간 좌석 있는 데를 테이블로, shared table로
0: yeah.
1: 완전히
0: They put a table right on top.
1: 바꾸고 yeah. 가운데는 못 앉고. 대신에
0: right.
1: 이제 팔 같은 거 이거 올려놓을 yeah. 때 눈치 안 봐도 된다.
0: That's right.
1: 와, 실제로 사진을 봤는데 아예 개조를 해버렸네요.
0: Yes, that's right. 오. And they got two cup holders on each side.
1: Uh-huh.
0: So you could be like...
1: 완전 쿨하게.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뭔지 알죠? 가격을 아직 모른다는 거.
0: We don't know
1: 이게
0: yet.
1: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United Airlines is shaking up the coach cabin with a brand new seating option, turning the dreaded middle seat into a shared table space.
1: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코노미석 가운데 좌석을 공유 테이블 공간으로 바꾸는 새로운 좌석 옵션을 선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지금 코치 캐빈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이코노미석인데 그것을 shake up 예전에 한번 얘기하기를 좀 대대적으로 바꾸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옵션이 도대체 무엇일까? Turning the dreaded middle seat into a shared table space.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middle seat은 가운데 있는 seat 맞잖아요. 근데 뭔가 dreaded은 무서운 거 아닌가요?
0: Yeah, so right? it comes from the verb to dread something, which
1: okay.
0: means, oh, it just gives you a lot of anxiety mm-hmm. and fear about something. But we native speakers mm-hmm. use this very casually,
1: okay.
0: like to describe something that you really don't want to do. Like going to the dentist. I dread going to the dentist. Right?
1: 물론 이제 무서워하는 거, 실제로 무서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표현하고 싶은 거, 나 정말 하고 싶지 않다고.
0: 정말.
1: 이거네요.
0: Yeah, so here it's used as an adjective.
1: Right.
0: So the dreaded middle seat. Mm-hmm. You get your ticket and it's like, uh-oh. Mm-hmm. And then you see the seat and you're like, it's the middle seat.
1: 당첨.
0: Yeah.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0: That's
1: okay,
0: right.
1: so the dreaded middle seat. 일단은 dreaded 자체가 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뭐 의역한 뭐 악명 높은까지도 가능하겠네요. Mm-hmm. 그런 middle seat을 이제 shared table space로 바꾸는 옵션이 이제 생긴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Hot on the heels of their live flat seat service, this latest move aims to tackle cramped quarters and the age-old battle over armrests.
1: 좌석을 침대처럼 펼칠 수 있는 서비스에 이은 좁은 기내 공간과 팔걸이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앞부분에 나온 건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던 거죠. 그렇죠? Hot on the heels of their lie-flat sea service. Lie-flat sea service라고 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눕는 거기 때문에 플랫하게 좌석을 이제 펼쳐서 침대처럼 이제 누울 수 있는 그런 거에 이은 왜냐하면 on the heels, you guys remember this? 그 뒤꿈치 해서 이것을 따라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사실은 목표가 있을 거예요. To tackle cramped quarters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나온 단어들이요 다.
0: Okay.
1: Tackle은 그래도 저번에
0: tackle.
1: 한번 뭔가
0: football tackle.
1: Yes.
0: Yeah, that's right. You're fighting something to resolve.

0: this.
1: Okay.
0: It's like it's so small that like your body has to kind of like do this a little bit.
1: 아, 진짜 몸에 약간 cramps가 생길 정도로 좁은
0: yes.
1: 거라고 볼 수도 so 있겠네요.
0: So it's uncomfortably small. And okay. quarters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in this context, space.
1: 아, 오케이. Okay. 여기서 quarter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one quarter, two quarters 할 때 그 뭐 동전도 아니고 뭐 1분기, 2분기 그것도 전혀 아닌 그냥 space라는 뜻이라고요.
0: Yeah. 오, so okay. especially used in like ships, military, dormitory, things like that. We call them like living quarters. 아. But in this case, it's not living. It's just space.
1: 오케이. Okay. 그러면 quarters는 이 자체만으로도 조금 좁은 곳이라는 뉘앙스가 이미 들어가 있을까요?
0: It does.
1: 오, 오케이. Okay. So 이런 cramped 돼 있는 정말 경련이 날 정도로 비좁은 그런 공간을 좀 해결하려고 tackle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United Airlines is shaking up the coach cabin with a brand new seating option, turning the dreaded middle seat into a shared table space. Hot on the heels of their lie-flat seat service, this latest move aims to tackle cramped quarters and the age-old battle over armrests.
1: 네, 채원님이요. 다리 또 길지 않은데 크크 하시면서 마유쌤, 수년 전엔 다리 길어 보였잖아요. 그 모습 기억합니다. 아, 제가 예전엔 사진이 좀 그렇게 나오게 찍은 적이 있어서 사용빈도 1억 책 요즘 다시 보고 있어요 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쓴 책이거든요.
0: Oh, that's oh, thank you, so thank nice. You.
1: Alright,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다음 중 비행기나 배 등의 객실을 의미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robin. Number two, cabin. Number three, one bin.
1: 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다음 중 비행기나 배 등의 객실을 의미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robin. Number two, cabin. Number three, one bin.
1: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Olivia Rodrigo singing Deja Vu.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비행기나 배 등의 객실을 의미하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2: That would be number two, cabin.
1: Cabin. 혹시 이름 cabin 아니죠?
2: 아닙니다.
1: 아닙니다. C-A-B-I-N. 되겠고요.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위민주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8712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Thank you so much for participating.
1: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Heading into summer vacation season, solo dwellers are worrying less about full-on home invasions and more about porch pirates stealing packages from their doorsteps. As piled-up delivery boxes become the new giveaway that nobody's home, the playbook on summer security concerns is getting a major rewrite.
1: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집을 비울 때 1인 가구는 집안 침입보다 문 앞 택배 도난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쌓여있는 택배 상자가 집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새로운 신호가 되면서 휴가철 보안 고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제 휴가를 갈 때 대문 앞에 뭐 신문이나 우유가 쌓이면은 빈집이 티가 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집 비울 때 걱정거리가 아예 또 달라졌다고 하네요.
2: Yeah, I mean these are packages that are left at the doorstep.
1: Right.
2: So instead of like a robbery, like a theft, yes. and them coming inside the house, people are more concerned, especially people who are single, about these packages that are left outside.
1: 아, 맞네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공동 현관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막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기도 하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도난 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2: That's right. So sometimes, you know, maybe you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you are expecting. Maybe it was an unexpected trip,
1: right?
2: And you can't cancel the package,
1: right? Mm. And then by the time you
2: come,
1: there's
2: then,
1: where's my stuff?
2: Nobody's home.
1: 아,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집에다가 뭔가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목소리를 제 목소리를 녹음해 놓는 거 문에다가.
2: What would you say?
1: 택배 왔나? 뭐 이런 거를 녹음해서 사람들이 약간 좀 도망갈 수 있게.
2: Hey, that's a good plan.
1: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거 녹음했네 이럴 수도 있죠. Alright,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2: Heading into summer vacation season, solo dwellers are worrying less about full-on home invasions and more about porch pirates stealing packages from their doorsteps.
1: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집을 비울 때 1인 가구는 집안 침입보다 문 앞 택배 도난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Solo dwellers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olo는 singly 아닙니다. 이건 미혼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혼자 사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dwell 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reside 하는 거 어디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So dwellers라고 하는 것은 residents 정도가 될 수 있겠죠. So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요 full on home invasions를 덜 걱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잠깐만 지금 집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invasions까지 얘기가 나올까요? 이거는 거의 나라를 침공하는 거 아닌가요?
2: That's right. So it's a colorful way of describing a robbery. Now full on is slang. It's slang term. It's informal actually.
1: Right.
2: And it just means I wouldn't say slang, but informal.
1: Okay.
2: It just means completely or totally.
1: 아.
2: So instead of worrying about someone coming in their house like a real robbery, they're worried about porch pirates.
1: 앞에 와서 쓱 뭔가 가져가는 걸 더 걱정한다 이거예요.
2: And those pirates, you know, pirates are known for stealing treasures.
1: 아니, pirates는 해적인데 이거를 좀 귀엽게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2: Yeah.
1: Porch pirates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새로 생긴 게 단어가 될까요?
2: Yeah, it is kind of because now everybody orders things online.
1: All right.
2: And so there are people who go around neighborhoods and check. And the porch, now in Korea, we have the 아파트, but in the States, you've got that outside porch, and they leave it there, anyone can take it.
1: 아, 그거 놓으면 어떻게 보면 진짜 누구나 마음먹으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porch라고 얘기를 하면 You know, what exactly is the porch, right? 왜냐하면 okay. porch를 하면 사전을 찾으면 뭐 베란다라고도 베란다. 나오지만 veranda라고 하는 건 아예 다른 의미잖아요.
2: Very different. So I think if you've seen an American movie and it's like, in the South, hot summer South,
1: right.
2: and in the South, they have like these single homes, and in front is kind of this area okay. where they put a chair, and they're drinking lemonade, and then with a rocking chair.
1: 있잖아요.
2: Yeah, always a rocking chair. Yeah, that area is the porch, and there are steps that go onto that porch.
1: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포르치는 뭐 뒤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간이 일단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관이 있으면 그 현관 앞에 나무로 쫙 돼 있고 이렇게 햇볕 가리는 것도 있고
2: right,
1: 꼭 흔들으자 꼭 있었어. 꼭 어떤 노인분이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면서
2: How are you doing over there?
1: 아우리 그 지역, 그 여기 그 그 부분을 그걸 이제 포치라고 하고 거기에서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택배를 훔쳐가는 사람을 그냥 여기서는 재밌게 pirates라고 표현을 해서 포치 pirates는 현관 앞 택배 도둑입니다. 오히려 그걸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집을 인베이드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2: As piled up delivery boxes become the new giveaway that nobody's home, the playbook on summer security concerns is getting a major rewrite.
1: 또 쌓여 있는 택배 상자가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새로운 신호가 되면서 휴가철 보안 고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 뭐가 쌓여 있으면 물론 지금 바빠서 못 가져갔나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없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the new giveaway that nobody's home 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박스를 대고 있었습니다. Right? 이런 delivery boxes가 piled up them delivery boxes가 the new giveaway. 누구한테 뭐 주나요?
2: Well, that's what I do with my Power English books every month. I give away the books. I give for free.
1: Right.
2: But the giveaway that we're talking about here is very different.
1: Okay.
2: If something is a giveaway, it means that there is a kind of obvious indication. Basically, it's just like you're kind of letting them in on a secret. You're almost disclosing a hidden fact.
1: 아무것도 없으면 뭐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앞에다가 만약에 boxes가 delivery boxes가 pile up 쌓이게 되면 그게 남한테 힌트를 그냥 주는 거네요.
2: It's a clue that gives information. So, like especially when we give a quiz and you give the biggest clue. Well, sometimes it's a giveaway.
1: Right.
2: The answer is so easy. We figured it out.
1: 퀴즈를 여러분들한테 저희도 드리잖아요. 근데 너무 뻔한 것을 드릴 때 그런 것을 남한테 준다. 그런 단서 같은
2: giveaway.
1: 것을 giveaway가
2: That's
1: 되겠네요.
2: Right.
1: 그러면 우리 회화체에서 많이 들어보는 dead giveaway라고 하는 건 뭘까요?
2: Oh, that's for emphasis. That's a dead giveaway.
1: Dead
2: that's
1: giveaway.
2: Like a real You're just giving them the answer.
1: 너무 뻔한 그런 단서, 신호 같은 것을 이제 얘기할 때는 dead를 써도 됩니다. Dead giveaway, right? 그래서 쌓인 박스가 그런 식이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Heading into summer vacation season, solo dwellers are worrying less about full-on home invasions and more about porch pirates stealing packages from their doorsteps. As piled-up delivery boxes become the new giveaway that nobody's home, the playbook on summer security concerns is getting a major rewrite.
1: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좀 핵심적인 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한 몸에 주목을 받는 거, 내가 중간에 있어 이런 느낌으로 take center stage가 있었죠.
2: Mayu's new dog took center stage at the park.
1: 마유가 공원에 강아지를 데려오니까 다들 강아지만 보네. 그래서 마유의 new dog이 완전 중간 스테이지. 스테이지 중간 역할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2: He got all the attention.
1: Right. 자 그리고요, break the deadlo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팽팽한 균형을 깨다. 뭐 0대0에서 갑자기 딱 1대0이 되듯이. 자 가벼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
2: Okay. A quick joke broke the quiet deadlock.
1: 가벼운 농담 한마디로 어색함이 풀렸다. 어색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break를 해버렸다는 건 팽팽한 분위기를 좀 깼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뭔가가 agenda에서 위쪽에 있다. So high on the agenda라고 하면 최우선 과제인.
2: Moving house is high on my agenda.
1: 이사 갈 집 알아보는 게 요즘 내 제일 큰 숙제야. 나의 과제 중에 제일 위에 있어. 자, 그리고요. giveaway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뭔가를 주듯이 단서를 주는 겁니다. Right? So the new giveaway 하면 새로운 단서가 되겠죠.
2: Lights left on all night can be a giveaway.
1: 밤새 켜진 불이 오히려 빈집이라는 단서가 되지. 오, 그럴 수 있죠, 진짜. Right. 자, 그리고요. edge out 한다는 것은 이기는 건 이기는 건데 간발의 차로 edge에서 슬쩍 툭 밀어낸다는 느낌이 되겠죠?
2: I edged out my brother by 2 points.
1: 딱 2점 차이로 형을 겨우 제쳤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2: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Gautier. It's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1: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 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 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0: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 인구의 약 90%, 그러니까 인종이나 대륙, 문화권을 막론하고 10명 중 9명은 오른손잡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학자들은 인류의 좌뇌가 언어와 도구 사용을 담당하도록 진화하면서 이와 연결된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더 빠르고 편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오른손잡이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석 미션. 쌤, 문장 주세요.
2: Okay, so this is a mom speaking to a child.
1: Okay.
2: Okay. This is a hint.
1: Okay.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는 거. 벌써 힌트 들어갔네요.
2: Yeah, okay. Stop wriggling around and sit still.
1: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2: Stop wriggling around and sit still.
1: 저도 모르게 몸을 어떻게 할 뻔했는데. 자, 요것도 힌트고요. 자, 엄마가 아이들에게 아주 자주 하는 한마디. 자,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지금 stop wriggling around and sit still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still은 이 약간 스틸컷. 사진 스틸컷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2: Okay. Mm-hmm.
1: 그 정도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문장 주세요.
2: Stop wriggling around and sit still.
1: 네, 이 문장에 우리말 의미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2: These animals were righties long before hands even evolved.
1: 손이 진화하기 훨씬 전 이들은 이미 오른쪽 본능. 이런 기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오른손잡이의 흔적은 약 180만 년 전 이쑤시개를 쓰던 인류 조상의 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손이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훨씬 전, 무려 5억 5천만 년 전 지구에 살던 아주 기묘한 생명체도 이 오른쪽 선호 경향을 본능처럼 타고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호주 남

0: 무의 고대 지층에서 발견된 스프리기나라는 생물의 이야기인데요. 이 생물의 화석을 분석하던 연구진이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 이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엄지손가락보다도 작고 얼핏 보면 거머리처럼 생긴 고대 생물 스프리기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1: The scientists were surprised to find that many of these fossils were bent, providing evidence that Sprigina consistently favored turning to the right as it maneuvered along the seafloor. In a paper published on Thursday in the journal Scientific Reports, the scientists propose that Sprigina presents the earliest evidence of behavioral handedness in animals despite lacking anything resembling a limb.
0: 과학자들은 화석 속 스프리기나들이 유독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녀석들이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닐 때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만 방향을 틀었다는 결정적 증거였으니까요. 최근 과학 저널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팔다리조차 없는 이 고대 생물이 동물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오른손잡이 성향의 증거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 벌써 알고 느낌 왔죠? My question is, are you right-handed or left-handed?
1: Of course, right-handed.
0: Right-handed?
1: Mm. How about you?
0: 저는 I use both hands actually.
1: Really?
0: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 What?
0: 양쪽 다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야구공을 던질 때는 왼손으로 던집니다. 근데 공을 칠 땐 또 오른손 타자 스타일로 쳐요.
1: You're like 반대로 못 해요. We call that ambidextrous.
0: Oh, that's, yeah, like that's you can do both. Ambidextrous.
1: Yeah,
0: yes.
1: Yeah, that's right.
0: 근데 둘 다 애매하게 한다라는 슬픈.
1: Oh, no. That means your brain is more developed. I looked into this. Your
0: 아니에요.
1: brain is...
0: 아, 그렇습니다.
1: Okay.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The scientists were surprised to find that many of these fossils were bent, providing evidence that Sprigina consistently favored turning to the right as it maneuvered along the seafloor.
0: 과학자들은 많은 스프리기나 화석들이 유독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녀석들이 바다 밑바닥을 다닐 때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만 방향을 꺾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딱 보면 뭔가 감정도 있고 이런 거 아닐 것 같은데 옛날 그런 생명체들이
1: Isn't it crazy?
0: 자, 이쪽으로 좀 돌아볼까? 지금 여기 보면 favor turning to the right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favor 하는 게 막 선호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It's yeah. like, oh, that's my favorite. 인 것처럼.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다가 turn to the right입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turn to the left라고 하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도는 걸 이상하게 선호했다, favor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무섭긴 해요, 사실.
1: Well, it is interesting. Right? It's fascinating, uh-huh. right? Because you think that they just move.
0: Right.
1: That's it, you know. Right. There is no favoring to the right or to the left. But if you favor this, that means that they prefer.
0: Exactly, right?
1: So
0: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1: Yeah, it's like, of course, humans. We favor many things. Mm-hmm. Like, think about your sleeping position.
0: Right, right.
1: Do you favor lying on your back? Do you favor sleeping on your side?
0: Right.
1: Right side, left side?
0: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Which 인간은. side?
0: Well,
1: right side, left side,
0: right
1: or
0: side,
1: on the back?
0: Yes. Right side.
1: Right side.
0: I can never sleep on my back.
1: Oh.
0: Can you?
1: I can sleep on my back.
0: Really?
1: But you know what they say? Sleeping on your right side is a good thing, actually.
0: It is?
1: Mm-hmm.
0: Oh.
1: Mm-hmm.
0: I thought like sleeping on the left side was
1: no,
0: a better thing.
1: No, it's the right side.
0: Oh,
1: yeah.
0: 계속 그렇게 자야겠네요.
1: Okay.
0: 네. 자, 그리고 여기서 maneuver를 했다, maneuver를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Sam, 이게 뭔가 움직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Sea floor에서.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move하는 것과 다른 게 있을까요?
1: Well, that is true. Good question. It is move, but you're not just moving. Just moving. You're skillfully moving. You're cleverly moving. You're strategically moving.
0: 아, 뭔가... 진짜 그냥 단순하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스킬이 있게 기술적으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닌가요? 장애물 같은 거 obstacles들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피해 봐야지.
1: Yeah.
0: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을 maneuver 한다.
1: Right.
0: 아,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1: In a paper published on Thursday in the journal Scientific Reports, the scientists proposed that Sprigina presents the earliest evidence of behavioral handedness in animals.

0: animals despite lacking anything resembling a limb.
1: 네, 목요일 과학 저널은 이 기묘한 생명체를 두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팔다리조차 없는 이 고대 생물이 알고 보니 동물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오른손잡이 성향의 증거라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생명체 얘가 모든 것을 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증거였던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너무 어려운 scientific term 같은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Behavioral handedness.
0: Okay, you don't have to know this. Okay. You really don't. But it's good to know. Mm-hmm. Basically, it's just a study of what hand something like humans or animals tend to use.
1: Okay.
0: Is it the right hand?
1: Uh-huh.
0: Is it the left hand?
1: Uh-huh.
0: Yeah, that's basically what it is.
1: 아, 그럼 여기서 무슨 handedness가 꼭 손이라는 거라기보다는 방향을 얘기하는 게 더 맞겠네요.
0: That is true.
1: 그런 tendency?
0: The tendency.
1: Okay.
0: And for you too, like you said, you write with your right, but then when you play baseball,
1: right.
0: you do...
1: Right,
0: yeah, right. Yeah. So it is kind of that pattern.
1: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는 오른쪽으로 뭔가를 하는 게 좋아, 왼쪽으로 뭔가를 하는 게 좋아, 아니면 특정 activities 같은 게 있으면 나는 왼쪽으로 하는 조금 behavior를 보인다든가
0: right.
1: 이런 성향을 얘기를 하는 것을 behavioral handedness. 손과
0: right.
1: 꼭 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 Yes.
1: Okay. So 행동, 이게 우리말로 하면 오히려 더 어렵긴 한데요. 행동적인 한쪽 선호 성향입니다.
0: Yeah. But it is true because there is the word hand.
1: Right.
0: They do study like which hand do you prefer to use depending on what you do.
1: Okay. Yeah. 근데 yeah. 꼭 거기에 이렇게
0: Not
1: 되는
0: always.
1: 것은 아니다.
0: Yes.
1: Okay.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lacking anything resembling a limb.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이게 왼손 쪽으로 보이니까 이게 왼손잡이인가 보네. 이거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일반 동물이라면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손발처럼 보일 만한 게 없었던 거잖아요,
0: Nothing.
1: 지금. Right?
0: If something resembles, it looks like
1: looks
0: a
1: like.
0: Limb is basically an arm or a leg. There's nothing.
1: Oh, a limb이라고 하는 게 an arm or a leg이라고
0: yeah,
1: 하셨잖아요.
0: Legs.
1: 그럼 팔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아무거나 될 수가 있는 건가요?
0: Yeah, limb은? So basically it's like anything that kind of, for us as humans, it would be our legs and our you know, our arms.
1: Okay.
0: Because it's stuck to our main body. For an animal, you know, they can also have limbs as well.
1: Okay. 그러면 limb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hands인지 무슨 뭐 feet인지 이런 거는 legs인지 arms인지 이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0: right.
1: 그
0: We're
1: 중에
0: different.
1: 하나라는 얘기가 limb이 되겠네요.
0: Yeah. So here in this case, you know, they didn't even have any limbs and they had a preference to go to the right.
1: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팔다리가 있으면 아, 이쪽이 오른쪽이지 내가 좋아하는 쪽이라고라도 할 텐데
0: right.
1: 그것도 없는데 so resemble 한다는 건 닮다 a limb이라고 하는 거는 팔이나 다리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없는데도 그런 behavioral handedness가 있었다.
0: Yeah.
1: Alright.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0: The scientists were surprised to find that many of these fossils were bent, providing evidence that Sprengina consistently favored turning to the right as it maneuvered along the seafloor. In a paper published on Thursday in the journal Scientific Reports, the scientists propose that Sprengina presents the earliest evidence of behavioral handedness in animals despite lacking anything resembling a limb.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0: Here's Taylor Swift with Cruel Summer.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These animals were righties long before hands even evolved.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향의 치우침, 즉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성향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자연의 법칙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에반스 박사는요, 앞뒤 그리고 좌우가 있는 신체 구조를 갖추자마자 한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미시 세계부터 거대 생태계까지 이 한쪽 쏠림 현상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볼게요.
1: Handedness is practically everywhere. DNA's double helix twists to the right, while the spin of particles like electrons determine whether they are right-handed or left-handed. Humans and other animals, like mice and tree frogs, exhibit behavioral handedness, or the preference to use one body side or appendage over the other. Many types of plants do too.
0: 사실 이런 한쪽 선호 현상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DNA 이중 나선도 오른쪽으로 꼬여 있고 전자 같은 입자는 스핀 방향에 따라 오른손형과 왼손형으로 구분됩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쥐나 청개구리 같은 동물들도 몸의 한쪽 면이나 특정 발을 더 자주 쓰는 행동적 성향을 보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와, 이거 진짜
1: Fascinating.
0: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1: Gosh, I want to just go back to biology class.
0: 저도요. 과학자 해보고 싶은데요.
1: Yeah, that's right.
0: 이런 건 상관이 없겠죠. 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잠깐만요. 저는 오른쪽이 좀 더 잘 나오거든요. 저는 오른쪽 얼굴을 더 prefer 하는데요. 이것도 약간 그게 있지 않을까요?
1: You know, I mean, it's true. It
0: right?
1: could be. It could be. Absolutely.
0: 보이는 것도.
1: Which do I prefer? Well, you know, my hair always goes this way, so I do prefer the left.
0: Sam, Sam은요? Sam은 handedness가 얼굴에 없어요. 다 잘 나와요. 네.
1: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Handedness is practically everywhere. DNA's double helix twists to the right, while the spin of particles like electrons determine whether they are right-handed or left-handed.
0: 한쪽 선호 현상은 사실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DNA의 이중 나선은 오른쪽으로 꼬여 있으며 전자 같은 입자는 스핀 방향에 따라 오른손형과 왼손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로만 섞여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DNA's double helix twists가 twist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double helix라고 하는 게 이제 이중 나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게 오른쪽으로 꼬여 있고 while the spin of particles like electrons determine whether they ar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particle은 입자, electron이라고 하는 건 전자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 What is it?
0: Right-handed or left-handed?
1: That's
0: right?
1: the key point. Mm-hmm. Yeah.

0: That's right. So right-handed or left-handed?
1: Mm-hmm.
0: Well, most of us, it means, are we more comfortable using our right hand
1: mm-hmm.
0: or are we comfortable using our left hand?
1: Okay.
0: So I found out with a little research, mm-hmm. only 10% of the population mm-hmm. is left-handed.
1: 10%만 왼손잡이인 거예요.
0: Only 10%.
1: 와, 그래서 보통 저 mm. 왼손잡이예요. 이 얘기를 하면 와, 왼손잡이예요? Mm-hmm, 라고 mm-hmm. 하는 놀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수가
0: yeah.
1: 있겠네요.
0: And oftentimes I've heard, and this is not fact, mm-hmm. we don't know, but they say that a lot of people who are left-handed tend mm-hmm. to be very artistic.
1: 아.
0: And I found that to be somewhat true.
1: 오, mm. 저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0: Oh, yeah.
1: 저는 애매핸디드예요.
0: Well, you may have both. You may have both.
1: 한번
0: yeah.
1: 봐야 될 것 같아요.
0: Yeah. So yeah, right-handed, left-handed.
1: 그러면
0: you know?
1: 쌤, 간단하게 회화로 너 오른손잡이야 아니면 왼손잡이야? 이렇게 물어보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0: Are you right-handed mm-hmm. or are you left-handed?
1: 아, right-handed, left-handed를 그냥 adjective로 써서 물어봐도 되고요.
0: So we usually say this. Mm-hmm. Oh! You're left-handed.
1: Uh-huh.
0: Because usually we don't ask. Mm. We automatically assume everybody is right-handed. But when you see someone do this, uh-huh. you're like, oh, I didn't know you were left-handed.
1: 아, 너 왼손잡이인지 몰랐다. 근데 그런다고 그 말을 쓴다고 나쁜 말은 아니겠지만
0: no, no, no.
1: 그리고 우리가 righty or lefty라는 단어를
0: yes.
1: 쓰잖아요. Mm-hmm. 그건 조금 더 informal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Definitely.
1: Right?
0: It's more casual.
1: So are you a righty or a lefty?
0: Yeah.
1: Noun으로 그건 쓰면
0: yeah.
1: 될까요?
0: And I think usually like when you're playing baseball or sports, mm-hmm. we use that very casually. Like
1: right.
0: are you a righty or a lefty? Depending on do you serve with your right hand or do you serve with your left hand
1: okay.
0: in volleyball?
1: All right. So 그런 식으로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명사로도 표현할
0: yeah.
1: 수가 있다. 연결해 볼게요.
0: Humans and other animals like mice and tree frogs exhibit behavioral handedness or the preference to use one body side or appendage over the other. Many types of plants do too.
1: 네. 인간은 물론 쥐나 청개구리 같은 다른 동물들도 몸의 한쪽이나 특정 팔다리를 다른 쪽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행동적 한쪽 선호 성향을 보입니다. 수많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one body나 아니면은 appendage를 쓰는 preference가 있다. 이런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appendage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0: Appendage, appendage,
1: mm-hmm.
0: simply means something that is attached mm-hmm. to the main body.
1: Okay.
0: So it could be your legs or your arms, but it could be even your tail of a dog.
1: 꼬리.
0: Okay.
1: okay.
0: Or it could be like the fins of a shark.
1: 지느러미 같은 거.
0: That could be an appendage.
1: 아, 그러면 메인 바디가 있으면 거기서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 appendage라고 mm-hmm. 부를 수가 있겠네요.
0: That's
1: 그래서
0: right.
1: 신체 돌출 기관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쪽 그런 거를 선호하는 그거가 경향이 있다. 근데 over the other 이라고 얘기 나와요.
0: Mm-hmm. So we usually say choose one over the other.
1: Mm-hmm.
0: Use one over the other. It means to choose or prefer one option.
1: Okay.
0: So instead of.
1: Okay.
0: So you choose this instead of that.
1: 그러니까 왼쪽 대신에 오른쪽을 더 선호하고 mm. 오른쪽 대신에 왼쪽을 선호하고
0: That's right.
1: over 이라고 하는 건 뭐뭐를 두고 뭐뭐보다는 정도가 되겠네요. 자, part 2 다시 드릴게요.
0: Handedness is practically everywhere. DNA's double helix twists to the right, while the spin of particles like electrons determine whether they are right-handed or left-handed. Humans and other animals like mice and tree frogs exhibit behavioral handedness, or the preference to use one body side or appendage over the other. Many types of plants do too.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Sting and Shaggy with Just One Lifetime.

0: things.
1: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These animals were righties long before hands even evolved.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생명체들은 굳이 한쪽 방향을 더 선호하도록 진화했을까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치열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뇌의 연산 과정을 하나라도 줄여서 의사결정 시간을 단 0.1초라도 아껴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하이오 주립대의 고생물학자 로렌 밥콕 교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2: Such ancient origins illustrate the clear benefits of choosing a side, according to Lorne Babcock, a paleontologist at Ohio State University, who was not involved in the paper. If an animal is fleeing a predator, for instance, time is saved if you do not have to make a decision about which foot to place first or which way to turn, he said.
1: 밥콕 교수는 이 오래된 본능이 확실한 생존 무기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 포식자에게 쫓길 때 어느 발을 먼저 내디딜지 또 어느 방향으로 틀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좀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살아남는 게 예전부터 우리 본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디 보자. 왼손 쓸까 오른손 쓸까. 이것도 지금 이미 시간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2: <That's right. 웃음>
1: 그죠? 어디 보자 하면
2: 어디 보자.
1: 안 돼요.
2: Too late.
1: 바로 나가야
2: It's too late.
1: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시간 절약을 위한 것이다라는 좀 내용 같아요.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2: Such ancient origins illustrate the clear benefits of choosing a side, according to Lorne Babcock, a paleontologist at Ohio State University, who was not involved in the paper.
1: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오하이오 주립대의 고생물학자인 로렌 밥콕 교수는 이렇게 오랜 기원을 가진 본능이 생명체에게 확실한 이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확실한 benefits라고 하는 거,

0: clear benefits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Choosing a side 하는 것에 라고 나왔는데요. Choose a side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side를 선택하는 거니까 한쪽을 선택하다. Yeah.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1: Right. Are you going to move right every right. time or are you going to move left all the time?
0: Mm-hmm.
1: It means instead of going right, left, mm-hmm. you just, they choose this one way.
0: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clear한 benefits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1: yes.
0: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고요. 참고로 choose a side 대신에 를 의미를 할 때 편을 들다라는 뜻으로도 쌤 쓸 수가 있는 거죠.
1: Yes,
0: 그렇죠?
1: you can. Right? That's right. If you choose in an argument, like you, mm-hmm. if you choose this mm-hmm. side of the argument,
0: okay.
1: that means you prefer what they're saying over there.
0: 아, okay. Mm. So 단순하게 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 어떤 편을 들다도 된다.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1: If an animal is fleeing a predator, for instance, time is saved if you do not have to make a decision about which foot to place first or which way to turn. He said,
0: 가령 동물이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때 어느 발을 먼저 디뎌야 할지 혹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이 predator가 포식자잖아요. 등장 딱 했는데. 자, 어디 보자. 포식자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바로 if an animal is fleeing a predator 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어, flee 하는 것은 이게 스펠링 중에 F-L-E-A가 있잖아요, 쌤.
1: 어, 벼룩.
0: 그건 벼룩이잖아요.
1: Yeah, that's right.
0: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스펠링이 다른데요. F-L-E-E입니다.
1: That's right. F-L, flee means to run away quickly.
0: Run away,
1: And
0: okay.
1: the reason why you're running away is mm-hmm. because someone in this case is going to eat you.
0: 그쵸?
1: The predator is coming to eat you.
0: Right.
1: So you gotta run away.
0: 먹으려고 포식자가 되니까 도망가야 된다.
1: That's right.
0: right.
1: So, so usually mm-hmm. you are, if something is coming mm-hmm. and you see maybe like a volcano ashes coming,
0: uh-huh.
1: you're gonna flee.
0: Uh-huh.
1: Okay. So it's a little different from escape. Escape is when you're in a closed, you know, like in prison or mm-hmm. in a very small area and you need to get out of there.
0: 아, escape은 mm-hmm. 어떤 막혀있는 장소라든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벗어날 때라고 할 때 보통 escape을 쓰는데
1: yeah.
0: 얘는 flee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급하게 도망가는 건가요?
1: You have to because there's
0: okay.
1: danger.
0: All right. 그러니까 mm. 속도를 만약에 굳이 따진다면 플리가 더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나요?
1: Oh, perhaps because yeah. you're about to lose your life.
0: 아, 딱 정리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Okay. So flee a predator. 이렇게 하면 포식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Such ancient origins illustrate the clear benefits of choosing a side, according to Lauren Babcock, a paleontologist at Ohio State University, who is not involved in the paper. If an animal is fleeing a predator, for instance, time is saved if you do not have to make a decision about which foot to place first or which way to turn, he said.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석 미션을 드렸죠. 문장이 어떻게 됐죠?
1: Stop wriggling around and sit still. Stop wriggling around and sit still.
0: 네, 이 문장의 우리말 의미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the song Fernando by ABBA.

0: Deep Dive Daily. These animals were righties long before hands even evolved.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의 이 오른쪽 본능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훨씬 전, 그러니까 5억 5천만 년 전 태초의 바다에서도 동물들은 이미 이 오른쪽이라는 생존 무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호주 남부의 국립공원에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는데요. 당시 폭풍으로 바다 밑바닥에 순식간에 파묻힌 생물들이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마지막 움직임 그대로 돌 속에 굳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진은 이 귀한 화석들을 무더기로 발굴해 3D 스캔 기술로 입체 분석했는데요. 아주 명확한 우향우 증거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The work revealed that Spirgina was most likely more spry than previously thought. The team thinks they wriggled their bodies like living flatworms or nudibranchs. The team also discovered that Spirgina favored its right side. Roughly twice as many fossils represented animals bending to the right than those curving to the left.
0: 분석 결과 스프리기나는 기존 생각보다 훨씬 날쌔고 민첩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오늘날의 편형 동물이나 바다 민달팽이처럼 몸을 양옆으로 요리조리 흔들며 기어다녔을 거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반전. 스프리기나가 유독 오른쪽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화석의 수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화석보다 무려 두 배나 많았던 겁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이 진짜 결국에는 5억 년 전에 이 스프리기나라고 하는 이 생명체 굉장히 그 엉뚱한 사랑이죠. 난 오른쪽으로 갈 거야. 본인만의 이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서 인간에게 결국 엄청난 진화. 오른손잡이, 뭐 왼손잡이 이런 것이 생겨났다는 거. 이건 진짜
1: It's just amazing.
0: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1: really
0: 것 같을
1: amazing.
0: 정도예요.
1: 네.
0: Yeah.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The work revealed that Spirgina was most likely more spry than previously thought.
0: 분석 결과 스프리기나는 우리가

0: Okay.
1: If they're a spry 90-year-old, mm-hmm. it means that they are active, energetic, quick-moving 90-year-old. So here, the reason why they use the spry is because this is a very old fossil, right? So they use this word, you know, that they're more likely spry than previously thought.
0: Mm-hmm.
1: So, wow, it's an old little creature, but they're okay. very quick,
0: uh-huh.
1: very active.
0: All right. So mm-hmm. spry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첩하고 활동성이 있고 mm-hmm.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빠른 편이다.
1: Yeah.
0: 이런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Mm-hmm. 연결을 해볼게요.
1: The team thinks they wriggle their bodies like living flatworms or nudibranchs.
0: 연구진은 이 녀석들이 오늘날의 편형 동물이나 바다 민달팽이처럼 몸을 양옆으로 꿈틀거리며 기어 다녔을 거라고 보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뭔가 핵심적인 것이 여러분들 나온 것 같습니다. 뭐 flatworms라든가 아니면 nudibranchs 같은 그런 creatures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bodies를 wriggle 했다.
1: Wriggle.
0: 뭔가 노래 예전에 그런 거 좀 있지 않았나요?
1: Oh, I'm sure there's a song like Wriggle, Wriggle.
0: Uh-huh.
1: And wriggle means, you know, like a quick twisting to the side, mm-hmm. much like a worm.
0: Okay.
1: You know, when you see a worm move, uh-huh. it wriggles.
0: 뭔가 snakes. 지렁이, 뭐 뱀 이런 거요?
1: Yeah, snakes wriggle.
0: Uh-huh.
1: Eels.
0: Uh-huh.
1: 갈치?
0: 장어 아닌가요?
1: 장어? 오케이.
0: 그렇습니다.
1: Yeah, 장어.
0: 아, 그 친구들이 약간 장어? 꿈틀꿈틀 움찔움찔
1: yes.
0: 거리잖아요.
1: And when you, yeah, that's right. So that's the whole idea of wriggling around.
0: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있는데 애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못 있는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1: like, you know,
0: 뭔가 몸을
1: you know, kids they can't sit still.
0: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도 wriggle 한다라고도 표현
1: yes,
0: 가능한가요?
1: Yes, that's right. And so that's why Karen sit still means 가만히 앉아 있어.
0: Okay.
1: You know. So you know when come sit down and they're like and they twist their bodies.
0: Right.
1: It is literally like wriggling around.
0: 아, 그러면은 이제 wriggle around 하지 말고 sit still 하라.
1: Yeah.
0: 라고 하면 좀 제발 좀 꿈질꿈질 이렇게 거리지 마.
1: Yes.
0: 좀 가만히 있어. 라는 느낌이네요. 지금 That's dead giveaway 주신 거 아닌가요? Dead giveaway? Right there?
1: It's a dead giveaway.
0: 알겠습니다.
1: It is.
0: All right. So wriggle their bodies 라고 하면 몸을 꿈틀거리면서 움직였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The team also discovered that Spirgina favored its right side. Roughly twice as many fossils represented animals bending to the right than those curving to the left.
0: 특히 흥미로운 건 이때도 확실한 오른쪽 선호 성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조사해봤더니 왼쪽으로 몸을 구부린 녀석들보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녀석들의 수가 무려 두 배나 더 많았던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두 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roughly twice as many fossils represented animals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twice는 두 배인데 roughly twice라고 하면 딱 두 배는 아닌 거죠, 그렇죠?
1: Right, so roughly approximately.
0: 대략 거칠게니까 대략 두 배 정도의 많은 fossils가 represented 했던 animals 이렇게
1: right.
0: 표현을 했습니다. Right, so roughly 사실 roughly라고 하는 것도 대략 중요한 거 대략이란 뜻으로 중요하지만 twice as many 무엇이라고 하면 대략 두 배 정도 많은 무엇
1: That's
0: 이렇게
1: right.
0: 같이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The work revealed that Spirgina was most likely more spry than previously thought. The team thinks they wriggled their bodies like living flatworms or nudibranchs. The team also discovered that Spirgina favored its right side. Roughly twice as many fossils represented animals bending to the right than those curving to the left.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딥다이브 데일리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자, 오늘은 해소 미션이었는데요. 문장이 어떻게 됐죠?
1: Stop wriggling around and sit still.
0: 네, 정답은 꼼지락거리지 말고 가만 앉아있어 정도인데요.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right, 5243님 제발 좀 가만히 있거라. 아니면 습.
0: 아, 이게 습이 아니고요. 이거야. 저희 습 이게 아니고요.
1: Okay, 네. there we go.
0: 이은미님이요. 그만 사부작거리고 앉아 있어. 이렇게 오 이것도 좋은데요.
1: Mm-hmm.
0: 그리고요 조지연님이요.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좀 앉아 있어. 애한테
1: 이제 좀

0: 가만히 좀 앉아 있어. 지금도 개구쟁이 중2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더 안 듣겠죠? 했습니다. 아, 영어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집중하려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1: Maybe. 유미성님 says 들썩거리지 말고 좀 가만히 앉아 있어.
0: 네. 오, 역시 엄마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Yes. 1931님이요. 그만 돌아댕기고 앉아있어. 좀! 엄마뿐만 아니라 어릴 적 저희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등짝 찰싹찰싹 스매싱과 함께 이렇게
1: 등짝 슬래시. Yes. Okay. 홍지혜님. 그만 꿈지럭거리고 거리고 가만히 있어.
0: 어, 좋아요. Okay. 5993님이요. 몸 좀 비비 꼬지 말고 가만히 좀 앉아 있어. 애한테 많이 했던 말이네요. 좋습니다. 다들 그냥 거의 완벽합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 어학당 구독권은 홍지혜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599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Oh, fantastic job, everyone. Thank you so much and congrats.
0: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Mika with Relax. Take it easy.

0: 손이 생기기 훨씬 전에 동물들이 오른손잡이였대.
1: 허! 말도 안 돼. 그럼 오른손잡이의 존재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0: 그렇다고 봐야지. 과학자들이 작은 생명체들이 계속 오른쪽으로 트는 걸 보여주는 그런 화석을 발견했대.
1: 허! 장난 아니다. 아, 그나저나 너 오른손잡이야 아니면 왼손잡이야?
0: 나? 바람잡이.
1: 오우, 가쉬, 진짜 안 웃겨.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가운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알던 크리스틴 쌤이 맞나 싶어요. 네, 감사해요. 자, 그래서 웃기려고 뭔가 노력은 했지만 설렁함으로 끝난 스토리 되겠고요.
1: We love your humor. Thank you.
0: 노력하겠습니다. Okay.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틴 쌤이 말도 안 돼. 그럼 오른손잡이의 존재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봐야지.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봐야겠다. 이거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을까요?
1: Okay, so how about using this expression that native speakers love to use on every occasion, pretty much.
0: Pretty much?
1: Please don't ask me to explain this expression.
0: Okay.
1: No, no. Basically, this just means, yeah, it's not 100%, but yeah, it's close, like okay. 95%.
0: 이거는 뭐 pretty, 뭐 예쁘다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1: no.
0: 거네요.
1: No, just like we say like pretty good.
0: So 만약에 pretty much 누군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물어봤을 때 well, pretty much 이러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근사치에 가까웠다, 비슷하다.
1: Absolutely.
0: 볼 수 있겠네요.
1: Absolutely.
0: Oh, okay. Yeah. Mm-hmm. 이런 게 사실 almost도 있겠지만 just about 이런 것도 거의라는 뜻 아닌가요?
1: Yeah, 그렇죠?
0: Just about, pretty much, 무슨 뭐 almost 이런 것들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So we use this example pretty much, this expression.
0: Right.
1: A lot of the times it's pretty much the same.
0: Mm-hmm.
1: So what you're saying is that it doesn't look different. In your eyes, it looks pretty much the same. I'll give you a really good example. For all the men out there who are married or have a girlfriend, and like, do you like this dress? Which do you like?
0: Oh my.
1: This light green dress or this like green dress? And the man says, very insensitively says, well, it looks pretty much the same to me.
0: 이거는 거의 제 생각에 모든 남자들이 외워서 나오는 수준은 well, yeah
1: it's pretty much but I don't me. I mean they look good. It's pretty much the same.
0: 더 심한 건 이거예요. 립스틱 컬러가 있는데
1: oh yeah.
0: 이건 무슨 레드?
1: Yes.
0: To us it's just
1: it's all the all same. The same. It's red. Pretty much the same.
0: And yeah, pretty much the same.
1: That's just how men are. I agree.
0: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So 아무튼 pretty much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자체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Well, pretty much.
1: Yeah.
0: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oh yeah, I'm pretty much done. 이러면 거의 끝난 거야. 나 거의 다 끝났어.
1: Right. So if someone were to ask you, are you done? You could simply answer, pretty much.
0: Pretty much.
1: Yeah.
0: 그러면 거의 다 끝났어.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크쌤이요. 오른손잡이의 존재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라고 얘기해놨는데요. 그냥 오래됐다라고 하면 old잖아요. 그거 말고 뭔가 좀 재밌는 거 없을까요?
1: Old doesn't have enough impact. So maybe you might want to use older than dirt.
0: 오, 흙보다 더 오래됐다고요?
1: Yeah.
0: 그러면 정말 뭐 지구가 생기자마자 하겠네요.
1: Pretty much.
0: All right.
1: Oh, pretty much.
0: Pretty much.
1: Pretty much.
0: There. So older than dirt라고 하면 정말 정말 아주 오래된 뭐 거의 골동품 수준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마지막에 이제 크쌤이 장난 아니다라는 걸 할 텐데요. 그거는 사실 insane or crazy 이런 것들을 원어민들이 많이 씁니다. 물론 뭐 미친 이런 뜻도 있지만은요. 와 뭔가에 대해서 놀랄 때 자주 쓰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Apparently, animals were right-handed long before hands even existed.
1: Oh, no way! So being a righty is basically older than dirt?
0: Pretty much. Scientists found fossils showing those tiny creatures kept, you know, veering right.
1: That's insane! Oh, Mayu, by the way, are you a righty or a lefty?
0: All righty.

0: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우지연 님이요. 허리 펴고 손 무릎. 은 어떻게 말할까요? 초이 담임 입에 달고 사네요 하셨는데요. 이렇게 딱 정해진 표현이라기보다는 sit up straight 한다는 거가 똑바로 앉는다가 되겠죠. sit up straight 그리고 hands on the knees yeah. 하게 되면 뭐 손을 이렇게
2: or stand up straight
1: 결국에는 이렇게 똑바른 자세 해라 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s everyone who stayed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그리고 우리 또 크리스틴 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예문이 많아서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2: Oh, likewise. Yeah, so much fun. Hope yeah. you did too.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the mamas and the papas with Dream a Little Dream of Me.
1: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2: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2: All right. Dream of us tonight.
1: Oh, yes.
2: Okay,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임신확인서와 산모수첩.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충청북도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덕분이죠. 한 워킹맘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부터 증빙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신 출산 정책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임신 기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진 기쁨과 설렘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말이죠.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2: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0: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Zach쌤이 캠핑을 그렇게 안 좋아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네, 저번에 말했죠.
0: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serious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캠핑도 그 캠핑에 필요한 그 tools 그리고 장비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예 캠핑장을 그 한 달씩 이렇게 빌려서 텐트를 아예 쳐놓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캠핑 시즌도 계속 있잖아요. 이번 주는 캠핑과 관련된 표현들을 모아봤고요. 그리고 뭐 캠핑을 안 좋아하시더라도 또 생활 영어에서 응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표현을 같이 배워볼까요?
1: Well, we're going to start with this expression.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자,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캠핑의 꽃은 뭐 뭐니뭐니 해도 campfire 아니겠습니까? 캠핑은 싫어도 campfire는 좋더라고요.
1: 오, 맞아요.
0: 그렇죠? 이렇게 같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 와서 또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So,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요 표현 알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일단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자, 우리말로 하면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인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걸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는 Can you? 이렇게 시작하면 공손하면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자, Can you? 뭐 해줄 수 있나요? Can you?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나한테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까지만 말해도 완벽한 문장이 되죠. Can you help me?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뭘 도와달라고 하나요? 불을 지피는 거, 불을 피우는 거잖아요. Start the fire 라고 하면 지금 있는 요 장소에 여기에서 바로 불을 지피는 그것을 뜻해요.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불을 피우다는 start a fire, 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소에서 여기

0: 여기에서 부르짖기는 요기에 한해서 하는 거를 말할 때는 특정 장소에서 그럴 때는 start the fire, the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 보니까 help 다음에 to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Can you help me to start the fire? 이런 식으로. 근데 to가 안 들어갑니다.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이렇게 그냥 문장이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요거 연습할 거니까 많이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1: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오늘의 패턴은요.
1: Well, our sentence was,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그러면 start the fire 대신에 다른 거 넣을게요. Can you help me 뭐뭐?
0: 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인 거죠. 뭐뭐 하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뭐뭐? 여기는 이제 동사가 오겠네요.
1: Can you help me carry this?
0: 너무 무거운 걸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옮기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carry this?
1: Can you help me find my phone?
0: 저는요, 핸드폰을 들고, 내 손에 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딨지?
1: 맞아요.
0: 내 전화기 어딨지? Can you help me find my phone? 제 휴대폰 찾는 거좀 도와줄 수 있어요?
1: 저도 안경 몇번 했어요.
0: 아, 손에 들고
1: 아니요.
0: 끼고.
1: 네. 얼굴에 있네요.
0: 아, 손에 있네요. 얼굴에 있네요. 네, 뭐 그럴 때가 있죠.
1: Can you help me set up the grill?
0: Set up the grill. 이것도 약간 캠핑장에서 쓸수 있는 표현일 것 같은데, grill 이게 뭘까요? 바로 그릴입니다. 네, 발음이 조금 다르죠. 그릴 설치하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 set up. 이게 설치하다라는 표현이죠. Set up the grill. 그릴을 설치하다. Can you help me set up the grill? 그릴 설치하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1: Oh my, that looks pretty heavy.
0: Can you help me lift it? 이거 드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요?
1: Sure, 물론이죠. Let me help.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우와! 아니, 이렇게 혼자서도 다들수 있는 거였네요? 네. 그럴 때도 쓸수 있겠네요. lift, 들다라는 뜻이고요.
1: Can you help me cook?
0: 제가 요리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이죠. 네. Can you help me cook? 요리하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1: Can you help me open this box?
0: Open the box는 그 박스를 열다이고, open this box는 이 박스를 열다이겠죠. Can you help me open this box? 이 박스 여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1: Can you help me clean up?
0: Clean up. 청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an you help me clean up? 청소하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1: Can you help me choose which class to take?
0: Choose는 선택하다라는 뜻이고요. Which class to take라고 하면 수강할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강할 수업을 선택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라고 할 때, Can you help me choose which class to tak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는 우리 스타님들에게 Can you help me make example sentenc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문 만드는 것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스타님들 예문 만드는 거 직접 하고 계시죠? 저희가 책에도 있고 우리 잭쌤도 계속 만들어 주시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예문을 만들어야 확실히 이 패턴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1: Here's a very funny one. It has only one little word at the end. Can you help me up?

0: Can you help me up? 아, 네, 이것도 참 재밌네요. Up은 올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올라가는 걸 도와줄 수 있냐라는 질문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영장 안에 있어요.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Can you help me up? 네. 우리 아가들 이렇게 올려줄 때도 쓸 수 있고요.
1: Or if you're in a very comfortable, very soft chair.
0: 아,
1: Sometimes it's 맞아요. hard to stand up.
0: 그 빈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애 이렇게 누워있으면 코어 근육이 없으면 진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나 일어서는데 좀 도와줘. 이렇게 손잡아줄 때 Can you help me up?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1: Can you help me climb the ladder?
0: Climb the ladder. 사다리를 타다, 뭐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사다리 올라가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죠? 사다리를 그럴 경우. Can you help me climb the ladder?
1: Can you help me make dinner?
0: Make dinner. 뭐 아까 cook도 있었지만 make dinner. 좀 더 구체적으로 저녁 식사 요리하는 거를 뭐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뒤에 넣어봤어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도 예문을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많이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Can you help me carry this?
0: Can you help me carry this?
1: Can you help me find my phone?
0: Can you help me find my phone?
1: Can you help me set up the grill?
0: Can you help me set up the grill?
1: Can you help me lift it?
0: Can you help me lift it?
1: Can you help me cook?
0: Can you help me cook?
1: Can you help me open this box?
0: Can you help me open this box?
1: Can you help me clean up?
0: Can you help me clean up?
1: Can you help me choose which class to take?
0: Can you help me choose which class to take?
1: Can you help me up?
0: Can you help me up?
1: Can you help me climb the ladder?
0: Can you help me climb the ladder?
1: Can you help me make dinner?
0: Can you help me make dinner?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예문을 만들어 봤죠. 다 익숙해지게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3: 캠프파이어를 시작해야겠다.
2: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3: 물론이지. 내가 성냥 가져올게.
0: 자, 잘 들으셨죠? 영어 표현 생각이 났나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두워지다. 일단 어두워지다.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 간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일단 어두운이라고 할 때는 dark라는 표현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캠프파이어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했어요. 캠프파이어. 당연히 영어로 campfire겠죠, 그죠? 그리고 시작하다니까 start가 나오겠네요, 그죠? Start.
1: English.
0: Oh no. Campfire.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 요거는 여러분 당연히 영어로 아시겠죠? 자, 물론이지 내가 성냥 가져올게 라고 했는데 물론이지는 아실 것 같고 성냥을 가져오겠다. 성냥. 여러분 성냥이 영어로 뭐죠? 성냥? 뭘까요? Match. 네, 일단 힌트 드리고요. 영어로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4: It's getting dark.
5: We should start the campfire.
4: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5: Sure, I'll get the matches.
0: 자,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4: It's getting dark.
1: It's getting dark.
0: 그쵸? Get dark라고 하면 어두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s getting dark.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0: 형태인 거죠. 그래서 getting ing 형태로 말을 한 겁니다. It's getting dark. 자, 그랬더니 캠프파이어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했어요.
1: We should start the campfire.
2: We should start the campfire.
0: 네, we should. 우리는 뭐뭐를 해야겠다라는 말이죠. Start the campfire라고 했는데 Start the campfire가 캠프파이어를 시작하다. 근데 우리의 캠프파이어니까 특정 캠프파이어라서 the campfire라고 한 거죠. We should start the campfire.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3: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2: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그쵸.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라고 했어요. 근데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여러분 이거 이제 영어로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죠?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자, 이렇게 질문했더니 물론이지. 내가 성냥 가져올게.
1: Sure. I'll get the matches.
2: Sure. I'll get the matches.
0: 그쵸. Matches. 아까 제가 match까지만 드렸잖아요. 성냥 가져올게. 물론 여기서는 하나를 얘기했지만 보통 성냥은 이렇게 성냥 박스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matches 이렇게 복수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I'll get the matches. 그리고 ch로 보통 끝나는 단어들은 ES로 이렇게 복수 형태를 만들죠. 그래서 matches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 get가 여기서 가져오다 라고 쓰였죠. So get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맨 처음에 get dark는 점점 뭐뭐해지다 라는 표현이었지만 여기서는 가져오다. get가 진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영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고요. 뭐 어려운 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메인 문장인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요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2: So let's hear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all the way through.
3: It's getting dark.
1: We should start the campfire.
3: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1: Sure, I'll get the matche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2: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였습니다. 자, 여기서 can 하고 you는요, 연음이 돼서 Can you가 되는데요. Can은 사실 생활 영어에서는 거의 can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발음하면 can you, can you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Help 같은 경우는요. Help, help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help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help, help 약간 먹는 식으로, 먹는 발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Help me, 그 다음에 Start, start the fire입니다. 그래서 fire는 F 발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2: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2: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Very good. 자, 여러분 복습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잊지 마시려면 복습 꼭 개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저희 토요일에 하는 걸로 부족하거든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복습 훨씬 수월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2: Splendid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Monday everyone. This is Juch.
0: 자,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그 영어 그 내용 중에서도 그 해외 관광을 갈 때, 그러니까 여행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걸 느끼게 돼요.
1: Travel English.
0: Travel English.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영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뭐 온갖 그 채널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표현을 쓰려고 할 때마다 한 번쯤 멈칫하게 돼요.
1: I know what you mean. 그렇죠. 근데 영어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들을 그냥 그 상황에서 쓰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네.
1: So there's no really specific travel English necessarily.
0: 그렇습니다.
1: If you just learn everyday English like what we study every day here, you'll do well when you travel.
0: 네. Right? 특히 뭐 이제 해외 가게 될 때 거기 입국 심사를 받게 되면
1: sure.
0: 그 immigration officer 분들이 right. 뻔하게 묻잖아요 보통은
1: same questions
0: 네. yeah. 대답하는 것도 또 뻔하거든요. 근데
1: right.
0: 요즘은 갑자기 엉뚱한 걸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1: 그런 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0: 괜히 그런 것 같아요. 좀
1: 네. yeah.
0: 그래도 you don't want to fight back though.
1: So be nice, be polite, and just answer simply.
0: 그렇습니다. 맞아요. Yeah. 괜히 길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 말하는 거. 그래서 여행 영어가 길 필요가 없이 짤막짤막한 것들 한번 여러분과 다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모아봤습니다.
1: Mm-hmm.
0: 자, 오늘은요. 해외여행을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이제 있을 수 있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1: Okay.
0: 이제 담요를 좀 하나 달라고, 뭐 좀 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 담요요?
0: 담요요.
1: Blanket?
0: Blanket.
1: Blanket?
0: 그렇죠.
1: Okay.
0: Blanket. 근데 어떤 건 또 뭐 드릴까요? 그랬을 때 아니요, 그건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아, 됐어. 아, 이거 좋다. 됐어요.
0: 됐어요. 그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1: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0: 네.
1: 뭐 it's okay 있잖아요.
0: 네네.
1: 어, it's okay. 괜찮아요.
0: 근데
1: 이런 표현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 괜찮아. 나 필요 없어요. I'm good.
0: I'm good.
1: 이거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I'm
0: 그렇죠.
1: good.
0: I'm good.
1: 나는 좋아? 라는 뜻은 아니야, 괜찮아 이 뜻이에요.
0: 맞습니다.
1: I'm good.
0: 근데 그게 없이도 나는 이 상태로 괜찮다는 뜻이라서
1: 그쵸.
0: I'm good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 Yeah. Oh, I'm good.
0: 네.
1: Would you like some coffee?
0: Oh, I'm good.
1: I'm good.
0: 네.
1: I would like some, please.
0: 그렇죠. 그럴 때 I'm good 그러면은 너는 안 주셔도 괜찮다라는 말이거든요.
1: That's right.
0: 네. 자, 근데 I'm good 말고 또 비스무리한 단어가 나오게 돼요. Good 말고
1: okay.
0: 뭐가 나올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아, 실례합니다. 제가 담요 좀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좀 쌀쌀해서요.
1: 아, 그럼요. 베개도 하나 더 드릴까요?
0: 아, 베개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0: 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까지는 굳이 안 말할 것 같거든요. 우리말로 할 때. 아, 고맙습니다. 정도 하겠지. 뭐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는 말은 굳이 이럴 때 안 할 것 같지만 영어로는 한다는 겁니다.
1: 네,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0: 네.
1: 그냥 땡큐로 끝나면 좀 부족하잖아요.
0: 아.
1: 땡큐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I appreciate it. We say

0: say this all the time.
1: Right.
0: Thank you. I appreciate it.
1: 네, 그렇죠.
0: You're saying thank you twice. But in a nice way.
1: 맞습니다. Right. 그러니까 thank you 해도 그것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0: 맞아요.
1: 근데 네. thank you라고 하는 것만 해도 참 좋은데 여기서 이제 나를 위해서 뭘 가져다 준다고 물론 it's their job, of course. 그게 그분들이 하실 일이긴 하지만 가져다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0: Right.
1: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appreciate라는 단어가 좀 이따 나온다는 거죠.
0: 근데 appreciate라는 단어가 왜 좋냐면
1: 네.
0: depreciate, appreciate. appreciate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1: 네네.
0: 나는 그대를 떠봤습니다라는 차원에서 I lift you up, I praise you 이런 뜻이거든요.
1: 네네.
0: So I appreciate you 하면 I will humble myself, I lift you up. Thank you.
1: 점점 더 말이 어려워지는데. 네, 그렇죠. 당신의 그 노고를 내가 높이 삽니다. 우리말로도 높이 산다.
0: 그거죠.
1: 네, 이런 예. 말이 있거든요. 좀 생각해보니까 그 appreciate, 우리가 평가, 절상 뭐 이런 말할 적에도 appreciate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뭔가 위로 올린다라는 뜻으로 당신의 그 노고를 내가 높이 산다. 네, 이런 말이 되겠네요.
0: Appreciate 어쨌든, you.
1: 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0: Right.
1: 자, 먼저 let's go back to the very first line.
0: Okay.
1: 맨 첫 번째 줄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실례합니다. 저 담요 좀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요?
0: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1: Excuse me 라고 한 다음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하고 묻는군요.
0: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1: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0: Right.
1: 자, blanket 이란 단어 하나 아는 것도 이것도 right. 대단한 거예요, 사실.
0: Blanket.
1: Right.
0: 저기 문장이 구성이 안 돼.
1: 네.
0: One more blanket?
1: Very good.
0: One more blanket?
1: 그렇죠. One more blanket, please?
0: Please?
1: 하면 더 좋겠죠.
0: Perfect.
1: 네, one more blanket? 아, 그거 좋네. 네, one more blanket, please? 하나 더 담요 yeah. 부탁합니다. 라는 말로.
0: 이게 네. extra란 단어가 one more이란 뜻이잖아요.
1: 그렇죠.
0: So, 네. extra blanket is best.
1: 네.
0: But you can just say, oh, one more blanket, please?
1: One more blanket, please? 아, 참 좋네요.
0: Right.
1: One more coffee, please? 커피
0: right.
1: 한 잔 더 갖다 주실래요? 뭐, one more 라면, please. 라면
0: oh,
1: 하나
0: yes,
1: 더 갖다 주실래요? 그렇죠. 자, could I get부터 보겠습니다.
0: Mm-hmm.
1: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고 익숙하게 여기긴 합니다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막상 쓰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거 몰라서 못할까요? 알지만 평소에 말해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겠죠.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특히 여행 갈 계획이 있다고 하신다면 꼭 한 달 전부터는 연습을 말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뭐 달라고 할 땐 right. 웬만하면 could I get 하면 되지 않나요?
0: Right. Could I get? May I get? You can use both.
1: 네.
0: May I get another blanket?
1: 그렇죠.
0: May I get an extra blanket?
1: 그러니까 could I get? 내가 뭘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즉 달라는 말이 되는 건데
0: yeah.
1: 이걸 could you give me 해도 되지만
0: right.
1: could I get?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좀 더 부드럽고 공손하게
0: right.
1: 들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0: 이런 상황에서
1: 네.
0: 절대 give me one more blanket, give me extra blanket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rude하게 들릴 수 있어요.
1: 네네네, 네, 네. 맞아요.
0: 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could I get
1: 네.
0: 이 표현 꼭 해보세요.
1: 그렇습니다.
0: Could I get?
1: 이게 이렇게 쉬운데 이거 하면 되는데.
0: Of course.
1: 그렇죠?
0: Yeah.
1: Could I get? Could I get? 제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분의 담요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한 것처럼 제 이번에는
0: right.
1: 물 한 잔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A glass of water?
0: Right. Could I get a glass of water?
1: Could I get a glass of water?
0: Yeah.
1: 그런 경우도
0: Could I get a cup of ramen?
1: 네, 그렇죠.
0: Please.
1: 근데 이게 a glass of, 뭐 a cup of, 뭐 a piece of, 뭐 이걸 단위 명사를 그때 잘 떠올리기가 힘들거든요.
0: That's right.
1: 그럴 때는 Could I get some water? Could I get some coffee? Could I get some ramen?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0: That's perfect.
1: 혹은 yeah. 뭐 저 창가 쪽 자리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체크인할 적에 묻는다면
0: Could I get a window seat?
1: 그렇죠. Could I get a window seat? 물론 여기서 먼저 묻겠지만 이렇게
0: right.
1: 내가 먼저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0: That's right.
1: Could I get a window seat? 자 이렇게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이라고 한 다음 약간 여기 쌀쌀하네요.
0: It's a bit chilly.
1: It's a bit chilly. 네, cold라고 하기에는 좀 그 단어가 너무 세요. 그래서
0: 네.
1: 약간 쌀쌀

0: 사라다 chili를 이때 쓰죠.
1: chili.
0: chili.
1: C-H-I-L-L-Y.
0: 네.
1: chili.
0: chili.
1: 근데 약간 조금 쌀쌀해.
0: 응.
1: It's a bit chilly.
0: It's a bit chilly.
1: A bit.
0: 그렇죠. 아 그렇다고 이게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1: 그러니까
0: it's a bit chilly. 약간 여기가 쌀쌀해서요. It's a bit chilly. 까지 들어보세요.
2: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It's a bit chilly.
0: 네, it's a bit chilly.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승무원은 아유, 그럼요. 어디 베개도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1: Of course.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0: 네, of course. 물론 이제 상대방이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이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아유, 물론이죠. Of course. 라고 한 다음 그런데 베개도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어 이런 게 참 친절함이죠. 배려고.
1: Oh, he's being very nice, very kind.
0: 네.
1: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Or would you like an extra pillow as well?
0: 그렇습니다.
1: 해도 되겠죠.
0: 네. 근데 조금 전에 상대방이 extra blanket이란 표현을
1: yes.
0: 써버렸네. 내가 또 똑같은 표현을 또 extra pillow라고 해도 되지만
1: sure.
0: 이번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 another를 써보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네.
1: As well,
0: 네.
1: also란 뜻이죠.
0: 그렇습니다. Yeah.
1: You can also put also here. Would you also like another pillow? 해도 it's also fine.
0: 그렇습니다.
1: Yeah.
0: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고.
1: Sure.
0: 자,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을 이제 맨 끝에 붙여서 말하게 되는데요.
1: Right.
0: 뭐뭐 또한 이것도 역시라는 말이 되겠군요.
1: Right.
0: 그래서 would you like 하면 너무나 잘하시는 것처럼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some music? 음악을 좀 틀어드릴까요? 한다든지.
1: Yeah. Would you like another dessert?
0: Would you like another dessert? 방금 먹었는데 또 다른 디저트
1: another
0: 드릴까요?
1: One?
0: 그렇습니다.
1: That's right.
0: 제가 드릴까요? 라는 말이 would you like 해당이 될 텐데요.
1: Mm-hmm.
0: 필로우가 워낙 하나씩 다 이제 제공이 되는데 지금 사파화를 보시더라도 이 뒤에 필로우가 하나 있네.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라고 할 때 another를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1: right.
0: 앞으로 한 시간을 또 더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면 we've been waiting for an hour so far and we're going to have to wait another hour yeah. 하면은 이때까지 기다린 만큼을 한 번 더가 되겠습니다.
1: We need to wait another hour.
0: 그렇죠.
1: Another hour.
0: Another. 그러니까 another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만큼의 또 더라는 뜻이 되거든요.
1: Mm-hmm.
0: So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그랬더니 자, 드디어 나옵니다. 저는 베개는 됐습니다.
1: I'm okay with the pillow. Thanks.
0: 아, 그렇죠. I'm okay with the pillow. Thanks. 고맙다는 인사 잊지 않는데요. 아까는 선생님이 I'm good with the pillow 혹은 그냥 I'm good 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I'm okay라고 했네요.
1: 여기서 그냥 I'm okay도 괜찮아요. Oh, I'm okay.
0: I'm okay.
1: 그러면 그냥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거죠.
0: 네.
1: 저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0: 그럼 만약에 okay. 이때 That's okay 그럼 어때요?
1: 이 맥락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1: Oh, that's okay. I don't need it.
0: 그렇습니다.
1: Right?
0: 원래 that's okay는 I'm sorry. 그러면 oh, that's okay. 할 때 that's okay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1: right.
0: 괜찮아요.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 말로 말이죠. 근데
1: 네.
0: 여기에서는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제가 또 베개 하나도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I'm okay 까지만 말한다거나 that's okay라고 해도 주치생 말처럼
1: right.
0: 그 okay란 말이 일단 들어갔으니까 됐다, 필요 없다라는
1: right.
0: 뜻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1: right.
0: 자, 나는 뭐뭐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라고 할 때 특히 okay with를 쓴다는 겁니다.
1: Right.
0: 그래서 are you okay with the decision?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느낌은 괜찮으신 건가요? 라고 묻는 말이 된다는 거죠.
1: Yeah.
0: 네.
1: So okay has many different meanings.
0: 네.
1: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context. Situation. So in this situation, if somebody says, I'm okay, 거절하는 거예요.
0: Oh.
1: You're rejecting, like, 필요해요? I'm okay.
0: 아,
1: I don't need it.
0: 저거다. 거절하는
1: yeah.
0: 거다.
1: Yeah.
0: 네. I'm okay. 근데 베개에 관한 한 이란 뜻으로 I'm okay with the pillow. 그 베개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Thanks.
1: Yes.
0: 라고 물론 물어봐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1: Mm-hmm.
0: 자, would you like another 뭐뭐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라는 말과 I'm okay with 뭐뭐. 뭐뭐는 저는 됐습니다. 라고 사양하는 말까지 들어보죠.
3: Of course.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2: I'm okay with the pillow. Thanks.
0: 네, 그랬더니 네, 잘 알겠습니다.
1: No problem.
0: No problem.

0: 자, 그런 다음 바로 하나 가져다 드리죠.
1: I'll bring one right over.
0: I will bring one right over. 제가 하나를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I'll bring one right over. 자, 이때 one이 가리키는 건 extra blanket을 말하겠죠.
1: Yes, blanket.
0: 네.
1: I'll bring one. I'll bring an extra blanket for you right over.
0: Right over. 그러니까 바로 지체 없이라는 뜻으로 곧 yeah. 이런 뜻으로.
1: 네. Right. We are familiar with right away.
0: Right away.
1: 당장 지금 바로 right away or straight away.
0: 어.
1: 근데 right over를 많이 안 써본 것 같아요.
0: 네네.
1: So right over means I will go and bring it over to you now.
0: 그렇죠.
1: Right over.
0: Right over. 맞습니다. Right away라는 말은 우리가 참 익숙한데 right over, 특히 over가 들어가면 이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 right.
0: 어느 쪽으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제가 가져다 드리죠. I'll bring one right over. 역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I'll bring one right over. 이런 경우는 뭐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누구를 초대했을 경우
1: right.
0: 어떤 분이 저 밥 좀 더 주시겠어요? 라고 너무나 고맙게 내 요리를 좋아한 나머지
1: sure.
0: 밥을 또 달라고 그러면 제가 아유 바로 갖다 드리죠.
1: I'll bring it over.
0: I'll bring it over.
1: I'll bring it right over.
0: Right over. 그렇죠.
1: That's right.
0: 바로 제가 가져다 드리죠. 라고 좋은 호스트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겠군요.
1: That's right.
0: 네. 이제 이쪽으로라는 뜻이 되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1: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0: 네.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불러서 이제 이 승무원이 왔고 내가 어떤 걸 갖다 달라는 부탁에 대해서 또 흔쾌히 들어준다라는 모든 것을 고맙다는 뜻으로 I really appreciate it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 Yes.
0: 네, 자 들어볼까요?
2: No problem. I'll bring one right over.
3: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0: 네,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다음에 해외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승무원의 도움을 받으셨을 때 꼭 이렇게 I really appreciate it 혹은 그냥 I appreciate it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1: Mm-hmm. I appreciate it.
0: I appreciate it.
1: 정말 감사하면 I really appreciate it.
0: 그렇습니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 Yes.
0: 자, 전체 대화 듣죠.
3: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It's a bit chilly.
2: Of course.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3: I'm okay with the pillow. Thanks.
2: No problem. I'll bring one right over.
3: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어디로 갈까요? 어디 멀리 발리 갈까요? 뭐 유럽 갈까요? 뭐 어디 갈까요?
1: They both sound great.
0: 네, 어딜 가든지 자 해외 여행에 가는 지금 비행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아, 실례합니다. 담요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요?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1: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0: 약간 여기 좀 쌀쌀해서요. It's a bit chilly.
1: It's a bit chilly.
0: 어, 그럼요. 베개도 하나 더 드릴까요? Of course.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1: Of course.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0: 아, 베개는 됐어요. 고맙습니다. I'm okay with the pillow, thanks.
1: I'm okay with the pillow, thanks.
0: 어, 네, 잘 알겠습니다. No problem.
1: No problem.
0: 제가 바로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I'll bring one right over.
1: I'll bring one right over.
0: 아,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1: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0: 네, 여기까지입니다. Yay!
1: Great job, everyone.
0: 자, could I get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바꿔서 어떤 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도 많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That's
0: 저희
1: right.
0: 교재 곳곳에 영작의 기회가 있거든요.
1: Mm-hm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malfunction, 뜻은 오작동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European Union's new biometric entry-exit system has triggered severe airport immigration congestion, with kiosk malfunctions and duplicate checks pushing wait times up to 6 hours. 여기서 malfunction이라는 표현은 기계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A malfunction shut down the entire system. 오작동으로 전체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뉴스에서 system malfunction, technical malfunction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장비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Malfunction,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내가 좋아하는 DJ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살인 청부가 가능한 샵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살인 청부였을 리는 없고 사진 첨부다. 사진 첨부가 가능한 번호로 사연을 보내라는 이야기. 아, 내 머릿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자, 이 사연을 이길 오타상 후보 또 있습니까? 저의 산문집 빈틈의 온기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식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슈퍼주니어가 부른 로쿠커 띄워드렸습니다. 거꾸로 들으면 더 재미있는 음악입니다. 오늘 문장카펫은 흐름출판에서 나온 빈틈의 온기라는 산문집, 제가 우리 북카페 오가는 길에 썼던 에세이로 묶었던 산문집이죠. 거기서 문장들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의 오타상, 저도 뭐 건너뛰는 해도 있긴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워낙 희한한 말들을 이렇게 듣고 보고 잘못 말하고 하는 그 우리를 웃게 하는 귀여운 그 먼지 같은 오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하는 편이라서 올해의 오타상을 드리곤 합니다. 그 상대방은 몰라도 제가 갑자기 올해 가장 최강의 오타상이 당신입니다 하면서 알려드리곤 했는데 오늘 우리 북카페 개근상 시상식 준비돼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미난 그 시상 수상의 경험을 좀 골라봤습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사진 첨부가 가능한 샵 뜨르르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우아한 목소리의 DJ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듣다가 저 혼자 사진 첨부를 잘못 들어가지고 오늘 문카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 혼자 깜짝 놀랐다가 아 맥락을 이해하고서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서 다시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가라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오늘 문카로 좀 깔아봤어요. 정현숙 님이 반짝반짝 개근 시상식 날 기대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3주간 북카페에서 12번의 생방 출석 이벤트 이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그동안은 2주 정도만 했었기 때문에 3주간 얼마나 출석하실 수 있을까? 출석이 문제가 아니라 출석 암호까지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할까? 너무 바쁜데 점심시간은 이 생각했거든요. 와, 기우였습니다. 한참 기우. 정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3주 출석을 해내시더라고요. 3주 개근을. 정경희님, 매번 문자 오타날까봐 천천히 읽으면서 적어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카페인님들이 사연 보내주실 때도 재미난 그 오타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오타네 하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가끔은 정말 절묘한 오타가 있어서 막 웃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너무 좋죠. 김현정님, 반짝 고우님 은빛 반짝 드레스랑 머리핀까지 너무 예뻐요. 시상식과 찰떡 하셨는데요. 네, 저 지금 보라로 보실 수 있나요? 카페인님들? 저 지금 위에 스팽을 가득 달린 그런 티셔츠 입었습니다. 네, 반짝반짝한 거고요. 그리고 머리에도 이렇게 핀을 꽂았습니다. 이 핀은 언젠가 북토크 그 오프라인 행사에서 카페인님을 만났는데 그 카페인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핀이에요. 예, 굉장히 화려해서 주시면서도 이거 한복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주셨는데 한복 입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요긴하게 첫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식의 드레스 코드를 반짝으로 예고해드렸죠.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 이 반짝이라는 드레스 코드로 뭔가 착장하셔서 아주 간단한 뭐 그런 뭐 팔찌 혹은 뭐 색종이 더미 뭐든 상관없습니다. 얼굴만 빼고 보내주세요. 얼굴은 가립시다 우리. 너무나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얼굴은 가리고 이렇게 반짝 드레스 코드로 착장하신 거 그 모습 찍으셔서 샵1045 샵1045 유료 문자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부터 요것은 한 20여 분만 받습니다. 우리 소설 북클럽 시작하면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것은 20분 정도만 좀 열어두겠습니다. 그 안에 보내주시면 오늘 그 중에 한 분께 베스트 드레서상 드립니다. 예, 라디오 청취자의 그 착장을 가지고 베스트 드레서상을 준다는 것도 너무나 북카페다운 정말 엉뚱한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재밌잖아요. 시상식이니까. 그래서 샵1045로 지금부터 한번 뭐 마음껏 하셔가지고 보내주시죠. 오늘 저도 이 핀 꽂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시상식 가겠습니다. 3주간 모두 12번의 출석 개근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개근상도 이렇게 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이미지도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려둘 테니까요.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다 보내드릴 순 없지만 이겁니다.

개근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2시부터 2시까지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출석하신 카페인님의 성실함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라디오에 누룽지 카페인으로 활약해주세요. 2026년 7월 20일 12회 12번의 개근 축하 상입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출석하셨는지 살짝 예고를 드리면 개근상은 모두 12명이 아니고요. 12명일 줄 알았는데 120명이었어요. 개근상 모두 120분이었고요. 아차상 한 번 빠진 분 아차상이 모두 4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62분께 랜덤 책 선물을 조만간 드릴 예정이고요. 요 개근상과 아차상 명단은 모두 북카페 홈페이지에 그 선물방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꼭 확인하시고 댓글로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책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차상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송 중에는 개근상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근상 발표합니다.

먼저 휴대전화 뒷번호 41번 불러드릴게요. 17274구 9311 54389319 1869 1879 89888 8 0 9 2 7 9 8 2 0 2 7 9 8 9 8 2 0 9 4││ 7││││││││││││││││││││││││││││││││││││││││││││││││││││││││││││││││││││││││││││││││││││││││││││││││││││││││││││││││││││││││││││││││││││││││││││││││││││││││││││││││││││││││││││││││││││││││││││││││││││││││││││││││││││││││││││││││││││││││││││││││││││││││││└└└└└└└└└└└└└└└└└└└└└└└││││││││││││││││││││││││││││││││││││││││││││││││││││││││││││││││││││││││││││││││││││││││││││││││││││││││││││││││││││││││││││││││││││││││││││││││││││││││││││││││││││││││││││││││││││││││││││││││││││││││││││││││װװ└².�====================װװװװ└└└װ└└└└װ װװװ ====////////////////////////////////////////////└└└└װ││
모두 79명. 강택구, 고은진, 권성경, 권수현, 기윤덕, 김가현, 김경희, 김기은, 김도현, 김미향, 김성엽, 김성희, 김세진, 김연숙, 김영주, 김옥연, 김윤정, 김정옥, 김정중, 김주영, 김지연, 김지희, 김태윤, 김현정, 김혜란, 남승민, 노규용, 민경춘, 박가인, 박경민, 박경옥, 박기주, 박민경, 박선영, 박연경, 박은조, 박준섭, 박준용, 박진경, 박희영, 방향숙, 서명희, 서창민, 서창우, 서혜경, 송채원, 송현지, 신수아, 심수영, 염기지, 오정빈, 오현주, 유영주, 윤선미, 이근영, 이명선, 이서우, 이선희, 이성희, 이수진, 이승현, 이재웅, 임명순, 장수정, 장수진, 전순옥, 전승찬, 정경희, 조금주, 조연하, 조지현, 최윤경, 최종은, 함희경, 하승석, 한상현, 홍은심, 황재석, 황정희님까지입니다. 네, 지금 개근상 들고 있어요. 카페인님들, 제가 5분 걸릴 거라고 했죠? 지금 한 4분 걸린 것 같은데, 네, 시상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더 길게 갈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나 많이, 확실히 이제 챌린지 욕구가 정말 우리 카페인 분들은 정말 높으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름에 비가 오나는 가능한데, 눈이 오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도전하신 개근상 그리고 아깝게 하루 빠지신 아차상 받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꼭 북카페 홈페이지 가셔서 주소 연락처 꼭 바로 댓글로 남겨드리고요. 남겨주시고요. 네,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3308 쓰시는 카페이님, 저도 개근했어요. 보내는 문자 양식 안내 못 들었는데 어떻게 보내면 되죠? 3308 쓰신 카페이님, 네,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로 오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선물방이 있습니다. 왼편에 쭉 보면 선물방 항목이 있어요. 당첨자 게시판이죠. 거기 들어가셔서 명단을 확인하시고 그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비밀 댓글이라서 본인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1817 쓰시는 카페이님, 우와, 개근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나름 쉽지 않은 환경에서 개근한 나 자신 칭찬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284 쓰시는 카페인님. 2주간 열심히 출석하고 3주부터는 사건들이 생겼어요. 너무 아쉽지만 2주마저도 저한테 재미있는 추억이 됐습니다. 즐거웠어요. 다시 열심히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이 이벤트 가면 또 다른 이벤트 옵니다. 네,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차미선님, 어머, 축하드려요. 다음엔 저도 도전하셨습니다. 네, 재밌죠? 아기자기하죠? 다음에 꼭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쿨앤더갱의 셀러브레이션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재밌죠?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개근상 받으신 분, 아차상 받으신 분 사연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 놓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또 다음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에 함께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베스트 드레서 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라디오를 지금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터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각자의 자리에서 북카페를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반짝 드레스 코드를 지켜서 사진을 찍어서 20분 안에 보낸다 이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30분까지 열어두겠네요. 네, 베스트 드레서 상은 30 소설 북클럽 시작하기 직전까지. 그런데 이미 올라오는 사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굉장히 낫다는 거, 베스트 드레서 상은 여기에 한번 도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짝 이 드레스 코드입니다. 한희숙님, 아차차, 아쉽지만 아차상까지 주시는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손가락 잘못이지 제 귀는 완전 출석했었다는 것을 알려드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 오늘 사연도 올리고 방송도 들었는데 아, 출석을 안 했네? 암호를 입력을 안 했네? 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북카페가 음악과 책 이야기로 워낙 또 혼을 쏙 빼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까먹으실 수 있죠. 다음번에 한번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이성희님, 저희 가족 4명 모두가 개근이네요. 반짝반짝 가족 이름이 나와서 너무 기뻐요 하셨습니다. 빠르게 이름하고 휴대전화 뒷번호 이렇게 불러봤는데 아, 그래도 내 번호, 내 이름은 쏙 들리기도 하죠? 들으셨으니 너무 좋습니다. 김지희님,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음악 나갈 때 띄워드렸던 개근 상장 이미지 보시고 그 개근 상장 어떤 분 글씨체인가요? 하셨는데 이 글씨체 보면 어때요? 느낌이 되게 유연할 것 같죠? 생각이. 유연하다 못해 막 뼈대가 없을 것 같은 느낌처럼 날려 쓴 춤추는 글씨체 바로 제가 쓴 겁니다. 개근상 하고 여기 윤고은의 EBS 북카페 도장 이미지는 우리 카페인들이 보내주셨던 그 도장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요. 네, 요 개근상 이미지 아기자기하게 그냥 올려봤어요. 우리 카페인 분들 한 분 한 분 뵙고 두 손으로 상장 드리고 싶은 마음 담아서 이렇게 이미지로 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베스트 드레서상 사진 계속 기다릴게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새로운 주제 열어봅니다.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서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연일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한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칠 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얼음을 가득 채운 진한 커피나 혀끝을 톡 쏘는 화려한 색감의 달콤한 음료들을 찾게 되죠.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에는 마른 갈증이 모두 해소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강렬한 자극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이내 또 다른 갈증이 서늘하게 고개를 들곤 합니다. 무더운 일상을 지탱하느라 잔뜩 긴장했던 몸이 진짜로 갈구했던 것은 어쩌면 혀끝을 마비시키는 미각의 자극이 아니라 몸 구석구석을 적셔줄 투명하고 정직한 청량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의 책갈피를 가만히 뒤적여 유년 시절의 여름으로 돌아가 봅니다. 매미소리가 쨍쨍하던 뙤약볕 아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뛰어들어갔던 날들을 말이죠. 덜컥 냉장고 문을 열면 묵직한 유리병 겉면에 차가운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뚜껑을 여는 순간 구수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찰랑거리는 호박색 액체를 컵에 가득 따르고 단숨에 들이켤 때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던 그 서늘하고 청량한 감각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구수하게 볶아낸 보리와 맹물이 만나 맹렬하게 끓어오르고 다시 차갑게 식어가는 시간을 거친 보리차 한 잔. 거창한 이름표나 자극적인 단맛은 없지만 그 어떤 음료보다 우리의 뜨거운 갈증을 완벽하게 다독여주던 너그러운 한 모금이었습니다. 보리차의 맛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참으로 슴슴하고 담백합니다. 무언가를 강렬하게 주장하거나 입맛을 아사가지 않으면서도 땀 흘려 지친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잃어버린 균형을 조용히 되찾아주죠. 어른이 된 우리의 일상도 때로는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팍팍하고 고단한 삶을 견뎌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롭고 강렬한 자극들을 쫓지만 정작 바닥난 체력과 지쳐버린 마음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건 곁을 내어주는

무심하고도 꾸밈없는 순간들일 테니까요. 무더운 열기에 입맛마저 잃어버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복잡하고 자극적인 맛에서 잠시 비켜서서 가장 단순하고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들이켜보는 건 어떨까요? 어린 시절 냉장고 문을 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놓여있던 그 든든한 안도감처럼 잊고 있던 내 안에 고요하고 안전했던 여름을 묵묵히 되찾아줄지도 모릅니다.

슈가 버블의 아 시원해 띄워드렸습니다. 아 정말 이 추억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물병 안에 그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그 물병 안에 들어가 있는 슴슴하면서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그 음료들, 물 맛, 보리차도 그렇고요. 아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덥 고 너무 지치는 날들 속에서도 기댈 수 있는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또 진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일카 통해서 또 주변을 돌아보게 되네요. 시원하지만 내 몸에 딱인 그런 보리차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도 되고요. 우리 카페이님들 베스트 드레서 상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집안에는 금붙이 사진들도 막

다 보내신 것 같고요. 근무처에서 지금 근무 중에 뭔가 이런 장식들 찍어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사연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모두 다 공유할 순 없지만. 9110 쓰시는 카페이님, 지난주에 고은 작가님이 한복을 입어야 하나 고민하는 제 사연 읽어주신 덕분에 네, 지금 보라에 띄우고 있습니다. 사진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래 잠들어 있던 한복을 꺼내서 바람 쐬어 주었습니다. 제 옷장에는 반짝반짝하는 의상은 없어서 그나마 제일 화려한 옷으로 시상식 참석합니다. 진짜 한복 입으셨어요. 와, 한복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을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갖고 있어도 이렇게 또 단골 라디오에서 이벤트 한다고 해서 입는 사람보다는 안 입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9110 쓰시는 카페님 한복을 이렇게 곱게 차려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시상식에 또이 품위를 한껏 높여주신, 네, 이 작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126 쓰시는 카페이님, 급하게 내 반짝이들을 꺼냈어요 하면서 지금, 네, 보라의 사진 보고 계신가요? 우리 카페이님들, 네, 지금 주렁주렁주렁 내 반짝이들이 지금 손가락 사이사이에, 손가락에 다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와, 어디 돌잔치 온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9347 쓰시는 카페이님, 안녕하세요, 고은님. 목요일 방송에서 드레스코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몇해전 남편이 선물해준 오래된 이 옷이 떠올랐어요. 방송 끝나자마자 내가 옷을 어디에 뒀더라? 기억을 더듬으면서 집안을 한참 뒤졌답니다. 한번 입고 좀처럼 다시 입을 일이 없어서 버리려다가 혹시 몰라 남겨두었던 옷인데 이렇게 다시 꺼내 입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하시면서 사진. 와, 지금 사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화보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카페이님들 곳곳에서 랜선으로 함께하는 이 시상식 재미난데요? 우리 이런 거 자주 해야 되겠어요. 네. 현자의 마음의 소리.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4392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이 옷이라면 진작에 다 버려서 포기했다가 한복도 괜찮다는 말을 생각난 게 한복이 하나 있었어요. 나름 반짝이는 천으로 만든 거라 친정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덕분에 입고 있던 다른 반짝이 의상도 있더라고요.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여러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라에 띄우고 있습니다. 와, 이 가족 모두가 참여한 듯한 느낌. 대학 때 만든 미술 의상인데요. 그때도 반짝이는 추억, 시간 이런 걸 표현한다고 반짝이는 필름을 붙이고 해서 만들었어요. 저걸 몸에 끼웠다가 못 벗어서 식겁했어요. 크크크. 헐크 될 뻔. 딸아이 협조로 촬영해서 상은 바라지 않지만 보내봅니다. 2013년생 필름 보고, 이게 뭐야? 필름을 보고 2013년 출생인 아이는 그걸 놀랄 수 있죠. 이게 뭐야? 이렇게 필름이란 거다 설명해주면서 북카페 덕에 즐거운 시간 가졌네요. 노방이란 천이, 저 노방 좋아해요. 노방천 알아요? 노방이란 천이 햇볕에 가면 반짝이는데 햇볕 촬영은 어려웠어요. 안 버리고 뒀더니 이걸 이렇게 써먹네요.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원래 베스트 드레서 지금 이렇게 상을 한 분만 원래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베스트 드레서 한 분을 선정을 하고 지금 소개해드린 사진을 함께 나눴던 나머지 세 분께도 책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북카페 또 이렇게 소개하고 하면 우리 또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네 분께 그러니까 모두 책 선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네 분은 바로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 명단 바로 올릴 테니까 거기다가 바로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스트 드레서는 이 지금 네분 사연 중에서 한분 선택할게요. 마지막에 소개했던 네, 이 가족 모두 이렇게 재미난 놀이로 활용하셨던 4392 쓰시는 카페이님을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이렇게 지금 네 분께 책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주소 꼭 연락처 꼭 우리 북카페 선물방에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확인하시고요. 에드나인의 서머글로우 듣고 가시죠.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용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앞에 이렇게 보라를 활용하면서 그냥 시상식을 좀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느낌이
1: 드레스 코드요?
0: 예, 네, 그냥 이런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
1: 다들 동민 작가님 이렇게 워낙, 있으시구나.
0: 워낙 그리고 익숙하시죠.
1: 아 그렇죠. 네.
0: 그리고 이런 것을 좀 조장하시는 분이시죠.
1: 저요.
0: 아, 네.
1: 조장이요.
0: 손해 보니까.
1: 아 저는 그냥 따라가는.
0: 네. 아, 따라가는.
1: 네, 따라가는 인간.
0: 네. 우리 이 3주간의 개근 이벤트를 했었는데
2: 네네.
0: 그 모든 것을 집계하시고 아. 다 정리하신 또 수뇌부
1: 깜짝 놀랐습니다.
0: 노력 예 동민 작가님 또 앞서서 해주셨는데
1: 네 일요일 아침에 했는데 와 설마
0: 생각보다 정말
1: 네, 세 자리 수라니 이전에가 80분 정도
0: 그리고 우리 2주간 했을 때 왜냐면 이게 암호를 정확히 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2: 대단하다.
0: 그래서 이제 좀 적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아차상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1: 네.
0: 예, 거의
2: 아차상도 있었어요.
0: 한 번 빠진 거.
2: 그러니까.
0: 우리 마음이
2: 많이 있었어요.
0: 아차상보다 아차상. 개근상이 훨씬 많아요.
1: 그렇죠. 아차상도 40분 넘게
0: 네. 계셨고요. 맞아요.
2: 대단하네요. 네.
0: 카페인 분들 진짜 이 체력이 이벤트 체력이 좀 그러니까요.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 저는 약 먹는 것도 영양제 이런 것도 까먹거든요. 매일 아침 이렇게 챙겨 먹는 거 힘들잖아요.
0: 맞아요. 3주간 네. 빼놓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긴 하죠.
2: 맞아요. 요즘에는 뭐 식후 30분도 안 적어주신다면서요. 식후 30분도 너무 길어서 다들 깜빡하니까.
0: 아, 바로 그냥.
2: 그냥 밥이랑 같이 드셔도 된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그래서 사연들 보면 알람 설정하셨다고.
2: 아.
0: 왜냐면 이렇게 들으면서도 암호 입력을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저는 알람을 심지어 듣고도
0: 듣고도
1: 아침에 달력에 써놓은 게 미리 알람으로 오거든요.
0: 네.
1: 오늘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0: 그러면 그걸 체크하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까먹고 다음 날로
1: 액면만 해놓고.
0: 옮기고, 알람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던데, 이거는 진짜 의지와
1: 네.
0: 체력과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돼야지.
1: 그렇죠.
0: 또 가장 큰건 애정이.

0: 뒤늦게 또 이제 네. 사진 첨부해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아차상 많이 갑니까? 있습니다. 요 경우는 근데 네. 우리가 그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지금 다 드리진 못하고 그냥 사연만 소개할게요. 2925 쓰시는 카페인님은 10살 딸과 제가 북카페 단골 청취자예요. 딸이 가장 아끼는 파티 의상 꺼내 입고 시상식 참석해요. 반짝이를 입을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때를 위해서 이 옷을 산 것이 아니냐고 꺼내 입었어요. 고님 깔끔하고 따뜻한 진행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우와. 지금 네 우리 사진은 공유합니다. 그래서
1: 너무 보라로 네.
0: 보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진짜 저렇게 차려입고 왔는데 시상식은 이미 끝났지만
2: 그러니까 왕관까지 쓰고 있는데요.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가 얼굴만 가려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사연이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쉽지만 이 우리 또 다음번 시상식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그때 이제 또 시상식은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12시에 문 열고 12시 반 안에 시상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0: 왜냐하면 우리 또 소설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 안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렇게까지 빗발치는 사진들을 더 보고 싶은데.
0: 아, 그렇죠.
1: 네, 아쉽네요.
0: 네, 그런데 그냥 나중에 보시고요. 네. 우리 그래도
2: 슬슬 옷장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네, 다시 꺼내고.
0: 그럼요. 지금 이제 파장 분위기인데. 그리고 승수 작가님이 들고 오신 또 책을 네. 꽉 잡고 계시고.
1: 더 놀고 싶었는데.
0: 네, 전기수의 얘기 네. 또 많은 그쵸. 분들 기다리시거든요. 네. 네, 권성경님 사연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와, 사진 너무 보고 싶어서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보는지 막 구글링을 하셨대요. 오늘 처음 알아냈어요. 반디에서도 볼 수 있었다니 너무 편하네요. 다들 진짜 대단하셔요. 북카페는 보이는 라디오 좀 활용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진 보내주시면.
2: 그렇죠.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7년 전만 해도.
0: 아, 그렇죠.
2: 네, 안 그랬던 기억이
0: 지금 저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2: 아니요, 아니요. 이것이 진화구나.
0: 아, 진화 네, 맞죠?
2: 다윈이 말했던. 네,
0: 동민 작가님. 갑자기 그만두시 네. 그런 거 아니죠?
2: 처음에 갈라파고스 네. 섬 같았는데 지금은 대영제국 같은 느낌이 드네요.
0: 대영제국이요? 네. 아, 우린 갈라파고스 같은 것도 있어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0: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너무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을 땐 또 네. 어떻게 이걸 또 보라가 있으니까.
2: 아, 그렇죠. 있는데 안 쓰는 것도 그렇죠. 좀 아쉽죠. 그렇죠.
0: 근데 네. 물론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라 못 보시고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약간 그 재미난 페이지로 열어둘 수도 있다. 라는 네. 거. 네. 그러면 오늘의 책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오늘 책도 이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책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앨러리 퀸이 엮은 미스터리 걸작선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수전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 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0: 네. 수전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이라는 단편으로 얘기하고요. 열림원에서 나온 미스터리 걸작선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앨러리 퀸이 엮은 책이고 그래서 오늘은 말머리를 그러면 미스터리로 할까요?
1: 오, 좋죠.
0: 미스터리, 네. 미스터리 이렇게. 아니, 이게 정확하게
1: 왜 그렇게 되는 거죠?
0: 아니, 이 말머리를 정확하게 네. 이제 그 입력을 해야.
2: 쓸 수도 있고.
0: 그거 괜찮아요? 인정?
2: 안 됩니다.
0: 아, 우리 그래요. 정확하게. 미스터리, 터널한테 터, 리본한테 리. 미스터리. 미스터리이지만 미스터리로 네. 말머리 하셔서.
1: 잘 쓰려다가도 헷갈리겠는데요.
0: 그러니까 저도
1: 너무 그러시면.
0: 그렇죠. 정확하게 네. 하려니까 미스터리가 네. 너무 미스터리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하셔서 책 받으실 주소 포함하셔서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추첨해서 또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할게요. 베스트 드레서상 도전했는데 놓쳤습니다. 한다면 요거 도전하셔도 되겠죠.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이 책은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추리, 미스터리, 좀 네. 스릴러 이런 것들 아주 오싹한 작품들 이야기해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수전 글래스펠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수전 글래스펠은 1882년생 작가네요.
0: 네.
1: 이 작품은 1917년에 썼다고 합니다.
0: 네.
1: 초기 페미니즘 미스터리 대표작 막 이런 수사가 얽혀 있고
0: 네.
1: 이 소설의 원제가 또 헐피어스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서
0: 네.
1: 그녀의 처음에는 또래라는 뜻인 줄 알고 그녀의 또래 배심원단들 아니겠지 친구 배심원단들 뭐 이렇게 네. 좀 원제를 파악해 보게 되다가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그냥 여성 배심원단으로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까?

0: 굉장히 궁금해지는 내용이었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페미니즘 미스터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에 또 한국어 번역본에는 여성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가 구조화되어 있고 미스터리가 붙으니까 또 어떤 좀 스산한 이야기,
1: 네.
0: 음산한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줄부터 좀 이 스산한 느낌이 정말 가득해요.
1: 맞아요.
0: 때는 3월 초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차가운 3월의 아침이라고만 배경이 등장하는데요. 첫 문장이 이래요. 덧문을 열자마자 날카로운 북풍을 온몸으로 맞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날카로운 북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어요. 하긴 우리나라도 3월 초라고 하면 좀 추워요.
1: 그쵸.
0: 그냥 네. 아직 겨울이고
1: 맞아요.
0: 이 공기가 아주 차갑고 어깨를 감싸는 게 서늘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금 너무 춥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수전 글래스펠 자체가 기자로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소설가 극작가로 변모했는데 작품 세계가 전반에 걸쳐서 미국 중서부 소도시의 공동체 문화를 다루고 있대요.
1: 네.
0: 미국 중서부는 어떤 느낌일까를 좀 짐작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읽어나가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장면마다 풍경 묘사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마치 지금 주인공 마사헤일의 좀 감정을 몰입해서
1: 네.
0: 덧문을 삐그덕거리면서 열고 있는 듯한 막 그런 좀 경험이 감각이
1: 맞아요.
0: 느껴져요.
1: 긴장하게 돼요.
0: 그래서 주인공은 지금 헤일 부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름은 마사인데 이 헤일 부인이 날카로운 북풍이 덧문 열자마자 막 온몸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1: 네.
0: 어우 춥다라고 하면서 집에 다시 들어가서 커다란 모직 스카프를 다시 두르고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모직 스카프를 얼굴까지 막 둘둘 감싸 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마사라고 하는 여성 인물이 아 마사의 집이 아니구나
1: 네.
0: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사는 초반부터 그렇게 나오거든요. 일을 덜 끝낸 채로 내버려 두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뭔가 한 가지 일을 붙들면 끝까지 마무리 짓는
1: 네.
0: 타입인 거겠죠. 그러면서도 뭔가 이 눈앞에 벌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일이 벌려져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손으로 해낼 수가 없이
1: 네.
0: 지금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이 부엌에 덧문을 열기 직전에
1: 네.
0: 그 부엌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마사는 누구이고 마사는 도대체 이 차가운 북풍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그 궁금해하는 와중에 이제 남편이 짜증스럽게 마사 이름을 막 부르는 거죠. 아, 이 추운 날에 사람들을 밖에서 떨게 하지 마! 마사, 얼른 들어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옷깃을 단단히 여기면서 여미면서 너무 추우니까 좀 좌석이 어디 있는지 살피면서 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집 안에는요. 이 뭐랄까요? 좀 너무 어지러워요. 마사의 눈에는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부엌도 엉망진창이고 집안은 난로가 켜져 있지 않아서 너무너무 춥고
1: 네.
0: 그런데 이 좁은 부엌 틈바구니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헤일 부인이 주인공이잖아요. 헤일 부인의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있고 이 보안관이 있어요.
1: 네.
0: 보안관의 와이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 피어스 부인이라고 있는데 이런 이 보안관의 아내와 피어스 부인과 헤일 부인이 따로 이렇게 그 집안에 위치해 있고
1: 네.
0: 그 남자들은 또 검찰, 보안관, 또 헤일 그 마사 헤일의 남편 막 마사 하면서 막 소리쳤던 그 남편이 웅성웅성대고 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렇게까지 번잡스럽고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집이 어디이길래 누구의 집이길래 이렇게 모여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주인공인 마사 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의 문간에 발을

0: 내린 후에도 도저히 문지방을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불길하고도 불안한 기분에만 휩싸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데 그 이상한 기분을 느낀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집에 온 적이 없다. 결정적으로 이 마사헤일 부부는 지금 딱 이웃집에 온 거예요. 딱 이웃집에 왔는데 그렇게까지 뭐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네. 집이지만 한 1년여 정도는 왕래조차 없는 이웃집이었고 그 1년여 전에는 사실은 이 마을에서 같이 자라고 성장하고 함께 이제 각각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아, 저 집 부인은 누군지 알지. 아, 젊었을 때 노래를 정말 잘했어. 네. 아, 이 집 부인 정말 젊었을 때 원피스 하늘하늘한 원피스 입고 다니면서 합창단 활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의 뭐 아는 사람 정도인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너무너무 친밀한 친구 막 우정을 쌓아나간 막 이웃집 여성들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이들이 각자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서 어디에 위치해서 살고 있는지 정도는 그냥 다 두루두루 아는 정도였던 네. 거예요. 그래도 이 마사로서는 이 집에 한 번도 발을 들인 적은 없었대요. 보통 미국 문화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대중매체에서 알려져 있는 바로는 막 파이 구워가지고 저녁 초대하고 그렇잖아요.
2: 파티도 많이 하고
0: 파티하고 뭐 각자 아이들의 기념일 같은 거 있으면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렇게 바로 옆집에 살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는 척도 안 하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더 긴 시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서로의 집에 왕래하지 않았다. 이런 설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1: 그러네요. 아주 대도시에서 익명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중소도시의 어떤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웃 간의 교류가 조금 더 활발했을 법도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의아하긴 하네요.
2: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게임 중에 레드 데드 리뎀션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1: 기억나요.
2: 그게 이 시대를 다루는 게임이거든요. 1899년 막 이럴 때인데 서부 개척 시대로 돼서 서부로 계속 가고 있는 뭐 그런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때 그런 마을들이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중서부 지방의 마을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집들이 가까이 있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거리가 있고 우리처럼 바로 이웃집이라고 해도
0: 맞아요.
2: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왜냐하면 땅이 너무 넓고 사람은 적고 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그래서 왠지 교류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웃이어도 다 약간 뜨내기들인 거죠. 이동 중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이웃, 그냥 오래된 이웃이 아니라 약간 믿을 수 없는 아직은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하긴 그러네요. 이 소설의 초반부에도 이웃집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마사가 창문 열고 너무 추워가지고 스카프 둘둘 말고 마차를 타고 언덕을 올라서 지금 이 집에 온 거거든요. 약간 물리적인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만은 않았겠네요.
1: 가장 가까운 집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거리가 좀 있긴 하네요.
0: 땅이 그런가 봐요. 너무 넓은 거군요.
1: 그러네요. 큰 깨달음 얻으면서 우리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하임이 함께한 곡 Nobody, No Crime 띄워드릴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설 북클럽 최덕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 오늘은 열림원에서 펴낸 앨러리 퀸이 엮은 책입니다. 미스터리 걸작선에 수록된 소설 수전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5431 쓰시는 카페이님이 수전 글래스펠 소설 스토리 멘트가 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에 귀를 솔깃하게 된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음악 나가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이게 직접 읽으면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대사도 많고 등장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 설명할 때 좀 어버버한 게 있는데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0: 네, 이게 그 대사도 많아서 전달에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 책으로 읽으면 훨씬 재밌다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계신 거고요. 배정휘님은 저도 보라 볼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2: 오늘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겠네요.
1: 아직도 부족하네요.
0: 네, 보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익혔다, 알았다 하시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보라가 저희가 그냥 이름만 보면 보라는 볼 수 있어서 보라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색깔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래서 카피가 중요한가 봐요.
0: 그러네요. 네. 정말 우리 카페인님들 라디오는 들으실 수 있지만 북카페 생방일 때는 거의 대부분 월, 화, 수, 목, 은 보라를 항상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그 반디 앱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PC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활용해 주세요. 아무튼 배정휘님이 염승숙 작가님이 그 얘기해 주시는 목소리 정말 좋아해요. 오늘도 기대돼요. 목소리가 분위기가 있어서 교수님의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보라 보니까 저와 또래 같으셔서 더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수님은 조금 정말 노 교수 이런 이미지?
2: 설마? 왜 목소리를 듣고 노 교수를
1: 목소리가
0: 아니요. 노 교수 아니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한 거 근데 또래 같다고 하니까
2: 좀 더 진지하고 이런 느낌을
0: 그런가?
2: 떠올리셨을까요?
0: 엄근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셨던 건가?
2: 지적인
0: 근데 승숙 작가님
1: 그러니까
0: 얘기하실
1: 진지하지
0: 때
1: 않고 지적이지 않다는
0: 얘기할 수 이상해지는데 지금
2: 어렵네요 이거.
0: 그러네요.
2: 네, 실제로 화면으로 봤더니 더 진지함만 있지 않고 뭔가 발랄함과
0: 귀엽다.
2: 이런 것도 있다.
0: 이런 거잖아요 지금.
2: 좋은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댓글이 아닌 문제가 아니었을까.
0: 마음에 드세요?
1: 넘어가자.
2: 방금 교수님 같았네요.
0: 교수님 같아 진짜. 교수님 같아.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자, 3793 쓰신 카페님도 미스터리 말머리로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맞아요. 우리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미스터리라고 하셔서 주소 포함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3793님은 베스트 드레서 상에서 탈락한 슬픔을 가슴에 안고 지금 탈락자가 맞습니다.
2: 맞아요.
0: 네, 다음번엔 출석 이벤트에 꼭 개근상을 타야겠다는 생각도 안고 도전합니다. 이글이글. 미스터리 책 정말 좋아하거든요.
1: 야심이 느껴지네요. 사연에서 이글이글. 네.
0: 다음번 이벤트 꼭 있어야 되네요. 이거. 아가스 크리스티, 히가시노 게이고 등등 영화는 물론 책도 거의 추리 미스터리물은 빼먹지 않고 모두 다 읽으려고 하고 꼭 보려고 합니다. 무서운 건 못 보는데 미스터리는 좋아해요. 이거 가능하죠. 네,
2: 저도 그렇습니다.
0: 맞아요.
2: 무서운 건 싫은데 미스터리는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0: 맞아요. 소설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스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사실.
1: 그렇죠. 미스터리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약간 조금 긴장감이 증폭되어서 막 심장박동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 또한 또 서사를 따라가는 재미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궁금하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지
2: 맞아요.
0: 궁금하니까
1: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맞아요. 모르니까요. 이 소설 도입부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다 낯선 집에 와 있는 거예요.
0: 네.
1: 검사가 한 명 와 있고요.
0: 네.
1: 검사가 와 있다는 건 이게 도대체 어떤 현장인 것이지? 라는 궁금함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 낯선 집에 옆집에 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진지한 왕래는 없었던 이웃집 헤일 부부가 와 있고요. 그리고 보안관 부부가 와 있어요.
0: 네.
1: 이 마을의 보안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낯선 집에서 그 집 주인들은 없고요. 그 상황에서 이 집을 마치 탐문하듯

0: 잡듯이 조사하듯이 이 집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구석구석. 근데 이 와중에 헤일 부인과 피터스 부인은 둘이 같이 몰려 있고요. 부엌에. 그 다음에 남자들은 2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창고로 가 봅시다. 1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하면서 막이 집을 헤집고 다니고 있는 거죠.
1: 헤집고 다닌다.
0: 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집의 주인인데요. 존 라이트라고 하는 농부가 살해된 거예요. 밧줄로 목이 졸려서 살해당한 상태로 발견이
1: 끔찍하네요.
0: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옆집의 이 헤일 부부는 왜이 현장에 왔냐면 이 헤일 부부 중에 남편이 어제 아침에 이 집을 방문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존 라이트의 안 좋은 상황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검사가 그 남편에게 무엇을 발견하신 거냐고 처음부터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 헤일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은 마사인데 마사가 초조한 거야. 내 남편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좀 요점만 말해줬으면 하고 좀 속으로 바라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어제 내가 그 정신나간 프랭크 하면서 상관도 없는 얘기를
2: 벌써 느껴지네요.
0: 또 시작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미리 말해주겠지만요. 어제 진짜 바쁜 날이었습니다. 정신나간 프랭크 또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마사가 속으로 저런 얘기는 다 쓸모없는 쓸데없는 얘긴데 제발 질문에 대답만 하지 초조하게 막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아주 매너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 말은 나중에 듣고요. 어제 아침에 여기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그냥 왔을 뿐인데, 문을 열었을 때, 이 집의 집주인인 그존 라이트는 보이지 않았고, 그존 라이트의 부인인 미니 라이트만 이 거실의 한켠에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근데, 미니가 날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들어와요. 이런 말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또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는 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저런 말 말고 혼자 막 생각해요. 근데 그 와중에 자꾸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건 상관없고 어쨌든 내가 들어왔을 때 미니 라이트는 나를 반기거나 일어나서 들어오라고 따뜻한 난로 쪽으로 오라고 안내하지도 않았다. 그냥 계속 흔들 의자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사의 남편이 물었대요. 존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일어났나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1: 이상하죠.
0: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존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라고 거듭해서 물었는데 그 미니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집에 없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존의 부인 미니가 집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근데 왜 만날 수 없죠? 내가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라고 남편이 얘기하니까 만날 수 없어요. 왜냐면 죽었으니까요.
1: 이 대사들만 좀 접하더라도 호기심이 확 들잖아요.
0: 그렇죠.
1: 이야기로서. 지금 무슨
2: 그러니까요.
1: 상황이지?
0: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마사의 남편이.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마사 남편의 진술로 계속 몇 페이지씩 이어져 있고 그 과정에서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에 있냐? 내가 올라가 보겠다라고 막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올라가 볼 생각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갔고 2층에 침실이 있을 테니까 침실에 올라갔더니 밧줄에 목이 감겨서 죽어 있었다는 거죠.
1: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왕래가 별로 없었던 그 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너무 궁금하죠? 자, 1258 쓰신 카페이님. 10대의 언니와 저의 추억이 담긴 추리 소설 앨러리 퀸의 소설을 좀 많이 읽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앨러리 퀸이 엮은 소설집이니까 그의 취향을 또볼 수도 있을 것 같고. 3025 쓰신 카페이님. 비가 내리는 지금 사무실 창 너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0: 흥미진진했어요.
1: 네. 이런 월급 루팡 행동.
2: 월급 루팡이긴 한데. 월급 루팡인데.
3: 우리만 근데, 알고 있는 걸로.
2: 아, 그렇죠. 네, 네,
1: 우리끼리, 우리끼리 캠페인이고.
2: 네. 잠깐인 거, 잠깐 올리신 거니까요. 자, 0877 쓰시는 카페인이. 네. 그동안 몇 작품 읽어봤는데 승숙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더 재밌었어요. 이번 건 정말 정말 책이 더 재밌을까요?
1: 아, 드디어 의심 확실히 시작했네요.
2: 이건 진짜 저도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 책이 더 재밌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책의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근데 대체로 이제 승숙 작가님이 진짜 재밌게 전달을 잘 해주셔서 책으로 맞아요. 읽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를 때도 있죠. 둘 다 좋아요. 네. 오늘 제가 말하는 것마다 수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3: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2: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네. 잘하신다는
1: 거죠. 그렇죠. 승숙 작가님 항상 이런 말 하면 책이 훨씬 재밌다. 이렇게 겸양을
3: 책이 재밌어서 말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2: 뭐 그런 면도 있겠죠.
1: 네. 근데 네. 그게 정답이지만 네.
3: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한 거예요. 표정이.
2: 아니 책 네. 자꾸 책 덕분으로 돌리시는데 얘기도 진짜 너무 그렇죠. 이게 생방송이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1: 팬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 안 들어오거든요. 네, 우리 작가님이 하는 거. 그건 다 좋아. 책이 더 좋을 리 없어. 이런 맞아. 생각을 하잖아요.
3: 네. 이렇게 제 소설을 써야 될 텐데.
2: 얘 왜 턱을 괴신 거예요? 지금
3: 갑자기 경건해졌어요. 네. 마음이 겸허해지네요.
2: 네.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정유영님. 네. 염승숙 작가님이 흥미롭게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몰입이 돼요.
1: 네. 사실 대사가 많은 작품을 하실 때가 사실 더 재밌을 때가 많은
2: 맞아요.
1: 게 연기를 워낙 잘하시잖아요.
2: 연기를
1: 네.
2: 잘해요.
3: 제가요?
2: 염승숙 작가님도 학창 시절에 연극을 하셨고.
3: 아니, 중학생 때요. 중학생 때 연극 그거 몇 번 후려 먹는 거예요.
2: 네. 그럼 100번 할 건데요. 네. 지금 한 두 번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1: 저 처음 듣는데요. 저?
2: 아니 저번에 한번 네. 얘기했어요.
1: 아, 그래요?
2: 아주 몇 년 네. 전에. 네. 네. 네. 그래서 그 발성도 아, 좋고 무대 그 활용을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절 째려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이런 느낌 그대로 네. 자, 우리는 너무 무서우니까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수잔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이라는 소설이 수록된 미스터리 걸작선입니다. 이걸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잠시 안내드리면 우리 명단에 또 개근상 한
1: 네.
0: 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인 문자를 주셔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이게 또 반디 오류에 의해서 이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장헌권님까지 추가된 걸로.
1: 그러니까 그때 제가 봤었는데 이 아무만
0: 네.
1: 안 뜨더라고요. 다른 사연은 다
0: 맞아요. 지금
1: 뜨는데 아무
0: 확인하니까.
1: 글자만 딱안 뜨는 거 보니까 뭔가 오타가 났거나 이러면
0: 맞아요.
1: 반디 시스템에서
0: 네.
1: 인식을 못 해가지고 네, 그것만 안
0: 맞아요.
1: 떴던 것 같아요.
0: 네,
1: 네.
0: 2900 쓰시는 장헌권님, 네,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그 명단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 소설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지금 조금주님이 외출하고 들어와서 급히 켰는데 세분 티키타카에 웃게 돼요. 읽어주시는 내용이 궁금해서 움직이면서도 귀는 라디오를 향합니다. 하셨습니다.
2: 네.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0: 그쵸.
2: 지금 그 마사의 남편은 약간 어리숙하면서도 엉성하고 뭔가 말은 많은데 조리 있게 얘기하지는 못하는 그냥 딱 시골 농부 스타일이잖아요.
0: 네.
2: 그 남편이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검사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마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니라이트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0: 네.
2: 남편은 죽어서 만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의자를 벗어나지 않고
0: 그러게요.
2: 있었다. 대단히 기이한 모습이었고 실제로 자기가 침실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조는 정말로 목에 밧줄이 감겨서 사망해 있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사실 혼자 온건 아니고 내 아들 해리랑 같이 왔었거든요. 라고
0: 네.
2: 하면서 계속 증언을 이어가는 거죠. 너무 놀라서 해리를 2층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해리도 막 뛰어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사람이 자기 이웃집의 농부가 그 목에 밧줄이 걸려 있으니까 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2: 조는 일단
0: 충격이죠.
2: 그 밧줄을 벗겨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밧줄에 손을 대는 순간, 아, 내 아들이 말이죠. 이런 사건 현장은 손을 대는 게 아니랍니다. 라고 또 검사한테 얘기를 하는
0: 네.
2: 거죠. 그래서 손대지 않았고, 우리는 아래층에 내려와서 신고를 했죠. 라고 이제 그간의 정황을 어제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계속 검사와 뭐 목격자, 뭐 증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오가는 거죠.
0: 네.
2: 보안관도 옆에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 보안관의 부인인 피터스 부인하고 이 어젯밤에 그존 라이트의 시신을 발견한 남편의 아내 마사하고는 부엌 한 켠에서 계속 이렇게 팔짱을 낀 채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0: 네.
2: 그 과정에서 너무 뭐랄까요? 부산스럽고 좀 살인 사건 현장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리고 이미 아내인 미니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금 붙잡혀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안관을 통해서 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웃집 부인한테 내가 평소에 입던 좀 검정 치마하고 또이 방문에 걸려 있는 아주 작은 따뜻한 숄하고
0: 네.
2: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사로서는 그 미니가 요구한 물품들을 좀 챙겨야 하는 상황인
0: 네.
2: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하고는 다르게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된 이웃집 여성이 요구한 물건들을 좀 추스려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0: 네.
2: 근데 아무리 봐도 마사로서는 이제 남자들은 보안

0: 장관, 검사 뭐 다 이러다 보니까 마구마구 몰려다니면서 여기 가봅시다, 저기 가봅시다. 아 창문은 왜 이렇게 열려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막 탐정 수사하는 것처럼 네. 막 돌아다니는데 마사로서는 이제 그 보안관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아 이게 그 숄인가 봐요. 아 이게 그 치마인가 봐요.라고 하면서 이제 물품들 요청받은 것을 챙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마사의 눈에 띄는 것은 너무 번잡스럽고 왜 이렇게까지 초라하고 아 차가운 부엌이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와중이었길래 찬장의 설탕병은 뚜껑이 닫히지도 않은 채로 다 벌려져 있고 네. 왜 설탕 소금 같은 것이 사실은 잘 마감되지 않으면 뭔가 뚜껑이 잘 닫히지 않으면 금방 눅눅해지잖아요.
1: 그렇죠.
0: 공기랑 결합하면 그 과정에서 이 많은 설탕 단지들 도대체 뭔가를 접시를 반쯤 닦다 만 것 같은 왜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나 부산스럽게 다 벌려져 있고 아 그리고 마사가 계속해서 눈길이 갔던 거는 그 스토브라고 하나요?
1: 네.
0: 빵도 구워 먹어야 되고 무슨 요리도 해야 되는 그 난로 스토브가 네. 이상하게 고장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대로 불도 켜지지 않고 아, 이 집 왜 이렇게 추워요? 추워요 하면서 다들 돌아다니는데 불은 켜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고생했겠다. 이 스토브를 고쳐가며 계속 불 떼어가며 빵을 만들었을 미니의 네. 평소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죠. 마사로서는 1년 이상 이 집의 여주인인 미니와는 말 한번 섞어본 적도 없고 왕래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미니가 어떤 세월을 거쳐서 네. 이 집에 존 라이트라는 남자와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고 아이는 없었지만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왜 이 집에 이토록이나 발을 들이기가 싫었을까?
1: 네.
0: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안관 부인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조금 와볼 걸 그랬어요. 내가 이 집이 너무 스산하고 차갑고 우울하고 아, 맨날 쳐다보면 사실은 답도 없어서 이 집에 사실 들어오기도 싫고 그리고 사실 나 사는 것도 너무 바빴어요. 나는 애도 셋이고 이 집의 미니와는 다르게 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네.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좀 교류가 없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갑게 정말 춥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스토브가 좀 고장 났으면 나라도 와서 좀 들여다보고 빵은 어떻게 구워 먹는지, 밥이나 끼니는 어떻게 챙기는지, 그리고 남편인 존과의 사이는 어떤지 좀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 걸 이 부엌 꼴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막 한탄을 하는 거죠.
1: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네. 그 뭐 검사니 보안관이니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이 마사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거기에 눈길이 다 가는 거죠.
2: 그렇죠. 맞아요. 보안관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네.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러니까 증거만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죠 오히려.
1: 그렇죠.
2: 상황을 같이 봐야 되는데 상황을 보지 않은 네. 모습만 보이니까 이걸 보는 내내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거의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씨 강했던 거죠. 네, 딱 보면 아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나라는 네. 좀 답답함도 들고요.
0: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소설의 구조적인 얼개가
1: 네.
0: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이 시골 농부 존 라이트
1: 네.
0: 유력한 용의자는 그의 아내 미니 라이트 미니는 이미 붙잡혀갔죠.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범인 찾기가 아니라 점점 더 왜 이런 살인사건이 벌어졌을까 에 초점이 맞춰서 서사가 이동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검사, 보안관 그리고 이웃집 남성들이 도대체 왜 미니가 남편인 존을 죽였을까? 그 범행 동기와 결정적인 물증을 찾기 위해서 이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것과는 별개로
1: 네.
0: 이 마사나 이 피터스 부인은 그 미니 옷가지를 챙기면서 미니가 사용했던 생활용품들을 챙기면서 부엌이나 이 집의 살림살이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런데 병졸임들이 왜 저렇게까지 다 깨어졌을까? 이런 것도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병졸임 같은 경우는 뭐 체리나 뭐 이런
1: 복숭아나
0: 복숭아나
1: 그죠.
0: 이런 과일들을 여름이나 가을에 이제 수확해서 겨울에 내내 저장해서
1: 네.
0: 먹으려고 통조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만들어낸 저장 식물들을 이렇게나 관리하지 못하고 다 깨어져 있는 상황들이 눈에 들어오는
1: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웃집
0: 네.
1: 사람의 시각으로
0: 그래서 뭐
1: 봤을 때도.
0: 검사나 보안관은 아우, 이집 여자 살림 정말 못하네.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와, 이 부엌 꾀죄죄한 거 봐. 이거 수건, 행주 이렇게 더러운 거 봐. 아, 역시 여자들이라고 다 살림을 잘하는 건 아니죠. 아유, 딴 데로 가봅시다. 너무 지저분하네. 뭐저 병조림 저렇게 관리 못한 거 봐요. 이렇게 추우면 다 병이 깨져버린다고.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살림살이나
2: 해본
0: 이런
2: 것처럼.
0: 요리 같은 거에 더 일가견이 있는 양 여성의 살림 능력을 폄하하고 이 용의자가 된 미니의 좀 면면을
1: 네.
0: 깎아내리는 거죠.
1: 그러네요, 진짜.
0: 그런데 그 안에서 마사나 이 피터스 부인은 아무 말도 못하죠. 계속해서 아뭐 행주 이렇게 더럽히는 게뭐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금방 빨아놔도 남자들은 농사일 짓다 오면 얼마나 손이 더러운지 아세요?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계속해서 받아치고는 있고
1: 네.
0: 이 마사나 이 피터스 부인이 하는 말만 들으면 이 남자들은 보안관 입내, 검사 입내 뭐 하면서 다 돌아다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여성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일에 좀 능숙해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 거긴 부엌은 볼 것도 없어요. 아예 절로 가봅시다. 하지만 이제 마사나 피터스 부인은 무언가 미니가 이제 좀 돌봤을 법한 여기 새장 하나가 있는데 새는 어디 갔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있는 거죠. 새장만 덩그러니 텅 비어 있고 새는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 보자면 이 너무나 이 여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놓치면 안될 단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했을 때 그때는 부엌은 여자들의 공간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기도 했던 그런
0: 그쵸.
1: 시대였던 거잖아요.
0: 그쵸. 마사와 피터스 부인이 과일 병조림이 왜 저렇게 깨져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막 남자들이 너털웃음을 막 지으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 보안관 피터스 부인의 남편도 아니 지금 그한 여자가 살인 혐의로 붙잡혀 있는데 과일 통조림이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병조림을? 아유, 여자들은 당해낼 수가 없다니까?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1: 이 상황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나라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증거와 결말에 집중하는 남성들과는 다르게 과정과 이야기에 집중하는 여성들의 서사가 흥미롭게 이야기를 끌고 갈것 같아요. 네.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 네네.
1: 진짜. 5431 쓰시는 카페이님, 멘트 중에 화면이 꺼지는 경우가 생기면 한마디 멘트라도 놓칠 수가 없어서 컴퓨터와 핸드폰 동시에
0: 네?
1: 열어놓고 양양이와 함께 보라에 빠져서 보고
0: 와,
1: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0: 세상에.
1: 집중하고 계신데요. 우리 음악 나가는 사이에는 또 오늘 시상식이라고 또 특별히 또 하늘고문이
2: 네네.
1: 만들어주신 화면 이미지가 나갈 겁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즐기시고 돌아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아그네스 오벨의 리버사이드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과 함께 오늘 수잔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따라가 볼까요?
1: 그래서 지금 마사와 또 보안관의 아내인 피터스 부인이 계속해서 체포된 미니의 옷까지나 이제
0: 네.
1: 용품들을 챙기면서 부엌이랑 좀 침실 같은 데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텅빈 세장을 발견했단 말이죠.
0: 네.
1: 가만히 마사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에 이 마을에 세장수가 왔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때 미니가 그러면 새한 마리를 샀던 건가? 좀 추측하면서 새가 어디 갔지? 고양이가 물어갔을까요? 떠도는 고양이가?
0: 네.
1: 근데 생각보다 고양이가 물어갈 리는 없을 거고 하면서 막 침실을 뒤지는데 어떤 작은 소녀들이 쓸 만한 틴케이스가
0: 네.
1: 이제 침대 밑에서 나왔고 갑자기 마사가 미니가 아직도 이런 소녀소녀한 상자를 간직하고 있었네요. 아, 역시 미니는 어렸을 때 정말 앙증맞고 귀여웠고 인기도 마을에서 정말 많았고
0: 네.
1: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피터스 부인도 맞아요.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데요. 합창단 소속으로 진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잘 부르기도 했고요.
0: 네.
1: 라고 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틴케이스를 열었는데 그 안에 노란 까나리야 새한 마리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예쁜 천 같은 것들로 덮여 있었는데 처음에 놀랐죠. 마사도
0: 그렇죠.
1: 놀라고 피터스 부인도 놀랐는데 피터스 부인이 이것 좀 보세요. 목이 꺾여 있어요. 아주 반대 방향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순간 마사와 피터스 부인이 느낀 감각이 아주 동일했을 거예요. 아, 평소에 미니를 정말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정말 가정폭력이 너무 좀 위협적이었던

0: 존을 떠올렸고
1: 네.
0: 그랬기 때문에 마사는 이 집에 발들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집이 풍기는 그 음울함, 우울함,
1: 네.
0: 음습함, 말 섞기 싫은 이 분위기가 이 존 라이트, 살해당한 존 라이트의 폭력성에 있었다는 것을 마사가 깨달았던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사와 피터스 부인 모두 아, 미니가 살해범이 맞구나. 남편을 살해한 것이 맞구나라고 확신을 하죠. 왜냐하면 그 새 자체는 이제 이 미니 라이트 자신의 거의 분신 같은 게 아니었을까 추정하게 되는 거죠. 뭐 이 까나리아 새를 죽인 건 당연히 존이었을 거고요.
1: 네.
0: 그 존의 폭력에 분노했던 미니가 참지 못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이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이 아니라 공감과 이 여성들만의 연대에서 가능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이 장치로서 쓰이는
1: 네.
0: 거죠. 이 죽어있는 까나리아 새
1: 그렇죠.
0: 그리고 밧줄에 목이 감겨 죽어있던 존 그리고 미니는 이 와중에 얼마나 불안해했을지가 미니가 평소에 하던 퀼트 바느질 함이 있었는데 그 바느질 함의 뚜껑을 여니까
1: 네.
0: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퀼트 조각보 마지막에 정말 불안한 손길의 바느질로 엉성하게 짜여진 퀼트 조각보가 덧대어져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살해한 직후에 미니가 얼마나 격렬한 공포심에 사로잡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물이었을 거고 그래서 마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지막에 엉성하게 바느질된 그 퀼트 조각보를 막 뜯어내기 시작하거든요.
1: 네.
0: 이걸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1: 직감적으로.
0: 했을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조각보를 뜯어내면서 미니의 어떤 좀 감정적인 결함 같은 것들을 좀 감춰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새마저도 새 죽은 새가 들어있는 틴 케이스마저도 감춰요.
1: 네.
0: 만약에 이러한 물증들을 보안관이나 지방검사나 남성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미니는 정말 남편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확정되고 복역하게 되겠죠.
1: 네.
0: 당연히 사실은 법적인 정의에 의한다면 미니는 당연히 이제 처벌받아야 마땅한데
1: 그렇죠.
0: 지금 마사라든가 피터스 부인의 눈에는 법적 정의와 도덕적 정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각자의 마음속에서의 어떤 판결이 있었겠죠.
1: 네.
0: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장치로서 이 소설에서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 전반에 걸쳐서 가사 노동을 폄하하고 어떤 여성의 능력이나 경험을 사회적으로 과소평가하는 남성들
1: 네.
0: 남성 인물들의 목소리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좀 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삶의 진실이 있고 그 진실에 연대하고 유대하는 여성 인물들의 행동이 정말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제목이 여성 배심원단인
0: 그러네요. 네.
1: 거고요. 2729 쓰신 카페이님 완전 드라마 보는 이 기분 뭐죠? 라디오 듣는 중인데요. 역시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소설을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구상점으로 건너가면 또 재미난 얘기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연주곡 띄워드릴게요. 프라이 들으시면서 우리 출구상점으로 건너갈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수잔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이 수록된 소설 미스터리 걸작선입니다. 2729 쓰신 카페인님, 음악마저 미스터리해요. 처음에는 그냥저냥이다가 이제 너무너무 결말이 궁금한걸요. 결말 들을 수 있을까요? 소설 제목은 지금 얘기 드렸고요. 네. 수잔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 네, 결말은 뭐
1: 결말이 그거였어요.
0: 그렇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1: 네, 바느질 네. 킬트 맞아요. 조각보 막 바느질 빼고 죽은 새를 감추면서 그쵸. 이 미니의 결정적 살해 증거를 동기가 되는 거죠. 네, 증거를 숨겨주는. 네.
0: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간 것은 이제 법적인 판결과 네. 도덕적인 네. 판결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네. 가능성이었던 거고요. 이희자님 지금 나오는 곡 제목이 뭔가요 하셨는데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연주곡이었습니다. 플라이 들으셨어요. 아, 지금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그 이야기와 음악이었고요. 이제 출구상점 입구로 왔습니다.
2: 네네. 여기서는 네. 네. 미스터리하게 감춰야 돼서 네. 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시크릿북 같은 걸 많이 파시더라고요. 이렇게 포장해놓고 아, 설명만 이렇게 적어놓고 이건 네. 어떤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골라서 팔리는 네. 그런데 그런 순위를 보면 또 재밌더라고요. 서점마다 비슷한 책을 갖다 놓고 해도 네. 팔리는 책의 순위가 좀 다르고 그래서 왠지 제주도에 가서 막 여행자의 입장에서 많이 사는 그런 곳에서 팔리는 것과 네. 또 이런 도심에서 팔리는 것과 이런 것들이 감춰놔도 좀 다르고
0: 다르죠.
2: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0: 스토리 작품을 봐도 저희는 보통은 닫힌 결말이잖아요. 미스터리는 결론이 나고 범인이 누군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 뭔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언제 읽고 또 어떻게 읽고 또 어떤 감정에서 읽을 때 이런 게또 다를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또 애거스 크리스티 작품이나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는 분들도 그래서
1: 네.
0: 읽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작품은 저는 오프닝부터 좋긴 했거든요.
1: 네.
0: 네, 오프닝부터 되게 이게 페미니즘 미스터리의 뭐 시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너무 고스란히 잘 보여준 것 같아요.
1: 그쵸.
0: 처음 이렇게 딱 등장신을 보면 보통 영화나 이런 책을 보면 등장신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나오거나 범인이 나오거나 둘중 하나인데 주인공이 나오면 보통은 형사란 말이죠.
1: 네.
0: 형사라거나 탐정이라거나 이 사건을 풀어낼 무언가, 누군가가 등장을 하는데
1: 그쵸.
0: 여기서는 마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첫 장면에서. 그런데 그럼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마사가 마사라는 탐정이 등장하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사건을 풀겠구나.
1: 네.
0: 그 경찰이거나 아니면 검사거나 아니면 탐정이겠거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문 열리고 남편이 호통을 치죠. 그런 장면 자체가 굉장히 잘 비틀고 잘 꼬아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1: 그렇죠.
0: 능력 있고 뭔가 어떤 주인공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는 그냥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아내 이런 걸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1: 네.
0: 거기서부터 뭔가 반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기도 한것 같아요.
1: 굉장히 영리하게 배치한 것 같아요. 이 작가가
0: 맞아요. 그렇죠.
1: 감각이
0: 네.
1: 있었거나.
0: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기도 했는데
1: 네.
0: 이분이 기자 출신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1900년에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1: 네.
0: 살인 사건이 지금 이 책에 담겨 있는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의 기사를 쓴 기자가 바로 수잔 글래스펠 이 사람이었던 거죠.
1: 본인이
0: 네.
1: 접했던 그 취재했던 사건의 영향을 많이
0: 그렇죠. 네.
1: 받았겠네요.
0: 그래서 오늘은 이 수잔 글래스펠이 소속되어 있었던
1: 네.
0: 디모인 데일리 뉴스라는 신문사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신문 기사 스크랩을
1: 네.
0: 팔아볼까 합니다.
1: 신문 기사 스크랩 궁금합니다.
0: 네, 이
1: 어떤 것일지.
0: 기사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잔혹하게 누가 누구를 죽였다, 아내가
1: 네.
0: 남편을 죽였다, 그것도 도끼로 살해했다라는 이야기를 담긴 그런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알려진 게 그거밖에 없었고 이 수잔 글래스펠도 직접 가서 취재를 했는데 취재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이 작품에 나온 것처럼 검사라든지
1: 그렇죠.
0: 경찰이라든지 그런 남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을 테고 법정에 갔을 때도 이 책의 제목은 여성 배심원단이지만 그때는 여성 배심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1: 그렇겠죠.
0: 왜냐하면 참정권도 없었기 때문에
1: 네.
0: 여성 배심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법정에서도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모두가 남자였던 그런 상황에서 이 살인 사건의 이름은 마거릿 호색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되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남편인 존 호색을 죽인 마거릿 호색의 살인 사건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거릿은 이남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그런 법정에 서서 결국 심판을 받아야 됐던
1: 네.
0: 그런 사건을 담고 있는 기사가 바로 이 디모인 데일리 뉴스의 기사로 등장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잔 글래스펠도 이 당시에 상식과 이 당시의 정보로만 가지고 마거릿 호색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정말 앙심을 품고 정말
1: 네.
0: 잔혹한 범인을 저질렀구나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고 해요. 근데 쓰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슬슬 밝혀지는 부분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알았던 부분들 그리고 마거릿 호색이 남자로만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학대받은 그런 부분이라거나 외로웠던 부분이라거나
1: 네.
0: 아니면 불합리한 그 과정을 겪어야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거세돼 버렸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뒤에 이 작품을 썼던 겁니다.
1: 16년이 지난 후에.
0: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의 처음에 기사를 썼을 때 자신을 약간 좀 반성하는 느낌도 있고 마거릿 호색에게 약간의 선물을 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뉘우침의 선물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선물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여성 배심원단이 아니었을까
1: 마사와
0: 싶어요.
1: 피터스
0: 네,
1: 부인.
0: 물론 이 마사와 이런 친구들이 뭐 법정까지 가서 그런 과정까지 나오진
1: 네.
0: 않았겠지만 나중 좀더 길게 쓴다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1: 그렇죠.
0: 시대는 어차피 여성 배심원을 뽑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 그것까지 못하니까 그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 같은 경우에는

0: 그런 퀼트의 그런 모습이나 부엌의 그런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1: 네.
0: 살인의 결과 말고 살인의 결과까지 가는 과정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춰준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들, 그런 의미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성 배심원단이 있었다면 할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수정 글래스펠이 이런 작품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갔더라면, 조금 더
1: 네.
0: 뭐 몇십 년이라도 더 뒤에 썼다면 실제 법정 장면까지 나왔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때는 여성 배심원단이 있었을 테니까.
1: 그쵸.
0: 그런데 아직은 없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작가적 상상력과 작가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기사 내용은 굉장히 잘못 쓰인, 실수로 쓰인 기사 내용의 스크랩이지만, 이 작품을 보면 그 기사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진화한 어떤 시대라든지 이
1: 네.
0: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잘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작품과 이 기사를 같은 사람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1: 그쵸.
0: 너무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 기자였기 때문에 팬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워낙 잘 알았을 테고, 그리고
0: 그쵸.
1: 이제 자신의 기사로부터 출발한 이 소설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 어떤 뭐, 그 죄책감이랄까? 약간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도 크게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2: 이 소설에서 마사가 계속 반복하는 대사도 그거거든요.
1: 네.
2: 내가 한번 들여다볼 걸,
1: 아,
2: 내가
1: 그쵸.
2: 한번 와볼 걸, 이 집에. 이런 어떤 마사의 죄책감, 죄의식이 계속해서 전반에 깔려 있어요.
1: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마사는 그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있었던 이웃 주민이었지만 거리상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 기자였다가 작가가 된이 수정 글래스펠 같은 경우도 그 사건 근처에 있었던 거잖아요.
0: 그렇죠.
1: 지면 가까이에. 그리고 그걸 다시 16년 동안 품고 다시 글을 썼다는 게 이게 정말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속죄 행위였을
2: 네,
1: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2: 맞아요. 어떤
1: 들어요.
2: 작가의 어떤 인간적인 뿌리를 좀 발견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있어요.
1: 그쵸.
0: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신의 뭐 어쨌든 잘못을
1: 그렇죠.
0: 이렇게 책을 내면 당연히 그 사건이 조명이 될 테고, 그러면 당연히
1: 그렇죠.
0: 자기가 썼던 기사도 드러나게 될 테고,
2: 그렇죠.
0: 그러면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이겨내고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1: 이분의 다른 작품도 막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2: 그러네요.
1: 소설을 접하고 나니까.
2: 네.
1: 5690 쓰신 카페님, 수잔 글래스펠도 그 시대에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겠죠? 그래도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고민한 그 노력
0: 네,
1: 멋지네요. 라고
0: 맞습니다.
1: 하셨고요. 오늘 그래서 출구 상점에서 그 1900년도의 기사 스크랩을 챙겨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 미스터리 걸작선 선물 받으실 분두 분, 사연은 아까 소개를 했었고요. 3793 쓰시는 베스트 드레서상 탈락한 슬픔을
0: 네.
1: 안고,
2: 이글이글.
1: 네, 이글이글, 네, 그분. 그리고
2: 네.
1: 7709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두 분입니다. 7709 쓰신 카페인님은 사연 이렇게
0: 네,
1: 주셨어요.
0: 중3 아들. 어제는 화냈다가 오늘은 기분 좋았다가 아까 짜증냈다가 5분 후에는 웃어요.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미스터리예요. 이런 아들과 같이 미스터리한 책을 읽고
1: 진짜
0: 싶네요. 네.
1: 딱인.
2: 이렇게 또 갈등을
0: 네,
2: 극복하는
1: 그러네.
2: 현명함도
0: 그렇죠.
2: 있네요.
0: 셜록이 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1: 그러네요.
0: 여기 있죠.
1: 아, 이렇게 지금 한 줄로 요약하시니까
0: 네.
1: 무섭잖아요. 진짜 다채로운 이 감정.
2: 호르몬이 미스터리.
1: 호르몬이 미스터리 맞습니다.
2: 네.
1: 우리 다음 주책 예고할까요?
2: 네. 오늘은 그 미국 중서부를 묘사한 수정 글래스펠이었고,
1: 네.
2: 다음 주에는 미국 남부로 가보겠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의 단편이고요. 제목은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
1: 네.
2: 그리고 이 소설은 좋은 사람은 드물다라는 단행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 이 작품으로 플래너리 오코너 소설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제니퍼 로페즈의 브레이브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얼음땡이라는 놀이 다들 해보셨죠? 술래한테 잡힐 것 같으면 얼음 하면서 멈춰요. 친구가 다시 와서 땡 해줘야지 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놀이를 하지 않더라고도요. 가끔 현실에서 얼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몸도 마음도 얼음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 느낌 아시죠? 혹시 지금도 얼음 상태인 바다님 계실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시원하게 땡 해드리겠습니다. 멈춰있던 몸과 마음이 다시 움직이길 바라는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밤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힐러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고전놀이 얼음땡 이야기로 시작해봤습니다. 얼음땡 놀이를 할 때는 내가 얼음하고 멈추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땡 해줘야 해요. 그래야지 멈춰있던 몸을 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들의 마음이 꽝꽝 얼어붙었을 때도 누군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 땡이 되어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잘하고 있어. 이런 말. 꼼짝하지 않았었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오늘 멈춰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바다님이 계셨다면 경청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음땡의 땡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은님이 얼음이 되어버린 그 느낌. 저는 목표 지향적 인간이라 뭔지 너무 알 것 같다고. 지금도 100만 유튜버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정말? 그걸 이루고 마음 편히 여행 다니고 싶어요.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100만 유튜버 뭐 그거. 지금 현재 유튜버신가 봐요. 그죠? 금방 30만 되면 50만 되고 50만 되면 100만 되고 금방 될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금방 될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정은숙 바다님은 얼음땡 놀이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초등 아이들과 즐기는 놀이 활동가입니다. 정말요. 오프닝 듣다가 반가운 마음에 보이는 라디오 켜고 놀러 왔다고요. 그게 뭘까요? 놀이 활동가가 있구나. 얼음땡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하나 보네요. 그거 말고 다방구도 있고 38선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오징어 있고 그죠? 6005님 얼음땡 가끔 한 명 얼음 시킨 상태로 다른 친구들 전부 교실로 도망쳤던 그런 날도 있었는데 참 못됐다 그죠? 우리는 어렸을 때 다 못됐었던 것 같아요. 장서인님 아니 최장서인님 오늘 생선님은 생선가츠 닮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생선가츠? 무슨 말이지 진짜? 생선가츠? 생선가츠에는 약간 그 마요네즈 섞은 소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쵸? 좀 많이 이렇게 생선가츠가 많이 탄 느낌인가? 안보나님이 생선님 주말 푹 쉬셨나요? 오늘도 생선님과 땡깡님의 에너지 넘치고 즐거운 진행 기대하면서 경청할게요. 화이팅!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좋고요. 반디와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이니까 반디 앱으로 들어오셔도 좋고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그 바다님들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왜? 저의 비주얼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왜 힘들어 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본인의 매력을 외모라고 당당히 말하는 그 당담함 좀 과하다 싶은 땡깡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의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요. 바로 이겁니다. 어린이 전화 상담소. 이렇게 들으면 어린이들이 상담받는 곳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라고 하네요. 어린이들이 상담을 해주는 곳이래요. 202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펩톡 한라인이라는 전화 상담소를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에 전화를 걸면 그 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이 미리 녹음을 해둔 거예요. 그 응원, 인생 조언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성은 이런 게 있대요. 좀 화가 나고 답답하거나 아니면 용기가 필요할 때 듣는 메시지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그 웃음소리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학교 안에서 좀 이렇게 작게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500만 통. 와, 엄청나네요 정말. 그쵸? 500만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하고요. 작년 12월에는 한 달 동안 누적 통화량이 2,500만 건. 2,500만 건. 한 달 만에 500만 통이니까 12월까지 총이었나 보다. 그죠? 다 합쳐서 2,500만 건.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얘기네. 한 달 만에 500만 통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섯 달 됐다라는 것을 맞아요. 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네요. 그쵸? 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전화를 계속 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짧고 솔직한 한마디가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겠죠.

10cm의 너에게 닿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윤연우님이 저 영어학원 리딩책에서 이거 배웠어요. 아이들이 전화 상담해주는 거요. 근데 그거 아세요? 경청도 그건 못지않게 저희 바다님들을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것. 어쩜 좋아 정말.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어린 나이에. 연우님은 그때 한번 봤었잖아요. 우리 공개 방송할 때, 그쵸? 나 기억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죠?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어린이 전화 상담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햅톡 한라인이라는 전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작년 12월에만이 아니라 12월까지 누적 통화량이 2,500만 건을 넘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한 작년 8월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쵸? 그 전화 상담소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온대요. 원하는 번호를 누르십시오. 1번, 답답하거나 속상한 분들. 2번, 인생 조언이 필요할 때. 3번, 유치원생의 응원이 필요할 때. 4번, 아이들의 신

신나는 웃음소리를 듣고 싶을 때, 5번 스페인어로 응원을 듣고 싶을 때, 6번 내가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듣고 싶을 때, 7번 추가 조언이 필요할 때, 0번 기부할 때. 기부하기도 있네요, 정말. 와, 저는 무조건 3번 누를 것 같아요. 삑 누르면 유치원생들의 응원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정말. 그쵸? 여러분들은 또 듣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와우굿1234님은 안녕하세요, 생선님. 전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중3 학생인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또 이렇게 이름 또 이제 또 자세가 달라지죠.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는 와우굿1234님, 내가 지금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는 짐작해서 그때 맞는 학습 방법을 이야기할 테니까 히스토리를 조금만 남겨주세요. 이지호님, 생선님 혹시 EBS 사옥에서 라디오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집 근처인데 정말 라디오 하시는 걸 왜 오늘 알았을까요? 이지호 바다님, 환영하고요. 일단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항상 EBS 수도권 기준 104.5MHz에서 정승재 경청하고 있으니까 요일마다 달라요. 오늘은 일단 들어봅시다 들어갈 거고요. 화요일은 경청 초대석, 수요일은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 공부하는 시간도 들어있고요. 목요일은 윤혜정 선생님과 혜정승재 크로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 연결도 하고 있고요. 금요일은 이 노래를 들어요. 응? 케이신님과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주 와주시면 저희가 토닥토닥 해드릴 테니까 따뜻한 방송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세정님 아시죠? 이분의 노래 빗소리가 들리면 이 노래 듣고요.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님들을 애정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선물을 준비한 코너입니다. 참여하시고 제 선물도 제 마음도 꼭 받아가세요.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미국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전화 상담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걸면 초등학생 친구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우리 바다님들도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 맞죠? 그렇다면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바로 DJ 생선님이. 물론 초등학생 친구들처럼 귀엽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진심만큼은 아주 듬뿍 담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라는 응원이 듣고 싶다. 괜찮아 라는 위로가 듣고 싶다. 정신 차려 라는 따끔한 말이 듣고 싶다. 다 좋습니다. 오늘 생선님에게 듣고 싶은 말, 그리고 그 말이 왜 지금 필요한지까지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사연 소개되신 바다님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앱 유튜브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5월 5일이 부릅니다. Wish.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5월 5일의 Wish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우리 바다님들이 DJ 생선님에게 듣고 싶은 말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어떤 말이 듣고 싶으셨을까요? 김유진님은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어. 내일도 힘내보자. 이렇게 얘기해달라고요. 맞아요. 유진이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고생하세요. 택민0099님은 제가 해드릴게요. 방학 때 택민아 언제 할 거야 그러면? 어? 방학 때라도 해야지. 공부 좀 해. 아유 정말. 여기까지. 3679님 이 말이 꼭 듣고 싶었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지친 고3 수험생활에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3679 친구야 너 정말 잘해왔어. 너무 기특해. 앞으로도 잘할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돼. 파이팅. 아우 좋네요. 로론의 0710님 뒤늦게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격지심 벗어나려는 아줌마의 돌파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일단 당장 한국사 시험부터 접수하셨다고. 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로로네님 이렇게 말을 해달래요.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힘내보자. 화이팅! 좋아요. 김관우님은 넌 할 수 있어 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듣고 싶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김관우님은 오늘 꼭 11시 56분까지 열심히 들으면 분명히 힘낼 수 있을 거예요. 관우님. 최장서인님. 서인아 수학 좀 열심히 하렴. 이 말을 아주 따끔하게 해달라고요. 서인이 네가 영어를 잘하니 국어를 잘하니 그렇다고 과학을 잘하니 사회를 잘하니 수학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지. 어? 제가 중1이라서 중1이에요. 2학기 기말고사를 처음으로 보거든요. 그때 진짜 수학만 망할 것 같아요. 1-2 수학 너무 어려워요. 우리 서인이 어떻게 꾸준히 하면 돼요. 꾸준히 하면 돼. 누구나 다 두려운 거니까 시험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 잘 풀려고 하면 수학은 눈앞에 있는 점수만 따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수학 자체를 공부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화이팅!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네 분을 안 뽑았네요. 저거 드려야 되는데 일단 서인이 최장 서인이한테 햄버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뒤늦게 시작하신 아줌마의 돌파구로 삼고 싶다라고 해주신 로론의 070님은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할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는 김관우님에게는 치킨, 양념으로 드세요. 치킨 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한 분에게만 더 드리도록 할까요? 넌 정말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라는 말을 듣고 싶다 그러셨던 3679님에게도 치킨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러주세요. 거기에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당첨 게시판 있거든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땡깡님과 함께하는 일단 들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들. 저랑 땡깡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그리고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윙클링0523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생선님, 이런 방송도 하시는군요. 저 학생 때도 라디오 많이 들었는데, 이 방송이 친구들에게 좋은 자극과 영감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응원 보냅니다. 한로로 가수의 영영이라는 곡이 좋은 어른에 대한 가사라는 걸 알고 참 좋았는데, 이 방송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오죠. 한로로가 부릅니다. 영영.

0: 여름방학이 다 좋은데요. 딱 하나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학교에 안 가니까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줄 이분을 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경청의 마이라민 우리 바다님들의 수다메이트 땡깡입니다.
0: 방학이라 친구들에게 직접 못한 재미난 이야기 이 시간에 다 풀어놓겠습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우리 바다님들의 친구 과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땡깡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과하지 않고 적당한 자신감의 땡깡입니다.
0: 오늘 핑크색 옷 입고 왔다고. 네. 남자는 역시 핑크지. 핑크. 라라라 333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 뭘 좀 아시네요, 라라라님.
0: 살은 좀 더 빠지셨어요, 다이어트는?
1: 살 지금 좀 정체예요.
0: 정체기예요.
1: 정체기예요.
0: 진짜?
1: 네.
0: 그러네요. 딱 봐도 정체네요. 땡깡님. 네. 어서 오세요. 원리님도 이렇게 남겨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오늘 귀여운 옷 입고 오셨다고. 네. 유태진님. 네. 그래요.
1: 이럴려 보이나? 아,
0: 요즘 그냥 뭐 거의 그 직업이 야구장이던데요, 보니까.
1: 네, 진짜 야구의 서포터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구단에서 연락은 안 왔어요?
1: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구단에서 어떤 연락 왔으면 좋겠어요?
1: 너무 과한
0: 서포터스로 뭐 이렇게 해달라고요?
1: 그런 것도 좋고요. 예. 저는 과한 욕심이겠지만
0: 시즌권 하나 달라고요.
1: 시구요.
0: 시구.
1: 네, 시구요.
0: 시구 예전에 한번 해보셨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네네.
0: 그게 왜 과한 욕심이에요?
1: 그래도
0: 하면 네. 되지.
1: 과한 욕심.
0: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걸로 하죠. LG 트윈스 구단. 네. 관계자분 계시면 제가. 네. 올해 시구를 했기 때문에.
1: 네네네.
0: 우리 둘이 가는데.
1: 네?
0: 우리 땡깡님은 뭐 한다?
1: 시구.
0: 그리고 저는 애국가 부릅니다. 아, 저 애국가 잘합니다.
1: 플러스로?
0: 플러스.
1: 제가 무대 응원단상 위에서
0: 응원단상
1: 아웃송 추기.
0: 아웃송 추기까지 들어갑니다.
1: 네.
0: 우리만 원한 걸지 모르지만
1: 제안드립니다.
0: 일단 트윈스 관계자 여러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 제. 네. 연락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 진짜요. 부탁드릴게요.
0: 지금 생방송인가요? 정은명 바다님이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1: On air.
0: 맞아요. 땡깡님과 일단 들어봅시다.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와,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1: 부럽다.
0: 땡깡님은 여름방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1: 저는 여름방학하면 뜨거운 햇빛과 바다가 떠오릅니다.
0: 바다.
1: 네.
0: 여행 많이 다니셨구나.
1: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예. 국내 여행 위주로 돌아다녔고요.
0: 예예. 예.
1: 그리고 할머니 집이 남해였었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0: 남해 너무 좋지.
1: 네. 그래서 해수욕장을 많이 갔습니다. 여름방학
0: 남해 쪽에?
1: 네.
0: 와, 그랬구나. 어머, 거기 되게 한참 내려가잖아요.
1: 한참 내려가죠. 거의 5~6시간을 내려가야 합니다.
0: 할머니가 땡깡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가나디라 그랬어요? 우리 가나디, 꿀이 가나디 그랬어요?
1: 강아지 뭐 내 새끼.
0: 내 새끼 그랬어요?
1: 그런 느낌.
0: 그럼 할머니 새끼 아닌데 나 엄마 새끼인데 그랬어요?
1: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할머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0: 아, 그랬어요?
1: 네.
0: 그건 얘기를 해줘야지.
1: 뭐 어떤 걸요?
0: 욕심이 과하다고. 할머니 새끼는 엄마 아빠로 족하지 않느냐. 이게 딱 이게 있다.
1: 네. 그래도 그. 네. 엄마 아빠의 또 새끼니까. 자기 새끼겠죠.
0: 제가 1부에서 장르 불문 생선물을 했어요.
1: 네네.
0: 우리 바다님들이 저한테 듣고 싶은 말 있으면 제가 해드리겠다고. 땡깡님은 저한테 듣고 싶은 말 있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1: 저는
0: 살 빠졌다는 얘기?
1: 아니요.
0: 그러면 뭐가 좋으세요? 뭔데요?
1: 듣고 싶은 말이 없는 것 같은데.
0: 듣고 싶은 말 없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1: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방송사고 날 뻔했다, 그쵸?
0: 방송사고?
1: 뭐, 왜?
0: 결혼해달라 그러려 그랬어요?
1: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뜸들여가지고 공백이 너무 길어서. 아유.
0: 그것만 아니면 돼요.
1: 네.
0: 다 들어드릴 수 있어요.
1: 진짜요?
0: 그럼요.
1: 말해요?
0: 말하세요.
1: 지금 생각나는 거는. 네. 또 사주세요.
0: 뭐를요?
1: 트윈스.

0: 부츠.
1: 왜요? 내가 아빠예요?
0: 아,
1: 왜
0: 새로
1: 맨날
0: 나와요.
1: 나만
0: 계속
1: 보면서.
0: 계속 새로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텅장이 될 것 같아서.
1: 그랬어요.
0: 네, 사주세요.
1: 좋아요. 어떤 코너인지 소개만 잘하시면 사드릴게요.
0: 아, 진짜요?
1: 예.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0: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1: 네.
2: 제가요 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당장 에어컨부터 틀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요 완전 선풍기파예요. 그래서 저희 집의 여름 풍경은 늘 이렇습니다.
3: 땡깡이 왔어?
4: 다녀왔습니다.
3: 아휴.
4: 아니 근데 엄마 지금 얼마나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었어.
3: 아유, 이 정도면 시원하고 무슨 에어컨이야. 아니 지금 밖에 들어있다 그랬어. 막 들어와서 그랬지. 너 지금 집에서 창문 열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도 안 더워. 하나도.
4: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너무 더운데. 아 에어컨 틀자.
3: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워도 선풍기를 잘만 버텨서 부채였어. 부채. 아유 선풍기 강풍으로 해봐. 회전하고 이렇게 쫙 문쯤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 시원해져.
4: 아 선풍기 싫어. 지금은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어야 된다고.
3: 파워냉방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너 전기세 지난달 얼마나 한 줄 알았어? 65만원 났어. 65만원. 안 되겠지 에어컨 틀면.
4: 전기세?
3: 그래 전기세 네가 낼 거야?
4: 65만원 낼게 낼게. 내면 되잖아. 얼마면 됐는데 65만원?
3: 네가 돈이 없다고. 야 엄마가 용돈 준 거 그거 뭐 어떻게 했나 보네. 너 뭐 아니면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와봐. 샤워하고 나와 가만히 있어봐. 정말 시원하다니까 얘가 참. 아휴.
2: 엄마가 매번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는 결국 샤워하고 선풍기 강풍으로 이 여름을 견딜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에너지 절약 중요하죠. 에어컨을 무조건 트는 것도 좋지는 않겠죠. 그래도 틀려고 산 에어컨인데 더울 때는 좀 틀어도 되지 않나요? 엄마는 자꾸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집에서도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다른 바다님들은 집에서 에어컨 자유롭게 켜시나요? 궁금합니다.
0: 8835 바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에어컨을 못 틀게 한대요. 덥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 이러면서.
1: 너무 덥겠다.
0: 할머니들이 보통 그러는데 여기 누우라고. 여기 그런 다음에 이게 부채 붙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진다고 할머니들이. 근데 요즘 엄마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1: 안 그러실 것 같은데.
0: 왜 그러냐면 할머니 세대가 에어컨 없이 자라난 세대고요.
1: 네.
0: 요즘 엄마들은 20대부터는 에어컨을 받아본 그 에어컨 바람에 익숙해진
1: 네.
0: 그런 세대예요.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선풍기밖에 없었고 그때는 은행이라는 곳에 가야지만 에어컨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 은행?
0: 더우면 은행. 아 그거 아예 모르시는구나.
1: 네.
0: 무조건 우리는 은행이었어요. 은행 가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1: 오,
0: 그거 몰랐어요.
1: 은행이
0: 진짜?
1: 오히려 더울 것 같은 느낌.
0: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전 지역에
1: 네.
0: 은행만
1: 시원했었어요.
0: 시원했었다니까.
1: 네. 그런 시절이?
0: 예, 네, 그런 시절이 있었던 저 초등학교 때.
1: 우와, 신기하다.
0: 민예원님, 요즘 왜 제, 그 사연 안 읽어주냐고 민예원님이 그러셨는데, 저 지금 읽어드리잖아요. 저는 더우면 무조건 도서관 가기 팝니다. 오,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나 보다.
1: 근데 도서관 같은 곳이요.
0: 네.
1: 저도 가봤는데, 은근 그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약간 스물스물 또 땀이 나더라고요. 저는
0: 맞아요. 도서관은 시원하지 않아요.
1: 26도 정확하게 유지해서
0: 그쵸 그쵸
1: 덥더라고요.
0: 공공기관도 좀 더워요.
1: 더워요
0: 그쵸. 네. 동사무소 가서 약간 덥고
1: 네.
0: 6005님이 옛날에는 은행이랑 백화점 갔었다고. god817님은 은행 도서관 백화점 마트가 맞아 마트도
1: 아, 백화점
0: 시원하잖아.
1: 시원하지
0: 맞아요. 에어컨이 최고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바라봄님은 요즘 저희 엄마도 그러래 씻으라고. 그러면 시원하다고. 아마 냄새가 좀 날 거예요. 바라봄님 씻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아 그랬을 거예요.
1: 네 그랬을 거예요.
0: 조금 이렇게 자주 씻어야 돼요. 특히 남학생들은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좀 자주 씻어야 돼요.
1: 자주 씻어야 돼요.
0: 진짜 그 엘리베이터에 냄새나는 경우 되게 많아. 그렇죠.
1: 아.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자주 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땡깡님 엄마 아빠는 에어컨 좋아하세요?
1: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자주 켜세요?
1: 아 자주는 안 켜고 꼭 제가 본가에 가서 덥다 그러면
0: 키세요?
1: 키는 것 같더라고요.
0: 에어컨 예전에는 텔레비전도 그랬었는데 텔레비전 이렇게
1: 네.
0: 헝겊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지? 이렇게 짜놓은 거 이렇게 싹 포장지처럼 아니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뭐라 그래?

0: 포장지가 아니라 약간
1: 포장지가
0: 덮개
1: 아니라,
0: 아니에요?
1: 덮개. 아, 좋은 표현이다.
0: 덮개.
1: 덮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네네. 것처럼 에어컨도 예전에는 덮개로 이렇게 감싸놓고 있었어요.
0: 왜?
1: 먼지 탄다고.
0: 아.
1: 그런 다음에 이제 더우면 쫙 이렇게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0: 아.
1: 그랬었던 적도 있고 지금도 있다 그러네요. 덮개.
0: 그 제가 아는 그 덮개가 혹시 선풍기 그 덮개?
1: 아니 아니.
0: 그러니까 피아노 위에 올려놓는 그런
1: 피아노 맞아 그쵸, 피아노 그쵸, 그런, 피아노 덮개
0: 그런 털 덮개
1: 털 덮개 면 덮개
0: 면 덮개
1: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자수 약간 들어가
0: 아 자수로
1: 어,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있고
0: 아 그런 걸 왜 해놔 에어컨에
1: 에어컨에 왜 해놓냐고요?
0: 왜 네. 에어컨 아 그럼 바람을 막잖아요.
1: 그렇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눌 건데
0: 아 좋아요
1: 우리 경청 공개 방송에서 직접 와서 불러주신 아, 그 걸그룹 기억나세요?
0: 봤지 봤지
1: 뭐예요?
0: 하이키분들
1: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여름이었다 입니다.

0: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듣고 왔습니다. 라라라333님이 생선님도 핑크 옷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저 못 입어요.
1: 왜요?
0: 입으면 되게 저기 충격을 받으세요.
2: 아,
0: 그러니까 저는 진짜 외모로 네. 승부 거는 DJ라는 얘기 너무 듣기 싫어요. 이것도 갑자기 방송 사고처럼 갑자기 오디오가 멈췄어요. 아니 너무 멋있거든. 저 핑크 입으면 사람들 막 그래요.
2: 아 진짜요? 저도 그거 느끼고 싶은데 다음 주에 입어주시면 안 돼요?
0: 안 돼요. 큰일 나요.
1: 왜냐면 지금 블랙핑크잖아요, 우리.
0: 저는 그래서 한동안 살도 막

0: 아니 지금도 살이 좀쪄 있잖아요.
1: 없는데 살은.
0: 이거를 정말 외모로 승부하는 강사 이런 얘기 너무 듣기 싫어서.
1: 네.
0: 학생들 집중 잘하라고 몸 관리도 싸이님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항상 본질을 추구하는 생선님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1: 자존감 높으신 모습 너무 멋지세요. 네.
0: 노래 듣기 전에 8835님 사연을 소개해드렸어요.
1: 네.
0: 엄마가 집에서 야 가만히 있어봐 식구 이러라는 거. 그런데 그건 진짜 맞다. 식구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다.
1: 근데
0: 씻으면?
1: 저는요 좀 이상한 게
0: 예.
1: 씻으면요
0: 예.
1: 그 물기를 끝까지 머리를 잘 안 말리면
0: 예.
1: 땀이 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0: 아니 말리면 되잖아요.
1: 말려도 말려도 땀이 잘 났던데 모공이 열려요. 그 오히려 샤워를 하면.
0: 샤워를 하면?
1: 네.
0: 오히려 더워진다고 네, 땀이 난다고?
1: 로션을 바르고 하면 얼굴에 더 땀이 나고 막 모공이 열려요. 저만 그런가요?
0: 아니 얼마나 운동을 안 하면 샤워하는 그 근육이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운동이 될까 사람이.
1: 아니, 아 그런 건가?
0: 항상 누워있어요? 아니 어쩜 그럴까?
1: 아 그게 운동으로
0: 그렇지.
1: 되는 아니, 건가?
0: 이렇게 머리 감고 하는 것만 해도 되게 큰 운동이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1: 그런가 보다.
0: 그럼요. 그러니까 땀이 나지. 몸이 놀란 거지. 얘 왜 이러지? 이런 거지.
1: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0: 그러네. 정말. 너무 더워요. 우리 땡깡님. 땡깡님 더운 거 못 참잖아요.
1: 잘 못 참아요.
0: 그렇죠?
1: 네.
0: 너무 더운데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오늘은 폭염주의보야.
1: 네.
0: 막 거의 막 36도 막 이래.
1: 네.
0: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저는요.
0: 예.
1: 바로 카페로 갑니다.
0: 아, 카페 아니, 밤 12시에 이제 12시에? 자야 돼요. 자야 돼요.
1: 아, 그럼 일단 씻고
0: 씻고 숨은 땀나잖아요.
1: 씻고. 근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선풍기 앞에 있으면 그 땀이 마르면서 시원해져요.
0: 아, 진짜?
1: 그 땀이 모공이 다치면서 시원해집니다.
0: 그게 땀이 마르는 게 아니라 물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땀이랑 지금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깨끗이 안 닦아서?
1: 아닙니다.
0: 샤워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을 해본 적이
1: 아니요,
0: 없는 거예요?
1: 아니요. 제가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샤워해도 케이스. 땀이 나는 케이스.
0: 우리 땡깡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 10시 54분을 지나가서 우리 1부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왔어요.
1: 아, 네.
0: 최유리 님이 피처링한 김성철 님의 티라미스 케이크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2: 땡.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비트 있는 영어의 이현석
2: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한 분이 앉아 계시네요. 깜짝이야. 누구세요?
2: 핑크돼지 땡깡입니다.
1: 진짜 미치겠네요 정말. 우리 바다님들이 나만 알기 아까워서 경청에 공유해 주신 얘기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2421님이 땡깡님 하루에 춤을 평균 몇 시간 추시는지.
2: 저는요 많이 추신다고 생각하셔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1: 많이 춘다고?
2: 아 많이 춘다고 생각하신. 무서워.
1: 저 지적질 되게 좋아요.
2: 네, 무서워요. 그래서 아 저는요 사실 춤을 몇 시간까지 추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도 출까 말까예요.
1: 진짜요?
2: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찌는 겁니다. 이제는 좀 쳐야죠 다시.
1: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조금 평상시에 운동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러네요.
2: 왜요?
1: 아니 너무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운동을 네.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2: 네.
1: 그런데 춤 자체를 안 쳐버리니까 하루
2: 네,
1: 종일.
2: 그쵸.
1: 계속 운동, 누워있으니까.
2: 그쵸.
1: 그러면 안 돼요.
2: 그니까요.
1: 알겠습니다. 네. 땡깡님 생선님 고민이 있어요. 2312님. 저는 남과 저를

0: 너무 많이 비교해요.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의 장점은 찾지 못하고 단점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께서는 제가 너무 미리부터 많이 걱정한다고 저한테 걱정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거나 걱정하면서 잠도 잘못 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땡깡님은.
1: 저는 이런 고민이 너무 하고 있다는 게 마음이 같이 아파요.
0: 아파요?
1: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0: 예.
1: 일단 사람은 모두 다 다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0: 어우, 좋은
1: 생각합니다. 네.
0: 표현이다. 맞아요.
1: 똑같으면 비교가 되겠지만, 사람 모두가 다르고 모두 가진 장점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0: 맞아.
1: 누가 학생이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점수 공부 잘하는 애를 보고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자기의 다른 장점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분명히 있거든요. 뭐
0: 네.
1: 지각을 잘안 한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좀 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0: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1: 네,
0: 그
1: 그래서
0: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1: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좀 이렇게 해봤어요.
0: 그러셨어요.
1: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0: 아니, 난 너무 좋아서. 아니, 진짜로 어려워서 그래요. 어릴 때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땡깡님도 아마 어렸을 때는
1: 네.
0: 그런 친구들이랑 비교하고 나보다 조금 잘난 모습을 보면 되게 많이 상처받고 막
1: 네,
0: 그러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진짜 난 땡깡님이 조금 전에 했었던 얘기 중에서 비교라는 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거를 빨리 인정하고, 인정이라기보다 그게 이제 자존감의 시작이잖아요.
1: 네.
0: 그걸 빨리 느껴야 해요.
1: 네.
0: 그러면 그 다음부터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도 비교해서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각종 SNS 같은 거에 폐해라
1: 네.
0: 그러잖아요.
1: 아,
0: 서로가
1: 맞아요.
0: 비교하는 문화.
1: 네.
0: 그쵸? 그것도 아직까지 자존감이 저는 부족하다라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이 모두 다좀 다르고, 나는 어떤 점이 장점일까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우리
1: 네.
0: 바다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화이팅!
0: 태희님은 춤잘 추는 비결. 객관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1번, 노력. 2번, 재능.
1: 아.
0: 객관식입니다.
1: 노력인 것 같아요.
0: 노력.
1: 네. 재능이
0: 여기까지입니다.
1: 있어도? 아, 그만 말할게요. 네.
0: 아닙니다.
1: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춤못 추죠.
0: 맞아요.
1: 네.
0: 정말 노력이 근본인데, 그쵸?
1: 네.
0: 거기에 재능 한 스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날라다니는 거예요.
1: 네.
0: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유님이 땡깡님 돼지 아니라고.
1: 감사합니다.
0: 진짜. 미치겠네요,
1: 핑크돼지.
0: 정말. 좋습니다.
1: 네.
0: 우리 사연 또 읽어드리죠, 뭐.
1: 좋아요.
0: 계속해서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이야기들, 경청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사연으로 받겠습니다. 자랑도 좋고요. 고민 상담도 좋고요. 인생 꿀팁을 갑자기 얘기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그리고 유튜브 댓글, 반디앤 메시지 모두 좋습니다. 0865님이 보내주신 사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지난달에요, 친구랑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관악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올라가도 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침 인상 좋은 아저씨 한 분이 산에서 내려오고 계시길래 붙잡고 여쭤봤죠. 저 혹시 정상 가려면 몇분 가야 돼요?
3: 정상이, 아유,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아니, 10분만 더 가면 돼.
2: 혹시 정상까지 가려면 많이 험해요?
3: 아유, 험한 게 완전 산책하듯이 그냥 올라가면 돼. 초등학생들도 잘만 올라가요.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친구는 그 말만 믿고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갔어요. 근데요, 20분은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정상은 여전히 안 보이고 길도 점점 험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려갈까 싶었는데 그때 인상 좋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내려오시길래 다시 붙잡고 여쭤봤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정상 가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3: 아유, 10분만 더 올라가 봐요. 금방 끝났고요. 되게 경치 좋아.
2: 네? 또 10분이요? 아까 저 밑에서 여쭤봤을 때도 10분이면 정상에 간다고 하셨는데.
3: 아니 진짜야 아줌마 말.

0: 들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10분만 올라가면 되고 저기 보이잖아. 저기야, 저기가 정상이야. 경칩 끝내준다니까 꼭 보고 가요.
1: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안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랑 친구는 다시 힘을 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갔죠. 그런데 또 20분을 걸었는데 아직도 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아저씨가 한 분이 내려오시길래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한 번 더 여쭈어봤습니다.
2: 저기요, 혹시 정상까지 얼마나 더 가야 돼요?
3: 다 왔어요. 아, 10분만. 10분만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2: 으아, 또 10분. 분명히 저 밑에서도 10분이면 정상에 간다고 했는데 결국 저랑 친구는 5기로 정상까지 올라가기로 했고요. 처음 길을 물어본 지점에서 40분 넘게 더 올라간 뒤에야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 밑에서부터 저희한테 10분이면 가요 라고 말씀하신 어른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하신 걸까요? 솔직하게 남은 시간을 말하면 제가 포기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분들 걸음으로는 정말 10분이면 정상에 갈 수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걸까요?
4: 0865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등산객한테 얼마나 남았는지 정상까지 항상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10분이면 간다 그랬는데 사실 40분 걸렸다고. 산에서 정상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가우디 가우스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고 6005님은 모든 등산객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쩔 땐 등산 시작한 지 5분 만에 다 왔어라는 그러니까 원래 그게 룰인가? 그렇죠.
5: 그러게요.
4: 그런데 그런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내려갈 때는 진짜 금방 내려가잖아요. 올라갈 맞아요, 때는 한참 걸리는. 내려갈 때는 약간 퉁퉁 이렇게
5: 반동을 타면서.
4: 그렇죠. 반동 타면서 내려가면 금방이에요.
5: 금방이에요.
4: 내려갈 때쯤 이렇게 약간 가파르면 뛰면 금방 내려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5: 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4: 하고.
5: 건 금방 내려왔으니까 네. 너 10분이면 갈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막상 올라가는 게
4: 올라가는 게
5: 더
4: 오래 걸리는 거지.
5: 오래 걸리고.
4: 그렇죠.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포기할까 봐 그러나. 그런데 나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뭐 아니 10%도 안 왔어요 이러는 거지 차라리.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체념하고 앞으로만 갈 거라고. 아. 그런데 딱 정상이면 얼마나 행복해요.
5: 그렇죠.
4: 근데 다 왔다 그러면 너무 힘든데 진짜. 이제 좀 다 왔게 지금은 또 나와.
5: 또 나와. 또 계단
4: 이제,
5: 나와.
4: 이제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딱 꺾으니까 또 계단이야. 그럼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5: 너무 힘들어요.
4: 그렇죠?
5: 희망 고문이에요.
4: 그러니까 포기할까 봐 힘내라고 그러신 게 아닐까요? 라라라333님은 이렇게 보내주셨고 힘들까 봐 그런 거다. 포기할까 봐 아일리님이 그렇게 또 보내주셨고 안세영님 팬은 아마 포기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다고. 대부분 의견이 그러네요. 포기하지 말라고 일부러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포기할 거예요? 내가 30분 남았다 그러면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예 그러면 10분 남았어요? 이러고 내려가고. 포기 안 할 거라 그러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조금 쉬었다 가라 그러고.
5: 괜찮겠다.
4: 그러니까 너무 희망을 주면 안 맞아요. 쉬고 막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거든요. 10분 남았다 그러면 이러면서 막 올라가 쉬지도 않고.
5: 맞아, 맞아,
4: 근데
5: 맞아.
4: 끝까지 계속 안 나오면 그때는 진짜 포기하게 되니까. 산 좋아하세요?
5: 저 산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쾌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4: 상쾌해요?
5: 왜 네. 웃었어?
4: 아니 상쾌하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5: 근데 그 네. 어르신 분이
4: 어르신 뭐예요?
5: 아 어르신 분이 네. 이제 할머니가 네.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셨고 네. 제 뒤에서 올라오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엄청 힘들어하니까 네. 다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금방 간다고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저를 추월하셔서
4: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올라가는데 추월하기 전에 네. 아유 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못 올라 막 이러는
5: 저 완전 딱 그거였어요.
4: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네. 예.
5: 근데 제가 정상에 다다를 쯤에 내려오셨어요.
4: 진짜.
5: 네. 그러니까 한참 남았었던 거죠 저도.
4: 그러네.
5: 근데 걸음걸이가 진짜 빠르신 거예요. 매일 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4: 근데 산에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니세요 땡깡님은?
5: 네 가끔 상쾌하고 싶을 때 올라갑니다.
4: 상쾌하고 싶을 때 어디서 네. 상쾌해져요? 정상

0: 정상에서?
1: 정상에서 엄청 상쾌하죠.
0: 어, 산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 공공 예절.
1: 아,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0: 그거는 예절이 아니라 처벌받아요.
1: 아, 그렇죠. 안 되잖아요.
0: 그거는 법적인 제재를 받는 그쵸, 거고.
1: 법적인 거죠. 어, 네.
0: 그럼요. 큰일 나죠.
1: 안 돼요, 진짜. 네. 산불 나요.
0: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1: 네, 안 돼요.
0: 라이터도 소지하면 안 돼요.
1: 네, 네. 그래서 그 반납함 있어요. 들어갈 때.
0: 그러니까 라이터 큰일 반납함. 나요. 큰일. 그건 진짜 큰일 나는 일이고. 네. 네.
1: 공공 예절? 네.
0: 음악 크게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러신
1: 어,
0: 분들 꽤 많아요. 어, 그래요?
1: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어폰으로 들어서
0: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거 크게 틀어놓으신 분들 꽤 많거든요.
1: 야생동물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런.
0: 제가 트로트인이지만 대한민국 네. 트로트 크게 틀어놓으시면 이러면서 가시는 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
1: 아, 왜 안 돼요?
0: 왜 안 되냐?
1: 왜 안 될까요? 우리 같이 고민해봐요.
0: 왜 안 되냐고요?
1: 네.
0: 아니 그럼 피해를 주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1: 아 시끄러워서. 피해를...
0: 어, 그럼.
1: 난 야생동물이 피해가 갈까봐 그런 줄 알았죠.
0: 야생동물의 피해.
1: 네.
0: 어, 야생동물은 그래요. 좋아요. 아주 네. 좋습니다. 추천곡 한번 들을까요?
1: 추천곡 싫어요? 대결이에요 우리.
0: 어? 진짜요?
1: 네.
0: 지금 11시 13분이 지났네요.
1: 네. 대결해야 됩니다.
0: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오호!
0: 처음엔 각자의 추천곡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제안으로 추천곡 대결로 바뀌었고요. 땡깡님의 제안으로 주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제작진은 원하지 않았지만 저와 땡깡님의 자발적인 의지로 요즘은 거의 라이브 대결이 되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렇게 된 아름다운 시간 DJ 생선님과 땡깡님의 추천곡 대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우후! 이겨주마.
0: 이겨주마.
1: 죽겠노라.
0: 오늘 주제는 이거래요. 등산하다가 지쳤을 때 듣기 좋은 노래. 준비해 오셨습니까?
1: 왔습니다.
0: 오늘도 벌칙이 있어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손으로
1: 네.
0: 하트하면서 5개국어로 사랑합니다 하기는 이건 받는 사람이
1: 좀 부담스러울
0: 벌칙인
1: 것 같아요.
0: 같은데 그쵸?
1: 네.
0: 예. 제작진님이 저와 땡깡님 사이에서 이런 정서를 이해를 못하신 것
1: 네.
0: 같아요.
1: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0: 이거는 벌칙이죠. 절대 이기기 싫은데요. 제가 이기면 땡깡님이 저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쭈땜무 막 이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네. 진 사람이 당하는 걸로 할까요?
0: 진 사람이 당하는
1: 어,
0: 거
1: 어, 뭐지?
0: 아,
1: 맞죠,
0: 그런
1: 맞죠.
0: 괜찮고,
1: 진 사람이 당하는 거.
0: 어, 그런 거 괜찮아요.
1: 사랑합니다, 당하는
0: 어.
1: 당하기.
0: 어. 아, 이긴 사람이 다음 대결 추천곡 얘기해 주는 걸로 하자.
1: 좋아요.
0: 추천곡 정할 수 있는
1: 권리.
0: 권리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아까 우리 바다님이 관악산 정상까지 올라가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사연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등산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등산하다 지쳤을 때 듣기 좋은 노래 가지고 추천곡 대결을 시작합니다. 땡깡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1: 네, 저는 아스트로의 숨가빠를 가져왔는데요.
0: 숨가빠요?
1: 네, 숨가빠라는
0: 어,
1: 제목의 노래입니다.
0: 아스트로의 네. 숨가빠 어떤 노래예요?
1: 숨이 가쁜 노래고요. 그리고 제가 숨이 너무 가쁘기 때문에 오늘은 라이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0: 잠깐만요. 그런데 등산하다가 지쳤을 때 숨가빠라는 느낌이 있으면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1: 그래서 숨 그러니까 지쳤을 때 숨 가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전 숨가빠
0: 아,
1: 숨가빠 이러고 싶은데
0: 아 숨가빠 숨가빠 그러고 싶은 네. 땡깡님의 숨가빠라는 노래 저는 이거죠 넌 할 수 있어
1: 오
0: 넌 할 수 있어
1: You can do it
0: Yes 예전에 강산해님이 부르셨던 노래예요
1: 오.
0: 저의 추천곡은 그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천곡 대결 들어가고요 심사위원은 저희 제작진 다섯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님들도 땡깡님의 추천곡이 더 어울린다 하시는 분은 1번 눌러주시고요. 누른 게 아니라 찍어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생선님의 추천곡이 더 적절하다 2번이라고 올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천곡 대결 아스트로의 숨가빠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시작합니다.

0: 네, 방송을 들으신 바다님들은 아셨겠지만 DJ 생선님의 추천곡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라는 DJ 생선님이 실시간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1: 그 앞에는 우리 어떤 노래 들었어요?
0: 네, 아스트로의 숨가빠 저의 추천곡 들려드렸습니다.
1: 맞아요. 항상 힘든 산행 중에 숨가빠라는 말을 하고 싶은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0: 네.
1: 땡깡님과 함께 했었고요.
0: 숨가빠.
1: 아, 좋아요.
0: 근데 가사가
1: 예.
0: 너무 좋은데요?
1: 넌
0: 넌
1: 할
0: 할
1: 수
0: 수
1: 있어. 이거
0: 있어.
1: 처음 들어보시죠.
0: 네.
1: 이게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때저이 노래 들으면서 되게 위안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0: 굴하지 않는
1: 굴하지
0: 보석
1: 않은
0: 같은 마음
1: 보석같이.
0: 있으니
1: 어려워마
0: 대박이에요.
1: 두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좋지 않아요?
0: 너무 좋아요. 위로가
1: 와,
0: 됩니다.
1: 쌤 라이브를 보게 되다니. 아일리님이 보내주셨고요. 황혜나님은 노래가 참 맛깔나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KD님은 코첼라 가라고. 코첼라에서 연락만 오면 갈 텐데 아직 연락이 안 와요. 제가 숙박 이런 거 비행기 값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연락만
0: 오,
1: 주시면
0: 좋은데요?
1: 곧바로 땡깡이랑 같이 가서 추천곡 대결 이렇게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론의 0710님 음원으로 내주세요. 눈물 팍 나네요. 이런 느낌이 계속 나오는 거 봐서. 오늘 대결은 뭐 제가 이긴 거나
0: 그런 것 같아요.
1: 다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땡깡님의 대결의 승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지금 집계 중이라고요. 마지막 집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선정
0: 되었나요?
1: 되셨답니다.
0: 네.
1: 되셨답니다. 저 DJ 생선님과 땡깡님의 추천곡 대결 경청 제작진의 심사로 결정된 오늘의 우승자는요, 바로!
0: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1: 결과는 3대2!

0: 중에 누가 3점이고 누가 2점일까요? 바로
1: 땡깡이 2점, 생선님이 3점. 오늘의 승자는 DJ 생선님.
0: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1: 이거 진짜 라이브를 안 하면 지게 네. 돼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저는 되게 힘들어서 불렀는데 1점 차이밖에 안 낸다고요?
1: 네. 숨가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숨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그 노래 아세요?
1: 알죠. 무한궤도.
0: 그 노래도 되게 어울릴 뻔했다. 그쵸?
2: 아, 그러게요.
0: 그래서 다음 주 추천곡 대결은 네.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상을 받을지 몰랐어요. 상상하지 못해서 준비를 안 해왔는데 일단 저희 진행해주시는 샛별님한테 너무 고맙고요. 우리 PD님, 기술감독님, 그리고 저쪽에 상상 땡깡님한테만 응원해주시는 저희 실장님에게도 이 영광을 드리면서 다음 주 주제는
1: 빠밤
0: 정승재에게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1: 괜찮다. 재밌겠다.
0: 예, 정승재에게 어울리는 노래.
1: 정승재에게
0: 누가
1: 어울리는
0: 더
1: 노래?
0: 정승재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 주실지를 기대해 보면서.
1: 자신 있어.
0: 벌써 우리 땡깡님 11시 28분이에요.
3: 가기 싫다.
0: 그냥 그런 말을 좀 이렇게 그냥 해보세요.
1: 가기 싫다.
0: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1: 가기 거예요. 싫다.
0: 왜 싫어요?
1: 재밌어요.
0: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우리 바다님들이 더 좋아요?
3: 네.
0: 언제부터 이렇게 바다님들 좋았어요?
3: 시작했을 때부터
0: 작년 네. 9월 달부터 좋았어요?
3: 네.
0: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9월 8일부터 제가 이 경청을 맡은 이후로 가장 오래된 첫 번째 게스트이자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게스트가 아니라 코너직이라고 말씀을
1: 내가
0: 드려야죠.
1: 내가 제일 늙었다. 게스트 중에서.
0: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하다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인사해 주세요.
1: 아, 저한테 하신
0: 예,
1: 거구나.
0: 예, 예.
1: 아, 네. 바다님들 그리고 생선님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0: 예.
1: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우리 비가 또 오락가락해요. 장마가
0: 예.
1: 진행되고는 있는데 좀 예. 아쉬워요. 확 장마가 아니라서.
0: 무슨 말이에요? 오늘 비 엄청 왔잖아요.
1: 왔어요? 서울에 많이 왔나요?
0: 엄청 왔어요.
1: 아, 제가 사는 곳은 안 왔어요.
0: 아, 그랬구나.
1: 아, 죄송해요. 그러면은 네.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네. 장마 우리 잘 버티기. 화이팅! 네.
0: 안녕히 가시고요. 멜로망스와 태연의 노래 페이지 0,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혁오의 러브야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2478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잔뜩 사서 돌아오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꼬마가 제가 든 봉지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 골라보라고 했더니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 가져갔습니다. 제 아이스크림은 하나 줄었지만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뿌듯하긴 하네요. 2478 바다님 너무 착하시네요. 이 여름에 아이스크림 그거 쉽지 않거든요. 내어주기 꼬마가 얼마나 애절하게 바라봤는지가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면서 귀엽기도 하고 두 명 다 귀엽습니다. 603 하나님 엄마가 김치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동생이 가장자리에 바삭한 부분 다 뜯어먹은 거 있죠. 가운데 흐물흐물한 부분만 남겨놓고 모른 척해요. 제 동생 너무 얄미워요. 저는 흐물흐물이 좋아요. 와 그렇구나. 저는 진짜 김치맛

스스로 먹기 때문에 바삭한 거 오히려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 닭 먹을 때 저는 그 부드러운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퍽퍽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치전도 취향이 다르다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배달된 완조리 제품보다 훨씬 더 맛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저는 낙곱새가 뭔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분명히 맛있을 겁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낙지, 곱창, 새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반디 앱과 경청 홈페이지는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작은 별, 그리고 로론의 0710님이 실시간으로 신청해 주신 노래도 있네요. 로이킴의 북두칠성 듣고 오겠습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7월 20일 월요일 정승재의 경청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콰이어 딜리님이 중학교 2학년인데요. 학교에 친구가 아무도 없고 계속 눈치 보여요. 학업에도 영향이 가서 너무 힘들다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 친구가 없구나. 친구가 없는데 친구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야지 되게 좋은 사람이고 명랑해야 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 사람마다 다 특색이 있는 거니까. 그쵸? 강아지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 강아지는 훌륭해요? 이 강아지는 나빠요? 이런 거 아니고 강아지들마다 다 특색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좋은 친구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바뀌려고도 노력하지 말아요. 왜 바꿔요? 바꾸지 않고 그렇게 지내도 괜찮아요.

정은구님. 생선님 오랜만에 왔는데 보기 좋게 마르셨다고요? 저희 엄마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개명하셨나? 어떻게 저한테 말랐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응원할게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승재쌤 라디오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소현님이 또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항상 방문해 주실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저 소현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라서 경청 초대석 있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밴드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밴드 너드 커넥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존 박의 노래입니다. 빗속에서 들으시면서 오늘 바다님들과 인사 나누죠. 월요일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 잘 자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던 한 남자가 아내의 헌신적인 간병 끝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중국 허난성에 사는 자오진첸. 그는 2019년 창고 지붕에 갇힌 아이를 구하다가 추락하면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고요. 하지만 아내 숭메이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남편의 몸을 마사지하고 말을 걸고 간병에 힘썼습니다. 더불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손가락 발가락을 자극하는 요법도 병행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이 남편의 발가락을 깨물었는데 이 남편이 미세하게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 후 발가락 깨물기는 이어졌고요. 결국 남편은 식물인간 상태 7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다시 눈을 뜬 남편이 아내에게 처음 건넨 말은 숭메이 사랑해 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었고요. 첫 곡도 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내 숭메이의 속마음 같은 그런 제목이네요. 나는 기꺼이 I am willing 워유한 이 페이웡의 노래였습니다. 현재 40대 중반의 나이라고 하니까요. 30대 비슷한 시기에 이런 사고를, 불행을 맞이한 두 사람입니다. 숭메이는 사고 이전에는 유치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했고요. 남편 자오 진첸 같은 경우는 지붕에 서 그 방수 기술자로 일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서 아이를 구출한 그 사연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터에서 벌어진 일이었나 봐요. 아이를 구했으나 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사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데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다는데 그 송메이 같은 경우는 그 일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 형편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집에서 또 무료 미술 수업을 꾸준히 했다고 하고요. 자오 진첸 같은 경우도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간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정기 후원하는 등 선행을 생활에서도 직접 이렇게 보여주던 그런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자극, 뭐 신경 말단에 자극이 좋다 뭐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손끝, 발끝 자극을 꾸준히 하십시오라는 의료진의 추천에 따라서 하다가 어떤 연유로 물게 됐는지는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진 않으나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발견 이후에 이렇게 써 있네요. 음식물 담는 주방에서 쓰는 그 플라스틱 백을 남편 발을 씌우고 깨무는 그 요법을 꾸준히 진행했다. 그리고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자 4시간 미만의 수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요법을, 그리고 노래도 했다 그러는데 어느 영화였던 것 같은데 어웨이크닝이라는 영화 생각납니다. 이 음악이 이런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외부 자극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노래도 해줬다 꾸준히. 그리고 선행을 또 베푼 사람이 또 있네요. 그 큰일 날 뻔한 그 아이의 아버지도 자오 진첸의 치료비를 또 마련하고 모금하고 그래서 곁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느리지만 글도 쓸 수 있고 제한적이지만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좋은 소식이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관련 음악 두 곡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올해 월드컵의 공식 테마곡이죠.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보첼리, 프랑스의 데이빗 게타, 한국의 이재, 미국의 메간 디 스탈리언이 함께 부르는 DNA More Than a Game 먼저 듣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테마곡 소말리아의 케이난의 Waving Flag 두 곡 듣고 오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스페인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결승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끝났습니다. 월드컵 관련 음악 두 곡 들었죠. 2015 남아공 월드컵 테마곡이었던 소말리 아티스트 케이난의 Waving Flag 방금 들었고요. 올해 공식송이었던 이탈리아 안드레아 보첼리, 한국의 이재를 비롯한 네 명의 아티스트가 함께한 DNA Modern Game이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르 줄루 블랑크, 백인 줄루족.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음악인 조니 클렉, 그를 이야기할 때 이명처럼 따라다니는 표현입니다. 줄루족은 한때 아프리카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제국을 건설했던 민족이라죠. 그러나 19세기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빈곤과 차별에 시달리는 식민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1948년 소수 백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이름의 인종격리 정책을 실시하면서 차별과 억압은 더욱 집요하고 공고해졌습니다. 영국인 아버지와 유대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7살에 남아공에 정착했을 때 조니 클렉은 남아공 줄루족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재즈 가수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재즈 음악을 들은 게 전부였죠. 하지만 14살 때 우연히 마주친 줄루족 음악인이 그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남아공 수도 요하네스버그 거리를 지나가던 조니 클렉.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홀린 듯 따라갔습니다. 한 아파트 건물 지하에서 줄루족 경비원이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답니다. 그 소리에 매혹된 소년 조니는 경비원에게 다가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남아공의 현실에서는 대담한, 아니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가 공고했던 때 백인이 흑인과 사적으로 교류하는 건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비원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그는 조니를 데리고 요하네스버그 곳곳의 흑인 노동자 숙소와 지하 음악실을 다니며 줄루족의 전통 음악과 춤 문화를 전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니 클렉은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가 매혹된 소리는 남아공 줄루족의 음악 전통과 식민 현실 속에서 흑인 노동자들의 음악이 만들어낸 새로운 거리 음악 음바칸가였죠. 조니의 스승은 찰리 음질라였습니다. 줄루족이 음악을 업으로 삼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된 탓에 음반 한 장 내지 못한 줄루족 거리 음악인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워킹 송스, 걷는 음악이라 불렀습니다. 조니 클렉은 줄루족 음악인들의 문화를 흡수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하죠. 줄루족과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체제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찰리 음질라와의 만남 이후 조니 클레그는 자신의 음악적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음박한가 그리고 아프로 재즈가 하나 되는 길, 스스로 일궈 나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조니 클레그는 또 다른 줄루족 음악인 시포 무츠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남아공 최초의 다인종 밴드 줄루카를 결성하죠. 첫 앨범부터 줄루족의 억울한 현실을 반영한 곡으로 남아공과 영국 음악 차트에서 기록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시포 무츠누가 팀을 떠난 후 새롭게 결성한 밴드 사부카를 거치며 조니 클레그의 사운드는 음박한가의 비트에 록, 댄스, 펑크, 레게를 접목하는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조니 클래그는 줄루족의 음악 전통을 이른바 서구화하는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남아공의 현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남아공 대중문화사에서 저항과 화해의 상징이 된 건 음악을 통해서 인종주의, 문화적 분리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을 온몸으로 보여준 결과입니다.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이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모든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기 위한 슬로건으로 무지개 국가, 레인보우 네이션을 제창했을 때 조니 클래그는 초석과 같은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르 줄루 블랑크, 백인 줄루족이라는 별명은 타자의 문화를 이 외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백인과 달리 그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배우는 입장에서 동화되고 수평적인 융합을 이루어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줄루족 문화의 전통음악, 그리고 여기에 서구 록을 융합하고 아파르테이트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고 흑백의 평등한 통합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행동주의 음악인 조니 클레그를 만나봤습니다. 두 곡 소개했고요. 첫 곡은 조니 클렉이, 그러니까 커리어상 줄루카라고 앞서 소개한 밴드로 데뷔를 먼저 했고요. 음악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새음행을 통해서 조니 클렉가 함께 연주하는 밴드는 사부카로 잘 알고 있죠. 아, 오늘 첫 곡은 그 줄루카 시절에도 발표를, 그러니까 먼저 한 거죠. 애초에는 줄루카 시절에 발표한 곡을 사부카로 재결성된 그의 활동에서 또 재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87년 재녹음 버전 들어봤고요. Scatterings of Africa.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지는 그 위정자들이 아무리 인종 분리 정책으로 우리들을 흐트려 해도, 우리라 하면은 이제 뭐 인종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두 사람으로서 모두 우리 모두 아프리카의 후손이다, 이런 중심의 메시지가 있고요. 뭐 세아라를 통해서 다른 그 식민 통치 상황에서 이 억압 수단으로 집회는 당연히 금지했고, 심지어는 뭐 북을 치지 말아라, 이런 조치까지 내렸다라는 거. 남미였나요? 중남미, 아 카리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남아공도 당연히 이 인종 분리 조치로 인해서 뭐 어떤 형태의 이 유대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어려서 그랬는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인종 흑백이 함께하는 그런 밴드 활동이란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숨어서 할 수 있는, 뭐 여기 자료에 따르면 대사관이나 또 교회나 대학교 시설에서 주로 당국의 눈을 피해 공연을 했던 그런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줄루카의 앨범이 발표되기 시작한 시기는, 그러니까 서구에서 폴 사이먼 같은 아티스트가 이 남아공 사운드에 관심을 갖고 그걸 수용한 앨범 그레이슬랜드를 발표한 1986년, 훨씬 전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서구의 이런 혼합의 결과물이 이미 조니 클렉과 줄루카에 의해서 소개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Scatterings of Africa 같은 경우는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였죠. 레인맨의 또 사운드트랙에도 소개가 됐었다고 합니다. 1988년 영화인데 그레이슬랜드가 발표된 게 86년이니까 예, 한스 지머가 영화 음악을 담당하면서 뭐 줄루카의 좀더 예, 오센틱한 진정성 있는 그런 월드뮤직을 소개하고 싶었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또 소개되기도 했다. 두 번째 곡은 새음행에서도 종종 자주 소개했던 이 노래 부제가 만델라죠. 아심보낭가 줄루어로 우리는 그를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이 곡. 그러니까 그때 뭐이 만델라가 27년 때 수감 중이었는데요. 그를 상징하는 뭐 사진은 물론이고 그림, 초상 이런 것도 금지된 그런 시절에서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이 사부카 시절부터는 조니 클레그가 그러니까 나서서 반 아파르테이트 스탠스를 구축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하네요. 자, 뭐더 이야기할 재밌는 디테일도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 음악 더 듣고 오겠습니다. 프랑스의 레제크로의 아세딕, 실업급여 담당처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독특한 곡이죠. 그리고 신트팝 듀오 파라디의 렉토 베르소, 사랑의 양면성, 이렇게 두곡 듣고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우승곡이죠. 여섯 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또 최다 수상곡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별 후 세계에서 사라진 것 같은 연인에게 절실하게 말을 거는 화자의 이야기 낭독하죠. 말해줘. 나무 사이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말해줘. 땅에 말을 거는 하늘처럼 이제 나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난 자유로워지는 쪽을 택했어. 이제 중요한 건 진실뿐이야. 그러니 말해줘. 날 위해 애써줄 건지 내 말 들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간직해 줄 거니 내 이야기를 들어줘. 이제 난 울 줄 알게 되었지. 나에게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난 마음을 속이는 건 알지도 못해. 넌 내 곁에 있어. 숨결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지. 이렇게는 아픈데 잘못된 건 없어. 아무것도. 우리는 같은 눈물 속에 있어. 해와 달처럼. 한 방울 빛이 내 눈에서 흘러내려 내 고향의 노을 위로 내려앉으며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있어. 태양이 내게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달도 내게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그러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 너 자신의 목소리도 들어주어.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엘리자가 부르는 루체 트라몬티아 노르데스트, 빛 북동쪽의 일몰입니다. 2001년 산레모가요제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엘리자의 2001년 곡이었습니다. 루치에 트라몬티 앗 노레스트 빛 북동 쪽의 일몰 노랫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한태인의 월드 차트죠. 기대해 주십시오. 브라질의 아스트루지우 베우뚜의 노래 그리고 바우테르 반달레이의 오르간 연주로 So Nice Summer Samba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0: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 오늘 2부 첫 곡은요. 2000년 라틴 그래미 최우수 플라멩코 앨범상을 수상한 스페인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비센테 아미고의 음반에서요. Tres notas para decir te quiero. 음표 세계로 고백하는 사랑 들으셨는데요. 보컬 피처링은 브라질의 페드로 아스날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유영주 청취자께서 새음행 덕분에 월드컵 송으로 월드컵 뒤풀이까지 알차게 잘 마무리했다 하시면서 노르웨이의 축구 영웅 엘링 홀란드와 친구들이 어릴 적에 만든 노래들 리믹스 버전으로 공개했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셨습니다. 어릴 때 이들의 그룹 힙합 그룹이었다는데요. 플로우 킹스란 이름으로 활동한 모양이죠. 노르웨이의 프로듀서인 DJ 카이고가 이번 달에 리믹스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플로우 킹스의 카이고 요 리믹스라고 공개가 됐는데 그 음악 함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한태인의 월드 차트 이어갑니다.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서 안내해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시작하죠. 태인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차트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 점점 주말에 더 바빠질 그런 뭐 운명이잖아요. 어차피 예, 공연도 주말에 더 많을 거고.
1: 보통 주말에 일이 많죠. 예. 그렇죠.
0: 그래도 뭐 가끔 그렇게 주말에 짬이 나면 스스로 이렇게 좀 방전의 의미로. 예전 달콤하죠. 뭐 네. 20대 때 일 시작하기 전에는 뭐 클럽도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1: 정말 제 취향이 아니고요. 예. 예, 클럽은 정말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랬을 때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DJ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그 친구들이 음악을 틀 때는 따라가가지고 이제 공짜 술을 줘요. 이제 진토닉 이런 거를 한 잔씩 웰컴 드링크로 막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저는 돈 내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저 뒤에 이제 그 기다리면서 네. 그 친구들이 음악을 잘 트니까 네. 음악 트는 거 이렇게 한 시간씩 구경하다가 얻어 마시고 그러고 이제 같이 택시 타고 그 새벽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고
0: 야식 좀 먹고
1: 네, 그러고 이제 다 돌아오는 거죠. 네네. 잠깐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때 뭐 몇 번 가보고 이랬었죠.
0: 20대 초반에 이제 사회에 이제 또 발디디었을 때
1: 맞아요. 그때는 네. 그 친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 글렌체크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0: 꽤나 유명세가 있었을 텐데
1: 그렇죠. 그때 네.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네. 때라서 뭐 DJ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혁준이라는 친구랑 잠깐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같이 뭐 몇 번 가보고 K땡이라는 이제 클럽이 있어요.
0: 이태원에 있는 뭐 모처에서
1: 음악을 치는 애. 네. 그때 몇 번 가본 게 네. 네. 그 이후로는 뭐
0: 그런 주말은 이제 뭐 요즘은 없겠네 당연히.
1: 그렇죠. 네. 네. 제가 원체 좋아하지도 않고 네. 너무 시끄러운 네. 그 좋아하지도 않고 갔다 오면 이제 피하잖아요.
0: 그럼 요즘은 네. 약간 수목원 이런 데를 가야 되나?
1: 아니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전 집이 좋아요.
0: 사찰에 가서 이렇게 또.
1: 그것도 또 안 좋아합니다.
0: 그런 것도 네,
1: 대자연이 주는 공포감이 있어요. 네, 묘한 공포감.
0: 네. 뭔지 압니다.
1: 그 고요한 대자연이 주는 네. 그 공포감을 네. 또 제가 또 나름 무서워하기 네. 때문에 그것도 또
0: 아쿠아리움
1: 아쿠아리움 좋아해요. 그건 근데 아쿠아리움도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굳이 네.
0: 다 본 거니까.
1: 네, 어렸을 네. 때 그 코엑땡 아쿠아리움 네. 처음 생겼을 때 네.
0: 그때 제가 규모였네요. 네,
1: 딩초였어요. 네, 그래서 네. 딩초여가지고 그때 가가 처음으로 방학 숙제 하려고 갔었는데 네. 그 엄청난 사이즈의 규모에 압도당했던 네. 막 상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거북이도 네. 막 있고 네. 그 엄청나게 그 실러켄스라고 하나요? 네. 뭐 그런 되게 큰 물고기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랬었어요.
0: 대왕 오징어 이런 건 없었나요?
1: 오징어는 없었던 것 같고요. 물고기인데 엄청 큰 물고기 막 이런 아마존 밑물고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개장을 하는 거니까 네. 힘을 실어서
1: 피라니아 막 이런 것도 있었고
0: 희귀종들 막 갖다 놨고
1: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막 불이 이만한 그 열대의 우림에 사는 그런 새도 있었던 것 같고 왕큰 부리새 막
0: 기억력 좋네요.
1: 그때 네. 어렸을 때 느꼈던 그게 처음 봤던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재밌게 봤던 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네. 지금에 와서는 뭐 그냥.
0: 그러면 어쩌면 한태인의 어린 시절의 활동량이 더 주말에 많았고
1: 그렇죠.
0: 지금은 주말에 시간이 나면
1: 집에 있는 게
0: 집에서 충전하는데 네. 오롯이

0: 따야겠네요.
1: 그렇죠. 여기 방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방전 네.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방전이 싹 다 돼야 깔끔한 새 전기로 맞아요. 재충전이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0: 수면도 드네요. 보충하고
1: 그렇죠.
0: 자 오늘 비가 좀 와서 네, 쌀쌀한 맞습니다. 날씨라서 오늘 옷차림도 좀 예. 따뜻하게 맞아요. 입고 오셨어요.
1: 여름에는 이제 항상 이런 걸 하나씩 갖고 다녀요. 아. 실내 에어컨이라든지
0: 에어컨이 좀
1: 네, 여러분들 이런 걸 조심하십시오.
0: 예. 냉방병 조심해야 돼요.
1: 네, 밖에 있다가 더웠다가 이제 실내 들어오면 그 땀이 에어컨 바람에 마르면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0: 심리적인 게 무서운 게 내가 네. 갑자기 막 오한이 느껴지는 거야. 저런 거 나도 입고 있어야 돼.
1: 그렇죠. 얇은 바람막이라든지 네. 셔츠라든지 네. 이런 걸 하나 챙겨 다니시면 네. 상당히 좋다는 거
0: 명심하겠습니다. 네,
1: 겁쟁이 한테이니
0: 아, 네. 저도 여기 어딘가 드립니다. 그런 거 하나 구비해 놔야겠네.
1: 숨겨두시죠. 여기 지금 네. 뭐 자리가 많은데.
0: 붙여놓든가 이 테이블. 자, 오늘 차트 등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포티파이 글로벌과 스포티파이 재팬 일본 이렇게 두 차트를 살펴볼 텐데요. 네. 첫 곡부터 그럼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49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미국의 아티스트입니다. 그레이스 에이브람스입니다. 2016년 7월 17일 완전 최신 곡이에요. 네, Daughter from Hell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Good Reason이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자, 좋은 이유. 이게 무슨 좋은 이유냐? 예. 아, 이게 재밌더라고요.
0: 아, 내용이 원래 재밌어요?
1: 예, 맞아요. Grace Abrams가 이게 좀 되게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드림팝이라든지 인디팝 그 뭐랄까 그런 공간감이 중요한 그런 음악의 경계에서 들려주는 아티스트거든요. 포크라든지 뭐. 되게 세밀한 베드룸 팝이라든지 인디 포크 이런 경계에 있는 음악을 들려주는 아티스트인데 이 앨범도 마찬가지 호흡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그 옛날 90년대의 매지스타 같은 아. 그 Fade Into You 같은 그런 노래의 몽환적인 컬러감을 조금 더 입혔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이 Good Reason도 이 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아, 좋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도덕적인 이유라든지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사랑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나한테 엄청나게 노력해주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근데 아 뭔가 헤어지고 싶은 거지. 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이유가 없는 거야.
0: 명분이 없네.
1: 명분이 없는 거야. 좋은 명분이 없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잖아요.
0: 네, 잔인하네요.
1: 근데 이거를 되게 개인적이고 네. 세밀한 감정으로 풀어내서 그렇게 막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게끔 부르진 않아요.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도 되게 재미있다고 느꼈던 것들은 자기도 알아요. Good reason이 없다는 걸. 그래서 노래 제목이 Good reason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떠나면 이 사람은 얼마나 상처 입고 힘들겠어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Good reason을 노래 안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게 또 재미있고 씁쓸한 포인트인 거예요.
0: 아,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할 좋은 이유를 찾고자
1: 그 두 가지 good reason이 둘 다 아, 있는 거예요. 남아야 양가적으로. 할 good reason 네. 근데 떠나야 할 good reason도 없다. 너가 나한테 준 명분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했어. 뭐 바람을 피웠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엄청 잘해주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양쪽에 good reason 모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낸
0: 흥미로운데요.
1: 네, 흥미로운 주제에 되게 개인적인 그레이스 에이브람스의 노래입니다.
0: 지금 글로벌 차트 현재 4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레이시 에브람스가 부릅니다. Good Reason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애니메이션 록 밴드 까시산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선곡으로 그레이시 에이브람스의 Good Reason 현재 글로벌 스포티파이 49위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정원 씨께서 바로 이 네포 베이비라는 딱지 요걸 또딱 써주셨는데
1: 맞아요.
0: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
0: 예,
1: 이게
0: 아버지가 자본이 너무 많으니까.
1: 그렇죠. 이게 되게 많은 뭐 비평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도 결과물을 잘 내고 있고요.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그 부도덕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있는
0: 우리가
1: 자본을 뭐.
0: 신인들이 그 부각되려면은 홍보나 이런 캠페인 면에서 돈이 많이 든다는 건뭐 일반도 다 아는 얘기니까.
1: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제는. 네,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비 오는 날 토독토독 쏟아지는 빗소리랑 듣기 딱 좋은 분위기의 노래예요. 커피 마시면서 들으니까 감성이 업 되신다. 굿바이 블루스카이 님도 잘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대인의 월드 차트 한번더 글로벌 차트에서 골라오셨죠?
1: 네.
0: 예, 소개해
1: 두
0: 주시죠.
1: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105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웨일스의 아티스트입니다. 보니 타일러의 83년 발매 앨범이에요. Faster Than the Speed of Night라는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Total Eclipse of the Heart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보니 타일러 선생님께서 이제 최근에 얼마 안 돼,
0: 작곡 하셨죠?
1: 작곡하셨어요. 그래서 7월 8일에 포르투갈의 병원에서 작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제 영향과 여파로 인해서 또 이제 뭐 추모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보니
0: 세무명에서도
1: 타일러
0: 소개를 했어요. 그런
1: 맞아요.
0: 의미에서.
1: 예, 보니 타일러의 음악을 다시금 꺼내서 들으면서 이 음악들과의 추억을 또 회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글로벌 차트 105위까지 이 곡이 대표곡이거든요. 예, 이 곡이 또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보니 타일러라는 이제 뮤지션은 초반에는 이제 컨트리라든지 이제 컨트리 팝, 컨트리 록 이런 장르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점점 가면서 80년대의 어떤 그런 앤썸 이런 노래들을 좀 많이 작곡을 하고 이제 프로듀서들과 함께 하면서 덩치가 점점 커지면서 대중음악적 호흡, 그다음 좀 뭐랄까요? 과장된 파워 발라드 이런 양식들을 좀 확립해 나간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0: 음악도
1: 같아요.
0: 그렇고 서사도 그렇고.
1: 맞아요. 특유의 뭔가 보컬도 굉장히 허스키하고요. 이런 이제 록 발라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음악들을. 근데 그런 것들 이상으로 뭔가 파워 발라드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은 한껏 과장되고 진짜 끝까지 가는 이런 송폼들, 사운드들.
0: 예전에 어렸을 때그 가요 프로그램에서 대형 가수 막 이런 표현 많이 썼었는데
1: 네, 재밌는 표현이에요.
0: 처음에는
1: 대형
0: 그 뭘,
1: 가수.
0: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1: 네.
0: 그게 약간 그 파워 발라드 그런
1: 맞아요.
0: 느낌이겠죠?
1: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대형 가수라고 하면은 뭐 어떤 스타디움급의 가수다 이런 표현도 되고
0: 티켓 파워가
1: 티켓
0: 스타
1: 파워가
0: 파워가
1: 세다라는 의미도 있고 음악에 품이 크다라는 느낌도 되고요. 되게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대형 가수예요. 정말 대형 가수라는 표현이 딱 맞는 아티스트고요. 특유의 과장성, 그다음에 wall of sound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 극단적으로 확장시키는 음악적 구조가 특징적인 80년대를 어떤 대표하는 이런 파워 발라드형 아티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도 뭐 영국 차트에서 뭐 2주간 1위도 하고 빌보드 핫100에서 4주간 1위도 하고 이런 식으로 80년대의 어떤 앤썸으로서 이런 빅 파워 발라드로서 한 획을 그었던 곡입니다.
0: 자, 스포티파이 데일리 글로벌 차트 105위 곡 버니 타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싱어송라이터 한태인 밴드가 지난해 한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 보니 타일러의 열창 명 퍼포먼스로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 듣고 왔고요.
1: 네, 굉장히 뭐 네. 뮤지컬적인 호흡까지 느껴지는
0: 그러니까. 네,
1: 그런 극적인 뭔가 절 후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극단까지 확장해 놓은 듯한 그런 구조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좀 끌릴 때가 있어요.
0: 너무 그 반복적인 뭐 아까 뭐라고 하셨죠?
1: 절 후렴
0: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너무 지칠 네. 때
1: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너무 너무 캐주얼하다고 느껴질 때는 가끔 이런 걸 찾아서 들으시면 네. 아주 즐겁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0: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일본의 스포티파이 데일리에서 골라오신 첫 곡 만나볼까요?
1: 네, 일본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재팬이에요. 6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일본의 아티스트예요. 요네스 켄시의 2026년 6월 15일 발매 싱글입니다. 카라스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제 레이븐이에요. 까마귀. 네,
0: 까마귀. 네,
1: 까마귀를 얘기하는 노래고요. 2026년 NHK의 축구 테마송이기도 하고요. 이 요네스 켄시가 2026 FIFA 월드컵에 진출을 해서 이제 열심히 축구를 할 일본 축구 국가 대표팀을 위해서 만든 곡이다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게 제작 배경이 이제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축구팀 응원가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오 필승 코리아 아니면 뭐 붉은 악마 뭐 비더레드 뭐 이렇게 막 그 단체성을 강조하면서 약간 그 와 소리도 막 지르고 이렇게 좀 피가 끌어오르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정석적인 방법이잖아요.
0: 레시피가 있어요.
1: 그렇죠. 레시피가 딱 있죠. 예, 구조적으로 예. 뭔가 막 기타 리프 강해야 되고 막 행진 드럼 막 들어가야 되고 합창 막 나와야 되고 그러면 막 내가 나가서 무조건 이길 것 같고 막 그럼 피가 끓잖아요.
0: 네,
1: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레시피인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좀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걸 좀 소개시켜드리고 갖고 왔는데 뭐 막 단결하라 막 적에게 승리하라 이런 느낌으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개인을 강조합니다. 이거.
0: 네.
1: 이 집단과 이 국가라는 이 파이팅 넘치는 이 상황 안에서도 각자는 개인의 꿈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추억과 서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인이다를 오히려 강조하는 좀 재미있는 호흡이 있었어요.
0: 네.
1: 우리는 하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지만 각자는 각자의 삶과 기억을 가진 개인이 다 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에요.
0: 일본스러운 거라고 해야 되나?
1: 상당히 이게? 일본스럽기도 해요. 어쨌든 개인주의를 좀 강조하는 일본의 어떤 풍이 있잖아요.
0: 그런 게
1: 우리가
0: 있죠.
1: 흔히 알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굉장히 이거는 일본스러운 응원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또 납득이 또 가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집단 안에서도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각자의 삶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응원가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어쨌든 이 요네스 켄시라는 사람이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정형적인 멜로디라든지 이런 구성들을 너무나도 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래 응원가에 있어서도 뭔가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팝적인 그런 뭐 비우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채워야 될 곳을 좀 그래도 좀 정석적으로 채워놓은 느낌이 어쨌든 저는 들었거든요.
0: 요구사항도 있었겠죠.

0: 그렇죠.
1: 네, 그렇죠. 네, 너무 네. 어렵게 쓰지는 말아라. 네,
0: 이거 어차피 네. 응원가니까 좀, 네. 예,
1: 좀 뭐. 사람의 향이 나게끔 네. 써달라 이런 네. 요청이 있었겠죠. 이 아티스트의 기존 곡들이라든지 옛날 곡들을 들어보면 이제 리얼 보컬로 사람이 가창이 불가능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구나. 네.
1: 와다다다다다다 하고 멜로디도 너무 비정형적으로 흘러가다 보니 보컬이 악보를 받아보고는 이걸 어떻게 불러 할 만한 네. 노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0: 기계 시키세요 뭐 이래야 되나. 그렇죠. 이 뭐 네. 축구협회 상징이 까마귀.
1: 아 맞아요.
0: 이거 얘기 안 하셨죠 아직?
1: 그 삼조고예요 원래 일본 삼조고. 축구의 이제 엠블럼 이제 상징이
0: 이 가슴팍에 이렇게 네, 맞아요. 붙어 있더라고요.
1: 새가 네. 이제 발색에 달린 까마귀 네. 삼조고인데 이제 그게 이제 일본 축구 이제 연맹의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어쨌든 그거를 처음에 제목으로 삼조고를 하려고 네. 했다가 네. 너무 이제 뭔가.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 까마귀로 쓱 바꾸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또 바꿨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더 이 개인을 강조하는 느낌으로서의 노래 제목으로서는 이게 더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바꾼 제목이 낫지 않나라는 네네네. 생각이 또 들었네요.
0: 저 어차피 까마귀를 좋아해가지고
1: 저도 까마귀 네.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까치, 까마귀 이런 네. 그 옷 잘 입는 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0: 들어보죠. 스포티파이 데일리 재팬 일본 차트 6위 꽤나 높네요. 켄시 요네즈의 레이븐 까마귀입니다.

0: 우리는 오늘 그저 한 마리의 꿈꾸는 까마귀가 되어 빛을 받으며 이어지는 이 길을 다시 찾아 걸어가. 가사 내용은 주된 내용은 이거 같네요.
1: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월드컵 뭐 이런 거대한 경쟁 안에 우리가 있더라도 뭔가 우리가 꾸었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어왔던 최초의 어떤 이런 꿈이라든지 나 자신을 잊지 말 것이라는 게 어떤 주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치지 않은 않을 수 있는 또 응원가인 것 같아요. 못해서 지면 어떻게 돼?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그러네. 가져왔던 하나의 기억이라든지 우리가 스스로 꾸어왔던 꿈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온전한 개인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0: 아, 거기까지 미리 딱 생각한
1: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참 일반적인 응원 같지는 않아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느꼈습니다.
0: 스포티파이 데일리 재팬 차트 6위고 켄시 요네즈의 카라스 네. 까마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재팬의 179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일본의 아티스트입니다. 쿠와타 케이스케의 2001년 7월 4일 발매 곡이에요. 나미노리 조니라는 곡입니다. 와. 이게 이제 파도를 타는 조니, 뭐 서핑하는 조니 뭐 이런 뜻이에요. 조니는 뭐 사람 이름이고요. 네,
0: 영어식 이름 조니.
1: 네, 영어권 네. 이름에서 네. 너무 네. 많이 사용되는 네. 조니 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뭐 딱 제목만 들었을 때도 서프록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서핑하는 조니인데 요게 당시에 이제 콜라 콜라 브랜드의 어떤 네. 캠페인 음악으로도 네.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0: 아 그래요?
1: 네, 발매 첫 주에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1위도 차지할 만큼 뭔가 되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곡인데 그냥 들었을 때 쿠와타 케이스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사산 올스타즈 너무나도 자주 많이 소개해드렸던 그룹의 보컬이에요. 이제 거기 이제 솔로 프로젝트인데 쿠와타 케이스케 선생님께서 이제 혼자 하실 때는 이제 본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쿠와타 밴드라고도 사람들은 맞아요. 잘 알고 있죠.
1: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쿠와타 케이스케라는 네.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음원을 발매하실 때는 이렇게 실명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서프록 같은데. 아, 서프록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아, 서프록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치보이스 스타일의 어떤 클래식한 서프록들 있잖아요. 이런 네. 스타일의 음악이랑은 좀 거리가 있고요. 그래도 일본스러운 음악이다. J-POP스러운 음악이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서핑을 소재로 한 J-POP이다. 이렇게 좀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서프록은 뭔가 좀 스프링 기타라든지 스프링 리버브를 건 뭐 이런 기타라든지 뭐 빠른 핑 떠고 하는 소리라든지
0: 그 전형들이 있죠. 네,
1: 그것도 네. LCP가 있는 장르예요. 네, 네. 사실 서프록이라는 건. 근데 요거는 이제 피아노 중심적인 리프라든지 팝 멜로디 아니면 관악기, 뭐 스트링 레이어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쓴 보다 좀 규모가 있는 팝적인 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가사나 정서나 이런 것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서프록의 이미지는 또 차용을 했어요. 그 막 백사장이라든지 파도가 치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가져다가 잘 버무린 그런 네.
0: 그러니까 그랬다. 아메리카나 미국의 그런 요소들 그런 향락 뭐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인 맞아요. 일본화된 맞아요. 그런 문화로 예,
1: 정확합니다.
0: 예, 자리 잡은
1: 예, 미국적인 이런 예. 서프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일본식으로 버무린 노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서핑 같은 게 그 해안 도시에서는 상당히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대중적인 예.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0: 섬나라고. 예. 알겠습니다.
1: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노래고요. 핵심 정서는 어쨌든 이 여름 탁쇼 서핑을 하고 이 아름다운 눈부신 순간들 이것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눈부시지만 지금 치고 있는 이 파도는 다시 똑같은 파도는 오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 정서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지금을 소중히 하고 네. 네, 멋지게 보내야 된다.
0: 지금 아니면 없어.
1: 네. 그러니까 사랑은 파도와 비슷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눈앞에 온 파도는 한번 놓치면은 같은 형태로 다시 오지 않잖아요. 사랑도 이

0: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똑같은 사랑을 찾아
1: 올라타야 돼.
0: 네. 파도가 왔을 때
1: 죽을 수도 있어. 아, 그렇죠. 이런 거군요.
0: 아, 죽을 수도 있어 아니고 이 사랑을 놓치면 네. 다시는 같은 사랑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1: 알겠습니다. 네. KSK 쿠아타 쿠아타의

0: 일본 밴드 사즈안 올스타즈 출신의 코와타 케이스케이의 2001년 싱글 들어봤습니다.
1: 네.
0: 서핑 자니, 파도 타는 자니, 나미노리 조니였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도 역시 J팝이죠?
1: 네,
0: J포크라 해야
1: 맞습니다.
0: 되나? J팝? 네.
1: J포크의 팝, 뭐 괜찮습니다.
0: 그거 소개하기 전에 혹시 케이스케 구하타 노래 뭐 소개할 게더 있었어요? 여기
1: 아니요,
0: 가사가 좀
1: 없습니다.
0: 번역돼 있네요.
1: 아, 가사요? 네,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가 푸른 백사장을 달리며 아까 뭐 사랑의 계절이 찾아오네. 이런 여름 정서를 쭉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랑은 아지랑이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여름에 대한 묘사와 사랑에 대한 묘사를 파도와 서핑에 비유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0: 네네네.
1: 네, 그런 겁니다.
0: 서핑 해보셨어요?
1: 전혀요. 전
0: 저는
1: 앞으로도 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0: 저도 앞으로도
1: 네. 역시 크로스.
0: 크로스
1: 절대 할 생각 없습니다.

0: 알맞어. 자,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재팬의 185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일본의 듀오입니다. 코브크로의 2007년 발매 앨범이에요. 고니큐 로쿠라는 5296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0: 5296.
1: 네, 네, 숫자입니다. 네. 네, 스보미라는 네. 곡입니다. 꽃봉오리라는 곡이에요. 네, 코브크로는 이제 일본의 포크 듀오예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어쿠스틱한 포크 형식의 음악으로 활동을 쭉 이렇게 거리 공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온 밴드인데 점점 뭔가 대중적인 품을 가진 발라드 넘버라든지 뭐 팝 넘버라든지 이렇게 점점 음악의 품을 키워낸 대규모 J-pop 발라드 록 스타일까지도 확장을 해냈어요. 대중적인 호흡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0: 네네.
1: 그래서 이 음악도 마찬가지로 포크 발라드에서 오케스트라 팝까지도 좀 확장이 된 듯한 그러니까 첫 작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크의 호흡으로 통기타 한 대로 한 것 같은 호흡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편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대중적인 호흡으로 보다 신경을 쓰면서 품을 점점 넓혀나간 그런 음악들이 잘 들려서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들을 포크 듀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런 음악의 호흡들이 이런 덩치가 커져 있는 편곡에서도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좀 했고요. 가사도 되게 낭만적이에요. 꽃봉오리라는 게 이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0: 아, 웃어서 미안합니다. 네. 꽃봉오리 네. 소개해 주시죠.
1: 이게 어머니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래요. 일단 꽃봉오리라는 게 이제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이게 벌써 슬퍼.
0: 3호곡이야.
1: 네, 그래서 벌써 슬퍼. 이게 어머니한테 보내는 회상과 감사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같이 피우지 못한 꽃봉오리라는 거죠. 꽃봉오리라는 게 뭐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맺었던 뭐 결실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 피우지 못한 채로 이제 떠나보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게 또 해마다 돌아오잖아요. 꽃봉오리라는 게 그런 걸 볼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그런 추억이라든지 이런 마음 아픈 이런 것들이
0: 왜 갑자기 이렇게 감정이
1: 저는 이게 뭔가 누구 죽은 얘기하면 이게 슬프단 말이에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예요. 뭐 강아지 얘기라든지 뭐 어머니 아버지 얘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 이제 슬프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 되살아나는 계절마다의 기억, 꽃봉오리를 통한 기억으로 인해 부재를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1: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일본의 듀오 코브크로의 스보미 꽃봉오리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0: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시고토모 오모시로이시 하타라키야스이데스.
0: 이 일도 재미있어서 일하기 편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되어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편하다 라는 어떤 행위가 손쉽게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표현인 나니나니 야스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구두, 신발.
1: 굿즈, 굿즈.
0: 굿즈, 구두, 신발이란 뜻이에요. 구두를 신다,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1: 구두를 하쿠, 구두를 하쿠.
0: 하쿠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요. 구두를 하쿠, 신발을 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기 전에 양말을 신잖아요.
1: 구두시다, 구두시다.
0: 굿즈시다라고 해요. 굿즈, 구두, 신발이고요. 여러분, 시다라고 하면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굿즈시다, 양말이란 뜻이고요. 장화는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1: 나가구츠, 나가구츠.
0: 나가구츠. 우리가 장화라고 할 때 이 장은 길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길다. 이 형용사 뭐였죠? 그렇죠. 나가이였습니다. 이 형용사는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를 만들 때는 어미 이를 떼버려요. 그래서 나가 굿즈. 원래는 크이지만은 두 단어가

0: 합쳐지면서 나 합쳐졌어요. 땡땡. 그래서 나가그쯔, 장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무겁다.
1: 어머이, 어머이.
0: 어머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가볍다는요?
1: 가르이, 가르이.
0: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 형용사가 되겠네요. 무겁습니다.
1: 어머이 데스.
0: 가볍습니다.
1: 가르이 데스.
0: 다음 단어 볼게요. 길, 도로.
1: 미치, 미치.
0: 길, 도라고 하는 한자어 뜻으로 읽으면 미치가 되겠습니다. 좁다는요?
1: 세마이, 세마이.
0: 세마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 그럼 넓다는요?
1: 히로이, 히로이.
0: 히로이.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좁습니다.
1: 세마이 데스.
0: 넓습니다.
1: 히로이 데스.
0: 상냥하다.
1: 야사시, 야사시.
0: 야사시. 이로 끝난 이 형용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야사시인은 쉽다예요. 초급 일본어 야사시니혼고. 이때 야사시인은 쉽다라는 뜻 아닌가요? 여러분, 야사시인은요. 한자로 쉬울 이를 사용할 때도 야사시라고 읽고요. 뛰어날 우라고 하는 한자어를 사용할 때도 야사시라고 읽어요. 즉, 쉽다라는 뜻, 그리고 상냥하다, 다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때는 한자를 달리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일하다.
1: 하타라쿠, 하타라쿠.
0: 하타라쿠.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
1: 콤비니데 하타라쿠.
0: 콤비니데 하타라쿠라고 하면 되겠네요. 말하다.
1: 이유, 이유.
0: 이유. 1그룹 동사가 되겠고요. 감사 인사를 하다.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1: 오레오 이유, 오레오 이유.
0: 오레오 이유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말.
1: 코토바, 코토바.
0: 코토바, 말 혹은 언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수월성, 행위의 편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동사 마스형에 연결된 야스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동사 마스형에 야스이를 연결하면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편하다 혹은 뭐뭐하기 좋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즉, 어떤 행위가 손쉽게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단어 싹트우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읽다.
1: 요무, 요무.
0: 읽기 쉽다, 읽기 편하다.
1: 요미야스이, 요미야스이.
0: 요미야스이. 문맥에 따라서 읽기 쉽다, 읽기 편하다 혹은 읽기 좋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야스이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돼서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편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요. 요무, 읽다,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요무가 요미가 되었고요. 이 뒤에 야스이 연결해서 요미야스이 라고 하면 읽기 쉽다, 읽기 편하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미야스이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어요. 즉, 활용을 할 때는 이 형용사 활용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에 연결해 볼게요.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먹기 쉽다, 먹기 편하다.
1: 다베야스이, 다베야스이.
0: 다베야스이. 먹기 쉽다, 먹기 편하다, 혹은 먹기 좋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동사 마스형에 야스이 연결합니다. 이 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타베르, 르를 떼버리고 타베만 남았어요. 이 뒤에 야스이 연결해서 다베야스이, 먹기 쉽다, 먹기 편하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이 책은 글자가 커서 읽기 편해.
1: この本は字が大きくて読みやすい. この本は字が大きくて読みやすい.
0: この本は, 이 책은 字が大きくて, 字が大きい라고 하면 글자가 크다. 大きい.

0: 형용사입니다. 크고 커서와 같이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접속조사 태가 필요하죠. 이 형용사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기 그때 커서라는 의미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늘의 포인트 요미야스이 읽기 편해. 동사 마스형에 야스이 연결해서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편하다 의미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이 떡볶이는 맵지 않아서 아이들도 먹기 좋아요.
1: このトッポギは辛くないから子供も食べやすいです。このトッポギは辛くないから子供も食べやすいです。
0: この떡볶이와이떡볶이는辛くないから辛い맵다。부정형은요어미이를크로바꾸고나이연결합니다。辛くない맵지않다。문이끝난형태뒤에카라연결해서이유원이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라끄나이까라 맵지않아서 문장 만들 수 있죠? 고도모모 아이들도 다베야스이 데스 먹기 좋아요. 다베야스이 먹기 좋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 형용사 활용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다베야스이 데스먹기좋아요다들아시겠죠그럼자동환기꿀팁살펴볼게요이번시간에는어떤행위가손쉽게이루어짐을나타내는야스이라고하는표현을배워봤는데요그럼어떤행위를할때어려움이있음을나타낼때는어떻게해요그때는야스이대신니끄이라는표현을동사마스형에연결하면돼요우리말로는뭐뭐하기어렵다혹은뭐뭐하기불편하다등의의미를나타낼수있는데요먼저뭐뭐하기편하다예문부터살펴볼게요이신발은가벼워서걷기편해요
1: この靴は軽くて歩きやすいです
0: この靴は이신발은軽くて軽い가볍다접속조사태에연결할때어미를크로바꾸죠軽くて가벼워서歩きやすいです아르크걷다1그룹동사입니다야스이연결할때울을이로바꿔야죠아르키야스이데스걷기편해요이번에는이신발은무거워서걷기불편해요
1: この靴は重くて歩きにくいです
0: この靴は이신발은重くて무거워서아르키니크이데스야스이대신니크를연결하면뭐뭐하게불편하다라는의미를나타낼수있습니다그래서아르키니크이데스걷기불편해요오늘의문장확장살펴볼게요이번시간에는동사마스형의야스이혹은니크이를사용해서문장을만들어보려고합니다잘듣고따라해보세요운전하다
1: 운전스르
0: 운전스르운전하기쉽다는요
1: 운전시야스이
0: 운전시야스이여러분야스이는동사마스형에연결하잖아요운전스르스르의마스형은요시입니다그래서운전시야스이운전하기쉽다이길은넓어서운전하기쉬워요
1: この道は広くて運転しやすいです
0: この道は이길은広くて넓어서운전시야스이です운전하기쉬워요이번에는운전하기어렵다는요
1: 운전시니크이
0: 운전시니크이라고하면됩니다이길은좁아서운전하기어려워요
1: この道は狭くて運転しにくいです
0: この道は이길은狭くて좁아서운전시니크이です운전하기어려워요그럼바로꺼내쓰는일본어한번들어볼게요

0: 人には言いにくい言葉なんだ。チーズカツレツ定食。
1: 여러분잘들어보셨나요김지유가마츠노야에서アルバイトを하고있어요。
2: ここでのアルバイトももう2ヶ月だね。どう？
1: ここでのアルバイトも、ここ하면여기죠。でよ、에서。뒤에명사수식하고싶어요。のか지연결됐습니다。그래서ここでのアルバイトも、여기에서アルバイト하는것도、アルバイト도라는뜻이죠。もう2ヶ月だね。벌써2개월이네。どう？어때？다시한번들어보죠。
2: ここでのアルバイトも、もう2ヶ月だね。どう？
1: 이어서보면요。
2: 皆さん優しいし、仕事も面白いし、働きやすいです。
1: 皆さん、모두들優しいし、優しい、친절하다、문이끝난형태뒤에시연결해서우리열거를나타낼수있습니다。그런데이시는요、열거이긴하지만은보통이유의열거를나타낸경우가많아요。優しいし、친절하고、仕事も面白いし、일도재미있어서、働きやすいです。일하기편해요。働く、일하다。1그룹동사인데요뭐뭐하기쉽다뭐뭐하기편하다뭐뭐하기좋다야스이연결하면됩니다그래서하타라키야스이1그룹동사의동사마스형은다시한번복습마지막모음우를이로바꿉니다그래서하타라키야스이그리고이야스이연결하면은이로끝난이형동사활용한다고했어요그래서정중하게할때는뒤에데스만연결하면되는거죠하타라키야스이데스일하기편해요다시한번들어볼게요
2: 皆さん優しいし仕事も面白いし働きやすいです
1: 이어서보면요
2: それはよかった日本語も問題ない
1: それはよかった그거다행이네よかった다행이다라는의미를나타낸표현이고요日本語も일본어도問題ない문제없어라는표현입니다다시한번들어보죠
2: それはよかった日本語も問題ない?
1: 이어서보면요
2: ちょっと発音しにくいメニューがありますチーズカツレツ定食とか
1: ちょっと좀発音しにくいメニューがあります発音する발음하다발음하기어렵다어떻게만들면될까요동사마스형의니크이연결하면되는거죠스르의동사마스형은시입니다그래서発音しにくい발음하기어렵다라는뜻이고요여러분이로끝났어요이형용사활용을해야되는데요기억나시나요이형용사는명사수식할때요그냥이의형태로수식할수있죠그래서하존신이끄이메뉴가아리마스발음하기힘든발음하기어려운메뉴가있어요가되었습니다치즈카츠레츠데이쇼크とか치즈커틀릿정식이라던가다시한번들어볼게요
2: ちょっと発音しにくいメニューがあります。チーズカツレツ定食とか。
1: 이어서보면요。
2: へえ、韓国人には言いにくい言葉なんだ。チーズカツレツ定食。
1: へえ、ああ、韓国人には韓国人들에게는言いにくい言葉なんだ。言いにくい、말하기어렵다라는뜻이죠。이유1그룹동사고요니크이연결할때마지막모음우를이로바꿨습니다이니크이말하기어렵다마찬가지로뒤에명사수식할때그대로연결했어요이니크이고토바나한다말하기어려운말이구나치즈카츠레츠테이쇼크치즈커틀릿정식이라는의미가되었습니다그럼다시한번들어볼까요
2: へえ韓国人には言いにくい言葉なんだチーズカツレツ定食
1: 그럼대화내용생각하면서조금빠른스피드로다시한번잘들어보세요
0: ここでのアルバイトももう2ヶ月だねどう
3: 皆さん優しいし仕事も面白いし働きやすいです
0: それはよかった日本語も問題ない
3: ちょっと発音しにくいメニューがありますチーズカツレツ定食とか
0: へえ韓国人には言いにくい言葉なんだチーズカツレツ定食
1: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2: クッションクッション
1: クッションクッションいくよ
2: ブランケットブランケット
1: ブランケット담요구요
2: タオルタオル
1: タオル 타올, 수건입니다.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2: はい, ブランケット는 영어 블랭킷의 일본어식 발음인데요. 끝에 소리가 또가 되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1: 랜덤 박스 지식, 일본 한여름의 풍경 나가시 소매. 무더운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는 시원하게 건져 올린 면 요리만큼 반가운 음식도 없는데요. 일본에는 여름철 밥상의 단골 손님 소면이 있습니다.
2: 네, 국수에 양념장을 비벼 먹거나 뜨거운 육수를 부어 먹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소면은 차갑게 식힌 면을 찍어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삶아낸 면을 얼음물에 담가 식힌 뒤 츠유라고 불리는 간장 베이스 소스에 조금씩 적셔 먹어요.
1: 그런데 일본 하면 나가시 소멘 빼놓을 수 없잖아요?
2: 네, 맞습니다. 흐르다라는 뜻의 동사 나가스와 소멘이 합쳐진 말로 바늘로 쪼갠 대나무 수로에 깨끗한 얼음물과 함께 소면을 흘려보내면 사람들은 대나무 주위에 들어서서 물을 타고 빠르게 내려오는 면발을 젓가락으로 낚아채듯이 건져서 츠유에 찍어 먹습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간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기니다.
2: 그렇죠. 두 문장 여쭤볼 테니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진도 나가는 것보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저 혼자 6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빠는 여동생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친다.
4: 哥哥教妹妹写字.
2: 너무 생각을 틈을 안 주고 저희가 바로 발음을 했나요? 한 번 더 시작.
4: 哥哥教妹妹写字.
2: 좋아요. 글씨 쓰다. 写字 기억하시고요. 너 이 프로그램 사용할 줄 아니? 하나, 둘, 셋.
4: 这个软件你会用吗?
2: 맞아요. 조동사 후이가 아니라 할 줄 안다. 회 기억하셔야죠. 구강 저녁에 같이 밥 먹자.
4: 晚上一起吃个饭吧.
2: 와, 앞선 8강보다는 훨씬 더 쉬워 보여요. 확실히 그죠? 과연 그럴까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저녁 삼성 경성 나이 생각하시면서
4: 晚上.
2: 재밌는 건 선생님 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중국인들이 발음할 때 완샹, 이 샹을 사성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4: 是的.
2: 완샹, 문제 없습니다.
4: 没问题.
2: 정확한 발음은 하지만 왕 선생님처럼
4: 완샹,
2: 삼성경성 할머니,
4: 奶奶,
2: 우리,
4: 我们,
2: 너네들,
4: 你们,
2: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저만의 방식이에요, 선생님. 괜찮죠?
4: 不错.
2: 네, 좋아요. 함께, 같이,
4: 一起.
2: 품사는 부사예요. 부사는 위치가 어디죠? 수로 앞에 있어야 돼요. 수로가 뭐예요? 동사나 형용사 앞이죠. 같이 밥 먹자. 정말 좋아요. 한국어랑 똑같아요. 같이 먹다죠.
4: 一起吃.
2: 좋습니다. 같이 와.
4: 一起来.
2: 좋아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또이부치 배웠었죠. 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또이부치 예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것도 있네요.
4: 不好意思.
2: 3월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거 한 5번 나온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죠? 네. 근데 또이부치보다 더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죠. 그리고 excuse me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4: 是的.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 물어볼 때도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또이부치라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죠. 네, excuse me.
4: 对呀,不好意思,去EBS怎么走?
2: 그렇죠. 오, 애드립 한 번 더 해볼게요.
4: 不好意思,去EBS怎么走?
2: 怎么走는 방향 물어볼 때 취를 쓰는 게 아니고 怎么走, 어떻게 가야 합니까? 怎么취를 쓰시면은요, 교통수단 물어보는 거예요. 음흠. 어떻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깨알 같은 또 상식을 또 배웠습니다. 오늘.
4: 今天.
2: 아아 일성 잘 하셔야 됩니다. 今天 이게 아니라 今天. 자, 해야 한다.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로 쓰입니다.
4: 得.
2: 이게 원래 어떤 발음으로 많이 또 되죠, 선생님?
4: 得.
2: 떠라고 읽을 땐 동사 뒤, 동사 앞에 있을 땐
4: 데이.
2: 중국어로 선생님이 해야 한다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데이도 있고 뭐 인가이도 있고
4: 시다,
2: 야오도 야오. 있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데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른 필기하세요. 데이라고 읽을 땐 뒤에 동사가 와야 한다. 그렇죠. 야근하다
4: 짜반.
2: 짜반 쌍비읍보다는 약간 비읍 느낌으로 힘 빼시고 짜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나 야근해야 해.
4: 我得加班.
2: 그렇죠. 동사 앞에 쓰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할 줄 안다 호에 그 녀석과 위치가 동일합니다. 와우, 뿔러가 아니에요. 동사 뒤에
4: 뿔려.
2: 그렇지요. 아니 불자가 있으면 러가 아니라 뿔려고요. 어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 보호예요. 자, 가다를 집어넣어 볼게요. 취 집어넣어서
4: 취不了.
2: 갈 수 없다예요. 원래 여러분 아니 불자는 동사 앞에 있는 거잖아요. 뭐취 이건 무슨 뜻이죠? 안 간다예요. 근데 동사 뒤에 뿌가 있으면은요 무조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동사 할 수 없다. 해볼까요? 올 수 없다.
4: 来不了.
2: 이렇게 먹을 수가 없다.
4: 吃不了.
2: 그렇죠. 吃不了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4: 太.
2: 와우, 복습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太谢谢你了. 기억나시죠? 太땡땡了. 아쉽다, 아깝다.
4: 可惜.
2: 제가 축구 아나운서로 캐스터로 빙의가 돼볼게요. 선생님, 저 중국 해설자예요. 손흥민을 중국어로 손식민이라고 하죠?
4: 네.
2: 손식민, 담은! 담은이 슛이에요. 담은! 우와! 따가워라! 太可惜了. 네, 비껴갔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깝다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아깝다니까. 아, 돈 아까워.
4: 我常听韩国人这么说.
2: 그죠? 잘못된 표현이에요.
4: 没错.
2: 그럴 때 쓰는 아깝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4: 是的.
2: 또 하나 있어요. 야야, 헤어져. 네가 아까워.
4: 네가 너무 아까워.
2: 그거 아니죠?
4: 不是的.
2: 네, 그러니까 아쉽다로 사실 외우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아쉽다로 외우시면 다 통용됩니다. 太可惜了. 타이와 러 사이에 많이 옵니다. 다음에.
4: 下次.
2: 다음에 우리 밥 먹자.
4: 下次吃饭吧.
2: 我们 집어넣어 볼게요.
4: 我们下次一起吃饭吧.
2: 지금 선생님께서는 我们下次 하셨죠? 이 下次는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어요.
4: 下次我们一起吃饭吧.
2: 또 됩니다. Please로 많이 쓰이는데 원래 문장 맨 앞에 있으면 칭, 그죠? 근데 오늘은 이거예요. 겸허문으로 쓰이는 이 동사인데요.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겸허문 이런 말 못 들은 척 하시고요. 그냥 이거 외우세요. A 칭, B 吃饭. A가 B한테 밥을 쏜다예요. 선생님이 너한테 피자 쏠게. 老师, 칭니, 피자. 안 돼요. 무조건 吃 있어야 됩니다.
4: 네. 老师请你吃披萨.
2: 이렇게. 내가 너에게 커피 살게.
4: 我请你喝咖啡.
2: 중국은 먹다와 마시다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린 다 먹다가 되잖아요. 마시는 건 허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옆에 본문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我们 이치라이 팅샤.
5: 第九课.
6: 晚上一起吃个饭吧。不好意思，今天得加班，去不了了。啊，那太可惜了。下次我请你。晚上一起吃个饭吧。不好意思，今天得加班。 去不了了。啊，那太可惜了。下次我请你。
2: 여러분, 지금부터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에 같이 밥 먹자.
4: 晚上一起吃个饭吧.
2: 주어가 빠진 거예요. 워먼이 빠진 거겠네요, 선생님.
4: 也可以说咱们.
2: 咱们, 그렇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을 모두 포함할 때는 워먼보다 사실은
4: 咱们이
2: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여러분. 咱们, Z-A-N 검색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밥 먹자면 그냥 吃饭吧 하면 되지, 선생님. 이 吃个饭吧, 이 거를 왜 쓴 겁니까?
4: 좀 가볍게?
2: 그들의 말투예요. 이게 약간 이런 식이에요. 말만 나는 거예요. 말만. 맛있게 말하는 거예요. 전화하다가 중국어로
4: 打个电话.
2: 네, 打电话인데 打电话 사이에도 이 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거를 습관적으로 쓰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넣어봤습니다. 캐주얼하게 가벼운 말투니까 따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吃个饭吧. 미안해.
4: 不好意思.
2: 이런 상황에서는 对不起, 호환 가능하죠? 오늘 야근해야 돼. 今天 더가 아니죠. 동사 앞에 있으면 해야 한다.
4: 今天得加班.
2: 나 못 갈 것 같아. 我가 생략이 됐습니다.
4: 去不了了.
2: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닌가요? 왜 러가 두 개 있어요? 去不了了.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사 뒤에 不了 기억나시죠? 동사 뒤에 不了는 동사할 수 없다인데 특히 이 가능보호의 부정문 동사 뿔야오 뒤에 러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러는 완료가 아닙니다. 바로 상태 변화죠. 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직역이에요, 선생님. 그죠?
4: 맞죠.
2: SHOU 사성 검색해 보세요. 아, 못 참겠네. 정말 쇼블야오란 단어가 있어요.
4: 실다.
2: 네, 못 참겠네. 근데 이 특성상 역시 쇼블야오러 러 정말 많이 같이 쓰죠.
4: 아, 진 쇼블야오러.
2: 네,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쇼블야오. 쇼블야오러 선생님은 어떤 걸 더 많이 썼습니까?
4: 도용.
2: 아, 도용 다 사용하셨대요.
4: 네.
2: 정말 솔직하십니다.
4: 네, 상황을 바꾼 거 강조하고 싶을 때.
2: 상황 바뀐 걸 강조할 부셔요. 때 러를 써라.
4: 네.
2: 왜 러를 쓰죠? 상태 변화니까.
4: 是的.
2: 그렇죠. 취블야오러 이 문장도 러를 안 써도 괜찮긴 하지만
4: 可以的.
2: 강조한 거죠. 상태 변한 게. 아, 원래는 경성인데 이렇게 물음표 앞에 있으면 이성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아? 좋아요.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아쉽다라고 외우세요. 그럼 너무 아쉽다.
4: 나太可惜了.
2: 네, 타이 땡땡 러 사이에는 보통 안 좋은 뉘앙스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많이 옵니다. 다음에 내가 너한테 쏠게.
4: 下次我请你.
2: 삼성이 세 개 이상이면 성조가 맨 앞에 있는 성조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역시 반삼성이 많습니다. 워칭니 이걸 기억하세요. 워 올리지 마시고요. 아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워칭니 해도 괜찮죠.
4: 可以的.
2: 네.
4: 我们还可以说我请客.
2: 아, 请客. K-E 사성입니다. 请客. 대신 조심하세요. 내가 쏠게. 我请客 되죠?
4: 可以的.
2: 我请客 피자. 我请客你 이런 말은
4: 不行.
2: 안 됩니다. 请客 뒤에는 어떤 것도 올 수 없어요. 무조건 마침표 혹은 물음표가 와야 됩니다. 칭커 아주 좋은 단어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我们 이치라이 티이샤.
5: 晚上一起吃个饭吧。不好意思，今天得加班，去不了了。啊，那太可惜了。下次我请你。晚上一起吃个饭吧。 不好意思，今天得加班，去不了了。啊，那太可惜了。下次我请你。
2: EBS 초급 중국어.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74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사 뒤에 뿔려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복습이네요. 매운 거.
4: 라다.
2: 형용사로 원래 맵다가 뭐죠, 선생님?
4: 라.
2: 형용사 뒤에 덜을 쓰면 명사로 바뀝니다. 매운 것이 되는 거죠. 나 매운 거 먹을 수가 없어. 한 번 더.
4: 我吃不了辣的.
2: 그렇죠. 너무 늦었어. 나 집에 못 가.
4: 太晚了. 我回不了家.
2: 선생님, 回家不了 아닌가요? 이 不了는 동사 뒤에 와야 돼요. 回家 할 때 家는 명사잖아요. 명사 뒤에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吃饭不了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틀리신 분들, 吃不了饭 이 문장 구조예요. 꼭 기억하세요. 상황의 안타까움을 전하는 可惜. 아까 제가 연기까지 했어요. 손신민, 손흥민 땀은 아이야, 太可惜了. 제가 중국 유학할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네, 박지성 선수가 제가 유학할 때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거든요.
4: 벼지싱?
2: 네, 벼지싱. 그때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게 축구를 봤습니다. 아, 예문 들어볼게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안 나가면 너무 아쉬워.
4: 这么好的天气不出去太可惜了.
2: 이렇게 좋은 날씨,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더 올 수 있습니다. 예쁜 선생님, 그 문장 구조예요. 예쁜 선생님.
4: 漂亮的老师.
2: 그렇죠. 무조건 뭐뭐의가 아니에요. 그가 시합에 참가하지 않는다니. 정말 너무 아쉽네.
4: 他不参加比赛,真的很可惜.
2: 진짜로, 정말로.
4: 아깝다.
2: 네.
4: 아쉽다.
2: 真的. 真的 기억하세요. 진짜로. 그죠?
4: 아하.
2: Really. 참가하다.
4: 참가.
2: 경기, 시합.
4: 비赛.
2: 그렇죠. 어, 그럼 찬지아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요? 참가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아까 위에 배웠던 뿔려 써서 시작.
4: 참가不了.
2: 오, 참가不了.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죠?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예문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만 이칠라이 카인샤. 우리 왕 선생님께서 칭커도 알려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 칭입니다. 오늘만큼은 플리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한테 커피 살게. 그 어디에도 우리 한국어에서는 마시다가 없죠? 하지만 넣어야 됩니다.
4: 我请你喝咖啡.
2: 삼성이 연달아 세 개죠? 맨 앞에 주어가 반삼성입니다. 我请你. 칭은 이성이에요. 我请你. 니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我请你喝. 어머니께서 모두에게 간식을 대접해 주신다.
4: 마마, 请大家吃点心.
2: 오, 간식을?
4: 点心.
2: 이 点心이 광동에서는 딤섬이래요.
4: 是的,是的.
2: 맞죠? 홍콩에서는 예, 이게 딤섬 이거라는데.
4: 맞죠. 정확한 발음 모르겠네.
2: 괜찮아요? 이거, 근데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한자로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점심.
4: 아,
2: 점심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4: 아,
2: 그렇죠. 점심이 아니죠.
4: 어허, 是这样啊.
2: 네, 그렇습니다. 간식, 点心. 광동에서는 딤섬. 그렇죠. 그가 나 영화 보여준대. 무조건 먹고 맛있는 것만 쏘는 게 아니었어요.
4: 他请我看电影.
2: 와우, 좋은 친구네요. 한 번 더.
4: 他请我看电影.
2: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으로 바뀌어야죠. 请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4: 같이 진입 생화 연습.
2: 우리는 네 글자 공포 영화, 중국은
4: 공포片.
2: 공포 어때요? 공포 괜찮죠? 그럼 이건 어때요, 여러분? 맞춰 보세요. 애정이 중국어로 아이칭이에요. 아이칭片. 이건 뭐예요? 로맨스.
4: 아, 还有个什么词来着?
2: 어, 어떤 글자가 생각나십니까?
4: 想不起来了.
2: 아, 생각이 안 나세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로맨스 괜찮죠?
4: 没错.
2: 네. 그럼 이건 어때요? 코미디 영화는?
4: 喜剧片.
2: 아, 喜剧片. XI 그리고 JU 검색해 보세요. 喜剧片 좋습니다. 나 공포 영화 못 봐. 안 본다가 아니잖아요. 동사 뒤에 뿔 나오니까 할 수 없다예요. 볼게요.
4: 我看不了恐怖片.
2: 려 올라가야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려 공포片. 좋아요. 우리는 선생님께 차를 대접한다. 그 어디에도 허 마시다가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써야 됩니다.
4: 我们请老师喝茶.
2: 한 번 더.
4: 我们请老师喝茶.
2: 표를 못 샀다. 아, 너무 아쉽다.
4: 没买到票,真可惜.
2: 没 동사 따오는 동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동사를 못 한 거예요. 목적 달성 실패예요, 여러분. 따오를 빼면 뭐예요? 일부러 안 산 거죠. 네, 메이 칸 다오는 보고 싶었는데 못 본 거죠. 이건 못 산 거고요. 표, 펴 외우시고요. 그들은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할 계획이다.
4: 他们打算请我们吃晚餐.
2: 저녁 식사, 晚餐. 그럼 오찬, 우리가 청와대 오찬 그러잖아요.
4: 오찬.
2: 그렇죠. 조찬.
4: 早餐.
2: 그렇죠. 계획하다.
4: 打算.
2: 좋습니다. 이 신발 너무 작아서 난 신을 수가 없어.
4: 这鞋太小,我穿不了.
2: 입다도 되지만 신다도 됩니다. 穿不了. 괜찮죠. 鞋는 뭐예요?
4: 鞋.
2: 鞋, 신발이죠.
4: 对的.
2: 그럼 글씨 쓰다 할 때 쓰다는 뭐예요, 중국어로?
4: 鞋.
2: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쓰다는 삼성이에요. 시에. 이거는 그냥 빠르게 올라갑니다. 시에. 문맥상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웬일로 타이 뒤에 러가 없네요. 타이 샤얼러 써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4: 晚上一起吃个饭吧.
2: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4: 我是王老师.
2: 다음 시간에.
4: 不见不散。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운 심안정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화요일 파트 3의 날입니다. 오늘은 그래픽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는 113쪽. 왠지 그 앞에 세 문제 있고 또 좀 오른쪽에 세 문제 붙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야 저도 나중에 영상 강의를 만들 때가 있죠. 그때 화면에 넣기도 좋아요. 근데 이 꼭 그 한 문제가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35번 같은 거 좀 위로 올려달라고. 그게 아마 앞으로 9월쯤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제작이 좀 이제 미리미리 나가죠. 그래서 이제 9월쯤은 확실히 반영이 될 겁니다. 예, 작은 거지만 또 이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우리 32에서 37번까지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a graphic.
2: Mateo, I just finished straightening the dairy section, and now I'm going to refill the fresh fruit display. Do you know where the cartons from today's shipment are? I may as well bring them straight out to the produce section.
3: I already put them away in the stockroom. The newly arrived fruit is on the top shelf, directly above the bananas.
2: In that case, I'll head to the stockroom now.
3: Actually, before you go,

0: Could you help me hang this promotional sign near the front entrance? I need someone to steady the ladder while I attach it.
1: Number 32.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Number 33. Look at the graphic. Which fruit was delivered today? Number 34. What will the speakers most likely do next?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0: Good morning, Coach. We'll be conducting interviews today for the team's new strength and conditioning trainer.
2: The two resumes I looked over last night were impressive. Both applicants have experience creating conditioning programs for professional basketball teams.
0: Two? We actually have 5 applicants scheduled for today. Human Resources sent out a revised list this morning.
2: Oh, I see. I was attending the regional coaching seminar in Busan, so I probably overlooked that message. Could you forward it to me?
0: Of course. By the way, the equipment coordinator said the shipment of our new warm-up jackets will arrive later than expected. One of our sponsors recently changed its logo, so the design on the jackets has to be updated first.
1: Number 35. What field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in? Number 36. Why does the man say?
0: We actually have 5 applicants scheduled for today.
1: Number 37. According to the man, why has the shipment been delayed?
3: "잘 들어보셨죠? 32번부터 보시죠. 화자들이 어디서 일하는 것 같냐? 이 장소를 물어보는 경우는 첫 부분에 명사가 답을 결정한다 그랬죠? 이게 교과서적이에요. 그렇게 꼭 생각하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시험 계속 보잖아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게 틀린 건가 아닌 건가 검증도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대화 첫 부분 명사에서 답이 나오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EBS 방송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검증해서 이걸 말씀드리죠. 지금도 유효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33번 그래픽을 보시면 어떤 과일이 오늘 배송되나. 여러분 이것도 저 한 두세 달 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야, 이거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을 똑같게는 못 만들어요. 좀 비슷하게. 그리고 또 이 과일 순서도 막 달라요. 그리고 종류도 좀 다르고. 근데 포인트는 같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리는데 여러분 애정을 갖고 보시면 성적이 나옵니다. 지금 8호로도 나왔죠. 미리미리 보세요. 지금 이번 주말에 토익 시험인데 문제 몇 문제라도 더 풀고 싶지 않아요? 그 욕심 없으세요? 저는 시험장 가면 이 문제 어떻게 외워서 좀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할까 이런 거 생각 많이 하는데 문제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성적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34번으로 또 가보시면 이제 그래픽은 연계 문제가 되죠. 34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미래형 질문은 이제 끝부분에 답을 준다. 이거 늘 나오는 기본적인 얘기죠.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Mater, I just 들어간 문장 중요하죠. I just finished straightening the dairy section. 제가 유제품 코너 정리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이 straightening 하면 똑바로 하다죠. 그러니까 똑바로 정리했다 이거예요. And now, 여러분 now가 또 아주 중요하죠. Now, please, today 뒤에 답 준다. 파트 3, 4의 기본이죠. I'm going to refill the fresh fruit display. 제가 이제 신선한 그런 과일 진열을 다시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과일 있고, 낙농식품, 유제품 있고 이런 거 파는데 어디예요? 32번. 아무래도 C번 at a grocery store. 여기가 이제 식료품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죠. Do you know where the cartons from today's shipment are? 그래서 오늘 배송에서 온 그 통들 있잖아요. 그 물건 상자. 이 물건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carton. 카트는 보통 종이 상자고요. 크레이트가 있어요. C-R-A-T. 그거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나무 상자를 크레이트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리스닝 토익 기본 단어들입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I may as well bring them straight out to the produce section. 그것을 농산물 코너 쪽으로 바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May as well, 뭐뭐하는 편이 낫겠다.

0: 그럼 그림을 보세요. 바나나 바로 위에 새로 배송된 과일이 있대요. 그러면 바나나 위에 뭐가 있죠? Strawberries. 그렇죠. 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3번. 어떤 과일이 오늘 배송됐냐? 그 새로 배송된 게 바로 strawberries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편집부 직원분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그림을 이제 그래픽을 보내드렸더니 이거 과일이 좀 과일 같지 않아요. 다시 주세요. 그래갖고 또 그래픽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과일이 아주 신선해 보이죠? 다 이게 또 노력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제 하나 남았죠.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I will head to the stock room now. 제가 지금 창고로 가볼게요. Actually, 여러분 actually 뒤에 답의 단서 나온다. 그리고 요즘의 특성은 두 문장 이상 들어서 풀리는 문제가 많다. 이것도 아시죠? 그러면 actually 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요. Before you go, 가시기 전에 could you help me? 저 좀 도와줘요. Hang this promotional sign, 이 홍보용 사인, 이 간판을 거는 것 좀 도와줘요. Near the front entrance, 바로 그 앞쪽 입구에. I need someone to steady the ladder while I attach it. 제가 이것을 붙이는 동안 누군가가 그 사다리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을 사람이 필요해요. Steady는 꾸준한이라는 형용사로 유명한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꾸준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안정적으로 이 사다리 잡고 있어야 내가 올라가죠.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 보는데 마지막 문제 결국 그러면은 이들이 뭘 하겠어요? 같이 서로 도와서 간판을 걸겠죠. 그렇죠? 안내문을 건다. 그래서 D번, put up a sign. 이게 정답이 됩니다. 32에서 34 함께 듣습니다.
1: Mateo, I just finished straightening the dairy section, and now I'm going to refill the fresh fruit display. Do you know where the cartons from today's shipment are? I may as well bring them straight out to the produce section.
2: I already put them away in the stockroom. The newly arrived fruit is on the top shelf directly above the bananas.
1: In that case, I'll head to the stockroom now.
2: Actually, before you go, could you help me hang this promotional sign near the front entrance? I need someone to steady the ladder while I attach it.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3 진행 중입니다. 35번부터 같이 보시죠. 어느 분야에서 이 화자가 일하는 것 같냐. 항상 말하지만 직업 장소 주제는 대화 첫 부분 명사가 답을 많이 준다. 그랬죠. 앞에서 이제 그런 문제 풀어봤어요. 그 문제가 계속 나와요. 최근에 7월 12일에 시험이 있었죠. 그때 저도 봤어요. 그런 문제 계속 나와요. 그리고 36번. 왜 이 남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가? 우리는 실제 오늘 5명이 예정돼 있어요. 지원자가 이 말을 왜 하는가? Actually는 앞에 어떤 사람의 말을 그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럴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문장을 읽어두세요. 특히 인용 문장의 단서는 그 앞 문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리딩이면 보면서 풀지만 이건 듣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 문장 바로 앞에 하여튼 뭐가 나올 거라는 거. 이 문장 자체는 잘 읽어둬야죠. 이게 그대로 들리니까. 그리고 37번 남성에 따르면 왜 그 배송이 지연됐나? 그럼 why the shipment delayed? 이 정도 이제 밑줄을 그어야죠. 그 맨도 밑줄을 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화문은 남성 여성 구분이 중요해요. 파트 4는 이제 스피커가 어차피 한 명이니까 그 주어가 안 중요한데 여기 3에서는 맨 워먼이 또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우선 남성이 말합니다. Good morning, coach. 우선 코치가 나왔어요. 그래놓고 We'll be conducting interviews today. 오늘 우리가 인터뷰를 해요. For the team's new strength and conditioning trainer. 트레이너가 힌트예요. 그러니까 이 팀의 새로운 강화

0: 이 어떤 조건 관리, 이 상태 관리죠. 사람의 건강 관리를 하는 상태 관리 트레이너, 이 트레이너를 위한 인터뷰를 한대요. 그러면 이곳은 뭔가 이제 트레이너가 있고 코치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5번 ABCD에서는 뭐가 가까워요? 스포츠 분야죠. 코치가 스포츠 분야에 있고 또 트레이너 있고 이러니까 이 B번, athletics,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답이 B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았죠? 그 첫 문장 놓치지 말고. 그 다음, the two resumes I looked over last night, 지난밤 제가 검토한 두 개의 이력서가 were impressive,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Both applicants, 두 명의 지원자들이 have experience, 경험이 있더라고요. Creating conditioning programs, 이런 선수들의 어떤 상태를 잘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경험이 있더라고요. For professional basketball teams, 여기 나왔네요. 이제 프로 농구팀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athletics, athletes, 그 운동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여긴 두 장, 두 명의 이력서라 그랬어요. 근데 아래 보니까 두 명이라고. We actually have five applicants scheduled for today. 오늘 예정된 지원자가 다섯 명이에요. 두 명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36번, 이 말의 의미는 D번이죠. To correct incorrect information. 올바르지 않은 틀린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 둘이 아니다, 다섯 명이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문장의 의미죠. 그래서 D가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문장 안에 뭐가 보이냐면 Both applicants have experience creating. 여기 creating에 ing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Have experience ing예요. 이 ing형 집어넣는 문제가 파트 6에 출제됐는데 많이 틀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기가 만들어져요? creating 자리에 빈칸을 만들고 create, to create, creating, creation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creating ing형을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투부정사 넣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투부정사 골라서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죠. Human Resources sent out a revised list this morning. 인력자 원부가 오늘 아침 수정된 리스트를 보냈어요. Oh, I see. 알겠습니다. I was attending the regional coaching seminar in Busan. 제가 부산에서 지역 코칭 세미나에 참석했었거든요. So, 그래서 I probably overlooked that message. 제가 그 메시지를 간과한 것 같아요. 못 보고 놓친 것 같아요. 그게 overlook의 뜻이죠. 그러나 이 뜻만 알면 안 돼요. 여기선 그 뜻인데 파트 1에서 내려다보다도 이 overlook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물이 내려다 보인다. 이 댐에 물이 있는 그런 사진에서 정답이었던 문장이 The building overlooks the water. The building overlooks the water였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Could you forward it to me? 그건 저한테 전송해 주실래요? 전달해 주실래요? Of course. 물론이죠. 그래 놓고 By the way. 이거 나오면 그 뒤에 답 줘요. 여러분 By the way, in the meantime, unfortunately 이런 거 이제 부사나 부사구로 이렇게 말을 돌리거나 이런 게 나올 때 However 이런 거 뒤에 답을 준단 말이에요. 부사나 부사구 뒤에 답을 준다. The equipment coordinator가 said, 말했습니다. The shipment of our new warm-up jackets. 우리의 새로운 그 어떤 warm-up jacket이죠. 이 재킷의 배송이 will arrive lat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One of our sponsors, 우리 스폰서 중에 한 명이 recently changed its logo. 로고를 최근에 바꿨어요. So, 그래서 the design on the jackets, 이 재킷의 디자인이 has to be updated first. 우선 업데이트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37번. 왜 배송이 늦어지냐? A번, a sponsor's logo on the team's apparel. 이 팀의 의상의 스폰서 로고가 has to be updated. 업데이트 되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37번 정답은 A번입니다. 3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Good morning, coach. We'll be conducting interviews today for the team's new strength and conditioning trainer.
2: The two resumes I looked over last night were impressive. Both applicants have experience creating conditioning programs for professional basketball teams.
1: Two? We actually have 5 applicants scheduled for today. Human Resources sent out a revised list this morning.
2: Oh, I see. I was attending the regional coaching seminar in Busan, so I probably overlooked that message. Could you forward it to me?
1: Of course. By the way, the equipment coordinator said the shipment of our new warm-up jackets will arrive later than expected. One of our sponsors recently changed its logo, so the design on the jackets has to be updated first.
0: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네. yesterday we wrote an email to our hotel inquiring about airport pickup service.
1: 맞습니다. 네. 어제는 어떻게 보면 inquiry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response가 있어야겠죠.
0: Yes.
1: 그래서 오늘은 page number 110에 공항 픽업 서비스에 대한 호텔의 이메일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here is the hotel's response to an airport pickup service inquiry.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Thank you for reaching out to us, and we can certainly help you with that. Please provide us with your flight number and full name. Our driver will be waiting for you at the arrivals hall. He or she will be holding a sign with your name on it. We will keep track of your arrival time, so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flight delays.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0: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항 픽업 서비스는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항공편 번호와 성함을 알려주세요. 저희 기사님이 도착 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고객님의 성함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도착 시간을 계속 확인할 것이므로 항공편 지연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깔끔한 답변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질문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네. 되게 이상적인 그 리스폰스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1: 맞아요. 질문한 거 답이 안 올 때도 있고.
0: 아니면 보통 답 올 때는 있는데 이제 뭔가 이 시간에만 오시면 무료고요.
1: 아. 이렇게 좀 모든 게 친절한 경우는 네네네. 좀 없을 수도 있다.
0: 네. 네.
1: 자, 여기서 핵심 표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도착 시간을 계속 확인할 것이므로 뭐 항공편 지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뭔가를 기록하다 확인하다인데 중요한 건 계속 기록하다 계속 확인하답니다.
0: Keep track of 명사. Keep track of something.
1: 아, 이 track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나간 흔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그걸 계속 keep 하는 겁니다. 아, 여기 갔었군, 저기 갔었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도착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것을 track을 keep 하겠다.
0: 맞아요.
1: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쌤, 이렇게 흔적을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다가 뭔가 놓치거나 접촉이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럴 때는 lose track of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 I lost track of time.
1: 맞아요. 완전 시간 개념이 없어진 거죠.
0: 네.
1: 나 오늘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너무 뭐 바쁘거나 해서.
0: 네네.
1: 오, 좋습니다.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난 아무것도 놓치지 않게 항상 내 일정을 계속 확인해. 자, 나는 항상 내 일정을 계속 확인해.
0: I always keep track of my schedule.
1: 내가 아무것도 놓치지 않게.
0: So that I don't miss anything. I always keep track of my schedule so that I don't miss anything.
1: 네, 두 번째는요. 아, 지출을 계속 기록하는 거 힘들어. 자, 힘들어.
0: It's hard.
1: 내 지출들을 계속 기록하는 건.
0: To keep track of my expenses. It's hard to keep track of my expenses.
1: 네. 저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감인 게 처음에는 항상 연초에 이 생각 하거든요.
0: 네.
1: 나 뭐에 뭐 썼고 이거 돈 어디 쓴 거고 계속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나중에 뭐 그런 세금 보고라든가 기타 등등. 근데 한 3주 지나면요.
0: Yeah.
1: 천천히 하지 뭐 이러면서 안 되더라고요.
0: I'm the same.
1: 아하.
0: And then you keep forgetting, right?
1: 그러니까요.
0: Yeah.
1: 자, 세 번째 예문은요. 마유는 먹는 걸 계속 기록하기로 결정했어. 자, 마유는 결정했어.
0: Mayu decided
1: 계속 기록하기로
0: to keep track
1: 그가 먹는 것을
0: of what he eats. Mayu decided to keep track of what he eats.
1: 네.
0: In a perfect world, this is what you would do.
1: 아, 이걸 기록해야 살이 안 찐다던데
0: 맞아요.
1: 안 되더라고요.
0: 네. 네.
1: 자, 핵심 표현으로 keep track of something. 뭔가를 계속 기록하다, 확인하다 해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잡아보겠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연락한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0: 오, 저희 얼마 전에 이거 배웠는데요. 오. Reach out. Reach out.
1: 맞습니다.
0: 근데 선생님, 이거 reach out는 네. 그냥 연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1: 보통 reach out 하는 것은 손을 뻗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 연락한다라는 아. 뜻이 좀 강하죠.
0: That's right.
1: That's right. 자, 다음은요. 확실히, 물론.
0: Certainly. 혹은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도 있어요. Certainly.
1: 오.
0: Certainly.
1: 오, 지금 앞쪽에 강세 주니까 T 사운드가 거의 안 나네요.
0: That's right.
1: Right. Yeah. Certainly. 자, 다음은요. 성명, 성함.
0: Full name. Full name.
1: 그렇죠. 이거는 first name과 last name을 다 넣은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0: 맞아요. 그리고 뭔가 writing으로 이제 full name을 써야 되면 일단은 영어로는 당연히 first name이 먼저고 last name이 나오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만약에 순서 바뀌면 콤마가 있어야 돼요.
1: 맞아요. 바뀔 네. 수도 있는데 이건 특히나 네. 뭐 applications 같은 데 보면은 바뀐 야. 경우도 있는데요.
0: 네.
1: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last name이 먼저 온다. 그러면은 콤마 찍기.
0: Yes.
1: 자, 다음은요. 도착홀 뭐라고 할까요?
0: Arrivals Hall.
1: 오.
0: Arrivals Hall.
1: 오, 쌤, 여기 arrivals에서 S가 들어가 있네요.
0: 네, 맞아요. 이거는 공항에 가시면 다 네. arrivals, departures 이렇게 써져 있어요.
1: 아, 왜냐면 이게 한 대가 나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0: 맞아요.
1: 오, 오케이.
0: 네. 그리고 뭐 hall도 생략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arrivals, 네. 뭐 departures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요. 들고 있다.
0: hold. Hold.
1: Hold. 뭔가를 들고 있다. 아니면은 잡고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뭐 품 안에 이렇게 안아주고 있다던가.
0: 네, 맞아요.
1: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0: 이것도 그러고 뭔가 위로 들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더 강조하고 싶으면 hold up도 괜찮고요.
1: Hold up something.
0: 네.
1: 자, 마지막으로 팻말, 간판.
0: Sign. Sign.
1: Sign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ign은 실제로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 아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0: 네.
1: signage 얘기를 했었잖아요.
0: Yes.
1: 걔는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0: Yeah.
1: Right. 그거는 그냥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0: 맞아요.
1: 오케이.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제공하다.
0: Provide A with B. Provide someone with something.
1: 네. 많은 분들이 with를 쓰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provide A까지는 쓸 수 있는데 도대체 뭘 제공한다라고 할 때 with를 아예 빼거나 아예 상상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with를 꼭 함께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A와 B를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데 대신에 그럴 때는 for이라는 걸 써서 provide B, 그러니까 B를 제공하는 거죠. For A, A를 위해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0: 네.
1: 자, 만들어 볼게요. 그들은 우리에게 무료 숙박을 제공했어. 자, 그들은 우리에게 제공했어.
0: They provided us
1: 무료 숙박을
0: with free accommodation. They provided us with free accommodation.
1: 네,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 거 스펠링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CC 앞부분에 CC고요. 중간에 MM 이렇게 두 번씩 나와요.
0: Yeah.
1: 자, 두 번째 문장은 그 회사는 직원들에게 두둑한 혜택을 제공해. 자, 그 회사는 그것의 직원들에게 제공해.
0: The company provides its employees
1: 두둑한 혜택들을
0: with hefty perks. The company provides its employees with hefty perks.
1: 네.
0: 아, 혜택들을 perks라고도 표현할 수 있네요.
1: 맞습니다. perks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런 금전적인 것을 제외한 혜택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first class로 날아갈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무료 주차권을 준다던가 그런
0: right.
1: 뜻이죠.
0: Yeah.
1: 자, 다음 한번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가 적힌, 명사가 적힌.
0: With 명사 on it. With 명사 on it.
1: 네, 그 위에 그 명사를 가진인데 with는 함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것을 의역을 해서 적힌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0: 맞아요.
1: Right? So with 명사 on it. 그리고 우리가 뭐 종이나 표면 위에 써 있을 테니까 on을 쓰는 게 맞겠고요. 예문을 들어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0: 오케이.
1: 자, 세리아나는 마유의 이름이 적힌 셔츠를 입고 있어. 어마없어서. 자, 세리아나는 셔츠를 입고 있어.
0: Seriana is wearing a shirt.
1: 마유의 이름과 함께.
0: With Mayu's name.
1: 그 위에.
0: On it. Seriana is wearing a shirt. With Mayu's name on it.
1: Mm-hmm.
3: And he's wearing a shirt with my name on it.
1: Oh, you wish. 네. 그래서 shirt인데 어떤 shirt냐면 마유의 이름을 가진 shirt인 거죠. 근데 어디에? On it, 그 위에.
0: Mm-hmm.
1: 자, 다음은요. 마유는 멋진 로고가 적힌 그런 가방을 메고 있어. 마유는 가방을 메고 있어.
0: Mayu is wearing a bag.
1: 멋진 로고와 함께.
0: With a cool logo.
1: 그 위에.
0: On it. Mayu is wearing a bag with a cool logo on it.
1: 네.
0: 혹시 로고가 fashion and?
1: Oh my. 예전에 제가 어떤 가방을 메고 왔었거든요.
0: 네네.
1: 거기에 굉장히 촌스럽게 써 있었는데.
0: 네.
1: 감사합니다.
0: 브랜드가 fashion and.
1: Fashion and였나요? 기억도 안 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동사 원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0: There's no need to 동사 원형. There's no need to 동사 원형.
1: 네. 근데 회화체에서는 there's를 많이 없애지 않나요? 그렇죠?
0: 맞아요. 그냥 right? no need. Uh-huh. No need. 선생님, no need to buy me lunch.
1: Oh, don't worry. I won't be buying you any lunch.
0: No need to buy me dinner.
1: 맙소사. 자, 가보겠습니다.
0: 네.
1: 자, 당황할 필요는 없어. 저 지금 당황했죠? 자, 필요는 없다.
0: There's no need.
1: 당황할.
0: To panic. 선생님.

0: There is no need to panic.
1: 오케이. 아, 이게 딱 연결이 되네요.
0: 네.
1: 자, 다음은요. 아, 서두를 필요는 없어. 필요는 없다.
0: There's no need
1: 서두를
0: to hurry. There's no need to hurry.
1: 어, 그러면 방금 이것도 there's를 빼도 될까요?
0: 네. No need to hurry.
1: No need to hurry.
0: 선생님, no need to hurry to buy me lunch.
1: Oh my, 배고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 영작 가볼게요.
0: Let's go. Al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113.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항 픽업 서비스는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마워요.
0: Thank you.
1: 저희에게 손을 뻗어준 것에 대해
0: For reaching out to us.
1: 그리고 저희는 확실히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0: And we can certainly help you.
1: 그것에 대해
0: With that. Thank you for reaching out to us. And we can certainly help you with that.
1: 네. 자, 누군가를 뭔가에 대해 도와준다라고 할 때는요. help about이 아니라 help someone with something입니다. 주의하시면 돼요.
0: 네.
1: 네. 자, 다음은요. 저희에게 항공편 번호와 성함을 알려주세요. 자, 저희에게 제공해 주세요.
0: Please provide us
1: 당신의 항공편 번호
0: with your flight number
1: 그리고 전체의 이름을
0: and full name. Please provide us with your flight number and full name.
1: 네.
0: 아, 여기 provide A with B가 나왔네요.
1: 맞습니다. with 꼭 들어가야죠.
0: 네.
1: 자, 다음은요. 저희 기사님이 도착 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저희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0: Our driver will be waiting
1: 당신을
0: for you
1: 그 도착들 홀에서
0: at the arrivals hall. Our driver will be waiting for you at the arrivals hall.
1: 네. 자, 여기서 will be waiting이라고 하는 것도 더 생생한 느낌. 한참 그러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0: 네, 맞아요.
1: 한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0: Yeah. 그리고 약간 좀 되게 정확한 이런 장소 같은 데는 at arrivals
1: 맞습니다.
0: hall.
1: 맞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고객님의 성함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는 혹은 그녀는 사인을 들고 있을 거예요.
0: He or she will be holding a sign
1: 당신의 이름과 함께
0: with your name
1: 그 위에
0: on it. He or she will be holding a sign with your name on it.
1: 네. 여기서 he or she라고 하는 거 원래는 뭐 기본적으로 성별에 대해서 좀 중립적으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0: Mm-hmm.
1: 그것도 그렇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남자 기사분이 나갈지도 모르고 여자 기사분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두는 거죠.
0: That's right.
1: right?
0: Yeah.
1: 만약에 이런 게 뭐 쓰기 싫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the driver,
0: mm-hmm.
1: our driver 또 쓰셔도 되고요.
0: 네.
1: So we'll be holding a sign with your name on it. So 그 위에 내 이미 들어간 사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힌 사인이 되겠습니다.
0: 네, right. 그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그 아이들 물건에 꼭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1: Uh-huh.
0: Or they might confuse it with other children, right?
1: right?
0: So 그럴 때 선생님들이 맨날 make sure your child's name is on it
1: on
0: or
1: it.
0: on their bag.
1: Right. 왜냐하면 표면에 있으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은요. 저희가 도착 시간을 계속 확인할 것이므로 항공편 지연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기록할 거예요.
0: We will keep track of
1: 네, 당신의 도착 시간을
0: your arrival time
1: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0: So there is no need to worry
1: 항공편 지연들에 대해
0: about flight delays.
1: Mm-hmm.
0: We will keep track of your arrival time so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flight delays.
1: Right.
0: 네. There is no need 할 때 there is 생략해도 된다고 mm-hmm.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포멀한 이메일이잖아요.
1: Mm-hmm.
0: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죠.
1: 맞아요. 그리고 흐름상 이제 문장이 묻어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yeah.
1: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0: That's true.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Thank you for reaching out to us. And we can certainly help you with that. Please provide us with your flight number and full name. Our driver will be waiting for you at the arrivals hall. He or she will be holding a sign with your name on it. We will keep track of your arrival time, so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flight delays.
0: And here's today's review.
1: 확실히, 물론.
0: Certainly.
1: 도착홀.
0: Arrivals hall.
1: 팻말, 간판.
0: Sign.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계속 기록, 확인하다.
0: Keep track of 명사.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0: Provide A with B.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자,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릴게요.
0: 좋아요.
1: 그녀는 먹은 걸 계속 기록했어. 그녀는 먹은 걸 계속 기록했어.
0: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keep track of 명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0: 세리나였습니다.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0: All in one, Easy Writing!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그다음에 그 고객들이 와서 그것만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예, 방문 횟수도 그만큼 늘어나고 환경에도 당연히 좋겠죠. 버리지
1: 네.
0: 않으니까 식품을. 예.
1: Sure. So this does seem like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everybody involved. Let's take a deep look. Part one, it's on page 110 of our July book.
2: Grocers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minimize food waste. Retailers like Kroger are increasingly implementing sophisticated algorithms to manage inventory and improve overall financial performance. These digital tools help traditional stores compete against warehouse clubs by offering targeted discounts on various perishable goods. Rather than utilizing broad promotions, firms now identify specific items nearing expiration to attract many value-seeking and budget-conscious consumers.
0: 자, 키트 형은 꼭 예습을 좀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예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perishable goods 이런 단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단어고요. 네. 그다음에 뭐 value seeking, budget conscious consumers 핵심 단어들이 될 거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조금 표시를 미리 해 두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갈게요.
1: Retailers like Kroger are increasingly implementing sophisticated algorithms to manage inventory and improve overall financial performance.
0: Okay. Sophisticated algorithms를 implement한다. 그게 이제 중심 내용이잖아요. 아주 정교한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하기 위해서 하는지 그 뒤에가 더 중요한 내용이죠. To manage inventory. 이거는 이제 재고를 부르는 말이에요.
1: 그렇죠. 네. Yeah, all the stock that you have in your store. Right?
0: 유통업체에서는 이 재고 관리가 사업의 어떤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고 관리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자 동시에 improve overall financial performance는 전반적인 재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Retailer는 그냥 기업들 중에 유통기업들을 말하는 단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1: Yeah, any business that is selling something to the consumers out there, right? So it could be clothes as well as foods and whatnot. Retailers like Kroger are increasingly implementing sophisticated algorithms to manage inventory and improve overall financial performance.
0: 그렇죠. 그 제목에는 근데 grocer라는 말도 나왔어요.
1: 아, 그렇죠.
0: 이게 이제 우리가 grocery가 식료품인데 이런 마트나 슈퍼마켓을 grocer라고도 하나 봐요.
1: Yeah, like colloquially, informally, you can still call a bigger supermarket a grocers. Yeah, yeah.
0: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Kroger 같은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데 미국에서 이제 월마트 다음으로 이제 매장 수가 많은 유통업체입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죠, 어떻게 보면요. 오케이, 갑니다.
1: These digital tools help traditional stores compete against warehouse clubs by offering targeted discounts on various perishable goods.
0: 이런 크로거 같은 업체들이 어디랑 경쟁을 해야 되냐면 warehouse clubs와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긴 뭐 어디 클럽이 아니라
1: no.
0: 어딜 말하는 겁니까 여기는?
1: Yeah, talking about Costco's and we've mentioned Sam's Club from Walmart before. Places you need a membership. That's why it's called a club.
0: 그렇네요. 이 클럽은 여러분 갑자기 무슨 동아리 뭐 진짜 어디 춤추는 클럽 이게 아니라 그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런 매장들을 클럽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1: 그렇죠.
0: Warehouse는 창고를 말하잖아요. 그냥 예쁜 선반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네. 그냥 창고처럼 갖다 놓고 가져가세요라고 그렇죠. 하는 코스코와 미국 이제 월마트가 운영하는 Sam's Clubs가 대표적인데 그래서 우리말로는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 이렇게 번역합니다.
1: That's exactly a warehouse club, right? And how are they competing? By offering targeted discounts on various perishable goods. So targeted means it's not on all the products, just the ones that they need. And perishable, the key word here, is anything that can spoil, decay, go rotten, go bad.
0: Perish하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못 팔면 버려야 돼요.
1: 네. 네.
0: 왜냐하면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넘긴 식품을 파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하는 신선식품류를 perishable goods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seafood.
1: 그렇죠.
0: 대표적인 게 meat and vegetables.
1: Milk,
0: fruits,
1: cheese.
0: Milk, cheese.
1: Yeah.
0: 네. Dairy products. Right? 그런 것들을 맞춤형 할인을 해서 이런 대형 창고형 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할인점들은 가격대가 많이 났거든요.
1: 그렇죠.
0: 거기와 경쟁을 이렇게 하는 거란 얘기예요.
1: It's not easy. Rather than utilizing broad promotions, firms now identify specific items nearing expiration

0: to attract many value-seeking and budget-conscious consumers.
1: Specific items nearing expiration.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유통기한을 expiration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Mm-hmm. So 유통기한 마감이 다가오는 그런 제품들을 특정해서 혹은 선별해서 이제 좀 싸게 사고 싶은 고객들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0: 그렇죠. Yeah, and they are trying to get value-seeking. Budget-conscious consumers. If you're seeking value, it means you're looking for the good prices. And if you're budget-conscious, you're worried about the costs,
1: 그쵸.
0: right?
1: 우리 이제 유통업계 같은 데서는 value-seeking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고객들이고 budget-conscious는 이제 항상 예산을 머릿속에 둔다는 얘기니까 가격에 민감한 네. 실속형 소비자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kay.
0: Let's move on to part two.
2: Business leaders explain that such technology successfully converts potential losses into new revenue streams for participating supermarkets. This strategy significantly reduces environmental impact while simultaneously encouraging shoppers to visit physical locations much more frequently. The innovative Flash Food platform allows individuals to browse and purchase discounted groceries directly through a specialized mobile application.
1: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란 원하는 한 판이 평상시에 5,000원이었는데 갑자기 2,500원 이렇게 뭐가 뜬다는 얘기잖아요, 앱에요. 그걸 이제 어디 가서 살 수 있다 알려주면 우리가 거기가 사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런 앱을 말하는 거예요.
0: 그렇죠. Business leaders explain that such technology successfully converts potential losses into new revenue streams for participating supermarkets.
1: 그렇죠. Convert A into B라고 하면 convert 자체는 뭘 좀 전환하거나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potential losses 같은 경우는 오늘 못 팔면 버려야 되는 그런 잠재적인 어떤 재무상의 손실을 new revenue streams로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새로운 매출을 창출해내는 수익원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0: Yeah, so from a loss into a profit, basically, the opposite, the ideal situation for participating supermarkets. So the supermarkets that are actually doing this with the app and technology.
1: 맞아요. 이 앱을 활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이걸 이제 연동해서 하는 그런 슈퍼마켓들은 손실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Okay?
0: This strategy significantly reduces environmental impact while simultaneously encouraging shoppers to visit physical locations much more frequently.
1: 두 가지 이점을 더 얘기하네요. 일단은 환경적인 여파도 아주 크게 경감시킨다. Reduce environmental impact. 이 식료품을 재배하는데도 환경에 이제 무리와 부담을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멀쩡한 것들을 내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0: 그렇죠.
1: 아깝습니까?
0: Yeah, landfill sites and whatnot.
1: 맞아요. 그래서 환경 여파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0: while simultaneously encouraging shoppers to visit physical locations much more frequently. Yeah, so to go to the stores in person more often because these discounts will be different every day.
1: 맞아요. 매일 다르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사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 자체를 더 자주 하게끔 장려하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 긍정적인 게 와서 그것만 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일단 오게 해야 뭘 사는 거기 때문에
0: yeah.
1: 뭐 계란만 사러 왔겠습니까? 아유 우유도 사야겠네. 아유 치즈도 사네. 그러면서 다른 할인 제품을 또 본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아유 이거 방석도 하나 사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더 추가 매출을 이어질 수 있죠.
0: They've got to come in order to be tempted, right? Doing it online is very different. The innovative Flash Food platform allows individuals to browse and purchase discounted groceries directly through a specialized mobile application. Yeah, Flash Food, like the name of an app, but it has a meaning. If something is flash, it's very quick and it's very temporary as well.
1: 우리말로 약간 반짝 식품? 그렇잖아요. 반짝 그 순간만 살 수 있는 거니까.
0: 그렇죠.
1: 그런 식으로 앱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상당히 직관적인 것 같고요. 자, 이 앱이 이제 뭘 가능하게 하냐면 browse and purchase discounted groceries directly. 바로 가서 할인된 가격의 식료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0: Yeah, maybe you have to go and pick them up after purchase them on the app, right? The innovative Flash Food platform allows individuals to browse and purchase discounted groceries directly through a specialized mobile application.
1: Okay.
0: Here's part three.
2: Observers note that analyzing customer data provides deeper insights into buying habits and optimal

0: pricing structures. By making the most of these predictive analytics, businesses can maintain healthier margins despite the pressures of inflation. Such technological integration ensures that fresh inventory reaches many households instead of ending up in local landfills.
1: 그렇죠. 결국에는 쓰레기 매립지에 이런 식품이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2: Observers note that analyzing customer data provides deeper insights into buying habits and optimal pricing structures.
1: Okay, which means?
2: Yeah, so through these apps and seeing what customers are actually clicking buy on, they can use AI to analyze that. And an optimal pricing structure means they'll know when to decrease food by how much in 그렇죠. order to get them to 네, buy. 네.
1: 어느 정도 할인을 해야 소비자들이 직접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소비자 데이터란 말이에요.
3: 네.
1: 이걸 면밀하게 분석해서 더 심층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나 습관을 파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앱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2: 그렇죠. 네. By making the most of these predictive analytics, businesses can maintain healthier margins despite the pressures of inflation.
1: Analytics라는 말 자체는 analyze가 분석하다라는 동사니까 어떤 데이터 자체를 분석한 거 혹은 그 기법을 analytics라고 하는데
2: 네.
1: 앞에 predictive가 붙었으니까 예측 분석 기법 같은 거네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예측.
2: Exactly. To try and guess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And to make the most of this means you're using it for the maximum benefit.
1: 그렇죠. 10분 활용한다는 얘기죠. 이걸 최대한 잘 활용해서 기업들이 maintain healthier margins. Margin이란 건 물건을 팔고 남은 돈, 그 수익폭이나 마진 폭을 말하잖아요.
2: 그렇죠. Yeah, and that's despite the pressures of inflation. You know, we hear that all the time. The increase of prices, inflation.
1: 그렇죠. 그래서 물가 인상의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측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2: By making the most of these predictive analytics, businesses can maintain healthier margins despite the pressures of inflation. Such technological integration ensures that fresh inventory reaches many households instead of ending up in local landfills.
1: 자, 이런 이제 기술적 접목 혹은 도입으로 인해서 인터그레이션이란 말도 우리 기초형 기사들이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2: 그렇죠.
1: 뭘 병합하거나 뭘 접목하거나 합친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술을 이제 도입해서 접목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요. 식료품 구매의 어떤 비즈니스 자체에다가 ensures that fresh inventory 신선식품 재고가 reaches many households. 많은 가정에 실제 갈 수 있게끔 보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 Yeah, meaning get sold basically to people instead of ending up in local landfills. Yeah, a landfill is exactly that. You dig a big hole and then you put rubbish in there, including food waste.
1: 맞아요. 요즘에 이제 쓰레기를 이제 많이 소각을 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뭐 아직도 쓰레기를 그냥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2: 네.
1: 예, 뭐 지역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멀쩡한 식료품이 폐기 처분돼서 쓰레기 매립지에 이렇게 매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실제 가서 사용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술 도입을 함으로써. 이건 너무 긍정적이네요, 정말.
2: Absolutely. Fingers crossed this can really be successful. Okay, it's time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big go. Try out the comprehension questions on the next page with multiple choice answers. But as you listen, try and fill in the blanks on page 114.
0: 'Grocers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minimize food waste. Retailers like Kroger are increasingly implementing sophisticated algorithms to manage inventory and improve overall financial performance. These digital tools help traditional stores compete against warehouse clubs by offering targeted discounts on various perishable goods. Rather than utilizing broad promotions, firms now identify specific items nearing expiration to attract many value-seeking and budget-conscious consumers. Business leaders explain that such technology successfully converts potential losses into new revenue streams for participating supermarkets. This strategy significantly reduces environmental impact while simultaneously encouraging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웰컴 어보드
2: 이비 트위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EB 트위는 영어. 반갑습니다. I'm Jennifer Clyde.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EB 트위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부부간에 이제 살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나와 다른 점이 많을까?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성향들인데 어떻게 같이 살고 있지? 그런 생각할 때 종종 있습니다.
1: Yeah, I would say some are very similar, but I think a lot of married couples are extremely different. They're like the opposites of each other.
3: 그렇죠. Total opposites.
1: Yeah.
3: Complete opposites.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는데 극과 극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아까 물과 기름만큼이요.
1: 맞아요.
3: 요즘 뭐 MBTI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성격의 어떤 글자들이 완전히 반대인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편은 상당히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데 본인은 좀 낭만주의이고 약간 직관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1: 저랑 지금 비슷하시네요.
3: 그렇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다 세워야 되는 성향이 있고요.
1: Uh-huh.
3: 그다음에 이제 즉흥적으로
1: Spontaneous.
3: 그때그때 어떤 새로운 정보에 민감해서 계획을 마지막에 세우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이 두 성향도 상당히 많이 부딪힙니다.
1: 하지만 또 잘 맞기도 해요.
3: 그렇죠. 한 명이 즉흥적이고 한 명이 계획을 짜면 계획 위에 즉흥성을 붙이면 되니까. 팀워크이긴 해요. 네. 자, 그런데 이 성향은 좀 이렇게 극과 극이지만 정말 중요한 장기적인 어떤 미래 설계 문제라든가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완전히 일치하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다. 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일치점들이 서로 또 뭉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데 그 얘기는 해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이게 오히려 반대 성향이어가지고 서로 부족한 점을 메워준다.
1: 그러니까요.
3: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따 통한기 문장 그거 할 거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준다.
1: 아하.
3: 그 이상 좋은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1: Okay.
3: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1: 알라딘의 친구 지니 정시자님의 사연입니다.
3: 네, 우리 지니님의 사연. 네.

0: 의령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1: Spouse's values. My husband and I dated for 9 years, and it's been 13 years since we tied the knot. My husband is very realistic, practical, and focused on efficiency. I, on the other hand, am more of a romantic. I rely on intuition and pay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He likes making long-term plans, while I focus more on enjoying each day as it comes. In many ways, we're complete opposites. But interestingly, we usually see eye to eye when it comes to long-term issues that affect the whole family, like planning for retirement or our children's education. Our personalities are completely different, but I think that's exactly why we balance each other out. If you can accept small differences and share the same values, I believe you can protect your famil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2: 자, 상당히 좀 다른 면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묘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볼게요. 남편과 저는 9년을 연애하고요. 결혼한 지는 13년이 되었습니다.
3: My husband and I dated for 9 years and it's been 13 years since we tied the knot.
2: 연애 기간이 상당히 길었네요.
3: 네. 네.
2: 그래서 we dated for 9 years 이건 연애 기간이고 and it's been 13 years 이건 결혼 기간으로 줬죠. since we tied the knot. 결혼한 지는 13년 차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요.
3: My husband and I dated for 9 years and it's been 13 years since we tied the knot.
2: 우리 남편은 좀 현실주의자이고요. 실용적이고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약간 T 성향이 좀 강하신 것 같고. 네.
3: My husband is very realistic, practical, and focused on efficiency.
2: 현실적인 거는 realistic. 자, 이 단어들 잘 챙겨주세요. 오늘은요, 성격 묘사, 형용사들 다 가는 거예요. 실용적인 건요.
3: Practical.
2: 그 다음에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런 건요.
3: Focused on efficiency.
2: He's very focused on efficiency. 그렇죠? Focused on 자체가 그것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걸 중요시하게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My husband.
3: My husband is very realistic, practical, and focused on efficiency.
2: Okay. 반면에 저는요, 낭만주의적인 편이고요. 직관적이고 유행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거는 F 성향이 상당히 좀 강하시다는 얘기거든요. 네, T하고 F, 이건 좀 극과 극이죠.
3: I, on the other hand, am more of a romantic. I rely on intuition and pay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2: 오늘 방송 전에도 제보쌤이 intuition이 뭐야? 직감이야? 직관이야? 직관이야 이러셨는데 직관이죠? 직관적이다 할 때. Intuition, intuition. I, on the other hand, 저는 반면에, 이 저기 들어간 위치 한번 보세요. I am on the other hand, 이런 데 들어가도 되고, I,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들어가도 되네요.
3: 네.
2: 구어체에서 뭐 원하는 자리?
3: Yeah, I think it's more commonly yeah, structured in this order. I, on the other hand.
2: 그렇네요.
3: 네.
2: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3: 좀 더 자연스러워요. 네.
2: 오히려 말할 때는 on the other hand, I 이렇게 잘 안 하고
3: 맞아요.
2: 주어를 던져놓고 I on the other hand
3: right.
2: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Mm-hmm. 네. I'm more of a romantic. 그냥 I am more romantic 이게 아니라 I am more of a romantic이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romantic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네요?
3: 그렇죠.
2: 오호. 낭만적인도 romantic인데 나는 낭만주의자야. 그럴 때는
3: I am a romantic.
2: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낭만주의자에 가깝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낭만적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romantic은 여기서 명사입니다. I rely on intuition. 직관이죠. 직관에 의존을 많이 한다. I rely on intuition and pay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유행에 좀 민감하다. 그것을 좀 집중해서 잘 따라간다는 의미로 pay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했습니다. 자, 이 아내분의 성향 다시 한번 드릴게요. I, on the other hand.
3: I, on the other hand, am more of a romantic. I rely on intuition and pay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2: 자, 그 다음에 남편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아, 이거 저도 그런데 계획이 없어 불안해요, 너무. 나는 하루하루를 잘 지내는 것에 집중한다. 이거는 이 J하고 P 성향이거든요. 계획을 막 철두철미하게

0: 분은 제이 성향의 남편분인 것 같고 좀 즉흥적이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정보에 좀 민감한 즉흥성이 핀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남편은요.
1: He likes making long-term plans while I focus more on enjoying.

0: 상황이 다르잖아. 이거 반영해야지. 이게 약간 그런 성향이신 것 같아요. Yeah. 즉흥성. 그래서 I focus more on enjoying each day as it comes. 좋습니다. 오케이? 자, 성향은 이렇게 좀 많이 다르세요. 이렇게 많은 면에서 우리는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1: In many ways, we're complete opposites.
0: We are complete opposites. 자, 이 문장을 오늘 통한기를 할 건데 앞에 in many ways까지 포함을 시킵시다. 네, 여러 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물과 기름이다. 갈게요.
1: In many ways, we're complete opposites.
0: 오늘 대화문에 보면 complete 대신에 total이란 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예 이 문장 외우면서 complete opposites 혹은 total opposites 두 가지 버전으로 외우세요. 자, 다시 한번 in many ways.
1: In many ways, we're complete opposites.
0: 오늘 통학 1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후 대비나 아이 교육 문제와 같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기하게도 이견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1: But interestingly, we usually see eye to eye when it comes to long-term issues that affect the whole family. Like planning for retirement or our children's education.
0: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또 이 see eye to eye죠. What does that mean?
1: See eye to eye means to agree on something. 그러니까 같은 시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뭔가 같은 시각으로 보다. 네.
0: 이게 we agree on a lot of issues. 이런 agree 동사 대신에 쓰는 관용구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See eye to eye. 대표적인 게 이거고 두 번째 거가 we're on the same page.
1: Yeah, to be 것도, on the same page.
0: 네, 이것도 의견 일치 쪽에 쓰는 말이니까. Yeah. 그러니까 이견이 전혀 없다 해주셨으니까 we usually see eye to eye when it comes to 뭐뭐에 있어서 long-term issues, 장기적인 문제들 that affect the whole family like planning for retirement. 이건 이제 은퇴 준비, 노후 대비죠. Or our children's education. 아이들 교육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 의견 일치가 있으면 굉장히 큰 그림에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죠. 자, 완벽히 다른 두 성향의 사람이 만났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틈을 메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Our personalities are completely different. But I think that's exactly why we balance each other out.
0: 오늘 가장 빛이 나는 문장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동사 중에 balance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거든요.
1: 네.
0: 이쪽은 이게 부족하지만 저쪽에서 이렇게 메울 수 있는 거. 그걸 balance out이라고 하니까
1: yeah.
0: 부부 간에 서로 다른 성향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 하니까 서로 그런다. We balance each other out. 최고의 부부 관계죠, 어떻게 보면요. 자, 이걸 오늘 통학 2번으로 갈게요. 그대로 외우세요.
1: We balance each other out. One more time. We balance each other out.
0: 오늘 통학 2번 문장입니다. 사소한 다툼을 인정을 하고 삶에 대한 태도를 공유할 수 있다면 가족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 If you can accept small differences and share the same values, I believe you can protect your famil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0: 삶의 가치관이나 어떤 삶의 태도, 이걸 가장 넓게 보는 단어가 value라는 단어예요. Value.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공유한다 하면 작은 뭐 그런 다른 점들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다시 한번요. If you can.
1: If you can accept small differences and share the same values, I believe you can protect your famil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0: Okay.
1: Let's listen one more time.
2: Spouse's values. My husband and I dated for 9 years, and it's been 13 years since we tied the knot. My husband is very realistic, practical, and focused on efficiency. I, on the other hand, am more of a romantic. I rely on intuition and pay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He likes making long-term plans, while I focus more on enjoying each day as it comes. In many ways, we're complete opposites. But interestingly, we usually see eye to eye when it comes to long-term issues that affect the whole family, like planning for retirement or our children's education. Our personalities are completely different, but I think that's exactly why we balance each other out. If you can accept small differences and share the same values, I believe you can protect your famil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0: 자, 112페이지에 세 가지 패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행에 좀 민감하다. 이걸 어떻게 오늘 표현했냐면 pay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Okay?
1: I am more of a romantic and pay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0: Mm-hmm. 우리 딸이 유행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1: My daughter has started to pay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0: 처음엔 엄마가 입으란 거 그냥 입더니만 이젠 싫다. 의견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자, 난 평소에 유행에 그리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닙니다.
1: I don't usually pay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0: Okay. 자, 그다음 의견이 일치하다. See eye to eye.
1: We usually see eye to eye when it comes to important issues.
0: 이런 관용구는 그냥 문장에서 통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통합할게요. 우리는 늘 견해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1: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0: 뭐 잘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서로 이견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그대로 외우세요. One more time.
1: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0: 한번 더요.
1: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0: 오케이. 자, 우리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1: We kept talking until we were able to see eye to eye.
0: 뭐 이렇게 뭔가 의견 일치라든가 뭐 눈높이를 서로 맞춘다는 의미로도 쓸 수 있겠죠. See eye to eye. 그 다음에 가치관을 공유하다. Share the same values.
1: It's important for a family to share the same values.
0: 나는 나와 가치관이 일치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1: I want to marry someone who shares the same values as I do.
0: 성향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정말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좀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런
1: 맞아요.
0: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번만 더요.
1: I want to marry someone who shares the same values as I do.
0: Okay.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3: This is your 13th year of marriage, right?
4: Yes. If you count the time we spent dating, we've been together for 22 years.
3: Are you and your husband very different personality-wise?
4: Yes, we're total opposites.
3: I hear a lot of couples say that.
4: Yeah, but we usually agree when it comes to important things.
5: This is your 13th year of marriage, right?
0: This is your 13th, 13년 차. 우리도 차란 말 쓰잖아요.
5: Yeah.
0: 결혼 13년 차라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5: Woman says, yes. If you count the time we spent dating, 우리가 연애 한 그 기간까지 계산을 한다면, we've been together for 22 years. To be together meaning to date,
0: 맞아요.
5: right?
0: 네.
5: 사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0: 네. 오늘 주인공들 그 기반으로 대화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9하고 13을 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다해서 22년.
5: 함께한 시간이
0: 맞아요,
5: 22년이다.
0: 이럴 때 카운트네요. 그렇죠? 그 네. 시간을 만약에 다 이렇게 세서 포함을 한다면 그래서 if you count the time we spent dating, 연애 기간을 포함하면 we've been together for 22 years. Okay?
1: Man asks, are you and your husband very different personality-wise?
0: 남편과 다르냐까지는 알겠는데 personality는 성격이고 끝에 wise는 뭐예요? 뭐 지혜로운 그때 쓰는 그 wise가 아니고 이건 약간 전미사 느낌인데
5: 맞아요. 그래서 personality 하이픈이 꼭 들어가요. 이럴 때는 wise 전에 연결을 해주죠. 약간 성격적으로 for example, we could say looks wise. How is he looks wise? 이러면은 약간 외모적으로 좀 어때?
0: 아, 모모적으로, 모모 면에서
5: yes.
0: 이런 말을 영어 문장 맨 끝에 갖다 붙일 때 씁니다.
5: 많아요. 네. 뭐 career wise, 아니면 money wise,
0: time
5: wise, color wise 이럴 때도 써요. Color wise.
0: 아, 색상 면에서는
5: 맞아요.
0: 이게 제일 좋아. 야, 돈으로 봤을 땐 이게 제일 좋지. 아유, 뭐 저기 시간으로 봤을 땐 이게 최고의 옵션이야.
5: Yeah.
0: 이런 느낌으로 갈 때 time wise, money wise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5: 자, 어쨌든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we're total opposites. 아까 complete opposites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 완전히 극과 극이야.
0: Okay.
5: 너무나도 달라. 그러니까 남자가 I hear a lot of couples say that. 그렇게 말하는 커플들이
0: 뭐,
5: 많더라고.
0: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1: And then the woman says, yeah, but we usually agree when it comes to important things.
0: 중요한 문제 있을 만큼은 이견이 없다.
5: Yeah.
0: 중요하죠. 자,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다 한번 꼭 손으로 해보시고 그중에 2번과 4번에 별표 찍게요.
1: Okay, and that about does it for today's Ip to Young. Have a great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This week, we're learning expressions that we can use when we go camping.
1: Mm-hmm.
0: 네, 우리가 캠핑에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함께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do we have enough firewood?
0: Do we have enough firewood? 라고 해서 장작이 충분히 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캠핑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모닥불 앞에 딱 앉아있으면 너무 따뜻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꼭 필요한 게 장작이죠. 장작이 충분히 있어야 그 모닥불을 계속해서 피울 수 있잖아요. 자, 장작이 바로 firewood입니다. Enough가 충분한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Do we have enough firewood?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Do we have enough firewood?
0: Do we have enough firewood? 이죠. 자, 장작이 충분히 있어요 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영어로 먼저 말을 뗄까요? 일단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때는 우리가 뭐뭐가 있나요? 라고 할 땐 Do we have? Do we have?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우리에게 뭐뭐가 있나? Do we have? Do we have? 여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Do we have?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Do we have? Do we have? 근데 그게 충분히 있는지, 부족함 없이 있는지라고 물어볼 때는 Do we have enough? Do we have enough? 까지 외워두면 좋아요. Enough가 충분한, 뭐 충분한 뭐뭐라는 표현이거든요. Do we have enough 뭐뭐? Do we have enough 뭐뭐? 이제 우리가 충분히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장작이죠. 땔감. 그래서 firewood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firewood. firewood. fire하고 wood 단어 두 개를 붙여서 한 단어가 됐습니다. Do we have enough firewood? Do we have enough firewood?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장작.

0: 꿈이라는 단어는요, 셀 수 없는 단어예요. 물론 우리가 잘라놓죠. 그래서 조각조각 잘라놓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뭐 크기도 각각이고 셀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firewood란 단어 자체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해서 enough firewood 혹은 뭐 some firewood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까 제가 조각조각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각으로는 셀 수 있어요. One piece of firewood, 뭐 two pieces of firewood 이런 식으로. 하지만 firewood 혹은 뭐 wood 자체는 셀 수 없어서 그 자체가 복수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s를 붙이거나 그러진 않고 그 자체로 단수 복수 다 됩니다. Do we have enough firewood? 이 문장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연습해 볼까요?
1: Do we have enough firewood?
0: Do we have enough firewood?
1: Do we have enough firewood?
0: Do we have enough firewood? Good job! 자, 그럼 이제 pattern practice로 넘어가 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ell, our sentence was, do we have enough firewood? We're going to change firewood to a different word.
0: Mm-hmm. Firewood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do we have enough 뭐뭐로 만드는 거죠.
1: Mm-hmm.
0: 그래서 뭐뭐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할 때, 부족한 게 없는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으로 이건 뭐 꼭 캠핑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언제나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1: Do we have enough water?
0: 아, 물 굉장히 중요하죠. 등산 갈 때도 중요하고요. 평상시에도 중요하고요. 회사에 물을 갖다 놓을 때도 중요하고요. 물이 충분히 있나요? Do we have enough wat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Water 역시 셀 수 없잖아요. Firewood처럼. Mm-hmm. 그래서 water 자체로는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water. 앞에 뭐 이런 거 안 붙습니다.
1: Do we have enough time?
0: 시간도 셀 수 없죠. Do we have enough time? 시간이 충분히 있나요? 우리 지금 콘서트 보러 가야 되는데 콘서트가 7시인데 지금 5시 반이에요. 우리 갈 수 있나? Do we have enough time? 뭐 이럴 때 쓸 수 있겠네요.
1: Do we have enough snacks?
0: 오늘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우리 쿠키가 10개 있고 피자가 2박스 있고 Do we have enough snacks? 뭐 이럴 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간식이 충분히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우리 내일 등산 가기로 했는데 너무 기대된다. 그죠, Zach?
1: well, I'm worried about tomorrow's hike. 내일 등산이 걱정돼요.
0: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Do we have enough supplies? 물품은 충분히 있나요?
1: 지금 보니까.
0: 없어요? 없어요?
1: 충분해요.
0: 아, 충분해요. 다행이네요. 왜 괜히 놀라게 만들고 그래요? 네, supplies가 물품들이라는 표현입니다. supply, 단수로 할 때는 supply이에요. 네, 그래서 supply, supplies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죠?
1: Do we have enough food?
0: Food. Food도 역시 셀 수 없죠. 그렇죠? 그 자체로 단수 복수 다 돼요. Do we have enough food? 음식이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1: Do we have enough batteries?
0: 배터리가 충분히 있나요? 네, 배터리. 요거는 이제 복수로 써줘야 되겠죠? Do we have enough batteries? 여기에도 넣어야 되고 저기에도 넣어야 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Do we have enough batteries?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1: Do we have enough money?
0: 돈 항상 문제죠, 그렇죠? Do we have enough money? We never have enough money.
1: Well, you would probably use this if you're about to try to go on the train or
0: 맞아요.
1: Something. Do we have
0: 그쵸.
1: Enough money for the tickets?
0: Mm-hmm. Yeah. 그쵸? Do we have enough money?
1: Do we have enough paper?
0: Do we have enough paper? 우리 종이가 충분히 있나요? 복사를 해야 되는데 종이를 충분히 구비해 놨는지 뭐 그럴 때 이것도

0: 중요하네요. Do we have enough toilet paper?
1: 네.
0: Very important.
1: Do we have enough students?
0: Students, 학생들. 학생들이 충분히 있나요? 수업을 폐강시켜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Mm-hmm. 학생이 충분히 없으면. Do we have enough students?
1: Do we have enough toys?
0: Toys, 장난감들. 장난감은 셀 수 있고, 뭐 학생들도 아까 셀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복수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죠. Do we have enough toys?
1: Do we have enough light?
0: Light, 그렇죠. 조명이라는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조명이 충분히 있나요? 라는 표현이겠죠. Do we have enough light?
1: Do we have enough customers?
0: Customer, 고객이네요. 고객. 들 고객도 뭐 셀 수 있으니까 고객들이 충분히 있나요? Do we have enough customers? 없으면 we're going out of business.
1: Mm-hmm.
0: 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네요. 없으면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린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데 성우가 다섯 명이 왔는데 마이크가 세 개밖에 없어요.
1: Uh-oh.
0: Do we have enough microphones? 세 개밖에 없으면 No, we don't have enough microphones 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Do we have enough sacks? We never have enough sacks.
1: One is enough.
0: One is enough?
1: 네.
0: 아, 그래요?
1: I think so.
0: Can we do one more?
1: Do we have enough bags?
0: Bags? 그쵸? 뭐든지 다 할 수 있네요. 그쵸? Do we have enough bags? 가방이 충분히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보이는 뭐든지 넣어서 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쵸? 그래서 만들면 만들수록,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 문장을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do we have enough 뭐뭐? Do we have enough sentences now?
1: I think so.
0: 네, 자, 이제 충분히 예문 많이 만들었으니까 다시 쭉 복습해 볼게요.
1: Do we have enough water?
0: Do we have enough water?
1: Do we have enough time?
0: Do we have enough time?
1: Do we have enough snacks?
0: Do we have enough snacks?
1: Do we have enough supplies?
0: Do we have enough supplies?
1: Do we have enough food?
0: Do we have enough food?
1: Do we have enough batteries?
0: Do we have enough batteries?
1: Do we have enough money?
0: Do we have enough money?
1: Do we have enough paper?
0: Do we have enough paper?
1: Do we have enough students?
0: Do we have enough students?
1: Do we have enough toys?
0: Do we have enough toys?
1: Do we have enough light?
0: Do we have enough light?
1: Do we have enough customers?
0: Do we have enough customers?
1: Do we have enough bags?
0: Do we have enough bags? I think I have enough bags. 저는 가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Yeah. 아, 그래요? 저희 집에 와 보셨어요?
1: 아니.
0: 네.
1: You always have different bags when you come.
0: So.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 맨날 똑같은 거 갖고 다녀요.
1: 아, 그래요?
0: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 시간이죠. 네, 오늘의 대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불이 꺼져가고 있어.
3: 우리 장작이 충분히 있어?
2: 더 필요할 것 같아.
3: 내가 좀 주워올게.
0: 아, 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우리 친구가 불이 꺼져가고 있어 라고 했는데 꺼져가고 있다. 자, 이때는 어떤 표현을 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장작이 충분히 있어? 어?
1: 아하.
0: 이거는 영어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아니, 이 표현을 영어로 벌써 알고 계신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자, 더 필요할 것 같아. 더 필요하다.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는 보통 I think로 문장이 시작하죠. 내가 좀 주워올게. 내가 좀 가서 가져올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나왔을지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듣고 와볼게요.
4: The fire is dying down.
5: Do we have enough firewood?
4: I think we need more.
5: I'll go gather some.
0: 불이 꺼져가고 있어.
4: The fire is dying down.
1: The fire is dying down.
0: The fire is

0: 어떻다고요?
1: Dying down.
0: Dying down. To dying down. 일단 die라고 하면 죽다라는 뜻이잖아요. Die down 붙여서 약해지다, 뭐 사그라들다라는 표현이에요. So 불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die dow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The fire is dying down. 지금 꺼져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ing를 써서 표현을 한 거고요. The fire is dying down. 자, 이렇게 친구가 얘기하니까 다른 친구가 우리 장작이 충분히 있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2: Do we have enough firewood?
1: Do we have enough firewood?
0: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 이미 영어로 많이 말씀하셨죠? Do we have enough firewood?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죠.
3: I think we need more.
1: I think we need more.
0: 자, 뭐뭐 할 것 같아. 이렇게 확실하게 뭐뭐 필요해가 아니라 뭐뭐인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I think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 I think를 빼고 더 필요해 라고 할 때는 We need 네. more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I think we need more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I think we need more. 자, 말을 했더니 우리 여자친구는 내가 좀 주워올게 라고 상냥하게 얘기를 했죠.
2: I'll go gather some.
1: I'll go gather some.
0: 자, gather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gather라고 하면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다라고 할 때도 gather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임 있잖아요. 사람들의 모임. 그거를 gathering이라고 yep. 하죠. 그런데 이렇게 뭐 어떤 것들을 주워올 때, 주워서 모아올 때도 gather라는 표현을 써요. I'll go and gather some인데 and는 여기서 이제 생략이 된 거고요. I'll go gather some. 내가 가서 주워올게. 이렇게 go 다음에 다른 동사를 쓰는 거를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ll go get some. 뭐 I'll go eat some.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I'll go gather some. 내가 가서 좀 주워올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gather. 모으다, 줍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에 I think 뭐뭐인 것 같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Die down. 사그라들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Do we have enough firewood? 우리 장작이 충분히 있어요? 요 질문이죠. 다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대화를 들을 때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The fire is dying down.
2: Do we have enough firewood?
3: I think we need more.
2: I'll go gather som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Do we have enough firewood?
0: 네, do we have enough firewood? 였었죠. Do we? 이 부분은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do w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have의 h 발음은요. have가 아니고요. 발음처럼 살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흐 발음을 살짝 하다 마는 거고요. have가 좀 더 크게 들리면 돼요. hav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enough는 gh로 끝나는데 요 gh가 f 발음이에요. 뒤에 오는 단어도 F로 시작을 하죠. 그럴 때는 뒤에 거를 강하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F처럼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Enough firewood.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Do we have enough firewood?
0: Do we have enough firewood?
1: Do we have enough firewood?
0: Do we have enough firewood? 네, 많이 연습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원어민처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고요. 복습은 많이 많이 할수록 더 좋습니다.
1: Stupendous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잉글리시 썸머 스페셜.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쉽고 확실하게
4: 영어 회화 레벨 2
3: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4: Hello everyone, this is Jitch.
3: 자, 우리 모두 비행기에 몸을 싣고 어디가 mm-hmm. 되든 우리가 정말 가고 싶었던 어떤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4: Fly me to the moon.
3: 오, 맞아요. 나를 달로 데려가 주오.
4: 보영 쌤은 지금 당장 네. 어디 여행 갈 수 있다라고 네. 하면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3: 비엔나, 오스트리아.
4: 비엔나. 네. Why Vienna?
3: 그 한 번은 딸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we stayed there for only 2 days.
4: Oh, Vienna's beautiful.
3: Oh, it was wonderful.
4: Yeah.
3: I had the most fun there.
4: 우리말로는 빈이라고 하는데 네. 영어로는 Vienna.
3: Vienna.
4: 독일어로는 Wien. So it's a confusing name change. A lot of German names have different English names.
3: Yes, I heard.
4: So Vienna is a unique city.
3: 그때 갔다가 이제 Salzburg라는 것도 같이
4: Salzburg.
3: 갔었는데
4: wow.
3: 그게 무슨 소금 이라는 뜻이
4: Salz가 salt란 뜻이에요.
3: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갔다가 Sound of Music 영화를 찍은 곳을 일부러 찾아가려고 거기를 갔던 거였는데 말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Sound of Music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고 있다고
4: 관심이 그러더라고요. 별로 없죠.
3: 네, 관심이 없어서.
4: The Mirabelle Garden.
3: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4: 옛날에 갔었는데 너무너무 네. It was beautiful. 그 모차르트가 태어난 지역이잖아요.
3: 네, 맞습니다. Yeah. 그래서 그 모차르트 yeah.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뭐 팬부터
4: right.
3: 시작해서
4: 모차르트
3: 네,
4: 초콜릿.
3: 네, 갑자기 또 가고 싶네요.
4: Let's go travel to Europe.
3: Yeah. 네,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우리 7월호 1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Mm-hmm. 21일 화요일 순서고요. 자 비행기 좌석에 보면은 이 앞좌석 뒤쪽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보통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4: Yeah, like a mini monitor, right. like TV screen.
3: 네.
4: Sure.
3: 근데 가끔씩 if you're really unlucky, yeah. 정말 운이 없으면 그 화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좌석에 앉아 있을 yeah. 경우가 있어요.
4: It happened to me a couple of times.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3: What did you do then?
4: 그 하다 이게 they couldn't fix it. 못 고쳐가지고 they put me on a different seat. Luckily, it was a similar seat.
3: Okay.
4: So I got to watch movies and listen to music.
3: Not different class, though.
4: That would have been nice, but not business class.
3: I see. 뭐 그래도 그게 어디야. 네. Yeah. 하여튼, 자 승무원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 Okay.
3: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저기요, 제 좌석 화면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5: 아이고, 저런, 죄송합니다. 저녁이 켜지지 않나요?
3: 켜지긴 하는데요. 뭘 보려고 하면 화면이 계속 정지해버려요.
5: 아, 그럼 제가 한번 리셋해볼게요.
3: 네, 그래 주시죠.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해서 꼭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러니까 아예 안 켜지나요? 라는 말도 있고요. 켜지기는 해요. 라는 말도 있고 뭘 좀 보려고 할 때마다 화면이 멈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 멈추다.
0: 네.
1: 움직이지 마.
0: 그렇죠.
1: 얼어.
0: 얼어.
1: 그 언다는 표현으로 네. It keeps freezing 네. 이라는 표현을 썼죠.
0: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It keeps freezing. 화면이 계속 멈춘다. 뭐 컴퓨터에서 그런 일 자주 있고요.
1: Oh, I think my monitor is doing that now. It keeps freezing.
0: 아이고.
1: 얼마나 불안한지.
0: 네. 아이고, 저, 네.
1: 작업하다가.
0: 하여튼, 잘 되시기 바라요.
1: Yeah.
0: 네. 자, 이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승무원분을 불렀어요. 그런 다음, 저기요, 제 좌석에 이 화면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1: Hi, I think my screen isn't working properly.
0: 네. 이 오랜만에 나온 단어입니다. Properly.
1: 또 나왔네요.
0: 그렇죠. 제대로라는 말이잖아요.
1: I hope you're learning English properly. Right?
0: 네, 맞아요.
1: But we also talk about something working right, working well, like machines, laptops, computers, like cars.
0: 그렇죠. Right? 어떤 것이 제대로, 원래 그래야 하는 방식으로
1: yes.
0: 제대로라고 할 때 properly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자, 안타깝게도 제 좌석 앞에 있는 이 화면이, screen이 properly working 혹은 working properly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다고 나는 여긴다라고 해서
1: right.
0: I think my screen isn't working properly라고 합니다.
1: I think my screen is 화면 monitor right isn't working properly.
0: Right. I think my screen isn't working properly. 자,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라는 말로 I think my screen is not working properly. 자, 스크린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고 해서 screen이 얘 제대로 일하네. Work properly. 이렇게 말하는 건데
1: right.
0: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 my screen is not working properly.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안 듣네. 제대로 안 되네요. 라는 말이 It's not working properly가 되겠습니다.
1: Exactly.
0: 네.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1: I'm sorry about that.
0: I'm sorry about that.
1: 또는 so sorry about that.
0: 그렇죠. So sorry about that. 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I'm sorry about that. 특히 이렇게 서비스 직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거의 입에 붙어있을 것
1: yeah.
0: 같아요.
1: 일단 사과하고,
0: 네.
1: Because if they're upset, you know, you want to at least make them feel calm.
0: 그렇죠.
1: I'm so sorry about that.
0: 네.
1: Yeah.
0: 네. 괜히 이렇게 발끈하면 안 되니까.
1: Exactly.
0: 네, I'm sorry about that. 이게 실제로도 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I'm sorry about that.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 sure.
0: 이제 전혀 켜지지가 않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1: Is it not turning on at all?
0: Is it not turning on at all? At all. 오, 자, 그 turn on 하면은 내가 어떤 걸 켜는 것도 turn on. I turn on the fan. I turn right. on the computer.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스위치를 돌려 켜는 걸 말하기도 하고
1: right.
0: 그거 자체가 켜지는 것도 turn on이라고 하는군요.
1: Yeah, turn on. Anything 네. the power was off, you're turning the power on.
0: Yes.
1: Yeah. Is it not turning on? At all?
0: 그렇습니다.
1: What is at all?
0: What is at all?
1: All은 다, 모든 게 all인데 전혀란 뜻으로 많이 쓰죠.
0: 아.
1: 전혀 안 켜지냐? Not at all.
0: Not at all. 그렇습니다. Not right. at all. 전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1: Right.
0: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상태가 지금 진행 중이냐라고 해서 Is it not turning on at all?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켜지고 있지 않은 중. At all. 전혀 이런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는데 Is it not turning on at all? Is it completely dead? 완전히 죽은 건가요? 라는 뜻으로 Is it not turning on at all? 이렇게 묻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Hi, I think my screen isn't working properly.
3: I'm sorry about that. Is it not turning on at all?
0: Is it not turning on at all? 그거 자체가 전혀 켜지지가 않는 중인가요? Is it not turning on at all? 그랬더니, 켜지기는 해요.
1: It turns on.
0: It turns on.
1: 또는 it does turn on.
0: 그렇죠. It does turn on. 이 do나 does가 굳이 필요 없지만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0: 그게 그렇긴 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말이 되는데요. It does turn on. 그게 켜지는 거를 하기는 해요. It does turn on. 혹은 it turns on. 조금 따박따박 얘기를 하셔야 이렇게 강조하는 뜻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1: Right.
0: 그렇죠? It turns on. 아니라 it turns on. 이렇게 조금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1: 여기서 억양이 중요한 게
0: 네.
1: It turns on. 뭐 켜지긴 하는데
0: 네.
1: 이거잖아요.
0: 네.
1: It turns on.
0: 네.
1: 그래서 따라따라 그러나 그런데 말입니다. 따, 막 이런 맥락이에요.
0: 맞아요.
1: It turns on.
0: 어. But.
1: But?
0: 네.
1: But이 중요해요.
0: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지금 계속되고 있냐면 freezing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1: 아, but it keeps freezing.
0: It keeps freezing.
1: When I try to watch something.
0: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히 it keeps freezing이라고만 해도 알아는 들을 것 같습니다.
1: Yeah, sure.
0: 계속 화면이 멈춰요. It keeps freezing. 뭐 컴퓨터 모니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경우에서 it keeps freezing. 그대로 멈춰버려요. 계속해서.
1: Right.
0: 근데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의미를 더 붙이고 싶다면 뒤에 when I로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1: When I try to watch something.
0: 네. 내가 뭔가를 좀 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화면이. 근데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멈추더라는 거죠.
1: Something is wrong.
0: 네.
1: It keeps freezing when I try to watch a movie,
0: 네.
1: when I try to watch a drama,
0: 그렇죠.
1: a documentary.
0: 그럴 때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yeah.
0: 가만히 있으면 걔도 가만히 있는데 멀쩡히 돌아가는데 내가 뭘 하려고 뭐 하면
1: 하려고 하면 그쵸.
0: 그렇죠. Yeah. So it keeps freezing when I try to watch something.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 같은 것들이 작동을 멈추는 것이 freeze가 되는데요. Keeps freezing이라고 하니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It keeps freezing when I try to watch something. When I 내가 뭐뭐를 할 때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when I가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이 부분 들어보죠.
2: It turns on, but it keeps freezing when I try to watch something.
0: But it keeps freezing when I try to watch something. 네,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교재 111쪽을 보시면 영문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단어는 볼드체로 좀 굵게 쓰여 있고 어떤 단어는 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게 적혀 있는 단어들을 조금 띄워서 강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1: That's right.
0: 네, it keeps freezing when I try to watch something. 이렇게 말이죠.
1: Uh-huh.
0: 자, 그랬더니 승무원은 아, 그럼 제가 한번 리셋 해볼게요.
1: Let me try resetting it for you.
0: Let me try resetting it for you. 그렇군요.
1: 그 리셋 버튼 뭐 모든 기기마다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Your laptop, computer, even my car radio. It's all digital. When you reset, you're rebooting something.
0: 네.
1: Like something, maybe there's a, if it's a virus, it's a different problem. But usually when you reset, it usually fixes minor problems.
0: 아, yeah. 대개는 reset하면 되는군요.
1: Almost always.
0: 어,
1: but 대개는. not always.
0: 아, 그렇죠. 네. 자, reset를 해본다라고 할 때 try resetting it까지. 이 세 단어를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ry resetting it. Try resetting it. 그것의 reset을 시도하다가 되겠죠.
1: Mm-hmm.
0: 네. 그래서 let me try resetting it for you. 그러니까 let me 뭐뭐뭐 for you 하면 제가 댁을 위해서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한번 대신해서 이것을 해보렵니다. Let me 뭐뭐뭐 for you가 되겠네요.
1: Mm-hmm.
0: 네. Let me try resetting it for you. 그랬더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1: Oh, great. Thank you.
0: 네, 뭔가 방법을 제시하니까 다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1: right.
0: great, thank you 라고 한 다음 제발 그렇게 해서 좀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1: Hopefully that fixes it.
0: 네, hopefully that fixes it. 자, 모쪼록 제가 바라건대 hopefully 그것이 즉 resetting 하는 것이 that가 yeah. 그것을 고치게 되면 좋겠습니다. Fix 하게 되길 바란다.
1: Hopefully that will fix it. Resetting will fix it. Hopefully.
0: 네.
1: But you don't know.
0: 그렇죠. Hopefully that fixes it.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모쪼록 꼭 그렇게 해서 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Hopefully
1: right.
0: that fixes it까지였습니다.
1: Yeah. You know, in these situations, these things happen all the time.
0: Yes.
1: Everywhere. You need to be brave and asking, like, I have a problem.

0: problem. Oh. Please come and fix it because you want to have a comfortable ride, oh, comfortable yes. flight.
1: 그럼요, yeah. 그 얼만데 요즘 그
0: 그러니까요.
1: 아유, 네. 그러니까
0: 얼만데요?
1: 너무 비싸잖아요.
0: I know.
1: 그 비행기로 여행한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용감하게 yeah. 용기를 좀 내셔서, 내셔서? 네. 별거 아니니까 something's wrong here. 그야말로 잘못됐다. It's not working. 안 들어온다. 맞아요. 제대로 작동 안 한다. 아주 최소한의 어떤 단어로 된 그런 표현들은 익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진짜 하다 안 되면 오늘 배운 내용들 막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 응. Something wrong. 어. 해도 괜찮아요.
1: Something 어. wrong. There is something wrong. 이
0: There
1: 말이죠?
0: is something wrong with the screen. 너무
1: 그렇죠.
0: 길잖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0: 기억이 안 나면 네. Something wrong. screen.
1: 열심히 yeah, 쓰고 yeah, 지금 yeah. 방송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의 방송 something wrong만 생각하시면 어떡해.
0: 혹시나. 네. 혹시나.
1: But better than nothing,
0: better
1: of course.
0: Better than nothing, that's right.
1: 네, 이 부분 듣겠습니다.
2: Let me try resetting it for you.
3: Great, thank you. Hopefully that fixes it.
1: 네, 여기까지 대화 전체 들어볼까요?
3: Hi, I think my screen isn't working properly.
2: I'm sorry about that. Is it not turning on at all?
3: It turns on, but it keeps freezing when I try to watch something.
2: Let me try resetting it for you.
3: Great, thank you. Hopefully that fixes it.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자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큰 소리로 두 번씩 말해볼게요.
0: Let's go.
1: 저기요, 제 좌석의 화면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3: Hi, I think my screen isn't working properly.
0: Hi, I think my screen isn't working properly.
1: 아유, 저런 죄송합니다.
3: I'm sorry about that.
0: I'm sorry about that.
1: 그 전혀 켜지지도 않나요?
3: Is it not turning on at all?
0: Is it not turning on at all?
1: 켜지긴 해요.
3: It turns on.
0: It turns on.
1: 그런데요, 제가 뭘 보려고 하면 화면이 계속 정지해 버려요.
3: But it keeps freezing when I try to watch something.
0: But it keeps freezing when I try to watch something.
1: 아, 그럼 제가 한번 리셋 해보죠.
3: Let me try resetting it for you.
0: Let me try resetting it for you.
1: 그래 주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3: Great, thank you.
0: Great, thank you.
1: 꼭 그렇게 해서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3: Hopefully that fixes it.
0: Hopefully that fixes it.
1: 예! 고맙습니다.
0: Great job, everyone.
1: 네, 잘하셨습니다. 자, hopefully that fixes it. Hopefully라는 말은 참 많이 쓰이는데 말이죠.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서 hopefully부터 먼저 말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이어서 말할 수도 있고요. 네.
0: 앞에 hopefully 써도 되고 네. 뒤에 써도 상관없어요.
1: 그럴 수도 있겠죠.
0: Oh,
1: 네.
0: That fixes it, hopefully.
1: That fixes it, hopefully.
0: Right.
1: That'll fix it, hopefully. 그렇죠. Sure. 그게 꼭 고쳐질 거예요.
0: 희망을 하는 거죠. 네.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왔는데 부디 내일은 비가 안 오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0: Hopefully it doesn't rain tomorrow.
1: 그렇죠. Hopefully it doesn't rain tomorrow 해도 되고 sure. Hopefully it won't rain tomorrow 해도 되고
0: It won't rain tomorrow.
1: 네. 상관없겠습니다.
0: That's right.
1: 근데 hopefully라는 말 대신에 fingers crossed 라는 표현도 있었죠.
0: 이거 정말 좋아요.
1: 네.
0: You get put a cross image with your two fingers.
1: Right.
0: When you put your fingers cross, you're wishing for good luck, good fortune.
1: 네,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손가락, 즉 세 번째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 뒤로 돌려서 이렇게 right. 걸듯이 만들어서 이제 뭐 십자가 모양으로 만든다. 뭐 이런
0: That's
1: 뜻으로
0: right.
1: fingers crossed까지만 말하면.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라는 말이
0: yes.
1: 되는 거죠.
0: That's right.
1: 네, hopefully 라는 뜻으로도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0: So use the phrase fingers crossed in any situation you want something to be done well, you want good luck.
1: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어요? When your screen is not working
0: yeah, of
1: properly.
0: Course. Oh, I hope they fix it. Fingers crossed.
1: Fingers crossed.
0: Yeah.
1: 그 상대방이 들리게끔 fingers crossed 라고 해도 되는 거죠.
0: Perfect.
1: 혼자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0: That's right.
1: 네.
0: That's right.
1: 이왕이면 큰 소리로 알아듣기 쉽게끔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자, 함께하신 모든 내용 오디오 어학당 통해서 또 종종 이렇게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liabilities, 뜻은 빚, 부채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Korea has frozen third quarter electricity rates while the state

0: State-run power company KEPCO faces staggering liabilities exceeding 200 trillion won.
1: 여기서 liabilities라는 표현은 개인이나 회사가 갚아야 하는 빚이나 부채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0: The company reduced its liabilities.
1: 그 회사는 부채를 줄였습니다. 뉴스에서
0: face liabilities, reduce liabilities
1: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갚아야 할 부채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 Liabilities
1: 꼭 기억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uesday, the 21st of July, and I'm your host, Chesu Jin. It's monsoon season, and don't we know it? And that means umbrellas are everywhere. However, carrying a long umbrella horizontally under your arm is surprisingly dangerous, especially in crowded places like subways, buses and escalators.
1: 늦은 장마로 요새 비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크고 긴 장우산을 소지하신 분들이 우산을 가로로 들고 다니게 되면 지하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0: Safety tests show that a swinging umbrella tip can pack enough force to fracture bones or cause permanent eye damage. In fact, these avoidable accidents have even led to lawsuits. But the fix is simple. Hold your umbrella vertically, not horizontally, pointing straight down at the ground.
1: 실험을 해봤더니 장우산을 가로로 잡고 앞뒤로 흔들게 되면은 자칫 뒤에 있는 사람의 눈이나 얼굴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우산에 큰 힘이 가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우산을 꼭 세워서 들고 다니는 에티켓 다들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0: Joining us in the studio with an umbrella is Paul Matthews.
2: Good morning. Happy rainy Tuesday.
1: 제가 오프닝 읽으면서 옆에서 사실 계속 바시락 소리가 나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지 했는데 우산을 꺼내고 계셨어요.
2: I'm so sorry for making a noise. I thought it was appropriate. And look, I'm holding it upright.
1: 그래요. Vertically, not horizontally.
2: No.
1: 안 되죠.
2: Not like this. Not out towards other people.
1: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부터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우산 들고 다니는 에티켓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2: Oh yes. I have to say it's not a problem for me because I don't like the long umbrellas.
1: I
2: much prefer a short one even though it's sometimes not quite big enough.
1: I much prefer long ones.
2: Okay, well, you be careful, Lindsay.
1: Yes,
2: you sort yourself out.
1: I'm the one that has to be careful. Yes, that's right. You know, I'm not really good with those, you know, the foldable umbrellas. And you know, I just like the simple open and shut.
2: Well, everyone's different. Mm-hmm. And hopefully we won't have to use umbrellas, but rather use parasols by next week.
1: Because it's going to be hot again?
2: Hot and sunny,
1: hot and
2: rather
1: sunny.
2: Than rainy.
1: Yeah, all right.
2: Fingers crossed.
1: Exactly.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우리 각자 다 자기가 잘하면은 그러면은 사고 일어나지 않겠죠?
2: 네, 알았어. 하세요.
1: 나만 잘하면 돼.
2: 네네네. 진짜로. 저는 그냥 있을게요.
1: 폴 선생님은 말고.
2: 네네네. 계속 하세요.
1: 그래요. 자, 나만 잘하면 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오.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입니다.
2: So many different ways to say this.
1: 맞아요.
2: And I think we have lots of idiomatic expressions, lots of phrases that you can stick in here. So be as creative as you like. It's entirely up to you.
1: 그래요.

0: 뭐 이 우산 상황만이 아니라 in all sorts of situations you can say this.
1: Absolutely. So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what everyone has done.
0: Exactly. 자,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 날씨도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 지금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채팅창 띄워져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사연도 보내주시고 질문, 신청곡, 또 오늘의 무모한 문장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일부 마지막에 같이 살펴보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전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The 48th sess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opened in Busan, drawing around 3,000 participants, including government delegates and representativ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0: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각국 정부 대표단과 비정부기구 대표들을 포함해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1: Spain has reclaimed the FIFA World Cup title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securing a dramatic 1-0 extra time victory over Argentina in the 2026 final, co-hosted by the US, Canada, and Mexico.
0: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연장전 끝에 1-0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16년 만에 두 번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1: India has successfully launched its first privately developed orbital rocket, making it only the third nation after the US and China to achieve private orbital spaceflight.
0: 인도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민간 우주 기업이 개발한 궤도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A collaborative study finds that frequent conversational hesitations, pauses, and speech fillers in older adults can serve as early warning signs of cognitive decline and dementia risk.
0: 노년층의 대화 중에 머뭇거림, 말 사이 멈춤, 별뜻 없는 추임새 등이 자주 나타날 경우 이런 증상들이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세계의 연구팀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An autographed leather jacket worn by NVIDIA CEO Jensen Huang has sold at a Sotheby's auction for $960,000, crushing its initial high estimate by 16 times.
0: Jensen Huang, NVIDIA 최고 경영자의 친필 서명이 담긴 가죽 재킷이 소더비 경매에서 예상 낙찰가를 16배나 초과한 9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3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2: And those we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We'll start off with news from Busan.
1: The 48th sess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opened in Busan, drawing around 3,000 participants, including government delegates and representativ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0: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각국 정부 대표단과 비정부기구 대표들을 포함해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제 개막했죠?
1: Yes.
0: Is it from the 19th to the 29th?
1: Yeah, that right? Running 11 days in total. It's a big deal. This is a really huge event. As I said, 3,000 government delegates, as well as others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re are 30 proposals slated when it comes to new sites being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0: Okay.
1: So it's very exciting. I'm interested to see what places, buildings, or what sites will come up.
0: Yeah.
1: But they're also adopting a declaration, or at least we're expecting them to, outlining their strategic objectives, which is credibility, conservation, capacity building, communication, and communities, as well as collaboration. So that's their aim. And I have to say, I think they're doing a brilliant job in terms of highlighting and protecting these important cultural and historical properties.
0: Absolutely. And there's going to be a lot of cultural activities, events, I suppose, not activities, but events in between the meetings and sessions as well. So not just sitting down and talking, but also enjoying cultural things that are happening there.
1: It's a chance to celebrate.

0: of hosting the event, not just by themselves, but as a trio, in the same way that Korea and Japan co-hosted the World Cup back in 2002.
1: Exactly. 공동 주최를 했다. Co-host 하면은 공동 진행자. 아니면 공동 주최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What about to reclaim a title?
0: Well, if we're reclaiming something, we're getting it back.
1: Mm-hmm.
0: And when we're talking in terms of sports, in terms of competition, it means we're winning again. Mm. We've won before, and I think that was 16 years ago, and we're winning again.
1: We? You mean
0: in Spain. Sorry,
1: okay. I was confused for a moment then.
0: So, no, personally, I have not won the World Cup, and I never will win the World Cup.
1: I was very confused there. I thought, who's we? England? No. Korea? No.
0: I'm unofficially Spanish for today's broadcast.
1: 갑자기 잠시 제가 우리가 16년 전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스페인이 그렇죠. 16년 전에 우승을 했었고 이번에 또 16년 만에 다시 그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됐다. 그래서 reclaim이라는 것은요. 빼앗겼던 무언가를 다시 되찾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0: Yes.
1: 예전에 우승한 적이 있는데 이제 다시 그 타이틀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Spain has reclaimed the World Cup title.
0: Yeah, England's been waiting to reclaim the World Cup title since 1966.
1: For 60 years.
0: Yeah.
1: Four more years?
0: We'll see.
1: Very close, though, England was this time. England did very well. They came in third.
0: Except Argentina beat them.
1: Yes, that's true. Can we quickly talk about Messi as well? He didn't, unfortunately, win the Golden Boot, but he was very close. He came in second.
0: Yes, he came second. Yeah. Kylian Mbappe came first. But yes, I think everyone loves Messi. Everyone loves Mbappe. Mm. They're two of the most loved football players in the world. But Messi is 39. He's the oldest player to be in a World Cup final.
1: But he was so good.
0: He has been. But the question is always going to be, how long does he have left?
1: Mm.
0: He's still an amazing player, but he's an old man in football terms.
1: 그렇죠. 득점왕은 음바페에게 돌아갔습니다. 메시도 very close였는데요. 뭐 순위로 따지자면은 2위 뭐 그러니까 후보로는 올랐습니다만, 네, 킬리안 음바페가 득점왕 골든 부트를 받게 됐습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Spain has reclaimed the FIFA World Cup title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securing a dramatic 1-0 extra time victory over Argentina in the 2026 final co-hosted by the US, Canada and Mexico. Let's take a break. 자, 박민님이요. 폴쌤! 역시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네요. 우산 아까 펼쳐가지고. 또 유튜브로 로지 그레이스님이 크크크크 폴쌤 오프닝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0: 잘 됐어요.
1: 에스터 1585님이 유튜브로 화요일이라서 후다닥 아침부터 빵 터졌어요.
0: That's what we're here to brighten your Tuesday.
1: 네, 유튜브로 프레야 양님은 안녕하세요. 여기 김해시입니다. 날씨가 흐려요 하셨습니다.
0: Yeah.
1: 비는 그래도 안 오고 있나 보네요.
0: Oh, it's I think this week we're going to see a lot of that kind of gloomy, cloudy weather, but the rain keeps coming.
1: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각국의 정상들과 많은 대표단들이 지금 부산에 모여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비가 좀 안 온다니 다행이네요.
0: 네.
1: 정경희님, 지금 창원은 구름 많습니다. 근데 그 구름 사이로 잠깐씩 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Hide and seek.
0: Well, they say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and the silver lining is the sun.
1: That is true. 홍경희님은요, 여기 제주도인데요, 지금 너무 더워요. 체감 온도 한 35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Oh my goodness, hot and humid. Please take care, and I don't know. Make sure you've got sunscreen. Even if it's cloudy, you still need to protect yourself.
1: Exactly. 5112님, 저는 서울 5호선 종착역 주변 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등교 시간만 제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잘 지도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 등교할 때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0: Yeah, it's,
1: 감사합니다.
0: In all weathers, rain, snow, extreme heat, you protect our kids and guide them safely. Thank you so much.
1: 네, 그래요. 지금 중부지방 특히 경기 북부 위주로 비가 많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오늘의 무모한 문장 보내주세요.

0: 나만 잘하면 돼.
1: 그럼요.
0: 응. 진짜 나만?
1: 저는 원래 잘해요.
0: 아,
1: 그래서
0: 그러니까 더
1: 저는
0: 안 해도 돼?
1: 스스로 걱정 안 합니다. 그 성실님만 걱정해요.
0: 그래, 알겠습니다. 자, 나만 잘하면 돼. 영어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그러면 사실, 다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1: I
0: 그죠?
1: think so. If we, yes, if we
0: 다
1: all,
0: 각자.
1: I don't want to say a word here.
0: 영어로
1: If we
0: 하시지
1: all,
0: 마시고. 그래요, 그래요.
1: then the world will be a better place.
0: Exactly. 각자 자기의 역할 충실히 잘 하면은 참 좋겠죠? 그래요. 무모한 문장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입니다. Here's Ricky Martin with the Cup of Lif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